0: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베네수엘라의 경제 안정과 민주의 정착을 위한 파트너십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12일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와 유학생 비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지난 3월 H-1B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되는 최저 연봉 기준을 기존보다 21%에서 최대 33%까지 올리는 규정을 제안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신규 H-1B 입국자에게는 10만 달러의 추가 수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민법 전문 변호사 조너선 그로드는 가중 추첨제와 높은 수료만으로도 기업들의 관심이 크게 줄었는데 임금 인상 규정까지 시행되면 중소기업들은 사실상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고정 방식으로 바꾸는 규정도 추진 중입니다. 박사과정처럼 4년 이상 소요되는 학위의 경우 학생들이 졸업 전에 체류 자격 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행정부는 유학생 졸업 후 취업 프로그램인 OPT와 STEM OPT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유럽 국가들이 기술 인력 유치 경쟁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미국만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3: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4: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4: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3: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4: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Pay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6: 유타주 북서부에 맨해튼 2배 크기의 초대형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건설이 승인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스 엘더 카운티 위원회가 승인한 스트라토스 데이터 센터는 약 16,000 헥타르 규모로 세계 최대급 시설이 될 전망입니다.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벤처 사업가 케빈 오리어리는 만 개의 건설 일자리와 2,000 개의 연구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미국 AI 산업 보호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이 센터는 유타주 전체 전력 소비량보다 많은 9기가와트의 전력을 필요로 합니다. 가뭄으로 이미 수위가 낮아진 그레이트 솔트 호수의 수자원 고갈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타주립대 롭 데이비스 교수는 센터 가동 시 발생하는 폐열로 주변 지역 밤 기온이 섭씨 4도에서 6도 이상 오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데이비스 교수는 이미 붕괴하고 있는 생태계와 유역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시민단체가 건설을 막기 위한 주민투표 신청서를 제출했고 45일 안에 5,442명의 서명을 받으면 11월 투표로 프로젝트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4,000명의 주민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서 전 세계 건설 현장이 멈춰 서고 있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석유 기반 자재 공급이 끊기고 가격이 급등하면서 건설 프로젝트들이 줄이 지연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건설 부문은 전 세계 국내 총 생산의 13%를 차지하는 핵심 산업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뿐 아니라 아스팔트 단열재, 플라스틱 페인트 같은 건설 필수 자재가 공급되는데 두 통로가 막히면서 철강 콘크리트, 세라믹 벽돌 가격까지 덩달아 올랐습니다. 일본 건설업체 마에다 하우징은 지난 한 달간 프로젝트 4분의 1이 지연됐고 두 개월치 매출이 사라질 경우 운영자금이 부족해지는 기업들이 나올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호주에서는 주택 한 채 신축 비용이 최대 7만 달러 추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고 2029년까지 120만 가구를 짓겠다는 정부 계획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영국 건설업체들은 향후 3개월간 가격을 최대 30% 인상할 수 있다고 밝혔고 지급불능 상태에 빠지는 업체가 늘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이미 계약한 집주인에게 자재비 인상분을 전가할 수도 없고 불확실성 때문에 새 수주도 어려운 갑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오픈AI가 워싱턴 DC백 악관 인근에 첫 로비 거점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이 공간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인공지능 기술을 시연하고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연구실 겸 쇼룸 형태로 운영됩니다. 오픈AI는 올해 1분기에만 연방 로비 자금으로 100만 달러를 지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배 수준입니다. 경쟁사인 엔트로픽도 지난 4월 워싱턴 DC에 사무실을 열고 로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난해 로비 자금으로 전년 대비 10배 늘어난 300만 달러를 집행했습니다. 메타와 엔비디아 알파벳 같은 기존 빅테크 기업들도 지난해 연방 로비 활동에 총 4,780만 달러를 지출해 전년보다 22% 증가했습니다. 현재 워싱턴 DC 연방 로비스트만 3,000명 중 4분의 1은 인공지능 관련 문제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인공지능 구동을 위한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전력 소비와 그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일자리 감소 등의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미국 여러 주에서 인공지능 안전장치 마련과 관련한 법안 수십 건이 발의됐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새로운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정부 감독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연방준비제도 차기 의장으로 케빈 워시가 13일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상원 본회의는 찬성 54표 반대 45표로 워시의 의장 인준안을 가결했습니다. 상원은 전날 워시의 연준이사 인준안을 먼저 통과시켰고 이날 의장 인준까지 마무리하면서 워시는 제롬 파월 현 의장 임기가 끝나는 15일 이후 곧바로 취임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워시는 이번 주 중 새 연준 의장으로 공식 취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다음 달 16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를 의장 자격으로 직접 주재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미국의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워시는 상원청문회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대통령의 요구보다는 연준의 자체 판단에 따라 통화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연준이 금리를 제때 내리지 않아 경제정책에 걸림돌이 된다며 파월 의장을 강하게 비난해왔고 워시 지명 당시 금리 인하에 큰 기대를 드러낸 바 있어 새 연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7: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8: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크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7: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8: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7: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8: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3782-8600. 3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1: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0: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1: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0: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1: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0: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1: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2: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3: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2: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2: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3: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5: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4: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5: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5: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는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칭찬하고 존경심을 드러낸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비공개 석상에서 시 주석에게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 경의를 표하며 농담 대신 찬사를 건넨다고 합니다. 두 정상의 인연은 2017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말하라고 자택에 초청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참석자들에게 우리는 우정을 쌓았고 장기적으로 매우 훌륭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좌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마오쩌둥 이후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자주 칭송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부 전직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를 때로 주저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년 만에 방중에 시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지만 미국 당국자들과 전문가들은 양국 관계의 정치적 돌파구는 마련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여파로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위기에 놓였고 시 주석은 중국의 저성장과 물가 하락 우려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미국 정부가 12일부터 위법 판결을 받은 관세를 기업들에게 환급하기 시작했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를 무효화한 지 거의 석 달 만에 첫 환급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소매업체 오시코시와 완구업체 베이직퍼는 신청액 가운데 일부를 이미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글로벌 물류업체 UPS와 페덱스, 그리고 DHL도 고객을 대신해 환급 신청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은 830만 건의 수입 선적물에 대해 약 355억 달러를 환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위법으로 판결한 데 따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을 미친 짓이라고 비판하며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관세 환급은 수입 기업들의 현금 흐름 개선과 투자 여력 확대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하루 앞두고 한국에서 고위급 경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부총리는 13일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만나 무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중국 관영 CCTV는 양측이 솔직하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 도착해 14일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방문은 2017년 11월 이후 9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 방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시 주석과 티타임과 오찬을 함께한 뒤 귀국합니다. 지난해 10월 부산 정상회담 때도 베선트 장관과 허 부총리가 말레이시아에서 사전 협상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0: 정부는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끝까지 중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2: 정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끝까지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 성과급을 놓고 2박 3일 동안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절차는 진통 끝에 성과 없이 종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상한을 연봉의 50%로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반도체 사업부에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퇴보안 아니라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파업이 끝날 때까지 추가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4: 5개월 동안 교섭을 했는데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3: 사측 역시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고수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혔던 사후 조정 절차까지 무산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추가 협상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측도 마지막까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파업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협상 타결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5: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는 지원할 생각이고요.
3: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각각 파업이 현실화해선 안 된다며 노사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6: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7: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해온 그 이름,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6: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7: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6: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7: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8: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LA 시장 후보로 나선 스펜서 프렛이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펠리세이즈 산불로 300만 달러짜리 저택을 잃은 뒤 트레일러에서 지낸다고 밝혔던 프렛은 실제로는 베레어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텔은 하룻밤에 최소 1,500불이며 수영장과 테니스장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런 베스 시장이 자신의 집을 불타게 내버려뒀다며 6천명의 이웃도 집을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무장경비가 있는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25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프렛은 베스 시장의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렛의 지지율은 32%로 급상승했고 베스 시장은 53%를 기록했습니다. LA 시장 선거는 6월 2일 실시됩니다.
8: 팬데믹 이후 6년 넘게 문을 닫았던 할리우드의 전설적인 영화관 시네라마 돔이 재개장을 향해 중요한 고비를 넘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 도시계획국이 최근 이 영화관의 재개장 계획을 승인하면서 할리우드 랜드마크의 부활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네라마 돔은 1963년 개관 이후 60년 넘게 할리우드 선세대로의 상징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돔 형태의 독특한 건축 구조와 대형 공면 스크린으로 영화 팬들 사이에서 특별한 관람 경험을 제공합니다.

0: 하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년 코로나19 확산으로 문을 닫은 뒤 건물 소유권 문제와 재정 문제로 재개장이 계속 미뤄져 왔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극장 내부 시설 개보수와 좌석 교체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업계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 확산으로 극장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시네라마 돔의 재개장이 상징적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합니다. 정확한 재개장 시기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올해 안에 관객을 다시 맞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식품의 약국 국장 마티 맥캐리가 사임했습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뒤 1년여 만입니다. 맥캐리 국장은 과일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과일향 전자담배 승인을 강력히 요구했지만 맥캐리 국장은 청소년 건강보호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신약 승인 전문 인력이 잇따라 퇴사하며 식품의약국 내부에 혼란이 가중됐습니다. 전자담배 업계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시장 확대를 기대했지만 규제 당국의 반대로 좌절됐습니다. 맥캐리 국장의 사임으로 식품의약국의 독립성과 공중보건 정책의 방향이 다시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후임 국장 인선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임대료 인상 상한제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연간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집을 잃는 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추진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안은 이미 상하원을 통과했으며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세크라멘토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는 법안이 발효되는 즉시 적용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업계는 임대시장 위축과 신규주택 공급 감소를 우려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캘리포니아는 이번 법안을 주택위기 해결을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1: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8: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7: 장례비는요?
8: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7: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9: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 시장 선거가 6월 2일 예비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현 시장이 결선 진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LA 시장 선거는 예비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상위 2명이 11월 결선에 진출하는 방식입니다. 베스 시장은 현직 이점을 바탕으로 1위 통과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 위자리를 놓고는 케빈 드 레온 시의원과 하이디 프레스 시의원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베스 시장의 노숙자 정책과 치안 문제 대응을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베스 시장은 지난 2022년 당선 이후 노숙자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지만 가시적 성과는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LA 시민들이 현 시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동부 로렌하이츠의 한 주택에서 70대와 80대 노인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LA 카운티 쉐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일요일 어머니날 오후 주택 안에서 78살 여성과 84살 남성이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쉐리프국 살인관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남성의 사망 원인은 현재 조사 중입니다. 두 사람은 부로 확인됐으며 같은 집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 집안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나 다툼의 흔적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렌하이츠는 LA 동부 지역의 조용한 주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쉐리프국은 정확한 사망 경위와 시간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과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족과 이웃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여 사건의 전말을 밝힐 계획입니다. 산타모니카 칼리지 캠퍼스 인근에서 한 학생이 정체불명의 남성에게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산타모니카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화요일 오전 26번가와 올림픽 블러바드 근처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캠퍼스로 향하던 중 갑자기 나타난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확보해 주변 CCTV 분석과 함께 추적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은 대학가임에도 최근 노숙자 증가와 함께 치안 불안이 계속 제기되어 온 곳입니다.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긴급 안전 경보를 발송하고 야간 이동 시 캠퍼스 보안 에스코트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산타모니카 시의회는 대학 주변 순찰을 강화하고 가로등 추가 설치를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목격자 제보를 받고 있으며 용의자 검거 시까지 인근 순찰을 늘릴 계획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타이완은 67마일 거리에 불과하다고 발언해 타이완 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발언을 통해 중국과 타이완의 지리적 근접성을 강조하며 양안 관계에 대한 자신의 시각을 드러냈습니다. 타이완 정부와 주민들은 이 발언이 미국의 타이완지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4: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이 타이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10: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선 타이완은 물론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도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보도에 유토건 기자입니다.
11: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미국보다 중국이 더 다급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듣기에 따라선 미국의 한계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에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 쉽지 않은 만큼 타이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타이완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미중 정상회담에 의제로 올린 결정을 두고도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해 16조 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이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물론 아시아 우방국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해 2차 무기 판매를 연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 발 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선언을 수용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해그세스 국방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12: Of course, Taiwan, Japan and Philippines look to us. So, can you reassure the countries out there in the Pacific that their security will not be on the table?
13: Senator, I would never purport to speak on behalf of the president or what he will say or how he will approach these talks, but
11: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 아래 동맹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14: 라디오 서울 1650.com. 와, 빠르네.
15: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14: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5: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4: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16: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5: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17: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5: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18: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19: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117, 32369-2117번.

0: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 LA 시장 후보로 나선 스펜서 프렛이 고급 호텔에 머물고 있다는 보도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해 펠리세이즈 산불로 300만 달러짜리 저택을 잃은 뒤 트레일러에서 지낸다고 밝혔던 프렛은 실제로는 베레어 호텔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호텔은 하룻밤에 최소 1,500불이며 수영장과 테니스장 스파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프랭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캐런 베스 시장이 자신의 집을 불타게 내버려뒀다며 6,000명의 이웃도 집을 잃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선거운동이 탄력을 받으면서 살해, 위협을 받고 있어 무장경비가 있는 호텔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산불로 12명이 숨지고 250억 달러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프렛은 베스 시장의 대응 실패를 집중 공격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프렛의 지지율은 32%로 급상승했고 베스 시장은 53%를 기록했습니다. LA 시장 선거는 6월 2일 실시됩니다. 오늘 오후 샌퍼난도 북쪽 맥클레이 에비뉴 100번지 상가에서 SUV 차량이 건물 유리창을 뚫고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는 낮 12시 47분에 일어났으며 차량이 상가 건물 유리창을 완전히 부수고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이 사고로 한 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부상자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며 운전자가 브레이크와 가속페달을 혼동했는지 또는 다른 요인이 있었는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가 건물은 유리창 파손과 내부 일부 시설 손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 상가들은 주차장과 건물이 가까워 유사한 사고 위험이 상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아케이디아 시의 시장이 중국 정부를 위해 불법 로비 활동을 벌인 혐의로 연방 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이 시장이 외국 대리인 등록법 FARA를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중국 정부의 지시를 받아 위구르족 탄압을 부인하는 게시물을 소셜미디어에 올리고 친중 여론을 조성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방법은 외국 정부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이 법무부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시장은 이를 어겼습니다. 검찰은 이 시장이 공직자 신분을 이용해 중국의 정치적 입장을 미국 내에서 확산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FARA 위반 혐의는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연방당국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와 연결된 불법 영향력 공작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방공직자가 외국 정부의 대리인으로 활동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0: 오렌지 카운티에서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동수단 안전 문제를 놓고 대규모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최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관련 사망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논의가 더 시급해졌습니다. 헌팅턴비치 경찰국이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법 집행기관과 정책기반자 의료 전문가 교육자, 그리고 업계 관계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전기자전거 사고로 크게 다쳤던 제시 헤이스 씨는 혼수 상태에서 깨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기적적으로 회복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당시로 돌아갈 수 있다면 아들에게 제대로 된 헬멧을 씌웠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지난 한 달 사이 전동이동수단 관련 사망사고가 3건 발생했습니다. 레이크 포레스트에서는 10대가 전기 오토바이를 몰다 80대 참전용사를 치어 숨지게 했고 시미밸리에서는 10대가 전기자전거를 타다 기차 건널목에서 멈추지 못해 열차에 치어 숨졌습니다. 전기자전거와 전동이동수단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안전점검과 보호장비의 필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2: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 We will fight for you.
0: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3: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2: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3: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2: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7: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 젠슨 황을 급히 합류시켰습니다. 트럼프는 워싱턴에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을 타고 출발한 뒤 젠슨 황이 수행단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1에 탑승했습니다. 이번 방중에는 젠슨 황 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최고 경영자들이 동행했습니다. 트럼프는 그동안 군사적 사용 우려로 막혀있던 엔비디아의 최첨단 칩 수출 규제를 풀어줄 가능성이 큽니다.
8: 결국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젠슨 황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와 함께 방중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들이 마법을 부려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군사적 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막혀 중국에 최첨단 칩을 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의 당근책으로 그 빗장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첨단 칩 수출을 통해 중국 AI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9: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절세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8: 이번 방중의 또 다른 핵심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앞세운 건 단순히 테슬라의 영업 확대를 넘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보잉의 CEO도 동행하는데 트럼프는 사상 최대인 500대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공식화해 방중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에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단순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와 자율주행 분야 등의 기술 종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은 사주되 기술 주권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을 핑계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성입니다.
7: 국민의힘은 한국시간 13일 오후 장동혁 의원을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내세운 대선선거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했습니다. 당은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발대식을 열고 후보 지원 체제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장동혁 위원장은 발대식에서 정권 교체 저지를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총력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선대위 구성을 통해 오는 대선에서 야권의 집권을 막겠다는 전략을 공식화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선거를 이끌 당 간판을 고민하던 국민의힘 선택은 결국 장동혁 대표였습니다. 국민 무시 심판 공수 취소 저지 국민선대위의 유일한 현역 위원장 명실상부 원톱으로 나선 장 대표는 대통령 호칭을 뺀 채 헌정 질서를 지키는 선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10: 국민의힘이 승리해야만 이재명의 대한민국 파괴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또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배당제는 공산주의 배급경제 신호탄이고 보유세 인상과 장특공제도 폐지될 거라며 집과 재산을 지키려면 정부 여당을 심판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10: 국민은 살 집을 잃고 온 나라가 부동산 지옥이 될 것입니다.
1: 상임선대위원장에는 이재명 정부 실정을 부각할 민간 전문가를 위촉했고 당 지도부는 공동선대위원장에 이름 올렸습니다. 나경원, 안철수 의원 등 애초 거론됐던 중진들은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발대식엔 후보자들이 모여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11: 이재명 셀프 사면 깡패 특검 반대한다.
12: 반대한다! 반대한다! 반대한다!
1: 선대위 출범식 이후 당 투톱은 모두 지역으로 출동했습니다. 광폭 행보 중인 장 대표는 충북을 찾아 컷오프를 딛고 구사일생한 김영환 후보의 손을 잡아 올렸고 송원석 원내대표는 경기 하남갑에서 이용 후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13: 하남시를 지켜주는 남자 누굽니까?
1: 본격 지방선거 체제에 돌입한 모습이지만 지도부와 수도권 후보를 중심으로 장동영 리스크에 대한 잡음도 여전합니다.
14: 좀 더 많은 후보자들과 상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최소한 공동선대위원장을 임명하려는 사람한테 동의를 구하는 정도의 그 정도의 노력은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닌가.
1: 당 간판을 바꿔달라는 거센 요구에도 장 대표는 결국 스스로 전면에 섰습니다. 판세가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에 더해 선거 뒤 당권 계산까지 깔린 거로 보이는데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7: 박찬욱 감독이 오늘 프랑스 칸에서 열리는 제79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부문 심사위원장으로 공식

0: 정식 선출되었습니다. 한국인이 칸 영화제 심사위원장을 맡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박 감독은 취임 직 이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영화라는 이유만으로 높은 점수를 주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칸 영화제는 오는 24일까지 계속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 이번 칸 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이 한국인 최초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박 위원장은 초청된 한국 영화들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도 한국 영화라고 더 높은 점수를 주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2: 검정 턱시도를 갖춰 입은 박찬욱 감독이 레드카펫 위를 걷습니다. 할리우드 배우 데미 무어 등 다른 심사위원들과 포즈를 취합니다. 박 감독이 칸 영화제 역사상 한국인으로는 처음으로 경쟁 부문 심사위원단을 이끌게 됩니다. 박 위원장은 심사위원장 제안을 받고 잠시 고민했지만 이제는 영화제에 보답할 차례라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3: 가지 말자고 하더라고요. 너무 그 스트레스 많이 받는 일이라는 것을 심사위원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잘 알아서 많은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봉사할 때가 되지 않았나 만족할
2: 또
3: 만큼.
2: 박 감독은 한국 영화의 위상이 달라진 배경으로 세계 영화계의 변화에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의 영화를 받아들이려는 흐름이 강해졌다는 설명입니다.
3: 한국은 더 이상 변방, 영화의 변방 국가가 아니게 되었죠. 한국 영화가 잘해서 중심에 드디어 진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더 다양한 영화들을 포용할 수 있게 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2: 이런 변화 속에서 자신이 심사위원장을 맡고 한국 작품들이 칸에 초청됐다면서도 심사만큼은 냉정하게 하겠다고 농담 섞인 말을 던졌습니다.
3: 확실히 말씀드릴 것은 제가 그렇다고 해서 한국 영화에 더 점수를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2: 주요 부문 초청작에 한국 영화가 한 편도 없었던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연상호 감독의 군체와 나홍진 감독의 호프가 현지 시각 16일 새벽, 17일 저녁 전 세계 영화 팬들과 만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4: 5시 이브닝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5: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달러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센터 닥터 알렉스 킴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비큐 물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달러 99센트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6: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7: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8: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7: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9: 213-383-3838 213-383-3838
10: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9: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12: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9: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12: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을 예매하세요.
1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1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1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15: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6: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윈 리입니다.
15: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7: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5: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7: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8: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9: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0: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오늘도 중국 역사와 더불어 중국 전통의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나라 때에는 침구학을 많이 보강했으며 동인수혈 침구도경 같은 저서는 지금까지도 침구학 교육에 많이 쓰이면서 중국 전통 침구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때 발간된 태평성리방이라는 책에는 탕약 처방책만 해도 100여 권에 달합니다. 이 강대했던 송나라 다음으로 중국 사람들이 자존심을 여지없이 밟아버린 원나라가 있었죠. 몽고가 세운 나라인데 오늘은 함께 원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칭키스칸이 손자는 중국에서 서기 1271년에 나라를 세우고 약 100년간 중국식 통치를 하는데 이때 수많은 중국인들을 학살하였고 그때 중국 사람들은 거의 몽고인이 노예로 살았습니다. 대국인 중국인들은 지금도 이 시대, 즉 원나라 얘기는 잘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리장성을 아무리 싸우면 못하겠습니까? 결국은 몽고에게 호되게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지금이 한국과 일본의 오묘한 관계처럼 역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이어져 전통을 지키는 몽고인들은 아직도 중국 사람과 혼인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몽골인이 반중 인식은 뿌리가 상당히 깊은데 그 밑바닥에는 역사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중국 역사의 나라들은 그 시대의 대표적인 나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국 전통 이야기 발전사는 엄청나게 큰 국가들이 스케일이 크게 많은 투자를 하여 이룩했습니다. 의학의 연구란 큰 나라가 서면 꼭 있어야 하는 국가 사업이 일부였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국가적 차원에서 중의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며 전통 의술의 맥을 이어가고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북경중의대와 같은 중점대학들은 국가의 지원으로 연구비가 넘쳐나는 실정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놀라는 것은 동양 이학이 많은 부분이 지금이 서양 이학과도 맞아떨어진다는 것이고 상당 부분은 지금 눈부신 발전을 한 현대 이학과 견주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지금도 동양 이학은 끊임없는 연구로 더욱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명나라 청나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예고했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다시 부활했습니다. 이 중과 부활을 앞두고 강남 등을 중심으로 초금매 물건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후폭풍이 더 걱정되는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민심의 변화도 읽힌다라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깊이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 그리고 최상욱 커넥티드 그라운드 대표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4: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3: 오늘은 소장님께서 대표님께 많이 발언을 양보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먼저 대표님께. 네. 근데 이렇게 경쟁자 보시면 안 되는데 KBS에서 지금 방송 진행하고 계시죠?
4: 아, 예. 경제쇼. 예. 일라디오 경제쇼 진행하고 있습니다. 4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3: 아, 시간은 안 맞는데. 네. 경쟁은 경쟁이지 뭐. 경쟁사에서 하고 계시니까.
4: 경쟁사.
3: 예. 하고 나시고 나서 성과는 좀 잘 나옵니까?
4: 아, 제가 뭐 성과 데이터를 예. 받아보진 않고 있지만 유튜브 조회수는 그나마 조금 오르긴 했는데요. 네. 그런데 아직 진행 초보여가지고 갈 길이 먼 것 같고 진행을 해보니까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은 경쟁자로서가 아니라 제가 존경하는 분으로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그래도 견제는 하겠습니다. 네. 어찌됐건 경제 프로 진행자이기도 하시니까 어제 나왔던 이야기 하나 좀 해보도록 할게요. 최부심이 아니라 최국장 쪽인데요. 네. 김영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이게 어제 굉장히 큰 논란이 됐어요.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저는 페이스북 원글을 보고 예. 그 글의 기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법인세가 올해 그리고 내년 내후년 한 3년간 너무 높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정부의 세입이 단기간에 급격히 올라가는 부분이 존재하고 그렇죠. 네. 그거를 지출할 항목이 없다 보니까 이제 세출 항목을 결정한다는 식으로 이해는 했는데 국민배당금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게 초과 세수를 분배하는 것이 아니고 마치 아직 걷지도 않은 기업에게서 AI로 초과 수익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둘 것처럼 느껴지는 용어로 인식이 되어가지고
3: 횡재세처럼
4: 네 횡재세처럼 네. 인식이 됐기 때문에 이제 상당 오해가 있었는데 그게 또 번역되는 과정에서 블룸버그에서 또 그렇게 이제 기사가 나가고 이게 와전이 된 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원래 6월 기준으로 그 MSCI 선진국 관찰국의 편입을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게 2008년에 MSCI 선진지수 관찰국이었는데 14년에 우리가 떨어졌었거든요. 그게 지금 편입도 안 되는데 올해 6월쯤 편입하고 내년에 좀 들어간다면 MSCI 선진지수와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거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외국인 시각에서 봤을 때 국내 증시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그 시스템들을 올해부터 계속해서 갖춰나가고 있는 그런 국면 속에서 이제 이런 오해 소지가 있을 법한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증폭돼서 해석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과적으로는 해프닝이지만 어쨌든 시장에 충격을 그 시간 정확하게 충격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뭐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수습을 해야 되겠죠.
3: 알겠습니다. 말이라는 게 어다르고 아달라서 이렇게 표현의 방법도 중요하니까요. 조금 더 신중하게 말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해프닝으로 끝나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월 10일부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시작이 됐어요. 지금 이게 되고 나서 매물이 잠길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5: 실제 매물을 보더라도 매물이 뭐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는 이제 매물 통계가 잘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 예. 통계가 있잖아요.
3: 그렇죠.
5: 통계 그래프를 예. 보게 되면 1월이죠. 1월이 한 5만 5천 건, 5만 6천 건 정도 서울 아파트 매물이 나오다가 제가 보니까 3월 한 21일 정도가 아마 8만 80건으로 아마 가장 높게 나왔던 것 같고요. 예. 그 후로 이제 계속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보게 되면 속도가 좀 빠릅니다. 한 3천 건 정도 며칠 만에 3천 건 정도가 줄어들어서
3: 아실 지금, 쪽에서 나온 자료죠? 이게.
5: 그렇죠. 아실 네. 쪽에서 나왔는데 지금 보니까 아마 오늘은 6만 2천 건 아래로도 내려올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쭉쭉쭉 내려오는데 이게 뭐 계속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는 1월 수준으로는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한 5만 대 중반 정도까지는 네. 내려올 것 같고요. 호가도 이제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 아직까지 호가가 내려온 단지들도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현장을 가보니까 거의 1월 가격으로 이제 호가는 복귀. 근데 이제 매수자들은 아직도 대출도 안 나오고 네. 2월, 3월 이제 금매물 밭을 봤기 때문에 뭐 사겠다라는 연락은 잘 안 옵니다. 이제 한강 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은 매수 문의는 뚝 떨어졌고요. 집주인들은 매물 회수하고 호가 올리고 있기 때문에 호가를 1월 가격으로 올리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일장춘몽이지 않았을까. 그냥 쓱 지나가버린 예. 것 같아서 이제부터 이제 시즌2 본격적으로 중요한 기로인 것 같고요. 한강벨트 아닌 지역들 있잖아요. 15억 아래 네. 아파트 시장은 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결같이 전세난이기 때문에 전세난에 떠밀린 분들이 집을 사고 있어서 최근에 많이 제가 연락을 받았던 게 거의 동일합니다. 올 초에 8억에 봤던 아파트가 지금 네. 뭐 10억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세시장 안정에 대해서도 집중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6: 매물이 잠기고 올 초 분위기로 돌아갔다. 대표님께서는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세요?
4: 매물에 집중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실수라고 생각을 하죠. 그 매물에 집중을 하게 된 계기는 네. 대통령이 1월 말에 네. X 플랫폼에 포스팅을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이 2월부터 상승세가 둔화가 되게 되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매물량이 크게 증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을 파악하는 간접 지표로서 매물이 그때 도드라지기 시작을 하고 매물이 이재명 정부의 성과가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4월부터 네. 매물이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니까 4월 말부터 어저께 나온 대책도 그런 건데요. 예. 다시 매물량 그러니까 성과였던 매물량에 다시 매물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라는 거는 매매 전세 월세 가격 안정을 의미하고 정상적인 착공과 수요 관리를 그렇죠. 하는 건데 예. 매물을 늘려야 되는 정책들을 또 내게 되는 악순환에 빠져버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엄청난 악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게 이런 겁니다. 2월에 있었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와 관련해서 5월 9일 종료하는 것과 관련해서 네. 그때는 다주택자들 것만 매도할 수 있겠다라고 했었는데 매물이 폭증했습니다. 근데 4월 말부터 감소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청와대 출입기자들 냈었던 뉴스들을 보면은 1주택자 물량도 출회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네. 검토한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그 얘기는 2월부터 있었습니다. 네. 다주택자만 팔 수 있게 했을 때 왜 1주택자 갭매수한 물건도 무주택자한테 팔 수 있게 안 해주냐라고 했을 때 그때 그거를 방어할 만한 논리가 마뜩하지 않았거든요. 다주택자 주택 매도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지만 1주택 갭투자까지 열어줘야 되냐라고 스스로 디펜스를 했었는데 네. 매물이 감소하니까 이젠 그걸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게 다 바뀐 건데 그래서 저는 괴짜 목표를 가지고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는 것이 현 상황을 설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6: 근데 매물이 늘어나는 것도 부동산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4: 만약에 이런 질문도 예. 가능한데요. 매물이 보세요. 막 몇십 퍼센트씩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매물이 굉장히 안정화가 된다면 매물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원래 모든 변수라는 거는 증분이 중요한 거지 증감률이 둔화되면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1월 말 2월처럼 증감률이 크게 변화가 있었던 시기가 아니라 매물이 감소하고 있었던 그런 국면에서 오히려 5월 9일 하고 나서 4% 이상 매물이 감소를 했는데 그다음에 크게 변하지 않게 된다면 매물을 가지고 시장을 설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 인과요인이 명확히 잡지 않기 예.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세월세 올라가는 그런 속도라든가 등등을 보면 매물이 아니고 결국은 뭐 공급착공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매물에 계속 집중하는 한 시장과 동떨어진 정책들을 낼 가능성이 높고 네. 대통령 그러니까 청와대랑 정부가 소위 유령 목표를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6: 알겠습니다. 매물이 지표가 됐다. 이게 실수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어제 나왔던 새낀 주택에 대한 실거주 의무 유예 여기에 대해서 갭투자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정부에서 아니라 그러는데 그런 불경한
4: 저는 갭투자가 아니고 방금 네. 어저께 나온 대책도 네. 그러니까 갭으로 매수했었던 네. 비거주 1주택자들의 갭매수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겠다는 건데요. 네. 그거가 나온 배경도 주택시장 안정이 아니고 매물량을 늘리려는 목적에서 네. 정책을 낸 거기 때문에 네. 목표 자체가 완전히 틀렸다는 겁니다.
6: 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그 목표 자체가 틀렸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목표 자체는 달성할 수 있는 정책입니까? 매물량을 늘릴 수 있는 정책이에요?
5: 아, 최 대표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저도 이제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매물이 이제 목표가 됐다는 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인데 그러면 매물이 이유가 중요하겠죠. 아, 왜 매물을 내놓지? 라고 했을 때 이제 매물이 목표가 되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원래 이제 시장에서 주택시장 안정과 관련이 되는 매물은 집주인들이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앞으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라는 나름대로의 뭐 추세 하락에 따라서 스스로 이렇게 매물을 내놓으면 괜찮은데 이번 양도세 중과세도 이게 한시적이잖아요. 합리적인 선택. 나 2월 3월에 금매물 파는 게 5월 9일 이후에 파는 것보다 유리하기 때문에 팝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박앤세일처럼 딱 정해져 있어요. 기간이.
6: 그래서 3월에 박앤세일이라고 했었죠.
5: 끝났죠. 일장 충목으로 예. 끝나고 이제 다음이 중요한데 이제 다음이 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매물량이 목표가 돼버리게 되면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번 정책도 보세요. 저는 매물 시장에서 보게 되면 매물량이 늘어나고 그 매물을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무주택자들이 사주고 팔 사람들은 팔고 정상적으로 거래가 되면 시장 경제에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데 이번 정책을 보게 되면 제가 왜 공감을 하냐면 진짜 매물만 목적인가?
6: 아,
5: 거래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 그러냐면 네. 집주인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다주택자들도 팔 수는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전세 끼고 양도세 중과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 있는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시장을 어차피 다주택자들은 못 팝니다. 못 파는데 다주택자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포함을 시켰고 또 1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양극화에다가 전세난이 심해지는데 나 집 하나 가지고 있는데 전세 끼고 이거 팔고 나보고 무주택이 되라고? 그러면 나는 무슨 인센티브가 있지? 라고 했을 때 네. 나중에 너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 줄일 거야. 얼마 줄일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결단하기는 쉽지 않겠다. 집주인 입장에서. 어디서 매물이 나오냐면 저는 외곽 지역들 있잖아요.
6: 네네.
5: 세 채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강남에 한 채, 뭐 강북에 한 채, 인천에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이 기회에 인천에 전세 준 집을 팔까? 오히려 안정이 돼야 되는 필요 없는 예. 지역에 매물이 더 추가로 나올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6: 예.
5: 매수자 관점에서 보게 되면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무주택자들만 살 수 있습니다. 1주택자들은 못 삽니다. 대부분 갈아타기 수요가 많거든요. 대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내 집을 팔고 돈을 보태서 조금 방이 넓고 좀 더 좋은 옆 동네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 막혔습니다.
6: 네.
5: 5월 12일 발표일 기준으로 무주택이어야 돼요. 그러면 그 무주택자가 전세 끼고 삽니다. 근데 이게 갭 투자가 아닌 이유가 예를 들어서 내가 10억 아파트를 5억 전세가 5억이면 5억 주고 샀어요. 올해 12월에 세입자가 만기입니다. 그러면 나는 12월 되면 세입자한테 전세금 5억을 돌려줘야 되는데 은행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1억 나옵니다. 그럼 그 대출은 반환 대출이 안 나오는데
6: 네.
5: 그러면 무주택자들도요 현금 부자 아니면 사실상 살 수가 없는 대책이기 때문에
6: 뭐 그렇죠. 네.
5: 저는 이게 나오면서 생활안정자금 대출 반환 대출은 적어도 전세금만큼은 한시적으로 허용을 해줬으면 돈 없는 무주택자들이 살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따져보니까 아무리 봐도 사기도 쉽지 않고 팔기도 쉽지 않은데 아 거래량은 일부 늘어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대표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공감의 표시를 보냈습니다.
6: 매물 자체가 목표가 됐다. 이거는 네. 치명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게 갭투자 허용이라는 거는 억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포인트가 그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비거주 1주택자의 매물이 나오긴 하겠지만은 호가가 신고가 수준이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특히 외곽 지역 이런 데는 네.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는 것 같은데
4: 네.
6: 지금 집주인도 매물이 부족하니까 집값이 더 오를 거다 이렇게 심리가 그 방향을 가리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4: 지금 일단은 뭐 말씀드릴 게 굉장히 많은데 시간 때문에 짧게 말씀드려야 되다 보니까 예. 저는 지금 대통령실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올해 5월까지 어땠냐면은
6: 네.
4: 2월 이후부터 어쨌든 가장 비싸다고 하는 서울에 있는 5분위 지역들요.
6: 네.
4: 평균 30억대 넘는 그런 강남 서초 송파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전환을 하고 나머지 3분위 이하인 평균 가액 이하의 아파트들은 소위 말하는 이분들이 바라봤을 때는 서민들이었기 때문에
6: 네.
4: 서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이 완만하게 오르는 것이 뭐가 문제냐. 말 그대로 강남은 꺾이고 비강남은 올라가는 것을 태평성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6: 지금 얼마 전에 김영범 실장도 비슷한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4: 그런데 예. 이것이 얼마나 그 위험하고 잘못된 시장 인식이냐 하면은 지금 비강남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주택의 수급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는 거거든요.
6: 아,
4: 그 완전히 깨진 데서 뭐 지금은 2017년처럼 다주택자가 갭투자한다고 그런 지역을 사는 것이 아니고 월세 전세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수급 밸런스가 깨져서 월세 전세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다 보니까 임차인이셨던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임차인 신분에서 가장 주거 환경이 불안할 때는 월세 전세가 올라갈 때예요.
6: 그렇죠.
4: 월세 전세가 강력히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 불안을 해치하기 위해서 무리를 해서라도 집을 사야 되는 상황이 나는 건데 전 국민이 경험했던 가장 심각했던 때가 20년 8월부터 21년 11월까지였습니다.
6: 그렇죠. 예.
4: 지금이 3분위 이하 주택에서 그런 상황이거든요. 주간 전세 가격이 0.23% 오른다는 거는 비유할 순 없지만 그거에 육박하는 수준의 전세 가격 상승이 있다는 거고 월세 가격도 올랐고 자연스럽게 매매가가 따라붙는 거기 때문에 마치 지금이 경제의 건전한 성장 속에서 부동산 가격이 3분위 이하가 그냥 올라가지고 강남은 꺾이니까 키 맞추면서 자산 격차가 해소되는 뭔가 소득 불균형과 자산 불균형의 해소 차원에서 태평성대로 바라보는 이 인식은 완전 잘못된 인식이고요.
6: 아.
4: 역설적으로 3분위 이하인 일반 국민들이 느끼는 주거 환경은 임차료가 너무 올라가기 때문에
6: 그렇죠.
4: 주거 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는 것이고 이거의 기반은 공급이 수년간 안 되어왔던 것을 새 정부에서도 공급과 관련해서 그 어떤 혁신적인 대책도 못 내고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내밀려서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고
6: 네.
4: 구매력이 없으면 못 사는 거거든요.
6: 네.
4: 그러니까 지금은 주택시장이 정말 말 그대로 매우 불안한 상황인데요. 저는 3분위 이하에서 매매가가 오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세 월세가 올라가야 되는 걸 봐야 되는데
6: 네.
4: 전세 월세가 올라가는 것을 매우 흐린 눈을 하고 일부러 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3분 이하 주택에서 뭐 매물이 늘어난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월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가가 올라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6: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은 그런 소위 말하는 태평성대와 비슷할 수는 있지만은 나중에 갖고 올 후폭풍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4: 네. 지금 마치 그러니까 매매 전세가 안정적인데
6: 예.
4: 투자 수요가 많이 붙어가지고 매매가만 그러니까 전세 월세가 안정적인데 매매가만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고요.
6: 네.
4: 월세 전세에 의해서 매매가가 밀어올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말 그대로 실수요 기반의 완전한 실수 기반 예. 임차료 상승 장세이고요. 이런 장세가 주택에서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에요. 임차료를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임차주택에 충분한 공급 말고는 없는데 부동산은 말 그대로 그 김현미 장관의 명언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 만들겠다는데 그런 결국 공급의 리드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급에 필요한 리드타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차료가 올라갔을 때는 이것이 네.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위험한 주택 상황입니다.
6: 저희 출연하시는 분 중에 김학렬 소장, 파쇼 김학렬 소장이 계시는데 지금 상황을 강제 매매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서울 강북권의 전세 수급 지수는 189.5까지 치솟은 상태입니다. 그냥 매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2020년부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당시가 문제인

0: 나중에 하이닉스랑 삼성이 혹시 잘못되면은 토해내겠느냐.
1: 네.
0: 그거 없이는 한쪽으로만 열려있는 제도라는 거잖아요. 말이 안 되죠.
1: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현안 문제, 남호 관련해가지고 국민의힘은 외통위를 좀 열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응할 생각이 없어요. 어제 보니까 한병도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주장은 망상에 빠진 망동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회가 이거는 뭐 상임위를 열어서 현안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0: 당연히 열어야 되는 거고요. 우리 국적의 선박 또는 네. 우리 국민이 위해를 당하는 상황이면은 그거는 초당적인 올 협력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그 사실 피격을 주도한 것으로 뭐 비춰지는 이란 쪽에 역정을 드는 것이 아니냐,
1: 네.
0: 역성을 드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냉정하게 이 이란 사태에 있어 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아 자제하고 이렇게 좀 경거망동 하지 마라라고 하기에는, 경거망동을 스타트 끄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가짜뉴스 공유하면서 시작된 거죠.
1: 어떤 거였죠?
0: 그때 이스라엘 무슨 뭐 아. 애를 지붕에 던지고 뭐 가짜뉴스였잖아요.
1: 네.
0: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가짜뉴스 공유하면서 호들갑을 떨어가지고 완전 망신산 사건인데, 민주당은 입이 뚫려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해보시라. 자당의 대통령이 그 요즘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 안 하는 것 같은데, 전형적인 가짜뉴스 계정, 거기다가 북한을 옹호하는 글들까지 올리는, 사실 이란에다가 북한이 지원해야 된다 뭐 이런 비슷한 얘기까지 올리는 그런 가짜뉴스 계정을 대통령이 믿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국가를 비난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거거든요.
1: 네.
0: 저는 경거망동은 그런 데 쓰는 겁니다. 그런 거는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경거망동은 안 되는데, 민주당이 그런 거나 지적하고 야당에게 뭐라 했으면 좋겠어요.
1: 정부가 신중한 외교적인 접근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네. 국회에서 뭐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네. 정부 관계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현안 문제 짚어보는 것을 막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는 비판의 목소리 많고요.
0: 네.
1: 20일에 현안질의 개최에 합의했다라고 합니다. 남호 피격 등 쟁점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회의가 좀 진행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바로 지방선거로 좀 넘어갈게요.
0: 예.
1: 개혁신당 중앙선대위 출범했죠?
0: 예, 했습니다.
1: 대표께서 총괄 선대위원장 맡으셨죠?
0: 예.
1: 캐치프레이즈, 전반적인 선거 전략 말씀해 주세요.
0: 저는 이번에 그 지금까지 1번, 2번 찍어서
1: 네.
0: 그 안 좋으셨다면은
1: 네.
0: 새로운 선택을 해달라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 캐치프레이즈가 뭐예요?
0: 새로운 선택.
1: 새로운 선택.
0: 네. 정치 변화를 위한 새로운 선택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1: 전략은요? 현실적으로 각종 여론조사 보면 좀 쉬워 보이진 않잖아요.
0: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당장 우리 제가 대장선이라고 표현했던 경기도지사 조홍철 후보
1: 네.
0: 어제도 동탄에서 밤늦게까지 같이 선거운동했는데요. 반응이 굉장히 좋고요. 최근에 추미애 후보의 뭐 이런 준비 안 된 모습, 뭐 어제는 삼성전자 용인 산단 그 진척도로 40%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이랬는데, 택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민주당이 방해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지금까지 아직까지 건물이 올라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1: 맞아요.
0: 그런데 그런 것들 현안 파악도 안 돼 있는 그런 후보. 그리고 양양자 후보는 뭐 계속 제가 봤을 때는 좀 자격지심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계시거든요.
1: 네.
0: 저는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1: 네.
0: 뭐 과거에 본인이 추미애 그 후보의 사실상 측근 역할을 하면서 추미애 후보의 어깨를 주무르는 영상 이런 것들을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뭐 지금 민주당에서 인천시장 후보 나와 있는 박찬대 의원 뭐 코딱지
1: 네.
0: 이런 사건 다 기억하는 것처럼 좀 그런 모습은 특정 정치인에게 맹종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붙으려고 했던 모습은 다 보시는 대로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그러니까 추미애 후보의 어깨를 주무르면서 잘 보이려고 하던 양양자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국민의힘이 이번 선거를 이길 생각이 없다. 그래서 당당하게 박근혜 정부에서도 할 말은 하고
1: 네.
0: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독선에 독주에 맞서가지고 민주당 내에서도 나와서 지금 어려운 기지만 개혁신당 함께하고 있는 조홍천 후보가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경기도민의 권익을 이해관계보다는 경기도민의 생각 중심으로 지켜낼 사람이다.
1: 조홍천 의원도 가고 민주당에 계셨잖아요.
0: 네.
1: 수박이라고 막 공격을 받아가지고 당에서 곤혹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그거는 공격 포인트는 안 되고 오히려 훈장 같은 거로 생각하세요?
0: 아니 그 당시에 조금박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1: 맞아요.
0: 조홍천, 금태섭, 그다음에 박용진, 김혜

0: 이명 이렇게 되는데요. 그분들은 당시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방주의 이런 거에 맞서가지고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들을 한 것이죠. 예, 그 용기가 없어가지고 지금 안에 계시는 분들 뭐 그냥 술자리에서만 계속 아이고 답답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는데요. 앞으로 용기 있는 사람들이 좀더 가치 있는 대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 얼마 전에 조응천 후보 인터뷰했는데
0: 네.
1: 짠 하더라고요.
0: 네.
1: 여러 가지로. 대표님께서
0: 네.
1: 기초광역의원 세 자리 숫자 목표 이렇게 설정하셨는데 제일 유력하게 생각하시는 건 어디예요?
0: 기초광역의원이야 뭐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위주로
1: 맞아요.
0: 이제 저희 후보들이 많이 나가 있거든요.
1: 네.
0: 만약 지역에 이제 그 풀뿌리 정치가 살아나길 원하신다면은 지금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강선우 그리고 김병기 사태 때 민주당 공천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뭐 모든 지역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힌트를 좀 보셨을 겁니다. 유력자에게 줄 서고 돈 있는 사람이 돈을 제시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 정당과 다르게 개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온라인으로 이제 그 공천 잘 투명하게 하고요. 당장 저희 화성시만 하더라도 동탄 같은 경우에도 동탄에 필요한 교통과 이런 건설 전문가 도의원으로 내고 그리고 동탄 맘이라는 것이 보통 뭐 아이들 두 명, 세명 키우면서 정말 경력 단절을 겪고 있는 여성들. 저희도 지금 이제 제 지역구만 하더라도 아이 셋의 경력 단절
1: 네.
0: 여성이었던 분을 저희가 공천했거든요.
1: 오.
0: 저희는 굉장히 이제 그런 지역에 특화되어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역의 맞춤형 후보도 내놓고 있습니다.
1: 네. 그럼 여러 가지를 기대를 하고 계신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지방선거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좀
0: 아, 예. 뭐
1: 여쭤보고요.
0: 이번에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가 있으면은 꼭 소중한 한표 부탁드리고요. 없다면은 비례대표 후보는 개혁신당으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은 정말 좋은 투자가 될 거다 확신합니다.
1: 알겠습니다. 조응천 후보와 함께 개혁신당에 입당했던 김용남 후보가 이제 민주당 후보로 평택을 해 출마했잖아요. 감정이 조금 복잡하실 것 같기도 하고 어떠한 시선으로 좀 바라보고 계세요?
0: 복잡하지 않아요. 뭐 김용남 후보는 뭐잘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대선 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한테 김용남 허은아 이런 분들이 뭐 개혁신당을 떠나가지고 본인에게 온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서 준비해간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김용남 전 의원의 평가를 읽어줬거든요.
1: 오,
0: 원색적인 비난을 했던 과거 많죠. 네,
1: 네.
0: 그래가지고 김용남 지금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것은 사실 이번에 사과도 뭐 이런저런 건에 대해서 사과하셨던데 어떤 의미인지 잘 아실 겁니다. 네, 김용남 의원의 정치하면서 2014년부터 이제 국회의원 했으니까요. 13년 가까운 12년 가까운 보수 진영의 생활을 덮고
1: 네.
0: 1년째 이제 민주당 이제 하고 계신 거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아실 겁니다.
1: 조국, 김용남 이두 분의 썰전 그리고 서로 공격하고 사과해라 네거티브 공방 어떻게 보십니까?
0: 김용남 의원이 아마 짓밟을 겁니다.
1: 아 그래요?
0: 네, 김용남 의원은 뭐다 아시다시피
1: 오
0: 엄청 달변이고 그리고
1: 예
0: 그 센스가 좋습니다.
1: 조국 대표도 그렇게 말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0: 조국 대표는 뭐이 중량 감은 좀 있으시지만은
1: 네
0: 적어도 이런 그 상호 간의 네거티브 전쟁이 있어가지고는 조국 대표 좀 뒤처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1: 네.
0: 저는 아마 황교안 후보에 대한 어떤 지금 표나 이런 것들은
1: 네.
0: 부정선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좀 몰아주고 있는 건데 나중에 가서는 유희동 후보는 상당히 쏠릴 것이다 이렇게 보고
1: 네.
0: 결국 조국 김용남 조국 혁신당은 여기다가 이제 승부를 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국당 진보당 김용남 후보 이렇게 단일화는 쉽지 않을 거다.
1: 네.
0: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보수 진영의 표가 한 축으로 좀 쏠릴 것 같다 그런 생각합니다.
1: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부산으로 가볼게요. 지금 부산시장에 출마한 개혁신당 정의한 후보가 단식 중이잖아요. 방송사 토론회 참석 소식은 아직 아니에요? 없어요?
0: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전재수 후보가 좀 반성해야 되는 게 전재수 후보가 과거에 30대에 부산 북구갑에서 국회의원 처음 도전했을 때
1: 네.
0: 그때 상대 후보가 TV 토론회에 안 나왔습니다.
1: 그때 후보가 혹시 정영근
0: 아닙니다.
1: 아니에요?
0: 박민식 후보였습니다.
1: 박민식
0: 예.
1: 후보였어요?
0: 그때 안
1: 오,
0: 나왔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처벌 규정이라는 것들 아니면 벌금 규정 같은 것들이 약했고 그래서 그 당시 신인이던 전재수 후보의 인지도를 높여주고 이러기 싫었기 때문에 토론회
1: 네.
0: 불참을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전재수 후보가 혼자 앉아가지고 사회자랑 얘기합니다. 대담이 돼버렸죠. 예. 그러니까 그때의 쓰라리 납품을 기억하는 30대 전재수라고 한다면은

0: 지금 이제 20여 년이 흘러가지고 그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정의한 후배한테 이렇게 외면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정치인들이 올챙이적 기억 못한다 이런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전재수 의원은 사실 굉장히 입지전적인 인물이고
1: 네.
0: 그런 어떤 어려움을 뚫고 이제 일약 부산시장 후보에서 경쟁한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더욱 자신의 과거를 겸손하게 되돌아보고, 왜냐하면 박형준 시장은
1: 그러네요.
0: 토론하는 게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1: 네.
0: 전재수 후보는 방송사에서 연락 오면은 내가 뭐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거 비슷한 거라고 캠프 측 입장에 나왔거든요. 아, 본인이 얘기하면 되죠.
1: 그러네요.
0: 예, 두 유력 후보가 만약에 정의한 후보가 토론을 끼는 게 맞다라고 한다면은
1: 네.
0: 방송사가 오 그러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1: 네.
0: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보이기에는 전재수 후보가 후배에 대해 가지고 자신의 과거와 배치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1: 기회를 안 준다.
0: 예.
1: 그렇게 보여지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북구갑으로 가볼게요. 제일
0: 예.
1: 핫플레이스 지역이잖아요.
0: 네.
1: 판세 어떻게 보세요?
0: 저는 뭐말 그대로 여론조사마다 결과가 다르기도 하고요.
1: 네.
0: 뭐 흔히 얘기하는 당명을 넣느냐 마느냐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도
1: 네.
0: 나오는데요. 아, 당명 또는 전 직책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1: 네.
0: 중요하다는데요. 그런 건 사실 영향이 크지 않을 거다
1: 그럼
0: 봅니다.
1: 뭐가 제일 영향 있고요?
0: 왜냐하면 지금 그 선거구는 너무 핫해져 가지고
1: 네.
0: 유권자들이 다 알아요, 세명 나온 거.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오인해 가지고 나온 결과라기보다는 추세가 하나씩 변하는 것 같다.
1: 어.
0: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뭐 처음에 손털기 논란부터 해서 그 논란들에 따라 좀 움직이는 것도 있을 거고요.
1: 그렇죠.
0: 그 논란을 벗어난 이제 좀 논란이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된 하정 후보가 좀더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고, 결국엔 최신 논란들이 좀 있는 그런 뭐 정형근 후원회장 논란이라든지, 아니면 뭐그 영상 기자님 뒤로 넘어지시는 그 영상에서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봤냐 못 봤냐, 못본건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거를 못 봤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제 생각엔 바이든 날리면 같은 얘기고요.
1: 네.
0: 근데 보고 나서 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못 보는 시야에서 아, 안전하시구나,
1: 네.
0: 또는 뭐 털고 일어나셨구나 이 정도로 인지하고 가신 게 아닌가 이런
1: 네.
0: 생각하는데, 뭐 그런 게 유권자에게는 이제 조금씩 영향을 미치는 순간이 올 것이다. 예.
1: 판세가 어떠냐고요, 그래서.
0: 제가 머릿속에 든건 있는데
1: 네.
0: 예, 예측은 하면 안 됩니다.
1: 그 한동훈
0: 네.
1: 후보의 그 진은정 변호사가 지역에서 선거운동 하냐, 거기 거주하냐, 그것이 선거의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0: 네.
1: 같이 지금 선거운동 하러 다니더라고요. 그런 모습은,
0: 되게 좋은 거죠. 그거는 선택을 잘한 거고, 조금 늦었지만 잘한 선택이고,
1: 네.
0: 사실 뭐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그 진은정 변호사가 선거운동하는 기사 한두 번 정도는 봤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쳇바퀴 같이 돌아가는 상황이었어요.
1: 네.
0: 맨날 그 일정표 받아보면은 어디 덕천동 인사 뭐
1: 그렇죠.
0: 이거는 이렇다는 거는 지역 조직이 안 붙은 상황이었다는 거거든요. 지역 조직이 붙으면은 한 50명 단위, 100명 단위 행사 일정이 빼곡하게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사하는 거 대신에 대로변에 계속 인사하는 일정만 있었다는 거는 뭔가 새로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1: 오.
0: 그거는 적절한 시기에 선택을 잘했다 그렇게
1: 네.
0: 보입니다.
1: 선거에 이번에 이길 수 있다. 뭐 이렇게 전망도
0: 새우보다
1: 해보세요.
0: 이길 수 있는 가시권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네.
0: 이게 결정적으로 20% 30%를 다들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는 거는 언젠가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
1: 네.
0: 네, 그런 생각입니다.
1: 보수표가 좀 한쪽으로 쏠릴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보세요. 박민식, 한동훈.
0: 그게 그런데 박민식 후보가 사실 그 지역에 선거를 5번 가까이 나온 분이고,
1: 네.
0: 우리가 알아야 될게그 박민식 후보가 결코 약한 후보가 아닙니다. 근데
1: 그렇죠.
0: 전재수 후보가 너무 셌던 거예요. 예,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과거에 노원구에 정치할 때 노원구의 노원을 지역에 보면은
1: 네.
0: 노원을 지역에 보면은
1: 네.
0: 거기 붙은 게 이제 우원식 권영진 두 분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두분다 선거 진짜 잘하세요.
1: 네.
0: 열심히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우원식 의장님은 근데 특히 잘하시고.
1: 네.
0: 그러니까 그 권영진 의원님이 못 버티시고 대구로 가셨거든요.
1: 네.
0: 근데 가자마자 그냥 대구 경선 이겨버리고 그냥 대구시장 바로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비유냐면은, 그러니까 노원구라는 노원을이라는 체육관이 진짜 잘하는 선수들만 있던 체육관인 거예요. 근데 이 선수가 다른 체육관 가니까 그냥 1등 해버리는 거거든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부산 북구갑도 엄청난 체육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재수 선수도 그 체육관에서 잘하는 선수고, 박민식 선수도 잘하는 선수인데 전재수 선수가 좀더 잘하는 선수였던 거죠.
1: 결론적으로 한동훈 대표도 당선될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0: 있죠.
1: 보시는
0: 네,
1: 거예요?
0: 당연히 셋다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TV 토론 같은

0: 경우도 이 TV 토론은 굉장히 주목받을 거다. 예.
1: 포인트를 그럼 TV 토론으로 보세요.
0: 딱한번할 테니까요.
1: 네.
0: 그 일합승부라고 봐야겠죠.
1: 네.
0: 일합승부.
1: 알겠습니다. 아니 대표님께 이렇게 다른 지역만 여쭤봐서 죄송하고
0: 네.
1: 20초 드릴게요. 개혁신당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지방선거 때 국민들에게 한번 호소 한번 해보세요.
0: 개혁신당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 항상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판나는데 지금까지 국민의힘 민주당 이렇게 찍어보셔가지고 불만족스러웠다면은 이번에 또 이렇게 왔다 갔다 양당 속에 투표하지 마시고 새로운 선택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 새로운 선택을 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올 것이다. 같은 선택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길 바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예전에 누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개혁신당이 선명한 대안이 되겠습니다. 혹시 지역에 개혁신당 후보가 나와 있지 않다 그러면은 이번에 비례는 꼭 무조건 개혁신당 후보에게 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보답하겠습니다.
1: 이상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셨습니다. 대표님
0: 예,
1: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 특보 시작합니다.
2: 우리 시간으로 어제 저녁이었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합니다.
3: 관세 등 무역 갈등을 넘어 이란과 타이완 문제의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회담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베이징에 도착했는데 오늘 미중 정상회담 준비가 한창이겠네요.
4: 네, 현지 시간 어젯밤 7시 50분쯤 베이징에 도착한 트럼프 미 대통령, 2박 3일 국빈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한정, 중국 부주석 등이 나와 영접했고, 청소년 300여 명이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 홍기를 흔들며 환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로 향해 8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호텔 주변은 중국인들과 경호인력, 각국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려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었고 소셜 미디어에도 글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시 주석 주관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10시 15분 양자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문제를 비롯해 이란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길에서 올린 SNS 글처럼 시장 개방과 함께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렛대 삼아 이란 설득에 나설 것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5: And we'll be thinking about it for the next little while, but we've beaten their military very soundly. That's over with. The blockade is very effective. It's been 100% effective. And one way or the other,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4: 이번 방중에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도 동행했는데 현직 미 국방 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며 대통령 방중 수행은 54년 만인 만큼 군사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미중 관계와 세계 평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평등과 존중, 호혜의 정신을 견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소셜 미디어에서 4대 레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타이완 문제와 민주주의 인권, 중국의 발전 권리 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회담 하루 전에 이례적으로 관련 내용을 올린 만큼 미국을 향한 견제구로 보입니다.
2: 네,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과 중국 안팎에서는 어떤 반응들 나오고 있습니까?
4: 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무역 협상을 넘어 이란 전쟁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란 전쟁이 정상회담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예상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6: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4: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방문 때와 중국의 위상과 협상력이 달라진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을 압박한 데 이어 이란 전쟁 장기화까지 겹쳐 트럼프가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기름값과 물가 상승 등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농축산물 수출 등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안보 문제에서 양보를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연기나 독립 반대 언급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7: The U.S. does not support the Taiwanese government from breaking away from China, and of course, in return, I think Trump will want China to place orders for 500 Boeing aircrafts.
4: 다만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답방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최대 3차례 만남이 예정된 만큼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거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2: 이란 전쟁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를 지렛대로 삼아 반도체나 타이완 문제에서 이익을 챙기려는 시 주석의 중재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권영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취임 후두 번째로 중국 땅을 밟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진짜 목적지는 베이징이 아닌 이란일 수 있습니다. 파키스탄 종전 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은 이란을 향해 전례 없는 해상 봉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치솟는 유가와 인플레이션은 트럼프 행정부에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여기서 트럼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중국 역할론입니다. 이란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은 테헤란의 생명줄을 쥐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이란이 핵을 포기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실질적인 압박을 가할 것을 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9: And China has a huge role to play in sort of potentially swaying Iran in ways that we simply don't because we don't have the economic leverage over Iran that we do because of the sanctions on Iran.
8: 문제는 시 주석이 내밀 외교적 청구서의 무게입니다. 시 주석은 이란 압박 대가로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규제 완화나 타이완 문제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빅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10: The U.S. has maintained a long-standing support for Taiwan's self-defense capability, and China hates that. It's a recurring point of tension in the relationship.
8: 시 주석이 중재에 성공해 호르무즈 해협에 물길을 연다면 중국은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수 있습니다. 반대 경우엔 내부적인 리더십 타격은 물론 미중 관계는 다시 한번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시 주석은 중동의 포성을 멈추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가장 강력한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그의 중재력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를 넘어 실제적인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전 세계의 이목이 베이징에 쏠리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2: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하면서 타이완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3: 두 정상의 논의 결과에 따라선 타이완은 물론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지형에도 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보도에 유투건 기자입니다.
11: 중국 방문을 하루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타이완 문제와 관련해 묘한 답변을 내놨습니다.
12: His name up. Mr. President, what about Taiwan? Do you expect Taiwan to come up in your
13: Yeah, it always comes up. Very far away, very, very far away. We're just at 9,500 miles. You know, we're 9,500 miles. He's 67 miles. It's a little bit of a difference, but.
11: 미국보다 중국이 더 다급하다는 의미일 수 있지만 듣기에 따라선 미국의 한계를 시인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타이완에선 유사시 군사적 지원이 쉽지 않은 만큼 타이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시사했다는 분석까지 나왔습니다. 타이완의 미국산 무기 구매를 미중 정상회담의 의제로 올린 결정을 두고도 비판이 나옵니다. 미국은 지난해 16조 원어치의 무기 판매를 승인한 데 이어 20조 원 규모의 추가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물론 아시아 우방국 사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굴복해 2차 무기 판매를 연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발더 나아가 트럼프 대통령이 타이완 독립에 반대한다는 명시적 선언을 수용할지도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 공화당에서도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최근 해그세스 국방장관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습니다.
14: Of course, Taiwan, Japan, and Philippines look to us. So, can you reassure the countries out there in the Pacific that their security will not be on the table?
15: Senator, I would never purport to speak on behalf of the president or what he will say or how he'll approach these talks, but
11: 그동안 미국 우선주의라는 명분 아래 동맹보다는 경제적 이익을 앞세웠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유통원입니다.
2: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이완군이 중국 본토와 맞닿은 최전방 섬에서 미국산 무기로 대규모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타이완 육군은 현지 시각 13일 새벽부터 최전방 섬인 진먼 해안 일대에서 중국군의 침공을 가정해 실사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훈련에는 포병과 장갑차, 대전차 무기 등이 동원됐고 특히 진먼에 배치된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 두 발도 처음으로 사용됐습니다. 미국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이륙할 당시에는 탑승하지 않았던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알래스카에서 뒤늦게 합류해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을 찾았습니다.
3: 트럼프 수행단에는 젠슨 황뿐만 아니라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미국 빅테크 CEO들이 포함됐는데요. 그 이유가 뭔지 고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16: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워싱턴을 이륙한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젠슨 황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와 함께 방중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들이 마법을 부려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군사적 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막혀 중국에 최첨단 칩을 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의 당근책으로 그 빗장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첨단 칩 수출을 통해 중국 AI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17: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절세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16: 이번 방중의 또 다른 핵심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앞세운 건 단순히 테슬라의 영업 확대를 넘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보잉의 CEO도 동행하는데 트럼프는 사상 최대인 500대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공식화해 방중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에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단순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와 자율주행 분야 등의 기술 종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은 사주되 기술 주권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을 핑계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석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일정에 뒤늦게 합류해 화제가 된 젠슨 황 엔비디오 최고 경영자가 한미 관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수여하는 벤플리트상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2026년 벤플리트상 수상자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인공지능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선구적인 리더십과 삼성전자, SK그룹 등 한국 혁신 기업들과의 협력 확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에이브러함 김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은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들은 함께 글로벌 기술 환경의 미래를 만들어가고 차세대 기술 혁신을 이끌며 한미 협력을 강화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2: 미군의 지상전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5박 6일에 걸친 수도권 방어훈련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중단될 경우 주변국으로 전쟁이 번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걸프국들은 세계 패권을 좌우하는 빅2의 만남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양희력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18: 중화기로 무장한 트럭과 군인들이 광활한 황무지를 가로지릅니다. 기관총과 기관포를 쉴 새 없이 발사하고 미군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그려진 표적에 드론이 그대로 명중하며 폭파합니다. 이란 혁명수비대의 최정예로 꼽히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5박 6일 동안 실시했다며 공개한 훈련 모습입니다.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 통신 등에 보도됐는데 구체적인 훈련 날짜 언급 없이 테헤란 주변이라고만 전했습니다. 종전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군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이 제기되자 대응 차원에서 훈련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위태롭게 유지되고 있는 휴전이 자칫 깨질 경우 주변 걸프국도 전쟁 소용돌이에서 자유롭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가 가장 먼저 이란의 공격 대상이 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란의 집중 공격을 받았던 아랍에미리트가 이란 남부의 정유시설을 타격하는 등 지난달 최소 두 차례 공격했다는 외신 보도가 이어지면서 미국과 이란이 다시 충돌하게 되면 이란의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역시 지난 3월 말 이란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여러 차례 비공개 공습을 감행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이어 쿠웨이트는 부비안 섬의 침투에 테러 공격을 시도한 이란 혁명수비대 조직원 4명을 체포하면서 이란과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패권을 쥐고 있는 미중 두 정상이 이란 전쟁을 핵심 의제로 다룰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변 중동 국가들은 시시각각 물밑 접촉을 이어가며 두 정상의 만남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2: 중동 원유 의존도가 큰 나라들이 이란과 협정을 맺고 미국과 이란이 맞불 봉쇄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을 통과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행료를 낸 건 아니지만 이란의 공식 승인을 받는 절차가 확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란이 사실상 완전 통제하는 쪽으로 한 발 더 나간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19: 현지 시간 10일 원유 200만 배럴씩을 실은 이라크의 초대형 유조선 두 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무사히 통과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습니다. 정부 예산의 95%를 석유 수익으로 충당하는 이라크는 더 나아가 추가 통항 승인을 받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산 액화 천연가스 LNG를 실은 유조선 두 척도 호르무즈를 거쳐 파키스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 전 한 달에 약 10척 분량 LNG를 받아온 파키스탄은 여름이 다가오면서 냉방용 전력 생산을 위해 화석 연료가 많이 필요한 상황. 두 나라 모두 이란과 별도 협정을 맺어 통과가 가능했고 통행료는 내지 않았습니다. 이라크와 파키스탄뿐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협정을 맺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월 28일 전쟁 발발 이래 자유로운 통항이 막힌 호르무즈의 실질적 통제권을 이란이 행사하고 있음을 다시 확인해주는 상황입니다. 해협 통과를 위해 이란과 기꺼이 거래하려는 정부가 들면서 이란이 호르무즈를 영구 통제하게 될 거란 발상이 현실이 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 Through those tolls, they will re-establish economic relations with a large number of states who had fled the Iranian market because of U.S. sanctions, but are now forced to come back in because they need the oil from the Persian Gulf and they need to pay those tolls.
19: 이란은 해협 통과를 원하는 유조선에 목적지와 화물 내역, 소유 관계 등 상세 내역이 적힌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해군의 감독 아래 지정된 해상 경로만 이용하도록 강제하며 통제를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아예 페르시아 걸프 해협청이라는 기관까지 만든 이란이 통제권을 완전히 손에 넣는다면 거액의 통행료 징수도 그저 시간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국으로선 생각조차 하기 싫은 시나리오입니다.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지난달 통화에서 호르무즈 통행료 부과를 허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2: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와 관련해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등 여러 가능성도 열려 있다며 지금은 발사 주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신문 방송 편집인 옆에 간담회에서 남우호를 공격한 비행체가 드론이라고 단정할 근거를 갖고 있지 않다며 미사일일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개연성과 정황만으로 발사 주체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발사 주체를 왜 이란으로 특정하지 못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정황만으로 비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남우호를 피격한 비행체가 드론보다는 미사일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 정확한 발사 수단이나 주체는 조사가 끝나야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남우호를 타격한 비행체가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일 경우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건 소형 지대함 미사일입니다. 이란은 사거리 35km 전후에 나스르1과 20km 안팎의 코우사루 소형 지대함 미사일을 비롯해 200km 안팎을 비행하는 중형 카데르 등 여러 종류의 지대함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모두 해수면에 바짝부터 비행이 가능한 순항 미사일인데 남우호는 해수면에서 1에서 1.5m 높이에서 피격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성락 안보실장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해양 자유 구상에 단계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1: 우리 정부는 여타 국제 협력에 대해서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서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0: 이와 관련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지지 표명과 인력 파견, 정보 공유와 군사적 자산 지원이라는 단계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YTN 김문경입니다.
3: 삼성전자 노사가 마라톤 협상에도 끝내 절충점을 찾지 못하면서 오는 21일로 예고된 총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정부는 아직 시간이 남았다며 끝까지 협상을 중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22: 성과급을 놓고 2박 3일 동안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 절차는 진통 끝에 성과 없이 종결됐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성과급 상한을 연봉의 50%로 유지하되 업계 1위 달성 시 반도체 사업부에 특별 보상을 지급하는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조는 퇴보안 아니라며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사는 협상 결렬의 책임을 서로에게 돌렸습니다. 노조는 사측의 진정성을 의심하며 파업이 끝날 때까지 추가 대화는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23: 5개월 동안 교섭을 했는데 회사 안건이 전혀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추가적인 회사와 대화는 파업 종료까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22: 사측 역시 정부의 중재 노력에도 노조가 경직된 제도화만 고수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타결 기회로 꼽혔던 사후 조정 절차까지 무산되면서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만 추가 협상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노조는 회사가 수정안을 가져온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고 사측도 마지막까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노사 간 대화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청와대는 파업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며 협상 타결을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4: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파업 예고일 전까지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정부는 지원할 생각이고요.
22: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각각 파업이 현실화해선 안 된다며 노사 대화를 중재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3: 이렇게 삼성전자 노사의 사후 조정이 결렬되면서 정부가 긴급 조정권을 발동할
2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6: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4: 민주당의 무난한 승리가 점쳐졌던 이번 6.3 지방선거지만 저도 알고 청취자 여러분도 알고 여도 알고 야도 아는 불변의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선거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최근의 판세를 어떻게 읽고 계시는지 이현주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아, 지금 댓글에 난리예요. 유튜브에 댓글에 레오님이 언주 의원님 기다리는 중 언제 나오시나요? 승구 형님 언주 누나 나왔네요. 막 이렇게 환영해.
5: 네,
4: 목소리가 지금 많이
5: 반갑습니다.
4: 나옵니다.
5: 좋은 아침입니다.
4: 네, 뉴스명당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네. 덕담도 한마디 해주세요.
5: 아, 우리 뭐 보니까 장성철 우리 소장님, 소장님이라고 불러도 되나 네, 이제 네. 진행자님,
4: 당대표
5: 물이 네. 올르셨어요.
4: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의원님 현안 문제 하나 여쭤보고 좀 네. 들어갈게요. 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국민배당금 이 발언으로 좀 논란이 됐어요.
5: 아,
4: 초과세수
5: 네네.
4: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5: 네.
4: 이거에 대한 제안이었다지만 주식시장도 출렁, 정치권도 출렁 이러고 있습니다.
5: 네.
4: 민주당 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저는 뭐 일단 네. 이제 그 주식 투자자들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 그죠? 네. 네. 일단 시장이 출렁했죠. 근데 잊지 말아야 할 게 그분이 정책실장이다라는 거예요.
4: 네.
5: 이분이 만약에 그냥 어떤 뭐 학자로서 미래 담론을 그냥 던졌다. 그럼 오케이. 그죠? 근데 이분이 정책실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들 화들짝 하는 거예요. 일은 아니고요. 이제 김영범 실장도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몇십 년 동안 오랫동안 축적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거예요.
4: 네.
5: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네. 다 좋은데 거기다 이제 지금 이란 전쟁이나 이런 걸 보면 이 자본들이 지금 이 동아시아를 주목하죠. 왜냐하면 가장 안정적인 지역이거든요. 지정학적으로 보면 뭐 어떻게 보면 북한 때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보면 가장 안정적인 곳이죠. 가장 스테이블하게 모든 것이 잘 네. 시스템적으로 돌아가는 나라. 그러니까 이 자본이 이제 갈 곳이 지금 보면 뭐 유럽이다, 중동이다 다 갈 곳이 별로 없는데 아, 이 한국 시장이 괜찮다 이렇게 주목하고 있다라고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이건 이런 건 다 좋은데 문제는 그 이 와중에 이제 그러면 이렇게 이제 자본이 잘 축적돼서 좋은 결과들이 성과들이 나타났을 때. 이러한 성과를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배분할 것인가 하는 이건 담론이잖아요.
4: 네.
5: 미래 담론. 근데 이걸 이제 갑자기 정책실장이 툭 던지니까 그것도 이제 국민배당 뭐 이런 식의 어떤 용어를 쓰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들짝 하는 거죠. 그럼
4: 네.
5: 아 이게 무슨 제도화 되는 건가? 뭔가 이거를 이거 정말 그 특히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 최근에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할
4: 네,
5: 수 있게
4: 네.
5: 됐거든요.
4: 네.
5: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4: 네, 네.
5: 너무 놀랬겠죠. 그래서
4: 외국인들이 어제 많이 팔았어요.
5: 아니 놀랬을 거예요 아마.
4: 네.
5: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마찬가지죠. 저희 같은 경우는 선거 앞두고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일 수도 있는 거죠.
4: 청와대나 뭐 김용범 실장은 내 개인적인 의견이다. 논의되지 않았다.
5: 아, 당연히 개인적인 의견이죠.
4: 근데 정책실장이 개인적인 의견이 있어요.
5: 아니 그러니까
4: 대통령.
5: 개인적인 담론이죠. 담론에 그러니까 담론을 던질 수 있는데 그리고 정책실장이 공개적으로 던지면 안 되죠.
4: 네. 적절하진 않다고 보시는 거예요?
5: 부적절한 그러니까 본인이 정책실장이라는 것을 잠시 잊으신 거 아닌가.
4: 아니면은 뭐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5: 네.
4: 뭐 당정청 회의를 했는데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위원님들께 좀 보고합니다. 그래서 같이 논의해 보시죠. 이러한 얘기도 전혀 없었던 사안.
5: 전혀 없었어요.
4: 네.
5: 아니 그렇게 해도 안 돼요.
4: 네.
5: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정치실장이 개인적으로 아, 내 생각에는 지금 기술 자본주의 시대 이러저러하니까 이런 미래 담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토론을 해봅시다.
4: 네.
5: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어떤 담론적 수준의 토론은 괜찮죠. 하지만 공식적인 얘기를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주식시장에 굉장히 큰
4: 그러니까요.
5: 파급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건 책임이 따르는 거죠. 그리고,
4: 네.
5: 그리고 어쨌든 예측 가능해야 됩니다.
4: 맞습니다.
5: 어쨌든 이 회사들이 다

0: 늘 상장돼 있어요.
1: 그렇죠.
0: 예. 네, 그러니까 조금 신중하셨어야 됐다.
1: 알겠습니다. 의원님, 네. 지방선거 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을 핫해요. 김용남, 조국, 네. 거세지는 신경전. 어떻게 지켜보고 계십니까?
0: 아,
1: 전반적으로.
0: 뭐 이제 조금 정리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1: 어떤 정리가 되고 있어요? 판세
0: 그러니까
1: 정리?
0: 이제 판세가 그러니까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결집이 시작되고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난주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공천이 좀 일단락 돼가면서요.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공천이 막 정신이 없이 그렇죠. 진행되다 보니까 신경을 좀 쓰기가 어려웠어요. 이제 지난주에 좀 공천이 일단락 돼가면서 저희가 지도부 차원에서 아 이거 좀 신경 좀 써야 되겠다. 왜냐하면 너무 막 이 뭐라고 해야 되나 네거티브가 너무 혼탁해.
2: 사과해라.
1: 뭐 조국혁신당에서
0: 그리고 뭐 13분인가요? 네. 하여간 다 거기 가서 운동한다고. 네. 그러면
1: 12명인데 조국 후보까지 당선이 되면 13명의 의원을 평택으로 갖게 된다. 이런 거죠.
0: 그러면서 그 네거티브가 너무 심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아 이거는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제 대표하고 이제 최고위 차원에서 이제 저한테 좀 말씀하셔가지고
1: 오.
0: 네 제가 경기도를 맡고 있습니다 최고위원 중에서
1: 네,
0: 네 그래서 이제 가서 그 이제
1: 평택 현장 가셨어요?
0: 네네네 그래서 평택 시장 후보 민주당요 시장 후보님 최원영 후보님 그 다음에 평택 갑을병 그러니까 갑병 현역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의뢰 이제 전직 이제 의원님하고 이렇게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오. 김용남 후보하고
1: 그전에는 조금 좀 하나로 뭉쳐서 김용남 후보를 밀어주고 이런 거는
0: 그게 아니라 정신이 없었죠. 우리도 다 공천하고 막 각자 자기 지역구에 공천 몰두하고 또 최원영 시장 후보도 자기 결선하고 경선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정리가 된 상태가 네. 되니까 이제는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1: 조국 후보가 김용남 후보를 향해서 과거에 당신이 말이야 뭐 세월호라든지 아니면은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은 민주당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한 거 그런 발언들 사과해야 된다. 막 그렇게 네거티브
0: 이건 뭐 자세하게
1: 통하잖아요.
0: 다는 모르겠지만 네. 예를 들어서 뭐 그분이 이제 중도 보수 성향인 것은 오히려 우리 당의 외연 확장에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1: 네.
0: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건 아니고요.
1: 네.
0: 만제 일부 이제 세월호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혹시 이제 유가족들한테 상처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1: 네.
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이렇게 그 부분은 상처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메시지도 전달을 했죠.
1: 네.
0: 그래서 어젠가 한 것으로 알고
1: 사과하고.
0: 있습니다. 네.
1: 조국 후보가요. 내가 김용남 후보보다 훨씬 더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동의하세요?
0: 그 무슨 말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저기 김용남 후보가 민주당 후보잖아요.
1: 네.
0: 네, 민주당에서 전략 공천을 했고요.
1: 네.
0: 그리고 지금 정청래 당대표가 후원회장을 맡으셨고 또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영입하셨죠. 그때 또 영입하시면서 굉장히 뭐 그때 저한테도 말씀하셨고 네, 상당히 여러 가지 기대도 많이 하는 분인데 근데 뭐가 민주당스럽다는 거죠. 본인이도. 그리고 본인 지금 조국혁신당 후보 아닌가요?
1: 네.
0: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럼 민주당으로 입당하셔서 경선하셨어야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우리가 그 일반적인 우리 시장에서 얘기하자면 부정 경쟁이죠.
1: 사칭하는 거다.
0: 부정 경쟁 방지법 있지 않습니까?
1: 아.
0: 이 브랜드를 남의 브랜드 가지고
1: 네.
0: 자꾸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가나 초콜릿 하는데 가나 초콜릿 아닌데 내가 더 가나 초콜릿스럽다 이러면서 팔면 안 되잖아요.
1: 네.
0: 네.
1: 그 최근 여론조사들을 보면은 좀 조국 후보도 경쟁력이 상당한 것으로 좀 조사되고 있습니다. 판세를 좀 우려스럽게 보지는 않으세요?
0: 아, 인지도는 있겠죠.
1: 네.
0: 하지만 뭐 평택 유권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그 평택이라는 곳이 사실 두 가지 큰 특징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 반도체 예, 이제 대한민국에서 반도체 슈퍼 사이클 그렇죠.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전략 산업의 기지, 그다음 또 하나는 한미 동맹의 기지, 예, 캠프 험프리스가 있죠. 그래서 외교적으로나 산업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권 여당하고의 관계 굉장히 중요한 곳이고요. 네. 그래서 거기 유권자들께서 집권 여당 후보를 당연히 선호하실 거고, 저는 뭐 마지막 이제 판단의 순간에 그렇다고 뭐 김용남 후보가 뭐 자질이나 이제 역량이 부족하거나 뭐 이런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뭐 일시적으로 이제 인지도라든가 이런 것은 처음에 조 후보가 인지도가 좀 높을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근데 보면 김용남 후보가 많이 이제 치고 앞서 나가고 있는 중이라고 저는 판단하고요. 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봅니다.
1: 그래도 제일 신경 쓰이는 곳이긴 하겠네요.
0: 아니 그것보다는 이제 자꾸 우리 네. 당원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니까 그렇죠. 저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것은 이제 당원들의 어떤 결속을 다진다는 입장에서 우리 지도부가 이제 그런 최근에 보면 이제 경기도 지원단도 구성을 해서 아마 오늘쯤 다들 이제 가는 것으로 어제 오늘 이렇게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번 주말에도 지도부가 개소식에 다 갈 겁니다.
1: 16일 날 그럼 다 가시는 거예요?
0: 네네.
1: 그럼 힘 실어주는 모습이
0: 네, 그렇게 할 겁니다. 네.
1: 그럼 민주당 지지층도 확실히 좀 정리가 된다.
0: 그렇게 해야죠.
1: 네. 네. 단일화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단일화라는
1: 너무 교만하신 거 아니에요?
0: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단일화라는 것은 그 어떤 그 거대한 어떤 권력에 대항해서
1: 네.
0: 이제 힘이 약한 야당들이 저항할 때 힘을 합하는 거죠. 지금 상황 우리가 여당이죠. 예,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구도하고는. 그런 구도하고는 좀 안 맞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여당으로 집권 여당으로서 아까 말씀드린 산업과 어떤 이런 외교적 책임을
1: 정책으로?
0: 가지고 이 평택의 발전과 대한민국 발전 위해서 우리가 책임지고 이 부분 확실하게 해내겠다.
1: 네.
0: 이렇게 해서 정면 돌파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1: 아니 그래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조국 후보가 상당히 인지도가 높고 만나면은 또 표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선거 운동을 하고
0: 그런가요?
1: 있고
0: 그런 그렇습니까?
1: 아니에요? 뭐 그렇습니까?
0: 아니 그렇게
1: 그 조국 대표도 막 허리 막 90도로 숙이고 막 털썩 앉아가지고 뭐도 이렇게 같이 먹고 인사도 하고 그런 것들은 지역 주민들에게
0: 김영남 후보도 많이
1: 하고 저기, 있죠.
0: 네네 매력적인 행동입니다. 네.
1: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네거티브를 김영남 후보에 하고 있는데 조국 대표의 그 선거 방식. 그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0: 그것보다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유이동 후보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분석을 좀 했는데요.
1: 네.
0: 이제 유이동 후보가 굉장히 그 위협적인 후보라면 나머지 이제 후보들 특히 이제 저희 입장에서 오히려 이제 뭐 단일화 대상이 굳이 필요하다면 이제 진보당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만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렇다면 유이동 후보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상당히 위협적이어야 하는데 그 지역에 지금 특수성이 있어요.
1: 어떤?
0: 유이동 후보가 사실은 이제 친한계로 분류가 되는데
1: 네.
0: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최호 전 시장 후보
1: 네.
0: 이분이 이제 김건희 그 공천을 받았었어요.
1: 맞아요.
0: 근데 그 과정에서 별다른 저항이나 문제 제기를 하시지 않고 그냥 뭐 무기력하게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어떤 리더십을 많이 상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지역에서
0: 보수층 사이에서 그렇다고 해서 또 그렇다고 뭐 그닥 이렇게 어떤 골수 보수층에서 신뢰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오히려 거기는 이제 의외로 또 황교안 후보가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1: 네.
0: 알고 있어요.
1: 네.
0: 근데 또 이분은 또 독자적으로 그 부정선거에 굉장히 또
1: 네.
0: 나름 신념을 또 갖고 계세요.
1: 네.
0: 그런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두 분이 이제 각자 자기의 노선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고요.
1: 네.
0: 그래서 유이동 후보는 이제 그 공재광 전 시장 후보 이분이 이제 탈당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죠. 리더십이 완전히 붕괴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정영 후보는 민주당으로 넘어온 상태지 않습니까? 오. 그래서 우리 최권영 시장 후보하고 결선을 했는데 뭐 안타깝게 어쨌든 낙선은 했지만 그러나 이제 조의를 지금 열심히 네. 지원하고 있고요. 네. 최권영 시장 후보하고 김용남 후보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보수층 입장에서 물론 우리가 뭐 국민의힘은 아닙니다만 당은 다르죠. 하지만 중도 보수층 입장에 원주민들 입장에서 그럼 정말 평택을 발전시킬 사람이 누구냐 당이 누구냐 그리고 그런 어떤 국가적 차원에서 한미동맹을 제대로 지키고 이 어떤 산업을 발전시킬 당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적어도 네. 국민의힘이 그런 역할을 평택에서 할 수 있냐 민주당이 할 수 있다 오히려
1: 하여튼 이런 말씀하신 거는 유이동 후보 측에서 또 인터뷰 요청을 하고 저희가 또 반론도
0: 네,
1: 들어보겠다는 말씀드리고요.
0: 그래서 오히려 그쪽 층의 표도 상당히 김용남 네. 후보가 지금 흡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조국 후보가 이번에 만약 당선이 안 되면 조국 대표의 정치적인 미래는 어떨까요?
0: 너무 많이 물어보시지 마세요. 그것까지 왜요? 저희가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1: 전망을 네.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합당 문제도 막 사전에 논란이
0: 저는
1: 됐었잖아요.
0: 저는 뭐 반대했기 때문에. 네. 왜냐하면 이게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라는 네. 것은요. 어쨌든 미래 지금 현재 보면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 또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사는 뭐냐. 네. 이란 전쟁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어지럽고 굉장히 불확실한 이 패권 경쟁 시대에서 네. 대한민국의 갈 길이 어디냐 이것을 찾고 우리가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미래 세대에게 정말 이 생존을 넘어서서 더 밝은 미래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등장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을 충분하게 국민들에게 국민들을 위해서 그런 것들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이 와중에 이렇게 계속 옛날 얘기하면서 네거티브를 계속하는 그런 뭐 정치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뭐 정치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모습들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죠.
1: 네,
0: 네 그래서 시대의 어떤 흐름하고
1: 시대 맞지,
0: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 그 이현주 의원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대단히 좀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는데 네. 뭐 책 같은 거 써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0: 지금 집필 중에
1: 있어요. 아 집필 중에 있어요? 언제 나와요?
0: 선거 끝나고 일단 선거 지금은 끝나고? 선거 급하니까요.
1: 네. 네. 그럼 이제 현장을 좀 많이 뛰셔야 되겠네요. 지원 유세도 하시고
0: 네,
1: 선거도
0: 네,
1: 같이 치러야
0: 그쵸.
1: 되고.
0: 주로 경기도 이번에 네. 저희 또 용인 제가 용인 지역이잖아요. 네. 용인도 뭐 만만치 않기 때문에.
1: 아 그렇습니까?
0: 아 그럼요. 우리 현역이 또 국민의힘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후보가 현근택 후보인데
1: 네.
0: 어쨌든 또 그 도전자 입장이기 네.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흐름은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셔서 흐름은 좋지만 어쨌든.

0: 조사 심의위 윤희웅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십니까.
0: 장영철 한국사회여론연구소 부소장님 어서 오세요.
2: 반갑습니다.
0: 소장은 언제 되는 거예요?
2: 지금이라도.
0: 오? 진짜요?
2: 제가 부소장이 더 좋습니다.
0: 아, 네. 오늘부터 소장하세요.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3: 안녕하세요.
0: 오세요. 오늘은 더 멋있어요.
3: 감사합니다.
0: 세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격전지 부산 북구가 판세 먼저 좀 짚어볼게요.
4: 네, KBS 부산청국에서 한국리서치의 의뢰해서 지난 5월 8일에서 10일까지 3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0: 네.
4: 북구갑 거주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전화면접 조사였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4.4% 플러스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0: 예.
4: 하정우 후보가 37%, 한동훈 후보가 30%, 박민식 후보가 여기에는 17%로 다른 조사에 비해서 조금 많이
0: 그러니까요.
4: 빠진 결과로 나왔습니다.
0: 박민식 후보가 뭐 20% 아래로 떨어진 이유는 뭐라고 보시는 거예요? 튄 여론조사예요? 아니면 흐름이에요?
4: 뭐 나중에도 나오겠지만 이 조사 이후에 또 다른 조사 결과가 또 바로 한번 발표가 됐었는데
0: 그거 그냥 들어가 볼게요.
4: 예,
0: 그럼
4: 예.
0: 국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발표된 건데 같이 좀 설명해 주시죠.
4: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0: 예.
4: 국제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입니다. 여기는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이었고 부산 북갑에 거주한 18세 이상 남녀 506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여기에서는 하정우 후보가 43.4%, 한동훈 후보가 28.1%, 박민식 후보가 23.1% 이렇게 나왔습니다.
0: 네. 왜 다른 거예요?
4: 사실은 이 한동훈 후보 이게 출마했을 때 제가 그 소장님한테 이 정치 무덤으로 들어오시는 것 같다라고
0: 예.
4: 이야기했는데 지금 북갑은 예. 여론조사 업계의 무덤이 되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4: 이 해석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거 해서
0: 그 억지로 한번 해석해 주세요.
4: 저는 여론조사가 결국은 전체적인 추세를 보면서 거기에 직관적으로 이 관찰되는 걸 딱 답을 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로는 1강 2중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2중 중에서는 한동훈 후보가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는 조금 앞서는 게 또 맞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런데 한국리서치 쪽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민식 후보가 17%까지 빠졌던 건 전화면접 조사이기 때문에 뭐 아까 그 방송 전에 윤희용 대표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인지도 있는 분에 대한 좀 이렇게 쏠림 현상이 약간 드러났다 하더라도 제가 봤을 때는 죄송한 얘기지만 약간 좀 틴 조사인 것 같고요. 그 이전의 조사들을 쭉 봤을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1강 2중 한동훈 후보가 좀 앞서는 2중 뭐 요 정도로 보는 게 지금 정확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0: 윤희용 대표님 분석해 주세요.
1: 일단은 지금 이제 이 지역을 조사를 보게 되면 결과 다른 것은 이제 그 후보들 경력을 어떻게 불러주느냐도
0: 네.
1: 영향을 주는데요. 이제 마지막에 불러주셨던 조사 결과는 정당명과 이름만 불러줬어요. 그러니까 무소속 한동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당이 이제 브랜드 역할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0: 네.
1: 앞에 한동훈 후보 높았던 것은
0: 이제 국민의힘 전 대표.
1: 네, 그렇죠. 그게 들어가 있는
0: 네.
1: 무소속이기는 하지만 정력에서 정당이 들어간 부분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0: 네.
1: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부산 북갑에 대해서 보자면은 하정우 후보가 일단은 뭐 ARS 조사긴 하면 초반에 비해서 상승하고 진보표를 흡수하는 모양새가 이제 확인이 되고 있어요.
0: 그러네요.
1: 왜냐하면 30% 초반대 중반대였다가 ARS면 40%대 나온 현상이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와 이제 콜라보 뭐 이런 것들이 일정 부분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겠죠. 그 후광에
0: 네.
1: 대한 흡수가 좀 작동하고 있는 것 같고
0: 네.
1: 보수 진영 내에서는 지금 이 조사 결과와 보기에 경력을 넣느냐 여부에 따라서 다소간의 차이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현상은 그래도 한동훈 후보가 보수 내부에서 두 명의 경쟁에서는 승기를 좀 잡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좀 확인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0: 네.
1: 다만 이것이 많이 얘기하는 이른바 유권자들에 의한 뭐 자발적 단일화를 한쪽으로 완전히 몰아주는 현상이 가능할 것이냐 여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데 지난번 개소식에서 박민식 후보 측에서는 유력 빅맨들이 왔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박민식 후보를 어느 정도 버티게 할 것이냐 또는 뒷심을 발휘하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보수표도 한 50에서 55% 실링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같은 파일을 놓고 포크를 양쪽에 들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현재 서로. 그래서 남은 관건은 지금 박민식 후보가 이제 뒷심 발휘하냐 여부가 포인트고 이번 주에 그게 안 되면 격차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이제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허물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3자에서 한 명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하정우 대 한동훈 이 경쟁 구도로 갈 것이냐 이 부분은 약간 이게 여론조사랑 특성에서 봤을 때 네.

0: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오. 왜 왜냐하면 여론 후보들의 지지율은 마구 샘솟는 샘물이 아니니까요.
1: 그렇죠.
0: 이게 이제 시소처럼 한쪽이 폭락을 해야지 내가 올라가는 것인데, 그런데 좌우는 리그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진보에 있는 표를 가져올 수는 없는 거예요.
1: 네.
0: 그럼 보수 내에 있는 표를 박민식 후보를 좀 떨어뜨려서 올라갈 수는 있는 것인데, 박민식 후보가 대폭락이 있어야지 상승이 있는 것인데,
1: 그렇죠.
0: 그게 이제 정당의 후보인데, 그리고 중앙당이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낮아질 수는 있겠지만 대폭락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은 있어서 그 부분에 이제 그 한계는 여전히 남는 것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재영 기자님. 네. 하정우 후보 캠프는 되게 좀 좋아하겠네요. 40%도 넘었고, 박민식, 한동훈 이 두 분이 막 엎치락뒤치락 뭐 싸우고 있으니까 네. 이대로 되면 내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일 수 있겠어요? 어때요?
2: 네, 현재까지는 어제까지 통화했을 때는 네. 어쨌거나 그 하정우 후보 캠프에서는 상대가 둘이든 한 명이든 한 명인 것으로 생각하고 선거에 임하고 있다고 했거든요.
1: 기자분한테 네. 너무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거 아닌가요?
2: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다만 고무적인 부분은 네. 여러 여론조사에서 이제 하정우 후보가 올라오면서
1: 네.
2: 당 지지율보다 이제 조금 엇비슷하거나 조금 더 올라온 것 같아요, 보면은.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하정우가 지금 온 지가 한 2주 정도 된 것 네. 같은데 많이 끌어올렸구나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1: 무슨 요인이 있었을까요? 전재수 후보랑 같이 네. 다니는 모습을 좀 보여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2: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하정우도 사실 뭐 그냥 되게 유명한 분이시잖아요.
3: 근데 이게 배우 하정우가 바라볼 때 자꾸 보수층 결집 부분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네. 보수층이 결집하는 움직임이 보일 때 네. 이를테면 진보층의 결집이라는 부분들도 분명히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네.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30% 초반대로 시작했을 때 전재수 후보와의 갭, 그다음에 국정 지지율과의 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확장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쪽이 단일화 이야기,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 박민식 후보의 열전이 조금 더 중심 의제화되면서 이쪽으로도 또 붙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정우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 지지율까지는 어느 정도 간 것 같고, 전재수 후보 지지율까지 그 지지층들을 어떻게 더 흡수해낼 거냐 하는 부분이 관건이 될 거고, 한동훈 박민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1 플러스 1이 1.3에서 1.5밖에 안 되고 있는 이 그 지지자들 사이에 긴장과 분열을 어떻게 극복해낼 거냐 하는 게 제일 큰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윤희용 대표님, 네. 그 한동훈 대표는 진은정 변호사 투입하면서 부부가 같이 선거운동하고 다니고 있더라고요.
0: 네.
1: 이거는 선거 전략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가요?
0: 이제 이 논쟁이 이 지역에서 누가 이 지역에 뼈를 묻을 것이냐.
1: 뼈를 묻으면 묻어요.
0: 되게 이제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내가 진짜 이 지역에 뭐 애정이 강하고 이제 이 지역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는 것을 유권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어쨌든 이제 본인의 수용도를 높이는 것이니까
1: 네.
0: 그런 차원에서 이제 부인들 와서 캠페인 같이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플러스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옛날에는 같은 경우에는 안 보이면 왜 안 보이냐고 해서 그것이 감점 요인이 됐는데 최근에는 그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혼자만 나와서 선거 캠페인 하느냐, 그 부인은 어디 갔느냐 이런 얘기들이 과거 선거는 너무 일상적이었는데 최근에는 그것이 좀 약화된 부분들이 있어서 뭐 부인이 와서 캠페인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효과는 좋은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또 이것이 이제 다른 후보들도 이제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1: 그렇게 썩 뭐 앞서 나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되지 않을 거다.
0: 일정 수준 차별화? 정도 네 될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북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 해보고요. 제가 매주 물어보는 것 같은데 선거 전망. 자, 김정희 기자님 여기 누가 이겨요?
2: 북갑이요?
1: 네.
2: 하정우.
1: 윤희용 대표님.
0: 네. 조사 결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우리 장현철 부소장님.
3: 단일화는 안 되고 하정우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강원도로 가보겠습니다.
3: 네. 강원도로 갑니까?
1: 예. 네. 강원도지사가 지금 격차가 많이 줄어든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윤희용 대표님 설명 좀 해주세요.
0: KBS 춘천방송 총국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이제 강원도민 1200명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0: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1: 네.
0: 이 조사에서 민주당 우상호 후보 지지율 41%,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 33.8%,
1: 네.
0: 그래서 격차가 7.2%포인트거든요. 예. 약 7% 포인트
1: 오차 범위는 바뀌네요.
0: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그 전에 얼마 전까지만 조사를 보게 되면 뭐 15%
1: 그러니까요.
0: 이상 차이
1: 그러니까요.
0: 이게 난 조사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자릿수 격차로 줄어든 조사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사실은 이제 주목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왜 줄어들었어요?
0: 이제 이 조사가 사람 면접원이 조사를 하고 그러면 사람 면접원이 많이 말씀드리지만 사람 면접원이 하는 조사 방식은 정치에 관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은 분들도 표집이 돼요. 그런 분들한테 질문하면 답을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 진짜냐고. 네. 모른다고 하는 분들이 비중이 많은 거예요. 네. ARS 조사에 비해서. 네. 그러면 모든 후보들의 지지율이 좀 낮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어요. ARS 조사 결과에 비해서. 그다음에 그것을 한 번 더 그러면 그래도 누구를 지지하느냐 라고 묻느냐 안 묻느냐 이걸 재질문이라고 하는데 묻게 될 경우에는 지지율이 높은 후보 낮은 후보가 그것을 분담해서 가져가게 되는데 많은 후보한테 좀 더 많이 갈 수밖에 없어요. 비율상 이 확률상. 그런데 안 물은 거예요. 재질문을 하지 않으면 처음에 나왔을 때의 비율이 결과로 보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 특징도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다음에 워낙 어쨌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춘천과 원주 같은 경우는 도시 지역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 농촌 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실제 인구가 뭐 65세 이상이 절반 가까이 되는 곳들이 제법 많이 네.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보수세가 이제 있는 지역이긴 한 것인데 그것이 이번 선거의 특수한 환경으로 초반에 표출되지 않은 부분들이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보수층들의 지지 표출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저는 자연스럽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인 것이다. 다만 이것이 전체 구도를 뒤엎을 만큼의 흐름으로 갈지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1: 장영철 부소장님의 분석은요?
3: 갑자기 이게 이 조사 결과가 부각됐는데 조사 시기가 사실은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입니다.
1: 아, 예. 그러네요.
3: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저도 열심히 이렇게 봤는데 이후에 전체 광역단체장 강원도지사 그 여론조사 결과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황일지 조금 미묘한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좁아졌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만큼 그 선거에 있어서 그 구도 뭐 정책 인물 이렇게 할 때 총선이나 이런 데보다 훨씬 인물의 그 이 강도가 센 게 지방선거거든요. 당장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네. 가장 유리한 사람이 누구냐면 현역 자치단체장입니다.
1: 네.
3: 그래서 그 인물 경쟁력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리고 현역 자치단체장으로 있을 때 가지고 있었던 네트워크와 관계의 망들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특히나 우상호 그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연고를 그냥 가지고 있지만 이번에 사실 선거를 위해서 좀 뛰어드는 성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바닥에 있어서의 저력이 김진태 후보가 지금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윤희용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역전시킬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을 차지할 수 있을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좀 회의적이고요.
1: 네.
3: 근데 좀 좁아지면서 강원도 원래 사실은 강원이 대상도 안 되는 것처럼 이번에 의제가 안 됐지만
1: 맞아요.
3: 실제로 강원은 민주당의 땅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땅으로 인식되던 네.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은 이미 좀 경향적으로 바뀌었고 전체적인 구도가 워낙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상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보낸 사람을 전면에 내세웠지 않습니까?
1: 네.
3: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층들을 흡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기 때문에 크게 바뀌기는 어려울 거지만 김진태 후보가 어느 정도 선전할 거냐 이건 또 강원 지역에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1: 알겠습니다.
3: 같습니다.
0: 이번에 참 하나 말씀드리면 조사들에서 어떤 특징들이 좀 있는데
1: 네.
0: 100% 단정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대개 이제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을 앞부분에 넣기도 하고 뒷부분에 넣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앞부분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민주당 후보들이 약간 더 좋게 나오는 특성들이 이제
1: 그러겠네요.
0: 얼핏 보이긴 한데 왜냐하면 네. 이제 잘한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니까 잘한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유사한 계열의 질문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일관성을 보이려고 하는 심리가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그런 것도 하나 이제 그런 것은 일종의 질문 순서 효과예요.
1: 네.
0: 어떻게 배치하냐 그런 부분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1: 그 갑자기 생각나면은 다음부터 컷오프 시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살펴봐야 될 때가 많아서 작가님이
0: 죄송합니다.
1: 이거 끝까지 안 하면 울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우리 작가님 울면 안 되니까 평택으로 좀 넘어가 네네. 보겠습니다. 김정현 기자님,
2: 네.
1: 김용남과 조국 이른바 사과대전,
2: 네.
1: 김용남 사과하니 조국은 너무 늦었다라고 막 공격을
2: 네.
1: 하고 있잖아요.
2: 네.
1: 이런 네거티브 공방 계속 진행될까요?
2: 진행될 것 같습니다.
1: 네.
2: 왜냐하면 조국 후보 입장에서는 할 게 네, 정치공학적으로 봤을 때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일화가 되든 안 되든 될 때까지 안 되면 안 되는 데까지 이거 할 것 같습니다.
1: 김용남 후보 측은 어때요? 나 욕하면 내가 나도 너 욕할 거야 막 이러고
2: 어제 사과를 했잖아요. 네. 세월호 부분 관련해서
1: 사과만 그래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2: 네, 이제는 아마 대응을 안 할 것 같아요.
1: 안 해요?
2: 네, 네. 오. 최소화할 것 같습니다.
1: 그게 과연 옳은 전략일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당신이 과거에 이랬어 저랬어 이럴 거 아니에요.
2: 근데 어제도 보셨겠지만 사과를 한번 했을 때 그걸로 끝납니까? 사과를 했더니 왜 늦게 했냐?
1: 그렇지.
2: 계속 꼬리 물고 그러면은 그 진정성이 있느니 없느니 네. 너 여론조사가 떨어지니까 그렇게 나온 거야? 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과가 사과로 끝나질 않으니까 네. 계속 말풍선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그냥 평택 얘기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1: 좋아요. 그럼 이 여론조사 좀 살펴볼게요. 장영철
4: 예, JTBC가 메타보이스 리서치랩에 의뢰해서 지난 5월 4일에서 5일까지 평택을 선거구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남녀 502명에게 무선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습니다. 네. 조국 후보가 26%, 김용남 후보가 23%, 유희동 후보가 18%, 황교안 후보가 11%, 김재현 후보가 6%. 예, 네. 후보가 여전히 다 유의미한 후보들이 많아서 길어지네요. 네. 예.
1: 어때요 이거? 좀 이건 판세를 어떻게 봐야 돼요?
4: 전화 면접이지 않습니까? 네. 전화 면접이어서 이게 그러니까 어제 해석의 영역인데 정당 지지하시는 안정적인 정치 고관여층은 ARS에서 좀 더 크게 작동을 하는 것 같고요. 전화 면접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 인물 대비 호감을 가지고 있는 네. 바닥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화 면접을 통해서 물어볼 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재질문이 들어갔었거든요. 네. 아까 그 윤희용 대표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전화 면접으로 물으면서 재질문까지 들어가니까 인지도가 높은 인물 호감도가 있는 조국 대표 쪽으로 조금 더 나온 것 같고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선거 결과나 투표 행위를 봤을 때는 전반적인 추세가 ARS 결과가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더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김용남 후보와 조국 후보는 박빙이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근데 저는 김용남 후보는 지금 대단히 전략적으로 포지션을 잘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일화가 안 되는 게 유리한 게 사실은 김용남 후보거든요. 나중에 갈수록 그럴 겁니다. 정당 지지 기반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는 방식이 뭐냐면 유권자들에게는 사과나 변화의 메시지들을 보내고 그 조국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서는 긴장관계를 유지하면서 진보 쪽에 있는 표들을 흡수하면서 단일화에는 장애 요인들을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저는 조국 후보가 지금 약간 선거운동의 방향을 선회하는 게 필요하다 약간 조언을 드리자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있는 진보 진영의 풀 속에서 그 지지자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영란 후보를 비판하고 공격하는 게 어떤 반응으로 올지에 대해서 고민을 사실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요?
1: 좋은 전략이 아니에요?
4: 저는 단일화를 전제로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자신의 강점, 이 진영에서의 강점, 정치적인 큰 인물로서의 강점을 내세우면서 상대적으로 비교하게 만드는 것이 맞지. 그리고 아까 사죄하고 사실 선거의 효과입니다. 평시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겠지만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이 지난 행위에 대해서 사과하고 번복하게 만드는 게 사실 선거라는 기간이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높이 평가해주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강점을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가는 게 조국 후보에게 훨씬 앞으로 좀 유리한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윤희용 대표님, 네. 이렇게 좀 박빙으로 나오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네거티브에 대응을 안 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전략일까? 장영철 부소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어때요?
5: 뭐 네거티브는 뭐 검증이라는 이름과 사실 네. 네거티브가 구분이 안 되긴 아니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서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이긴 할 텐데 이게 이제 지역 선거기 때문에 언론에서 많이 얘기가 되긴 하겠지만 지역 유권자들까지 영향을 받을 것인가의 부분은 약간 차원이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광역단이라든가 전국 선거 같은 경우에는 네거티브라든가 공세를 통해 가지고 네. 본인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게 가능하거든요. 메시지 선으로. 지역의 유권자들이 정해져 있자면 작은 지역에 이 면적 자체는 상당히 넓지만 인구 자체는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중에서는 실리를 챙기는 방식이 외부의 공중전에서 많이 떠들어진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그것이 작동하는 데는 제약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장선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에서 유권자들과 더 긴밀성을 강화하는 전략이 또 정당 소속이기 때문에 그 뒷심이 더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5: 왜냐하면 지명도 있는 인물은 아까 얘기하긴 했지만 실제 그 사람들의 투표율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이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고 실리적으로 한다라고 하는 전략적인 판단을 내는 것이 정답이긴 해요. 캠프에서 네. 그거는 당연히. 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하나 김재현 진보당 후보가 이대로 가는 것은 의미가 사실 크지 않다는 점에서
1: 네.
5: 조국 후보와 또는 김용남 후보와 단일화 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김용남 후보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여져요.
1: 집권 여당 후보?
5: 예, 그것이 이제 하나의 김용남 후보 측에서는 승부수로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떤 근거가 있는 것은 전혀 아닌데
1: 네.
5: 예, 그렇게 되면 또 추가적으로 물론 김재현 후보의 지지율이 100% 다 김용남 후보한테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단일화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더 많이 흡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의 이후의 결과 그것이 되느냐 또 이후에 이제 어떻게 전개되느냐 이것이 이제 남은 포인트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2: 네.
1: 단일화 이게 될까요? 그게 비장의 카드
2: 한다 안 한다가 아니라 네. 못 할 것 같습니다.
1: 아, 못 해요?
2: 조국
1: 왜요?
2: 후보와에 있어서는.
1: 조국은 못 하고 네. 그러면 김용남
2: 방금 말씀하신 얘기는 정말 그럴듯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1: 네.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2: 가능성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4: 제한적 단일화죠.
2: 네.
4: 제한적
2: 네. 단일화일 그러니까 수 있죠. 거기서 민주당과 진보당이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1: 네.
2: 사실상 여론조사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숫자까지
1: 그렇죠.
2: 올라오잖아요.
1: 그렇죠.
2: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조국 대표가 어떻게 나올지도 더 궁금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1: 그 가능성은 기자님
2: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4: 몇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단일화의 키는 저는 황교안 후보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아니,
4: 자꾸 진보 쪽으로만 보는데 네. 보수 쪽에 단일화 됐을 경우에 누구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2: 맞습니다.
4: 단일화는 사실은 승리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유인책이거든요.
1: 그러니까 보죠. 뭐 황교안, 네. 김재현 이 두 후보가 과연 단일화 응할지
5: 후보 등록 임박해서 다른 사람들은 손을 못 쓰게 할 가능성이 있어요.
1: 아.
5: 어느 쪽에서 준비를 이제 한다면
1: 그러면 네. 이번 주네요.
5: 네.
1: 오, 지켜봐야 되겠네요.
5: 네.
1: 알겠습니다. 전북 가볼게요.
5: 네.
1: 이 김관영 지사 복당 불허에도 초접전 여론조사가 좀 발표가 되고 있는데 윤희용 대표님.
5: 예, 조사업체 조원 CNI가 뉴스원 전북 취재본부의 의뢰로 9일 10일 전북 거주 18세 이상 1,000명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있었는데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대상으로 한 ARS 조사 방식의 조사였습니다. 이 조사에서 무소속 김관영
1: 네.
5: 43.2, 민주당 이원택 39.7 이렇게 나왔습니다.
1: 네.
5: 그래서 오차 범위 내이긴 합니다만 무소속 민주당 텃밭인 전북 지역에서 무소속 후보가 수치상 약간 이제 더 높은 결과가 나와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2: 네.
1: 민주당에서는 김관영 후보에 대해서 영구복당 불허 대상자라고까지
2: 네.
1: 했는데 이렇게 지지율이 좀 높게 나왔어요.
2: 네.
1: 분위기 어때요?
2: 완전 이제 발등에 불 떨어진 거죠.
1: 네.
2: 그래서 그 여론조사 나온 당일에 공문이 나왔습니다.
1: 네.
2: 전체 공문이 나왔는데 네. 민주당원이 무소속 혹은 타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는 행위가 확인될 경우
1: 네.
2: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반드시 징계할 것이라고 했고요.
1: 네.
2: 또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한병도 원내대표가 네. 다음 날 바로 전북 내려와가지고 기자들 만나고 했거든요.
1: 네.
2: 그래서 굉장히 그 예상 외에 여론조사에 네. 지도부도 놀랐고 네. 김관영도 놀란 것 같습니다.
1: 김관영 그 지사가 상당히 네. 그 지역에서는 인물론으로도 경쟁력이
2: 네.
1: 있고
2: 네.
1: 지사했기 때문에 현역 프리미엄도 있고
2: 네.
1: 약간은 좀 동정심도 있고
2: 네.
1: 그래서 이 경쟁력이 만만치 않다 이런 평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2: 네, 인물론도 인물론 네. 영향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1: 네.
2: 가장 큰 거는 이제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
1: 네.
2: 이게 굉장히 지역에서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보더라고요.
1: 아,
2: 그러니까
1: 그래요?
2: 네, 그 김관영 지사의 그 대립이 그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는
1: 네.
2: 굉장히 빛의 속도로 제명 처분을 했잖아요.
1: 네.
2: 근데 이어서 나온 그 이원택 현재 후보의 그 이제 밥값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좀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2: 물론 당에서는 아니라고 하지만
1: 네.
2: 그래서 그 정청래 대표가 그러면은 그 지난 전대에서 정청래를 밀었던 이원택은 뭐 봐주는 거냐라는
1: 네.
2: 얘기가 이제 지역에서 계속 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인물론과 결합하면서 이제 이렇게 반정청래 정서가 형성됐다라고
1: 네.
2: 보는 게 좀 대세의 분석인 것 같습니다.
1: 장영철 부소장님.
4: 그러니까 공개 포인트가 그렇고 지금은 무소속으로 이슈를 주도하면서 출마 선언을 했던 컨벤션 효과도 일정 정도 작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조사 결과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원택 후보가 46.8%, 김관영 후보가 41.4% 조금 더 높게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의 공식 후보인 이원택 후보로서는 약간 뼈아프죠. 근데 이게 복기를 해보면은 이원택 후보의 것과 김관영 후보의 것을 같이 선상에 놓기에는 국민들에게 느껴지는 체감도가 달랐어요. CCTV가 공개되면서 만약에 이 부분을 빛의 속도로 처리하지 않았을 경우에 전북 지역의 문제만 아니라 민주당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당 지도부로서는 빠르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들은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1: 근데 종로구청장 거기 경선에서 현재 종로구청장으로 왜 웃으세요?
4: 왜 갑자기 그쪽으로 치시는?
1: 아 거기 CCTV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걸 왜 정리 안 해요?
4: 이게 뭐 광역 단체장이기도 하고 물론 그 후보에 대한 후보의 부분들도 일정 정도 작동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저는 한 가지 포인트가 뭐냐면 이원태 후보의 그 식사비 대납에 대해서 야당 쪽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아요 지금 경찰 조사를 잘 임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게 가지고 있는 무게의 비중이 좀 다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인물 캐릭터가 김관영 후보는 되게 되게 이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는 캐릭터고 이원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참모로서 그 정치 생활을 시작했었던 사람이고 되게 온건하고 합리적인 그 캐릭터이기 때문에 전 지금 현재 나온 이 조사 결과를 끝까지 갈 거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결국에는 정당
4: 후보라는 게 그리고 이쪽이 흠 있는 후보가 아니고 그러니까 크게 흠 있는 상대적으로 후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통 호남 쪽에서 정당 후보가 뒤집어지는 이유는 대단히 큰 비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객관적으로 무게가 너무 떨어질 경우에 뒤집어지는 거지 유사할 경우에는 정당 지지의 힘을 이겨내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1: 알겠습니다.
4: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윤희용 대표님 진도군수라든지 아니면 강진군수라든지 순천시장 같은 경우에도 무소속 후보가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6: 맞습니다.
1: 왜 무소속 후보들이 이렇게 좀 약진을 한다고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0: 그런 경우 이제 공천 과정에서 사실은 일관되게 나타난 현상은 뭐 어느 이제 보이지 않는 손들이 이제 관여하는 경우들이 많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실 탐탁치 않은 이제 인물이 경쟁력이 사실 없다고 생각하는 인물 또는 문제가 있는 인물이 보이지 않는 손 등에 의해서 공천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기류가 주민들한테는 무소속 후보에 대한 지지로 선뜻 지지로 이어지게 하는 현상들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뭐 호남에서 특히 이제 유권자들의 적극성이 좀 높다 보니까 많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1: 이 흐름이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 될 수 있을 거라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까요?
0: 어떤 인물들 같은 경우는 몇 선을 했어요 이미 무소속으로.
1: 맞아요.
0: 그런 거기 때문에
1: 인지도가 지역에서 높아요.
0: 경쟁력이 있어서 당선되는 분들도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여기 또 왜 그러냐 하면 여러 개 3, 4개 시군이 합해져 있는 곳들이 있어요 지역들이 국회의원이 한 명이잖아요. 영향력이 어느 쪽에 이제 어느 출신이긴 할 텐데 다른 그 국회의원 출신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반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공천들이 그래서 무소속 후보들이 호남에서 많은 측면이 있어요.
4: 이게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 민주당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무소속이냐 민주당이냐로 볼 게 아니고 현재 민주당 소속과 과거의 민주당 소속의 대립이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무소속 대부분 현역입니다. 그러니까 현역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 간의 대립이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소속 후보들의 선전보다 그 신안, 담양, 함평 같은 경우에는 조국혁신당 소속 후보들이 지금 앞서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력화되는 경쟁 구도가 민주당에게는 더 신경 쓰이는 거지 무소속은 언제든지 열어주면 다시 입당하실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끝까지 다 살펴봤어요. 우리 작가님 울리지 않을 수 있어. 나 이거를 위해서 내가 오늘 방송했어요.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세 분 다음 주에 또 핫한 여론조사 갖고 여러 가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했습니다.
7: YTN 뉴스 특보 이어갑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오늘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엽니다.
8: 관세 등 무역 갈등을 넘어 이란과 타이완 문제 향방을 결정할 중대 분수령으로 회담 결과에 전 세계 이목이 쏠려 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어젯밤 베이징에 도착했는데요. 오늘 미중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가 한창이겠네요.
6: 네, 현지 시간 어젯밤 7시 50분쯤 베이징에 도착한 트럼프 미 대통령, 2박 3일 국빈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전용기에서 내린 트럼프 대통령은 주먹을 불끈 쥐고 흔들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한정 중국 부주석 등이 나와 영접했고, 청소년 300여 명이 미국 성조기와 중국 오성 홍기를 흔들며 환영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주중 미국 대사관 근처 호텔로 향해 8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호텔 주변은 중국인들과 경호인력, 각국 취재진이 한꺼번에 몰려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공식 일정이 없었고 소셜미디어에 글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오전 10시 인민대회당에서 열리는 시 주석 주간 환영 행사에 참석한 뒤 10시 15분 양자 정상회담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관세와 무역 문제를 비롯해 이란 전쟁과 타이완 문제 등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중길에 올린 SNS 글에서 시장 개방을 요구하겠다고 했는데요. 이와 함께 이란산 원유 주요 수입국인 중국을 상대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지렛대 삼아 이란 설득에 나설 것을 압박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9: And we'll be thinking about it for the next little while, but we've beaten their military very soundly. That's over with. The blockade is very effective. It's been 100% effective. And one way or the other, it's going to work out very well.
6: 이번 방중에는 피트 헤그세스 장관도 동행했는데 현직 미 국방장관의 방중은 8년 만이며 대통령 방중 수행은 54년 만인 만큼 군사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양국 정상이 미중 관계와 세계 평화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평등과 존중, 호혜의 정신을 견지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미 중국 대사관은 소셜미디어에서 4대 레드라인을 제시했는데 타이완 문제와 민주주의 인권, 중국의 발전 권리 등입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콕 집어 언급하진 않았지만 회담 하루 전에 이례적으로 관련 내용을 올린 만큼 미국을 향한 견제구로 읽힙니다.
7: 미국과 중국 안팎에서는 이번 정상회담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습니까?
6: 네, 미국 주요 언론들은 이번 회담이 무역 협상을 넘어 이란 전쟁 향방을 결정지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전쟁이 정상회담 위에 드리워져 있다고 평가하면서 중국이 예상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했다고 분석했습니다.
10: With Washington urging China to use its influence over Tehran. But overall, analysts don't expect any major breakthroughs at the end of the summit.
6: 지난 2017년 트럼프 1기 방문 때와 중국의 위상과 협상력이 달라진 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으로 미국을 압박한 데 이어서 이란 전쟁 장기화까지 겹치면서 트럼프가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내 기름값과 물가 상승 등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농축산물 수출 등 경제적 성과를 위해 안보 문제에서 양보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타이완에 대한 무기 판매 연기나 독립 반대 언급 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1: The U.S. does not support the Taiwanese government from breaking away from China, and of course, in return, I think Trump will want China to place orders for 500 Boeing aircrafts.
6: 다만 올해 안에 시 주석의 답방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등 최대 3차례 만남이 예정된 만큼 갈등을 관리하는 수준에 그칠 거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의 2박 3일 방중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관련 내용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2: 안녕하십니까?
8: 네. 오늘은 이란 상황보다는 미중 정상회담을 중심으로 좀 이야기 나눠볼 텐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끝내고 중국에 가겠다면서 한 차례 미룬 방중인데 결국에 전쟁을 끝내지 못하고 가서 좀 머릿속이 복잡할 것 같습니다. 이번 회담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가 될까요?
12: 네. 지금 현재 지난해에 타결 지으려고 했던 관세 문제 이게 지금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가장 집중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제 반도체 문제라든가 좀 미국 쪽에서 이제 수입하려고 미국 쪽에서 수출을 해서 중국 쪽이 수입하려고 하는 농산물 문제도 있고 그리고 그 보잉 항공기 대량 구매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내야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국민들한테 이번 방중이 성공적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국 쪽으로 볼 때는 이번 기회가 매우 기묘한 이런 기회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으로 이란 문제 때문에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이런 걸 또 10분 활용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대만 문제라든가 그 반도체 고성능 칩의 수입 규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까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한 기회를 포착하려고 할 것입니다.
13: 예, 그래서 지금 미국 언론에서도 이번 회담이 이란 전쟁의 향방을 결정질 중대한 분수령이다. 그리고 중국의 예상보다 강한 협상 지렛대를 확보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언론 보도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그 베이징으로 출발하기 전에 이란은 논의 대상 아니다. 중국 도움 필요 없다. 이런 발언을 했잖아요. 중국 도움 필요하지 않습니까?
12: 저는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 이 얘기를 하기 직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번에 중국의 방문에서는 이란 문제에 대해서 많이 협의를 하겠다. 중국이 이러이러한 이란과의 관계를 갖고 있다. 그래서 지렛대가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곧이어서 다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예. 아, 중국의 협력이 필요 없다. 이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해 속내는 어쩔 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기회를 이용해서 중국 측에게 강력한 요청을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3: 예.
12: 실제로 지난번 1차 그 이슬라마바드 회담을 하기 직전에 양쪽에 굉장히 긴장이 고조되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마지막 순간에 중국이 들어와서 이란한테 협상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냈고 그게 굉장히 주요했었습니다.
13: 예.
12: 따라서 지금 현재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여기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은 역시 시진핑 주석이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번 기회에 저는 상당히 집중적으로 이 얘기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13: 네, 트럼프 대통령이 겉으로는 그 중국 도움이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 수행단 면면을 보면요. 이번에 피터 헤그세스 국방장관도 수행에 동행을 했거든요. 국방장관이 미국 대통령이랑 같이 중국 수행에 가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하던데 결국에는 뭐 타이완 문제도 있겠지만 이란 전쟁 끝내는 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국방장관도 같이 간 거 아닙니까?
12: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통상 이것은 주무부처가 국무부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방장관이 갔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란과의 전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을 대동을 하고 간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13: 예. 그리고 또 다른 수행단 면면을 보면 이번에 빅테크 수장들도 함께 에어포스 1에 올랐습니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 팀 쿡 CEO, 그리고 엔비디아 CEO도 같이 갔는데 이 CEO들이 같이 대거 이렇게 방중에 함께 한다는 게 단순히 세일즈 이상의 그 더 큰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의미 있다고 보십니까?
12: 네, 지금 현재 문제가 미국과 중국 간에는 지금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 투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얽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역시 기업의 참여, 기업의 기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금 젠슨 황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안 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알래스카에서 기착을 해서 이제 태운 것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사건의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4: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5: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AM 1650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6: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중국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조금 흥미롭기도 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이 이륙할 당시에는 탑승하지 않았던 엔비디아의 CEO 젠슨 황이 전용기가 알래스카에 잠시 기착한 상태에서 뒤늦게 합류했습니다. 대통령 전용기가 워싱턴에서 출발한 다음에 곧바로 중국으로 안 가고 일단 알래스카에 잠시 기착했습니다. 그러더니 한 사람이 급히 전용기에 올라탑니다. 바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였습니다. 뒤늦게 그를 태우고 다시 출발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요,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젠슨 황이 수행 기업인단 그 명단에 없다라는 걸 몰랐다가 뒤늦게 알고는 비행기 안에서 격노하고 급히 젠슨 황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래스카에 중간 기착해서 기다릴 테니까 그리로 와서 좀 합류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젠슨 황은 No problem, 문제없다라고 하고 자기 전용기를 타고 슉 가서 알래스카에 가서 거기서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으로 갈아타고 합류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으로 좀 비추어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보면 마치 그들만의 리그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암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7: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을 타고 워싱턴을 이륙한 트럼프 대통령.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급히 전화를 걸어 합류를 요청했습니다. 결국 젠슨 황은 중간 기착지인 알래스카에서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젠슨 황 이외에도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와 애플의 팀 쿡 등 주요 빅테크 CEO들이 트럼프와 함께 방중합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SNS에 이들이 마법을 부려 중국을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시진핑 주석에게 중국을 개방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동안 엔비디아는 군사적 사용을 우려하는 미국 정부의 수출 통제에 막혀 중국에 최첨단 칩을 팔지 못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번 방중의 당근책으로 그 빗장을 풀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최첨단 칩 수출을 통해 중국 AI 산업의 미국 의존도를 높이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그 AI 칩의 절세를 내가 쥐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잘 보여야 이걸 너희들한테 팔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못 판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거든요.
7: 이번 방중의 또 다른 핵심은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를 앞세운 건 단순히 테슬라의 영업 확대를 넘어 중국 자율주행 시장에서 기술 표준을 선점하겠다는 전략이 깔렸습니다. 보잉의 CEO도 동행하는데 트럼프는 사상 최대인 500대 규모의 항공기 판매 계약을 공식화해 방중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9년 전에도 트럼프는 기업인 30여 명과 함께 중국으로 가 2,5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끌어냈습니다. 그때는 에너지와 농산물 등 단순 판매에 집중했다면 이번에는 AI와 자율주행 분야 등의 기술 종속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물건은 사주되 기술 주권에 있어서는 실무 협상을 핑계로 최대한 시간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성입니다.
9: Is at the center of a major political controversy. The DOJ says she stepped down after agreeing to plead guilty to charges of working as an agent for China.
10: 이어서 중국 스파이로 체포된 아케디아 시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LA 인근 아케디아의 중국계 시장이 미국 정부의 불법 요원, 즉 스파이로 일한 사실이 발각돼서 사임하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타임 매거진에 따르면 LA 카운티 소재 아케디아의 에일린 왕 시장은 어제 중국 정부를 위해서 일했다라는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으며 기소 직후 시장직은 내려놨습니다. 형량 협상 내용에 따르면 에일린 왕 시장은 이 같은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에 형량을 좀 낮춰달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형량을 협상하지 않고 만일 재판을 계속해서 추후 결국 유죄로 인정된다면 20년형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에일린 왕 전 시장은 약 30년 전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했으며 2020년부터 22년까지 중국 국적의 약혼자인 마이크 순과 함께 뉴스 웹사이트 US 뉴스 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미국에서 중국 홍보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트는 단순히 친중 콘텐츠, 즉 중국 홍보만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그치지 않고 중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직접 지령을 받아서 콘텐츠를 생산해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중국 정부 관계자가 이 한국의 카톡 같은 이 중국의 위챗을 통해서 신장 위구르 지역에 강제 노동이 없다라는 내용을 담은 기고문을 게시하라라고 직접 전달했으며 US 뉴스에 이를 게시했습니다. 같은 해 8월에는 기사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라라는 수정 지시를 직접 중국에서 내리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이트를 함께 운영한 마이크 수는 올해 2월 중국 정부의 비밀 요원으로 활동한 혐의로 이미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마이크 순과 중국 정부 사이에 다리를 놓아준 혐의를 받는 존 첸도 징역 20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마이크 순이 미국 내 중국 관련 여론을 왜곡하고 반중 단체를 감시했으며 중국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에일린 왕 전 시장을 정치적인 스타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에일린 왕 전 시장은 2022년 11월 아케디아 시의원으로 선출됐으며 5명의 시의원이 돌아가면서 맡는 시장직도 겸해왔습니다. 시의원이 되고 그리고 특히 시장이 되자 그의 중국 홍보 활동은 더욱 왕성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케디아는 인구 5만 4천 명 정도 거주하는 비교적 작은 지역으로 인구의 약 60%가 아시안입니다. 물론 일부 한인들도 거주하고 있습니다만은 아시안 대부분은 중국계입니다. LA 카운티 검찰은 성명을 통해서 외국 정부의 지시를 은밀하게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민주주의를 좀먹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케디아 시의회는 조만간 새 시장을 선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시정부 직원의 연루 가능성은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11: Amazon delivery just rolled out. Same day delivery, 30 minutes. You can order and get it in 30 minutes. You have to spend $15. So I'm ordering us some ice cream sandwiches, cream cheese, and bagels to the station. It says it will be here. So we're going to start a timer.
10: 네, 한국식 총알 배송에 도전하는 아마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미국 내 수십 곳의 대도시에서 30분 배송, 소위 퀵 배송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그동안 본사가 위치한 시애틀 등 아주 일부 지역에서만 운영하던 초고속 초고속 30분 배송 서비스 아마존 나우를 전국의 대도시 수십 곳으로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30분 내 배송은 야채나 과일 등 신선식품과 생필품 그리고 지역 맞춤형 상품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아마존은 초고속 30분 배송이 필요한 수천 가지 상품이 준비돼 있다라며 저녁 식사용 식품부터 세제나 치약 같은 생필품 또 비행기 탑승 전에 꼭 필요한 무선 이어폰까지 바로 배달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외에 약 9만 가지 상품은 1시간에서 길어야 3시간 이내에 배송이 가능하며 무려 수백만 가지 아이템은 당일 배송도 가능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는 아마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30분 배송이 가능한 제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아마존 프라임 멤버는 30분 배송을 받기 위해서는 3불 99에 추가 비용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비회원들은 무려 13불 99에 추가 배송료가 붙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일반 주거지역과 도심 한복판 등의 물류센터를 전략적으로 세워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배송시간을 30분 이내로 대폭 단축할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아마존이 지난해 당일 또는 다음날 배송으로 이 배달한 상품은 무려 130억 개 이상이었습니다. 아마존은 30분 배송 서비스 지역을 계속 확대해서 올 연말까지는 미국 내 수천만 명이 30분 배송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6: 그래서 한 사용자가 시험 삼아 테스트 삼아 주문을 해봤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해봤는데요. 자기 손목시계로 30분을 딱 알람을 맞춰놓고 주문을 눌렀는데 13분 만에 왔습니다.
12: To the station. It says it'll be here. So we're going to start a timer as soon as I hit checkout, and it should be here in 30 minutes. We're going to test this out. All right, it says it's placed. 30-minute timer's on.
13: Good morning. For Alicia?
14: Yeah, for Alicia.
13: Fantastic.
6: 벌써 딜리버리가 왔죠?
13: Her food. Like, I don't have anything else better to do.
12: So we're getting word that our package just arrived. And there's what? That was 13 minutes. I put a timer for 30 minutes. There were 17.
6: 네, 시애틀 지역의 한 방송국에서 기자가 카메라를 켜놓고 시범적으로 주문을 해봤습니다.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30분 딜리버리 주문을 했는데 13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자, 이어서 담배 사업까지 개입하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가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던 FBI 국장이 결국 사임했습니다. 이 가향 전자담배란 특정한 향기나 특정한 맛을 품고 있는 전자담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FDA의 마티 맥커리 국장이 사임을 하면 카일 디아멘타스 FDA 식품 규제 책임자가 그 자리를 대행할 예정입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 종양외과 전문의 출신인 현 마티 맥커리 국장은 지난해 3월부터 13개월간 FDA를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내내 이 가향 전자담배 승인 문제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맥커리 국장은 사탕 또는 과일 향이 나는 전자담배가 젊은 층을 중독성 있는 전자담배 사용으로 이끌 수 있다라는 이유로 승인을 계속 반대해왔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양심상 이를 승인할 수가 없다고 자주 말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담배 회사 레이놀즈 대표와 만난 뒤 이 맥커리 국장에게 가향 액상 담배를 승인하라고 계속 요구했고 그로부터 불과 며칠 뒤 미국 최초로 결국 이 두 가지 과일향 전자담배가 승인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맥커리 FDA 국장은 측근들에게 양심상 승인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심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맥커리 국장의 해임을 지시했다라는 보도가 곧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 담배 사업까지도 개입하고 있습니다.
15: 미국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해 자녀인 척 영상통화를 거는 범죄가 등장했습니다. 한 여성이 딸의 번호로 걸려온 영상통화를 받았지만 실제 통화 상대는 딸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플지는 최근 플로리다주 잭슨빌에 사는 한 여성의 사례를 보도했는데 당시 딸 번호로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상대가 엄마, 나 아파. 문 좀 열어줘. 라고 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곧바로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 시각에 딸은 학교에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여성은 먼저 집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는데 현관 앞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상대가 실제 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전날 저녁 메뉴 등 딸만이 알 수 있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왜 이상한 질문을 하느냐, 그냥 문을 열어달라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 여성은 곧바로 딸이 다니는 학교에 연락했고 딸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건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성은 분명 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상대는 딸처럼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런 사례가 점점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자신도 비슷한 AI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라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10: 네, AI로 정교하게 딸인 것처럼 만드는 그 영상통화까지 해서 문을 열게 만드는 건데, 문을 열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죠. 그런데 이 최첨단 기술로 인해서 이렇게 위험스러운 상황을 당할 수 있는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진 찍을 때 손가락 두 개로 이 V자 포즈를 취하면서 V자 포즈 사진을 많이 찍으시죠. 앞으로 절대 사진 찍을 때 V자 포즈를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잠시 후에 전해드리겠고요. 우선 한국일본 뉴스 들을 시간이죠.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 동부 한인 밀집 지역인 롤렐 하이츠 한 조용한 주택가에서 부부로 추정되는 시니어 한인 남녀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중 78세의 한인 할머니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살인수사과에서 이 사건을 맡아 구체적인 수사 결과가 지금 주목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 살인수사과의 마이크 고메스 수사관에 따르면 지난 10일 롤렐 하이트 지역 디오니웨이 선상의 한 주택에서 84살의 한인 남성과 78살의 한인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셰리프국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은 이날 새벽 0시 40분께 두 사람의 사망을 확인했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은 이 주택에서 발견된 사망자들의 신원이 84살의 한인 남성 상 박 씨와 78살의 한인 여성 춘 박 씨라고 밝혔습니다. 카운티 검시국에 따르면 춘 박 씨는 목을 매 숨진 것으로 확인됐으며 자살로 판정됐습니다. 반면 상 박 씨의 정확한 사인은 현재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라고 검시국 측은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은 현재 이 사건을 셰리프국 살인수사과에서 맡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밝혀서 그 구체적인 사건 정황과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정보는 매우 제한적입니다만은 한 명은 자살로 확인되고 즉 한인 여성은 자살로 확인되고 한인 남성의 사인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점 때문에 당국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주택에는 숨진 두 사람이 거주해 왔으며 종종 자녀로 보이는 이들이 집을 드나드는 모습도 목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웃들과 교류는 뭐 거의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평소 조용히 지내던 사람들이었다라며 이웃들과 왕래하거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거의 보이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롤렌하이츠의 이 평온했던 주택가에서 벌어진 갑작스러운 비극에 주민들은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이웃 주민은 마더스데이로 넘어가는 날 새벽에 앰뷸런스와 경찰이 골목으로 들이닥쳐서 매우 놀랐다라며 바로 옆에서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주거 및 상업용 건물 침입 연쇄 절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LA 경찰국이 남미계 원정 조직 절도단을 포함한 주택 절도 용의자 100여 명을 대거 체포했습니다. 캐런 베스 LA 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절도단 체포는 커뮤니티를 겨냥한 조직 범죄를 해체하는 과정이라며 이 체포된 용의자 가운데 한 명은 LA 전역 25건 이상의 주거 침입 절도 사건과 관련이 있었고 이 중에 14건은 벨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용의자는 LA시 전역에서 발생한 30건의 침입 절도 사건과 연결돼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이 기증한 보잉 747 항공기가 한인타운 인근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에서 어제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는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증받은 항공기로 대한항공 항공전시관을 조성했습니다. 세계 항공산업의 상징으로 불려온 보잉 747 기종이 미래 세대를 위한 체험형 교육 전시물로 새롭게 탄생하면서 지역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사이언스 센터는 어제 기자들을 초청해서 대한항공 항공 전시관을 직접 공개하고

없이 전 세대가 함께 경쟁하는 통합 경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가 분야는 가수, 래퍼, 댄서, 악기 연주자, 퍼포먼스 및 특기 공연, 또 기타 라이브 공연 재능 보유자 등입니다.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한인은행들의 직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4천 명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서부 지역에서 영업하는 11개 한인은행들의 올 1분기 기준 풀타임 직원 수는 3,897명으로 1년 전에 비해서 9.9%, 약 350명 증가했습니다. 은행별로 보면 뱅크오브호프, 한미은행, PCB뱅크, 오픈뱅크, CBB은행, US메트로은행, 메트로시티은행, 또 우리아메리카, 그리고 하나은행 USA 등 11개 은행 중 9개 은행의 올 1분기 직원 수가 1년 전 대비 증가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동안에 신한아메리카은행만 직원 수가 줄어들었으며 유니뱅크는 같은 숫자를 유지했습니다. 오는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미국 내 여행객 수가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자동차 여행객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항공 여행객과 크루즈 여행 수요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AAA는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동안에 약 4,500만 명의 미국인이 집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장거리 여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AAA에 따르면 전체 여행객 가운데 약 3,910만 명은 자동차를 이용할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여행객의 87%를 차지하는 수치입니다. 다만 올해 운전자들은 지난해보다 더 높은 가솔린 값의 부담을 안고 여행길에 나설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4: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3: 두 번째 참가자.
5: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3: 세 번째 참가자.
6: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3: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7: 만두, 수제만두, 수제만두가 땡긴다.
8: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9: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8: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9: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8: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9: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10: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11: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0: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우리는 사진을 찍을 때 흔히 손가락으로 하는 V자를 만드는 소위 V자 포즈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사진 찍을 때 V포즈를 취하면 안 되겠습니다. V포즈가 자칫 개인정보 유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런 사진 한 장으로 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네. 이 AI 기술과 이 고화질 카메라 성능이 발전하면서 사진에 찍힌 그 V자 할 때 그 손가락 두 개, 그 두 개 손가락만으로도 지문을 찾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범죄자들이 지문을 찾아내서 이걸 악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조금 더 들어볼까요? YTN입니다.
2: 중국의 한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출연한 금융 전문가 리창은 유명인 셀카 사진을 활용해 지문 복원 과정을 시연했습니다. 리창은 사진 속 손가락 부분을 확대한 뒤 사진 편집 소프트웨어와 AI 보정 기술을 적용해 흐릿한 지문 능선을 선명하게 복원했습니다. 그는 손가락이 카메라를 정면으로 향하고 약 1.5m 이내 거리에서 촬영된 사진일 경우 지문 정보를 비교적 선명하게 추출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1.5m에서 3m 거리 사진에서도 일부 정보 복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문이 한번 유출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결제나 신원 도용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기 전 손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고 보안이 검증되지 않은 기기에 지문 정보를 등록하지 말 것을 권고했습니다. 징지우 중국과학원대학교 암호학 교수도 고화질 카메라가 보편화되면서 V포즈 사진만으로도 손의 세부 정보를 재구성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해졌다고 경고했습니다. 다만 보안 전문가들은 셀카 사진만으로 지문을 완벽하게 복제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 복원을 위해서는 고해상도 사진과 적절한 초점, 조명, 촬영거리, 정교한 보정 작업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1: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뛰는 선수들 가운데 손흥민 선수가 두 번째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고 연봉자는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로 기록됐습니다. BBC는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의 자료를 인용해서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1,115만 달러의 보장된 연봉을 받는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액수는 연간 기본급에 계약금과 보장 보너스 등이 포함된 것으로 연평균 보장 액수입니다. 여기에는 선수가 개별적으로 후원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보상은 포함되지 않아서 실제로 선수가 버는 돈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올 시즌 손흥민보다 더 많은 연봉을 받는 선수는 메시뿐인데 메시의 올해 보장 연봉은 2,833만 달러로 손흥민보다 약 2.5배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1,000만 달러를 넘는 연봉을 받는 선수는 메시와 손흥민 딱 두 명뿐입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시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제안했던 재산세 인상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 계획을 철회한 시 예산안을 어제 발표했습니다. 앞서 맘다니 시장은 뉴욕주가 고소득자 대상 부유세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에 뉴욕시 재산세율을 9.5% 인상하겠다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근로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준다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습니다. 이 재산세는 시장이 주정부 승인 없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금이지만 인상을 위해서는 시의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뉴욕시의 공화당 시의원들은 물론입니다만은 민주당에서도 일부 내부 반대가 나오는 등 의회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맘다니 시장은 재산세 인상 계획을 결국 철회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에 금융을 붕괴시킬 만한 정보 제공자에게 1,500만 달러의 이 거액의 포상금을 내걸었습니다. 이 포상금은 연방 국무부의 정의를 위한 포상금, 즉 Reward for Justice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공되며 이란 혁명수비대의 주요 자금 조달 메커니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이 받게 됩니다. CNN은 이번 포상금 발표는 이란 경제의 목을 조르고 이란 당국이 종전 합의를 하도록 압박하려는 행정부의 조치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If you walk into Hyundai's newest factory in Georgia, the first employee you notice isn't a person. It's a robot dog, not a cute one. a four-legged inspection machine that walks the floor, scans welds, and checks whether parts are actually snapped into place.
1: 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는 조지아주 현대차 공장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공장인 현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가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는 미래 공장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현재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지역 언론인 애틀란타 저널 오브 컨스티튜션은 어제 인간과 로봇은 함께 일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현대는 이미 하고 있다 라는 제목으로 크게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위치한 현대차 공장은 조업 20개월째인 현재 인간 직원 1,700명과 로봇 1,000대가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이들 로봇은 페인트 작업은 물론 절단 작업, 프레스 작업, 조립 검사 등의 작업에 투입됩니다. 썰매처럼 생긴 운반 로봇은 공장 내 무거운 물품들을 스스로 실어 나르기도 합니다. 이 공장 최고 운영자는 현대차의 접근 방법은 인간 중심이다 라며 이 공장은 자동화된 미래 공장의 한 실험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대 메타플랜트는 로봇들만 일하는 어두운 공장이 아니다. 그것은 공상과학 영화 속 환상에 불과하다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인간과 로봇이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공장은 내년에 24시간 조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직원 1,000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며 인접한 배터리 공장과 5개 협력사까지 포함해서 총 8,500명을 또 추가 고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작업을 모두 로봇들에게 넘기면 현지에 고용 창출이 없을 것이다 라는 현지 주민들의 우려를 의식한 추가 설명인 것입니다. 공장은 또한 AI로 작동하는 차세대 인간형 로봇 투입 후에도 추가 고용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작업에 투입된 로봇은 인간형이 아닌 네 다리로 걷는 일종의 로봇개의 모습이 대부분인데 조만간 인간 형태의 로봇이 투입된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공장의 직원 교육 책임자는 지금은 신입 직원들이 로봇개가 곁을 지나가면 깜짝깜짝 놀라서 소리를 지르는 경우도 있다라며 공장 내에서 깜짝 놀라는 일이나 또는 소리를 지르는 일이 발생하면 안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 훈련 과정에 로봇 개에게 적응하기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됐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로봇에게 적응하기 위해서 인간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현대차 미래형 공장 스토리였습니다.

0: 중년이 되면서 체취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또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체취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투노네날입니다. 이건 피부 표면에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땀 냄새가 땀과 피부 세균의 작용에 가깝다면 이 투노네날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4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질 과산화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취는 꼭 나이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옷 관리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인들이 바로 4050, 특히 남성들에게서 좀 많이 볼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과 회식, 또 수면 부족 등이 겹치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또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기 쉬운 나이. 그래서 4050 남성인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욕실 안 문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관리를 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도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류와 기름진 안주, 잦은 음주는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나 옷에 배이게 되는 냄새들은 그때그때 꼭 씻어내줘야 됩니다. 아, 특히 옷이요. 바로 빨수 없는 겉옷들은 적어도 통풍이 되는 곳에 걸어놓는 정도는 해줘야 되겠죠. 사실 냄새 자체가 우리 몸의 상태를 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평소와는 다른 냄새가 갑자기 강해졌다라고 느낀다면, 예를 들어 과일 냄새처럼 달큰한 냄새, 암모니아나 표백제 같은 냄새가 뚜렷하게 지속이 된다면, 당뇨 혹은 간, 신장 질환 등 건강 문제와 관련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조건 숨겨야 될 문제로만 보지 말라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있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4: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5: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4: 센터 메디컬 그룹
6: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7: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6: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8: 종로로 갈까요?
4: 202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9: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당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0: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11: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170, 32369-2170입니다.
12: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것이 없네.
13: 차에
2: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2: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2: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2: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3: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추억은 철근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4: 이어서 청문회에서 진땀 뺀 국방부 장관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뒤 한국에 배치된 사드의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된 것이 미리 계획된 일이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어제 연방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서 민주당의 브라이언 샤츠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을 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샤츠 의원은 한국에 배치된 사드와 페이트리엇 시스템 일부가 중동으로 반출됐다. 그런데 이란 전쟁 발발 후 중동 지역 미군 기지를 방어하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탄약이 옮겨졌다. 그리고 이는 매우 급하게 이루어졌다. 전쟁 전이 아니라 전쟁이 발발 후에 이루어진 일들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예상했고 미리 계획된 것의 일부였다라고 확언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헤그세스 장관은 그렇다라고 짧게 답변했습니다. 미리 예상하고 계획했던 조치다라는 답변인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를 바꿔 말하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걸 예상하지 못하고 급하게 반출한 것이 아닙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답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샤츠 의원은 날카롭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초기 중동의 미국 동맹국들과 미군 기지들이 공격을 받은 이후에 다른 지역의 방어 무기들을 급하게 옮기는 이유를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며 이 모든 것이 미리 예상됐더라면 전쟁 발발 이전에 준비를 해놨어야지 왜 마치 혼란에 빠진 것처럼 전쟁 발발 이후에 급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라면서 의구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샤츠 의원의 이같이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자 청문회에서 국방부 장관이 진땀을 빼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어서 베네수엘라를 아예 미국에 복속시키려는 트럼프 대통령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편입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팍스 뉴스 기자와의 전화통화 인터뷰에서 베네수엘라를 미국의 쉬운 한 번째 주 후보지로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 40억이 아닌 무려 40조 달러 상당의 원유가 매장돼 있다라며 자신은 베네수엘라 국민에게 인기가 많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막대한 원유 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편입을 자주 거론하는 그런 나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월 3일 베네수엘라를 공격해서 니콜라스 마두로 전 대통령을 체포했고 그래서 지금은 델시 부통령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델시 권한대행은 미국 석유 대기업에게 자국의 에너지 시장을 개방했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의 SNS에 최근 베네수엘라에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것은 또 어떠냐라고 썼습니다. 한편 이번 베네수엘라 이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영토로의 합병을 시사했던 곳으로는 캐나다, 그린란드, 쿠바 그리고 파나마 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 당시 캐나다 총리였던 제스틴 트뤼도를 만난 자리에서 캐나다가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라라고 발언해서 캐나다 국민들의 분노를 산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향해서 매입하고 싶다라고 말했고 또 지난 1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 사교 모임 연설에서는 그린란드를 51번째 주로 만들려는 의도는 없다. 캐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싶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52번째 주가 될 거다. 그리고 베네수엘라는 53번째, 53번째 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해서 좌중에 폭소가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캐나다나 이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미국에 주로 편입하겠다라는 문제와는 또 다른 베네수엘라의 편입 발언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각에서 그런 반응도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의 경제 상황을 봐도 그렇고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당히 친 트럼프 성향이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또 막대한 원유를 갖고 있지만 제대로 캐지도 못해서 사실 가난하게 살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국민들의 마음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혹시 진짜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남북한이 통일되면 과연 한국은 어느 정도 비용을 감수해야 하나 또 그리고 어느 정도 후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을까 하는 이 한국 사람들이 가끔 한 번쯤 해보는 그런 계산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극도로 낙후되어 있는 베네수엘라를 미국이 편입하면 당장은 미국 입장에서는 비용이 들어갈 것이지만 그 나라에 있는 엄청난 원유량 등을 생각하면 추후 분명히 어느 시점에서는 미국이 경제적인 이득을 보게 될 것입니다. 비용 감수를 넘어서 이익을 얻게 되는 손익분기점이 어떻게 될지 정치공학적 셈법을 넘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흥미로운 이슈입니다.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1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17: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3: 네,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적인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권리 등이 합의를 위한 최소 조건이다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란은 전쟁 배상금까지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과 이란의 휴전이 깨질 경우에는 이 걸프국들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다 휘말리면서 오히려 이 전쟁이 더 크게 확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와서 좀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YTN 현장 연결 상황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8: 트럼프와 시진핑 두 사람은 세계 정치의 대표적인 스트롱맨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미디어에 비치는 이미지는 차이가 납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를 계기로 100분간 마주 앉았습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자세를 가까이 한 채 스킨십을 하고 시 주석에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감정과 친밀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18: President Xi is a great leader of a great country, and I think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relation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8: 반면 시 주석은 시종일관 차분한 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거리를 유지한 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침묵과 거리감, 절제된 태도로 권위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왔다는 분석입니다.
19: 저는 세계 前两大经济体时也会有摩擦。
8: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정상과 만나든 이 낙소와 즉흥 발언으로 협상의 주도권을 쥐려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시 주석은 정제된 메시지와 통제된 연출로 국가와 체제의 안정감을 강조해왔습니다. 오는 미중 정상회담에선 이란 전쟁 등 문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다소 급한 입장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중국 가서 아쉬운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네. 요청을 이제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시진핑으로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러면 대가를 뭘 줄 건데 라가 뭐 당연히 나올 겁니다.
8: 이번에 다시 마주 앉을 두 스트롱맨이 카메라 앞에서 어떤 장면을 만들어낼지 주목됩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3: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소형 잠수함을 전진 배치하자 미국이 통상적으로 극비 사항인 핵 잠수함의 위치를 이례적으로 공개하면서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이란을 향한 경고성 의미로 풀이됩니다. 미 해군 제6함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오하이오급 탄도미사일 잠수함이 현재 스페인 남부 해안의 영국령 지브롤터에 입항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잠수함의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해당 잠수함은 알래스카함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번 핵잠수함의 스페인 남부 해안 기항은 나토 동맹국에 대한 지속적인 공약을 보여준다라며 이 잠수함은 미국 핵전력 3축 가운데 가장 생존력이 높은 전력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잠수함 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러시아제 핵원자로를 운반하던 러시아 화물선이 스페인 인근 해역에서 의문의 폭발과 함께 침몰한 사실이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CNN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스페인 해안에서 약 60마일 떨어진 지점에서 침몰한 러시아 화물선에 대한 심층 보도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배는 북한 잠수함에 탑재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자로 두 기를 싣고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중이었습니다. 이 방송은 이 배가 러시아제 핵 원자로를 싣고 출항한 시점은 김정은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서 북한군의 파병을 결정한 지 불과 두 달 뒤였다라는 점에서 주목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김정은에게 보답하기 위해서 핵 원자로 두 기를 보내려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 배의 침몰 원인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이 15,000여 곳 이상을 폭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라는 미국 정보당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기밀 해제된 미국 정보당국의 최신 평가서를 인용해서
4: 이란이 대규모 군사 충돌과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핵심 미사일 기지와 발사 능력을 상당 부분 유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대외적으로는 이란의 군사력이 완전히 괴멸된 상태다라고 공언해온 것과는 달리 미국 정보기관이 정책 이반자들에게 보고한 그 내부 기밀 문서에는 이란이 지하미사일 저장시설과 발사기지의 약 90%를 회복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가장 우려스러운 대목은 호르무즈 해협을 따라서 배치된 33개의 핵심 미사일 기지 가운데 30곳이 이미 정상가동 수준으로 복구됐다라는 점입니다. 이는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군함과 유조선의 심각한 위협이 여전히 실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뉴욕타임즈는 보도했습니다.
17: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 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vote.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1: 역시 렌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2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2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2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2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2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2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3: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 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 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26: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27: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요즘 매일 오전에는 좀 구름이 많아서 좀 짓부둥한 그런 날씨가 되고 오후에 좀 맑아지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온도 그저 낮 최고 72도에서 75도 정도로 비슷비슷합니다. 앞으로 적어도 일요일까지는 계속 그럴 겁니다.

0: 아저씨.
1: 자, 뭐 늘 비슷비슷하다라는 것 좀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그것만큼 편하고 익숙한 것도 없습니다.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미옥입니다. 오늘도요, 메이그레이 준 구름이라고요. 이 남부 캘리포니아의 전형적인 5월, 6월 날씨지요. 그래도요, 이런 선선하고 분위기 있는 날씨 조금 있으면요, 7월, 8월 가면 땡빛에, 어이구, 더워! 하는 그때를 생각하면 감사하다 하면서 인조이해야지요. 저쪽 플로리다에서는요, 와, 그쪽은 더운가 봐요. 개들이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서 풀파티를 하는 세계 기록을 세웠고요. 그런가 하면 메기, 오늘은 메기 뉴스가 몇 건이 있네요. 이 메기, 메기하면 진짜 메기의 추억부터 해서 메기탕 해서 왜 물을 휘젓고 만드는 그 분위기를 흐리는 메기 한 마리 투입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또 나 매기 당했어 이런 한 남자의 뉴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데이트에서요. 아니 사진 보니까 너무 멋졌는데 나가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나 캣피싱 매기 당했어. 플로리다 강에서 73.6파운드의 거대 청매기 블루 캣피쉬가 잡혀서 주 신기록을 경신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와, 메기 한 마리가 73파운드 이상이 나간다는 거. 와, 괴물 청메기네요. 그런데요, 왜 메기라는 말, 캣피싱 당했다라는 말을 우리는 쓰게 됐을까요? 바로 영화 캣피쉬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로 넘어가기로 하고요. 아, 이 영화에서요, 사실은 이 카드, 대구를 먼 곳까지 운송하던 어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대구를 긴 시간 동안 배로 운송하면 대구들이요, 수조 안에서 너무 가만히 있거나 움직이지 않아서 나중에 도착했을 때는 살이 무르고 맛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 수조에 메기, 캣피쉬 한 마리를 딱 넣으면 그때부터 메기는 대구를 쫓아다니면서 긴장하게 만들었고, 덕분에 대구들은 수조 안에서 계속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목적지까지 싱싱하고 쫄깃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 하루 우리도요, 거대한 메기처럼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민이 있을지라도 그 힘찬 지느러미처럼 쫀쫀하게 힘차게 활기차게 오늘 하루 잘 헤엄쳐 나가자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메기의 추억으로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박인수님의 메기의 추억.

0: 학창시절 음악시간에 부르던 추억의 노래 메기의 추억 들으셨습니다. 이 바닷속에는 무한한 것들이 있죠. 아직 우리가 개발하지 않은 0.001%? 최근 그 바닷속에 아니 이런 노란 벽돌 옐로우 브릭 로드가 어떻게 있지? 옛날에 그 문명이 바닷속에 있나? 하고 1000m 안에 있는 그런 길이 발견됐다고 그래요. 근데 알고 봤더니 바로 자연이 화산과 뭐 자연작용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아, 바닷속은 정말 무한한 보고죠. 요즘 바닷속도 많이 오염이 돼서 걱정도 하지만 그래도 아직 많은 그 보고들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영국의 한 남자가 대서양 횡단을 불과 3피트 10인치 크기의 사상 최소형 보트, 정말 마이크로 요트, 3피트라면 정말 우리 몸통에 뭐 반만한 반 조금 넘는 그 키잖아요. 그런 아주 작은 그 요트로 대서양을 횡단하겠다라고 지금 열심히 시작을 하려고 하나 봐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죠. 오늘 캣피싱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제가 문득 본 뉴스 중에 50대 어떤 남성분이 온라인으로 보니까 너무 이쁜 여자가 있는 거야. 그래서 야 30대에 그것도. 그래서 데이트를 나갔는데 아니 이거는 사진하고 영 딴판인 거예요. 우리가 메뉴판을 보면 야 맛있겠다 시켰는데 아닌 경우 있지만 그래도 이거는 그 여자의 사진을 보니까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오 이렇게 보니까 남성적인 그 긴 머리지만 막 좀 이상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사에 사진까지 났다는 거는 분명히 사고가 있어서입니다. 그 후에 이 남자가 히든런으로 차에 치여서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을 했고 그리고 가족의 얘기에 따르면 이 남성이 전화를 했대요. 예, 내가 데이트 나왔는데 이 캣피싱, 응? 캣피싱, 캣피싱 그러면 바로 그렇게 본인이 아닌 남의 사진을 도용해서 이쁘게 막 치장을 해서 저예요 하고서 이 속이는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나갔는데 어우 캣피싱 당해서 있잖아. 어우 나 진짜 오늘 완전히 잡쳤네. 응? F자를 쓰면서 그런 전화 통화의 기록과 나중에 그 이제 주변 CCTV를 찾아보니까 데이트를 하고 나왔던 그 여자가 그 남자가 그러니까 뭐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기분이 나빴는지 차를 막 몰아서 이 남자를 치고 도망을 갔어요. 결국은 붙잡혔죠. 아, 그러니까 요즘 같은 때는요 워낙 사기꾼도 많고 또 AI로 인해서 도용을 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로맨스 스캠도 있고 그렇죠. 어제도 저도 들었기도 하고 오늘 또 우리 송봉우 씨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 사진 찍을 때 V 하고서 찍는 경우 뭐 1m 가까이 찍었을 때 그거를 AI가 지문을 정교하게 다시 베껴내서 신분 도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듣고 또 어떤 뭐 어머니는 딸의 모습을 한 가짜 그 비디오 콜링을 받아가지고 딸인 줄 알았는데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 특히 동물 구조하는 사진 뭐 산속에서 곰이 내려와가지고 여우랑 뭐 친구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야 근데 감동 스토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 받으실게요 이렇게 좋은 일을 하다니 동물을 구조를 하고 뭐 정말 감동의 스토리예요 이러지만 사실 그걸 보면 AI가 요즘 거의 반 이상의 영상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실제인가 아닌가를 구분하는 것 그 지혜나 감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기 전에는 혹시 모를 이런 캣피싱을 예방하고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방법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확실한 방법은 또 일단은 영상통화 비디오 챗을 제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얼굴 한번 안 보고요. 어떻게 그냥 속아 넘어가가지고 뭐 영국 장교라나 어쩐다나 뭐 이래가지고 얼굴 한번 보지도 않았는데도 그 계속 조금씩 젖어드는 그 외로운 그 여자의 마음에 그냥 한 방울씩 그게 촉촉촉촉 쌓여가지고 그만 홀딱 넘어가서요. 전 재산을 그냥 조금씩 다 바치는 경우를 제 주위에 건너 봤어요. 그래서 온라인 계정에서 누군가와 그렇게 그 사귀게 되면 반드시 상대방에게 에스크를 하세요. 비디오 챗을 하자. 끊임없이 영상 통화를 피하거나 만남을 피하거나 얼굴을 마주하고 대화하는 것을 피하는 경우 이때도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물론 뭐 이것도 뭐 AI로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사진을 역으로 검색해보세요. 상대방이 보낸 그런 사진을 역으로 구글 이미지 검색에 한번 활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그날이 오늘 이렇게 흐린 날씨였어요. 그 온라인 데이팅을 잠깐 몇 달 했는데 하나도 안 됐어. 진짜 돈만 아깝지. 근데 그날이 굉장히 오늘처럼 흐린 날이었는데 굿모닝 이러면서 자기가 만든 아침이라고 막 너무 근사한 거예요. 어머 세상에 잘생긴다고 했다가 요리도 잘해 이러고 봤는데 그 식탁을 찍은 사진이 너무 화창한 그 날씨에 그 그림자가 선명하게 있는 사진이 있어서 그때 제가 물증을 잡았죠. 아 이런 사기꾼들. 그러고 결국은 뭐 직업 이 자기 크립토 그런 투자를 유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진은 한번 유심히 그 단서를 잡고 또 역으로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기 바래요. 사진이 너무 화보 같다거나 연예인처럼 완벽하다면 그리고 뭔가 주변 환경 옷 입었던 거, 또 먹은 거 이런 것들이 너무 근사하다면 의심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은 단톡 사진에요. 나 오늘 이거 먹었어 하고 찍어서 올렸는데 다 먹다만 막 먹다만 그 한 아우 세상에. 근데 오히려 그게 진실된 거죠. 진짜인 거죠 그게. 그리고 지나치게 빠른 감정의 진전을 경계하세요. 이 캣피셔들은 짧은 시간 안에 피해자와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만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너무 빨리 사랑을 고백하거나 미래를 약속하거나 깊은 개인적인 사연을 털어놓으면서 감정적으로 의존하게 만든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뭐 내가 뭐 아프리카에 대단한 뭐 돈 받을 게 있는데 이거를 받으려면 뭐 이렇게 또 그 소송 뭐가 필요한데 그러니까 마중물처럼 이 큰 걸 건지기 위해서는 작은 돈이 필요한데 너 돈 좀 꺼줄래? 이러면 바로 그거는 즉각 차단을 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직관을 믿으세요. 대화하다 보면 여성분들은 특히 촉이 좋잖아요. 왠지 모르게 이상하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데 느낌이 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본능적인 느낌은 절대 틀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본능 직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남성분들도 그렇게 잘못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그냥 혼자 사시겠다고 너무 측은한 그냥 뭐 안 된 뭐 이렇게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여성분들은 그래도 살림하면서 잘 챙겨 드시고 이러는데 근데 이 남성분이 그 너무 된통 여자에게 당한 그 아픔 때문에 그 마음이 완전히 다쳤더라고요. 아 그냥 상처받지 않고 살려면 그냥 혼자가 편해 이렇기도 하지만 그래도 건강상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좋은 짝이나 좋은 친구, 이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바로 그런 여러분의 친구가 되고 싶은 굿모닝 차차차 탱자 한명입니다.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이고요. RS1650 카톡 아이디를 통해서 여러분의 얘기도 함께 나누실 수 있고요. 신청곡도 하실 수 있고 또 라디오 서울 1650.com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 링크 누르시고요. 여기서 함께 얘기도 나누시면서 친구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데이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이용자 외길 32억년 이용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잠시 전에 말씀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6: 아빠!
5: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7: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8: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9: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0: 우리 인간도 자동차 흠집 제거하듯이 새 차로 변신하듯이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자동차 흠집 전문 덴트웨이의 우리 이경화 대표님 오랜만에 만나 뵙습니다. 안녕하셨어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반갑습니다.
0: 늘 성실한 분, 완벽하게 일을 깔끔하게 하는 분, 우리 대표님.
1: 감사합니다.
0: 어떠세요? 요즘 경기 좀 안 좋다고 그러는데 자동차 업계 쪽 또 우리 수리 쪽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1: 그렇죠. 잘 되는 네. 데가 없는 것 같아요.
0: 아, 어떻게 우리가
1: 빨리
0: 진짜.
1: 전쟁 끝났으면 네. 좋겠는데요.
0: 네.
1: 심리적인 압박?
0: 네, 아무래도
1: 앞으로 또 가스값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
0: 아, 어제 지나가면서 보니까 6불 69 막 이래서
1: 그러니까요.
0: 그게
1: 벌써 한국보다
0: 막, 네.
1: 비싸요.
0: 비싸요.
1: 말이 돼요?
0: 진짜 옛날에는 정말 미국이 뭐 물보다 가스가 싸다 막 이러면서
1: 아, 한국은 네. 리터당 한 2,00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0: 그래요.
1: 여기는 2,500원 하는 것 같아요. 리터당
0: 아,
1: 계산하면.
0: 1리터로 따지면.
1: 그러니까 네. 1갤런이 3,800리터니까
0: 네.
1: 지금 6불 50전, 60전 하면
0: 네.
1: 한 2,500불 원화로 환산하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0: 네.
1: 한 말이 돼요.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이
0: 가스값이. 여기서는 땅덩이가 넓어서 진짜 한국은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얼마나 잘 돼 있어요.
1: 맞아요. 네.
0: 그래도 요즘 뭐 우리 윌셔 블루바드로 며칠 전에 개통을 한 지하철이 있긴 하지만 뭐 그게 어디 뭐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좀 카풀도 하고
1: 네.
0: 서로 예. 네. 좀 같이 모여다니고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한국에는 그런 좋은 제도가 참 많은 것 같아요.
0: 네.
1: 주차 5부제,
0: 아,
1: 2부제, 5부제 네. 뭐 이렇게 나눠서도 하고
0: 네.
1: 참 한국은 이렇게 상당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0: 네.
1: 거기에 맞게 착착착착 잘 돌아가.
0: 아,
1: 미국은 늦어. 그런
0: 늦어,
1: 부분에서.
0: 늦어. 덩치가 커가지고요.
1: 그런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어떤 분이 아니 한국은 그렇게 그 재활용 분리수거를 그렇게 잘하는데 미국은 왜 못해요? 그러는데 미국은 그거를 할 그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1: 한국은 너무 네. 잘 돼 있죠.
0: 네. 아,
1: 네.
0: 우리 뭐 그거 얘기하지 말고 우리 빨리 덴트웨이 자동차 얘기를 좀 해야 되겠는데요.
1: 네. 네.
0: 운전하다 보면 뭐 접촉 사고가 안 날 수가 없죠. 요즘 또 난폭 운전자들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1: 아, 그래요?
0: 네.
1: 아마 이 경제가 안 좋아서
0: 받고,
1: 스트레스를 받아서
0: 또 약물 이런 네. 것도 있고
1: 사고 안 나는 게 최고죠.
0: 네.
1: 저희 덴트웨이로 안 오시는 게 최고입니다.
0: 최고예요.
1: 차 안 고치는 네. 게 최고고요.
0: 네.
1: 웬만하면 그냥 타시는 게 정말 최고죠.
0: 네.
1: 그래도 아우 나는 좀 꼼꼼해서 스트레스
0: 네.
1: 받아
0: 네.
1: 하시는 분들 오시면
0: 네.
1: 저희가 정말 저렴한 가격에
0: 네.
1: 잘 고쳐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0: 네. 자동차를 또 그렇게 잘 고치고 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사고가 덜 난다라는 그런 통계도 있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1: 그렇죠.
0: 네.
1: 예를 들어서 아주 그냥 박력 있게 자신감 있게
0: 네.
1: 운전하는 사람하고
0: 네.
1: 겸손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누가 아. 사고가 더 잘 날까요? 질문이 어렵나요?
0: 박력이죠. 박력.
1: 그렇죠. 자신감 있게 운전하는 사람이
0: 네.
1: 사고 날 확률이 높아요.
0: 네.
1: 그래서 주차할 때도 한 번에 돌지 말고
0: 네.
1: 돌 때도 한 번 돌 걸 두 번 돌고
0: 네.
1: 그다음에 후레이 운전할 때도 차간 거리를 잘 유지하고
0: 네.
1: 또 뒤에서 오는 차 거리를
0: 네.
1: 좀 감안해서 방어 운전하시면
0: 네.
1: 사실은 뭐 상대방이 난폭 운전하더라도
0: 네.
1: 내가 충분히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다고
0: 있는?
1: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왜냐하면 사고 날 때 보면
0: 네.
1: 아무 생각 없을 때 사고 나요.
0: 그렇죠. 순간이야, 진짜.
1: 사고 나면 도대체 네. 어떻게 사고 났는지를
0: 네, 맞아.
1: 알질 못해.
0: 눈 깜짝할 수.
1: 네,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0: 네.
1: 잘한 건가? 알 수가 없어.
0: 아,
1: 그런 거 보면
0: 네.
1: 방어 운전을 안 했다는 결과죠.
0: 네.
1: 내가 방어 운전하고 운전할 때 좀 조심해.

0: 조심해서 운전하시면 네. 절대 사고 안 납니다. 그러면 아, 네. 덴트웨이에 오실 일이 없죠. 없습니다.
1: 그러면 사장님 뭐 먹고 사셔?
0: 아, 그래도요. 예. 깐깐한 분들 계셔.
1: 네.
0: 아, 아, 난 이거 고쳐야 돼. 난 이거 도저히 네. 못 봐. 하시는 분들은 덴트웨이로 오십시오.
1: 네. 주로 어떤 경우에 요즘 많이 오시나요? 뭐 사고도 있겠지만. 또.
0: 요새 보험료가 많이 또 올랐잖아요.
1: 네.
0: 그래서 웬만하면 사고 나도 네. 안 고치는 것 같아요.
1: 네.
0: 그 보험도 풀 커버리지를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네.
0: 상대방 차 고쳐주는 보험 네. 라이빌러리하고 내 차 고치는 보험 컬리전 보험이 두 개가 들어있어야 풀 커버리지인데
1: 네.
0: 연장을 할 때 네. 내 차 고치는 보험 컬리전을 빼는 거예요.
1: 아.
0: 또 그러면 또 사고가 또
1: 보험료가 너무 비싸져서
0: 나요.
1: 나요.
0: 그죠?
1: 그거 빼자마자 어떤 분 났더라고요.
0: 네. 그래서 네. 내 보험으로 고치지 못하니까 네. 그냥 견디는 것 같아요.
1: 네.
0: 그래도 덴트웨이에 오시면
1: 네.
0: 아마 해답이 있을 겁니다.
1: 네.
0: 제가 어떻게 하면 싸게 네. 해서 잘 고쳐드릴 네. 수 있는 늘 연구를 하고 있고요.
1: 네.
0: 예, 특히 또 뭐 보험으로 고치는 경우에는 네. 예, 또 제가 또 제대로 또 고쳐드리고 네. 또 싸게 할 경우에는 또 싸게 해서 또 고쳐드리고 있으니
1: 네. 예,
0: 사고가 나거나 덴트가 네. 생기면
1: 네.
0: 덴트웨이가 답입니다.
1: 네. 우리 사장님은 정말 감사하게도 네. 24시간 7데이 24아워 셀폰을 오픈하시고 사고 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화주세요 그러셔서 그게 저는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0: 예, 가끔 전화 오세요.
1: 네.
0: 실제 프리웨이
1: 예.
0: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사고 한번 나보세요. 이건 멘붕 네. 상태예요. 뭘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1: 그렇죠. 네.
0: 평소에 알았다가도
1: 네.
0: 사고 나는 순간에 네. 다 까먹어요.
1: 네.
0: 그럴 때 제 전화번호를 기억하셨다가
1: 네.
0: 전화 주시면 네. 제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현장 보존 조치하고 예, 또 증거 보존 조치하고 토잉하고 하는 방법 다 네. 알려드리니까
1: 네.
0: 예, 제 전화번호만 외워두시면
1: 네.
0: 예, 답이 나옵니다.
1: 네.
0: 제 전화번호 알려드릴까요?
1: 네.
0: 제 셀폰, 저 개인 셀폰 번호입니다.
1: 네.
0: 213-999-1995번입니다. 213-999-1995번입니다.
1: 네. 213-999-1995 1995년을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0: 네.
1: 미국에 오셨을 때 95년은 아니셨죠?
0: 아, 감사합니다.
1: 근데
0: 네. 전화번호를 내가 저장해놨어요.
1: 네.
0: 근데 필요할 때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그러면 뭘로 저장을 해놓을까?
0: 그러니까 이게 찾기가
1: 네. 네, 맞아요.
0: 아무 생각 없이 해놓으면 또 네. 쉽지가 않아요.
1: 맞아요.
0: 네. 자, 저장하는 방법.
1: 네.
0: 첫 번째, 한글로 차 사고.
1: 아, 차 사고.
0: 바디샵.
1: 바디샵.
0: 덴트웨이.
1: 덴트웨이.
0: 예.
1: 네.
0: 차 사고 바디샵 덴트웨이로 입력해 놓으시면
1: 네.
0: 이름 하시는 분은 덴트웨이 치면 되는 거고
1: 네.
0: 아 모른다. 그러면 덴트만 쳐도 나오는 거고요.
1: 네.
0: 차 사고 쳐도 나오는
1: 사고
0: 거고 바디샵 쳐도
1: 네?
0: 예, 제 나오고? 전화번호가 나오는 거예요.
1: 네.
0: 그럼 필요할 때 찾아볼 수가 있어요.
1: 네.
0: 이게 입력해 놓고요.
1: 네.
0: 어떤 데 친구 번호 아무 생각 없이 입력해놨는데
1: 네.
0: 찾질 못해도
1: 아니 요즘 이름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0: 왜 그래서 처음부터 네. A부터
1: 네.
0: D까지 찾는 거예요. 어디에 있는지.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길동을 응? 돌쇠 때문에 알게 됐다 그러면 홍길동을 입력을 할 때 돌쇠를 옆에 써놔야 돼요. 같이.
0: 좋은 방법이죠.
1: 네.
0: 네.
1: 네.
0: 좋은 방법. 저는 전화번호 네. 입력할 때
1: 네.
0: 이렇게 해요.
1: 네.
0: 가족은 가족,
1: 네.
0: 친구는 친구,
1: 네.
0: 이웃은 이웃. 그 앞에
1: 카테고리를
0: 예.
1: 그렇게 만들어서
0: 분류.
1: 네.
0: 그걸 이제 저는 대분류 쓰는 거죠.
1: 네.
0: 대분류로 해서 딱 분류를 해놔요.
1: 네.
0: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모르는 사람, 여기 다 있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 아, 동창이면 동창 이렇게 써놓고.
0: 그렇죠.
1: 구체적으로는 학교 이름, 뭐 경기고, 뭐 호수선 여고, 뭐 이렇게
0: 초교,
1: 네.
0: 고교,
1: 그렇죠.
0: 초교, 써놓으면 고교. 얼마나 편해. 저는 그렇게 저장을 해요.
1: 아 그렇군요.
0: 왜 그렇게 하냐? 저 과거에 은행에 근무했었는데요. 은행에서 그때는 종이 파일이 많았어요.
1: 예.
0: 파일을 어디 보관했다가
1: 네.
0: 필요할 때 찾아야 되는데
1: 네.
0: 우리가 문서 보관은 필요할 때 찾기 위해서 보관하는 거거든요.
1: 네.
0: 그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안 해놓으면
1: 네.
0: 찾지를 못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그런 기억이 있어서 네. 전화번호에 저는 네. 제 전화번호에 아. 다 대분류, 중분류 이렇게 분류를 해가지고 네. 해놓으면 필요할 네. 때 딱딱딱딱 찾을 수 있는
1: 그
0: 거예요.
1: 그 분류 중에 고객 요게 제일 많겠습니다. 고객분들
0: 아, 그렇죠?
1: 전화번호가.
0: 네. 네.
1: 자, 그렇다면 사장님 사고 났을 때 전화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고 났을 때 우리가 ABC 어떻게 해야 될까? 저도 지금 진짜 머리가 멍한 것 같아요.
0: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차 사고 나면 멘붕 상태예요.
1: 네.
0: 다치지 않았는지
1: 네.
0: 서로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만일 다쳤을 경우에 911에
1: 네.
0: 전화해서 네. 도움받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0: 그런데 최근에는 911에 전화하실 때 누가 쓰러졌느냐 물어봐요.
1: 네.
0: 쓰러지면 오고
1: 안 쓰러지면 안 와.
0: 안 와요.
1: 왜냐하면 제가 한번 살짝 한 주위를 그 산만하게 딴 걸 보는데 스톱 사인인데 살짝 앞에 콩 했거든요.
0: 네.
1: 근데 내리시는데 두 분 다 뒷목 잡고 내리시는 거예요. 결국은 뭐 이제 괜찮다고 그랬는데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0: 네.
1: 그리고, 일단은 막 주,
0: 네. 네. 그리고 이제 잘잘못을 따져야
1: 네.
0: 되잖아요.
1: 네, 네.
0: 그러면 서로 정보를 교환해야 돼요.
1: 네.
0: 첫 번째 가장 네. 중요한 정보 사고 났을 때
1: 네.
0: 가장 중요한 정보는
1: 네.
0: 상대방 차의
1: 예.
0: 등록번호, 차량 등록번호,
1: 네.
0: 라이센스 플레이트번호,
1: 네.
0: 고거,
1: 예.
0: 고거
1: 등록증번호, 라이센스
0: 예.
1: 번호
0: 그 일곱 자리를 아는
1: 네.
0: 게
1: 네.
0: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것만 알면 모든 게 다 알 수
1: 네.
0: 있어요.
1: 네.
0: 나머지는 보조자리예요.
1: 네.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0: 아, 그것도 보조자리예요.
1: 네.
0: 일단 상대방 차 등록번호,
1: 등록번호?
0: 예, 그거 사진을 찍든 외우든
1: 네.
0: 예, 혹시 도망갔을 경우에
1: 네.
0: 외우든 사진 찍든 어떻든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1: 네.
0: 다음부터는 이제 보조자료인데
1: 네.
0: 서로 보험정보
1: 네.
0: 다음에 서로 이렇게 차 등록번호 좀 찍어놓고
1: 네.
0: 다음에 인슈런스 정보를
1: 네.
0: 서로 교환하는 게 중요하고요.
1: 네.
0: 다음에 우리 셀폰이 있기 때문에
1: 네.
0: 이렇게 사진 찍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드라이버 라이센스도 사진 찍어놓고 인슈런스
1: 네.
0: 정보 사진 찍어놓고
1: 네.
0: 네. 다음에 등록증도 사진 찍어놓고 이러면
1: 네.
0: 제일 좋을 것 같고요.
1: 네.
0: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1: 네.
0: 서로 꼭 전화를 하시는 게 좋을 것
1: 그
0: 같아요.
1: 자리에서
0: 그 자리에서
1: 넘어
0: 확인해보는 거예요.
1: 하고 상대방 전화가 울리나 확인을 해보고 어떤 분은 촬영을 하셨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순간에는 I'm sorry 내 잘못이야 이래놓고는 나중에 딴소리를 하더래요. 근데 마침 그 내가 정말 미안해 내 잘못이야라고 그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를 영상을 그걸 녹음을 하고 촬영을 해놨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걸
0: 네.
1: 잘못해놓고 해놓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래서 그걸 막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0: 네, 근데 그게 거기에 네. 내가 메모를 내가 잘못했다고 예를 들어서 메모를
1: 네.
0: 쓰든
1: 네.
0: 촬영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했든 간에 그건 증거력이 없습니다.
1: 아, 증거력이 없어요.
0: 네, 그건 전혀 증거력이 없는 거고요.
1: 네.
0: 증거력은
1: 네.
0: 보험사하고
1: 네.
0: 스테인먼을 할 때
1: 네.
0: 거기에 녹음을 합니다.
1: 네, 네
0: 그때
1: 네.
0: 증거력이 있는 겁니다.
1: 네.
0: 그 자리에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말을 할 필요는 없어요.
1: 네.
0: 우리 운전면허증 딸 때
1: 네.
0: 배웠던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1: 네.
0: 내가 잘한 부분을 더 어필해서
1: 네.
0: 얘기를 하면 되는 거고요.
1: 네.
0: 잘못했다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1: 아.
0: 예, 잘잘못 따질 수가 없는 상황이 많아요.
1: 네.
0: 잘잘못은 이제 보험사에서 따져줍니다. 있는 상황만
1: 네.
0: 제대로 설명을 하면
1: 예.
0: 굳이 내가 혹시 가해자가 아닌가 생각할 경우에도
1: 네.
0: 잘못했다고 말할 필요는
1: 않고.
0: 전혀
1: 네.
0: 예, 없습니다.
1: 네.
0: 보험사에 나한테 가장 유리한 쪽으로
1: 네.
0: 잘 설명을 하시면 더 도움이 될 수도
1: 네.
0: 있습니다.
1: 보험사에서는 뭐 딱 보면 딱 알겠죠. 이런 경우 이렇게 차의 상태, 그 상황, 뭐 도로 상황 여러 가지를 분석을 해서 그 책임을 뭐 몇 대 몇으로 하는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0: 그럼요.
1: 네.
0: 잘잘못 그렇게 따집니다.
1: 네.
0: 그리고 이제 차가 운전할 수 있으면 내가 다시 운전해서 오면 되겠지만
1: 네.
0: 운전 못하는 경우
1: 네.
0: 못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는 이제 토잉카가 필요하겠죠.
1: 네. 네,
0: 토잉카도 경찰에서 부르는 토잉카는 상당히 비싸게 받아요.
1: 네.
0: 그래서 내가 아는 바디샵이 있거나
1: 네.
0: 혹시 덴트웨이를 신뢰해서 전화 주시면 제가
1: 네.
0: 토잉카도 바로 이렇게 또 보내드립니다.
1: 아,
0: 그러면
1: 네.
0: 저렴하게 또 이용하실 수도
1: 있고.
0: 있습니다. 네.
1: 네.
0: 그리고 아. 클레임이 필요하시다?
1: 네.
0: 그럼도 저희가 도와서 클레임을
1: 도와주시고.
0: 해드립니다.
1: 네.
0: 클레임하는 거는 무지무지 중요한 것 같아요.
1: 네.
0: 그 자리에서 내가 과거에 경험이 있어서 잘 알면
1: 네.
0: 클레임 하셔도 되겠지만은
1: 네.
0: 클레임은 잘 아신 분의 조언을 받아서
1: 네.
0: 클레임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 네.
0: 보험사에 한 번 말 잘못해놓으면 이거 네. 정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1: 아, 중요하군요.
0: 무지무지 중요합니다.
1: 네. 여러분 가벼운 그런 접촉 사고의 경우 우리 덴트웨이 우리 이경화 대표님을 찾으시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전화번호 213-999-1995 1995년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999-1995로
0: 이제 이 번호는 네. 제 개인 셀폰이고 이제 비즈니스 폰 번호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1: 네.
0: 213-383-7233입니다. 자동으로 아, 외워집니다.
1: 7233하네요.
0: 네, 페인트 7233 네. 하다는 뜻이거든요.
1: 네.
0: 213-383-7233 네. 합니다.
1: 38광땡에 33하게 383이에요. 거기다가 7233이군요. 번호 너무 좋습니다. 213-383-7233 덴트웨이로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볍게 우리 덴트웨이는 가격이 싸고 좋다. 그리고 싼 것뿐만 아니라 품질도 예술이다라는 것 때문에 팬들이 단골 고객이 많으신 것 같아요. 찾는 분들이
0: 가격 싸게 하려고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1: 네.
0: 가격을 싸게 하고 품질도 싸게 하면 손님이 안 오십니다.
1: 네.
0: 가격은 싸지만 품질은 좋아야 되는 거예요. 최고
1: 네.
0: 품질을 유지해야만
1: 네.
0: 그분이 다음에도 오시지.
1: 그쵸.
0: 덴트에 가니까 가격이 쌌는데 품질이 엉망이다 하면 안 옵니다. 나중에 몇 년 지났어요.
1: 네, 네.
0: 내 차를 봐.
1: 네.
0: 그러면 가격이 온 기억이 안 나요.
1: 네.
0: 내 차에 페인트 한 게 이거 덴트에서 했는데 이야
1: 지금도
0: 여기 너무 괜찮네 하면 오시게 되는 거고요.
1: 네.
0: 가격이 싼 건 덤이에요.
1: 네. 네.
0: 품질이
1: 네.
0: 죽여줘야 됩니다.
1: 아, 죽여주는?
0: 네.
1: 네. 아니, 그러기 위해서는 요즘 뭐 어떤 그, 기술도 기술이지만 어떤 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야 그렇게 수리를 싼 가격에 잘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테크놀로지.
0: 그렇죠. 손님들 네. 오시면 대체로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하게 보시는 게 칼라 같아요.
1: 네.
0: 칼라가 깨끗하게 오리지널처럼 공장에서 나올 때 세차 나올 때처럼 제대로 나왔는지를 보시는 게 아마 제일 포인트 같아요.
1: 네.
0: 저희 덴트웨이에는
1: 네.
0: LA에서는 처음으로
1: 네.
0: 페인트 자동 배합 시스템
1: 네.
0: 예, 문웍이라는 그 브랜드의
1: 네.
0: 자동차 페인트를 자동으로 배합하는 시스템을 LA 최초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0: 지금까지 현재까지
1: 네.
0: 일반 바디샵에서는 사람 눈으로 칼라를 확인하고 또 페인트 배합은 매뉴얼로 사람 손으로 배합을 해서
1: 네.
0: 페인트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1: 네.
0: 근데 저희는
1: 네.
0: 카메라로 칼라를 확인하고
1: 네.
0: 자동으로 배합을 해서
1: 네.
0: 페인트를 하기 때문에 칼라가 보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1: 아,
0: 사람이
1: 네. 네.
0: 페인트 배합을 섞으면
1: 네.
0: 0.1g까지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나 저희가 갖고 있는 자동 배합 시스템은 0.01g까지
1: 네.
0: 컨트롤 하기 때문에
1: 네.
0: 칼라가 기본적으로 10배 이상 정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1: 네. 리스 반납할 때 이거 차지 많이 할 텐데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던데요.
0: 네. 리스 반납할 경우는 덴트웨이가 딱입니다.
1: 네.
0: 사실 리스 반납할 때 사소한 스크래치가 있어도
1: 네.
0: 딜러에서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보통 명함 한쪽 면 작은 사이즈의 크기 한
1: 네.
0: 2인치 안에 있는 생활 스크래치라든지 약간의 칩이 있는 경우는 차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딜러에서는 이 차를 리스 반납 받으면 폐기 처분해서 버리는 게 아니고
1: 네.
0: 또 딴 분한테 좋은 값에 팔아야 되기 그쵸? 때문에 이렇게 네. 비용을 전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덴트웨이에 오시면
1: 네.
0: 아 요거는 고쳐도 되고
1: 네.
0: 요거는 안 고쳐도 되고
1: 네.
0: 다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고
1: 아, 네.
0: 어떻게 하면 비용을 최소화해서 할 수 있을까 하고
1: 네.
0: 제가 안내를 해드립니다. 물론 무료입니다.
1: 무료로?
0: 네네.
1: 전화로도 견적해 주시고요. 사진 찍어서 보내드리면.
0: 네, 아까 네. 말씀드린 제 개인 셀폰 번호 13999-1995로
1: 네.
0: 사진 찍어서 보내주시면
1: 네.
0: 제가 종이로 된 견적서
1: 네.
0: 또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1: 네. 네,
0: 알려드립니다.
1: 네. 가격표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들었어요.
0: 네. 사실 식당 가거나 시장에 가면
1: 네.
0: 가격표가 붙어 있잖아요.
1: 네.
0: 그래서 가격 때문에 내가 이건 너무 싸 비싸 그렇게 고민할
1: 네.
0: 필요는 없잖아요.
1: 네.
0: 비싸면 안 사면 되는 거고
1: 네.
0: 싼데 가면 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바디샵에는 가격표가 없습니다.
1: 네.
0: 대한민국 아무데도 없고요.
1: 그렇죠.
0: 미국 전체에도 가격표가 있는 데는 없습니다. 그런데 네. 저희 덴트웨이는 유일하게
1: 네.
0: 가격표가 있습니다.
1: 그래서 여성분들이 가면 잘 모르니까 바가지 씌운다고 이런 말을 들었는데 덴트웨이를 가면 딱 정해진 가격표가 있어서 우리 사장님이 저렴한 가격에 견적을 잘 뽑아주시고 또 완벽하게 고쳐주십니다. 워런티도 있다고 들었어요?
0: 네. 평생 워런티를 합니다.
1: 네. 평생 워런티요?
0: 예, 덴트웨이에서
1: 네.
0: 고친 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1: 네.
0: 평생 워런티를 합니다.
1: 와.
0: 그러니까 워런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1: 네.
0: 페인트 잡,
1: 네.
0: 고치는 잡, 모든 공정을 제대로 해놓으면
1: 네.
0: 워런티 할 일이 없어요.
1: 와.
0: 그런데
1: 네.
0: 그게 제대로 안 되면
1: 네.
0: 워런티를 해야 될 일이 많이 생깁니다.
1: 네.
0: 혹시 운전하시다 이런 경우 보셨나요?
1: 네.
0: 앞차의 뒷범퍼가 종이장처럼 이렇게 자꾸 벗겨지네.
1: 네.
0: 자, 그 경우는 중간에
1: 네.
0: 뒷범퍼를 교환했는데
1: 네.
0: 뭔가 초벌 작업 한계가 빠진 거예요.
1: 네.
0: 그래서 그게 쭉 일어나는 거예요.
1: 네.
0: 공장에서 나오는 차량은요.
1: 네.
0: 이 부딪히거나 스크래치 나면 그 부분만 살짝 스크래치 나지 이렇게 벗겨지지 않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처음부터 작업을 제대로 해놓으면
1: 네.
0: 워런티 할 일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1: 건데. 아, 우리 덴트웨이는 평생 워런티를 이렇게 자신 있게 제공하시니까 믿고 맡기시면 좋겠습니다. 영업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군요.
0: 네, 그렇습니다.
1: 네,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고 낚시 좋아하신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렇죠?
0: 네, 제가 토요일은 네. 낚시 갑니다. 뱅에돔을 잡습니다.
1: 요즘요?
0: 뱅에돔은 베지테리안 네. 고기예요.
1: 네.
0: 여기
1: 네.
0: 미국에 있는 분들 잘 몰라요. 뱅에돔에 대해서.
1: 뱅에돔.
0: 요 뱅에돔은
1: 네.
0: 갯바위 근처에
1: 네.
0: 해초류를 뜯어 먹고 살아요.
1: 네.
0: 베지테리안 고기예요.
1: 아.
0: 그리고 미끼도
1: 네.
0: 파래나
1: 네.
0: 그린피스 콩을 써요.
1: 아, 베지테리안 고기도 있군요. 물고기가.
0: 네. 일반 뭐 새우나 오징어나 멸치 네. 이런 거 쓰지 않습니다.
1: 아, 희한하네. 네.
0: 해초류를 잡아요.
1: 네.
0: 건강이 얼마나 좋겠어요.
1: 네.
0: 그리고 뱅이들은 똑똑해요.
1: 네.
0: 다른 고기들은요. 바늘에 미끼를 달아서 던지면
1: 네.
0: 얘가 바늘하고 미끼를 통째로 먹어버려요.
1: 네.
0: 그럼 어딘가 다 걸리겠죠.
1: 네, 네.
0: 그럼 잡아당기면 문 걸 아는 거예요. 고기가
1: 네,
0: 물을
1: 네,
0: 물렸다는
1: 네, 네, 네.
0: 걸. 근데 요 뱅이들은
1: 네.
0: 바늘에 파래를 감아서 이렇게 던지면
1: 네.
0: 파래만 살짝 빼먹고 바늘은 뱉어요.
1: 아우, 똑똑하네.
0: 똑똑해요.
1: 네. 근데 그런데 어떻게 잡아요?
0: 아, 이 찌라는 걸 달아요.
1: 네.
0: 바다의 표면에 물 네. 위에 뜨는 찌가 네. 있어요. 네. 그 찌가 살짝 움직일 때를 포착해서
1: 네.
0: 이렇게 챔질해서 잡는 거예요.
1: 아, 그러니까 이거 기술이 필요한 곳. 응?
0: 그럼요.
1: 네.
0: 이거는 그냥 놀다가 바닷가에 가서 뭐 친구들하고 뭐 놀다가 뱅이돔 잡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1: 아, 집중해서.
0: 가면은 완전히 머리를 비울 수 있어요. 왜? 찌만 쳐다봐야 되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1: 야, 이 덴트만 보는 게 보시다가 이제 주말에는 가서 찌만 보시면서 그 경지에
0: 마음을
1: 오르시는.
0: 비워서 옵니다.
1: 야, 그러시고 다시 또 열심히 또 일상으로 오는 멋진 우리 덴트웨이 이경화 대표님 오늘 함께했습니다. 샵 위치는 바로 올림픽 블루드와드와 옥스포드 에베뉴 북동쪽 코너에 있고요. 올림픽길에서 갤러리아 마켓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코너가 바로 올림픽과 옥스포드 코너잖아요. 바로 그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덴트웨이 전화번호 213-383-7233입니다. 383-7233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차 사고 났을 때도 밤에도 SOS 청하실 수가 있어요. 셀폰 213-999-1995 1995년 999-1995 바로 덴트웨이입니다. 사장님 끝인사 주실까요?
0: 네, 요새 너무너무 어려운데요. 보험료도 올랐고 너무 힘드시죠? 자, 덴트웨이로 오세요. 제가 어떻게 하면 저렴하게 해드릴 거고요. 또 웬만하게 간단하게 지우고 하는 부분들은 제가 또 무료로 해드릴 겁니다.
1: 네. 네. 아,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0: 네, 감사합니다.

0: I Start Your Job. 우리 TKL님이 정해주신 노래 들으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칠게요. 이재용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삼바베큐 브라연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만요.
1: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2: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1: 두 번째 참가자.
3: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렸어요.
1: 세 번째 참가자.
4: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1: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7: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8: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9: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8: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9: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0: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0: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0: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4: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5: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6: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5: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7: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고별 세일.
18: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7: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8: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7: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9: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9: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20: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19: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20: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1: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22: 너무너무 좋습니다.
23: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1: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2: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1: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2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2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2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26: 99세까지 팔팔하게.
27: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8: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7: 품격 있는 가정의 달 선물
28: 우메캔.
29: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7: 감사한다면
28: 사랑한다면
27: 역시 우메캔.
28: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29: 888-941-3311 우메캔.
30: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1: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0: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1: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0: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2: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33: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30: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4: 이제 걱정 그만.
35: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방에 해결해드립니다.
36: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37: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8: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35: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39: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40: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41: 홈쇼핑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42: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3: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44: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4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4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45: 유지승의 모닝 뉴스.
47: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4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8: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4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AM 1150
49: 라디오 서울.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4: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3: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여기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이고요. 이 시간은 굿모닝
4: 차차차
3: 2부의 남자 우리
4: 후니
3: 씨와 함께하는
4: 네.
3: 2부 오늘은 3-4를 준비하셨어요.
4: 오늘 저희 네. 수요일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3: 3-4예요.
4: 하루에 세 가지의 네. 사자성어를 배웠네요.
3: 학교 다닐 때 공부 숙제 잘했어요?
4: 저요?
3: 난 이렇게 숙제 잘하는
4: 아니요 저는 잘 못했는데요. 네.
3: 방송 끝나고 오후 되면 땡 하고 오늘 거를 탁 보내주면서 후니 씨에 대해서 제가 깜짝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4: 아니 안 그러면은 혼날까봐 혼내기 싫어.
3: 아 제가 원래 남자. 네.
4: 뭐 다들 학창시절 때 뭐 1, 2등 하지 않나요?
3: 근데 미리미리 네. 하고 노는 게 사실 속 편해요.
4: 그게 안 하면
3: 네.
4: 해야 되는 어쨌든 해야 되는
3: 해야
4: 거잖아요.
3: 돼. 일찍 하는 건 낫지.
4: 어떤 스타일이세요? 해놓고 쉬세요? 아니면 끝까지 버티다가 막 반해하시는?
3: 그때 다른 것 같아. 좀 미리미리 하는 습관이기도 한데 어쩔 네. 때는요 그냥 미룰 때도 있는 거 같아.
4: 근데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미뤄두면?
3: 그렇죠.
4: 뭘 해도 불편하잖아요.
3: 맞아 맞아. 네. 미리 해놓는
4: 그러니까 빨리 해놓는 게 나아요.
3: 매도
4: 먼저 맞는 게 속 시원해 진짜. 난 맞았잖아.
3: 네. 네.
4: 앞에 쭉 맞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
3: 그런데 먼저 네. 맞으면 선생님이 힘이 너무 좋아서 너무 아프지 않아요?
4: 아 근데요
3: 네.
4: 저희 어릴 때 체벌할 때는
3: 네.
4: 사람이니까
3: 네.
4: 때리다 보면 점점 폭주하셔요. 처음에는 이 자식 이러다가
3: 네.
4: 한 10명쯤 되면 이 새끼 날 웃기 봐 이러면서 선생님이 더 열받는 거예요. 폭주하시더라고요.
3: 체력이 좋은 선생님 만나면 안 되겠다.
4: 체육 선생님한테 맞을 때가 제일 아파요.
3: 아~
4: 저희 선생님 별명이 터미네이터 있어. 터미네이터.
3: 네.
4: 태권도 국가대표 출신.
3: 네.
4: 항상 딱 붙는 튜닝을 바삭바삭거리는 튜닝 입고 계신데 누가 봐도 재질이 소재가 그 바람막이 같은 거 있잖아요.
3: 그런 거 있어.
4: 바삭바삭거리고 움직일 때마다 바삭바삭거리고 우리가 터미네이터라고 부르는데 네. 온몸이 근육 덩어리예요. 정말.
3: 네.
4: 군살이 1도 없어.
3: 맞으면 아프겠다.
4: 그분은요 주먹으로 네. 때렸어 저희.
3: 요즘은
4: 얼굴도
3: 뭐
4: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막 이랬어요.
3: 국가대표... 그냥 맞았어요?
4: 아니 맞지 그럼 어떻게 해요.
3: 반응 안 해요?
4: 저희 학교 중에 네. 1등 깡패가
3: 네.
4: 가출을 냈다가
3: 네.
4: 잡혀왔어요.
3: 네.
4: 그래서 선생님한테 맞았어요. 그 선생님한테.
3: 네.
4: 근데 얘가 1등 양아치 깡패이니까 맞다가 자기가 열받으니까 네. 자기도 우리 이성을 잃은 거야.
3: 맞짱 뒀어.
4: 덤벼서 선생님한테.
3: 어머.
4: 상대가 안 되죠.
3: 안
4: 애가 확 하는데 선생님 그거를 가볍게 피하면서 반죽이나 걔 병원 실려갔어요. 야, 근데 상대가 안 돼.
3: 그렇죠.
4: 아, 근데 저희 때 많이 맞으셨죠. 그러니까 학생분들이 미혹신 안 맞았겠을 거고.
3: 여학생 아니에요. 우리 그
4: 여중 여고 나오셨어요?
3: 예.
4: 여자는 안 맞잖아요.
3: 여중 여고 뭐
4: 여자도
3: 초등학교 때도
4: 여자도
3: 5학년부터 나눠나는데 초등학교 네. 5학년 선생님이.
4: 네.
3: 무용 선생님이거든요. 여자반이거든요. 악마. 우리가 악마라고 붙였어요.
4: 별명도 다 이래.
3: 막 손등 때리고.
4: 아, 자루요?
3: 예. 네. 그리고 마주보게 해서 싸게 서로 때리게
4: 진짜요?
3: 하고 좀 또라이 같은
4: 그리고요, 친구들끼리?
3: 그리고 잘못하면 옆방 남학생 반에 가서 수업하는데 앞에서 저 의자 들고 서 있어야 돼요.
4: 남학생 앞에서?
3: 네, 남학생 반에
4: 창피를
3: 가서.
4: 주는 거구나.
3: 나
4: 근데 그건 모욕이다 모욕.
3: 나는 그분 지금 어디 계시면 편지 쓰고 싶어. 그렇게
4: 뭐라고요?
3: 애들 그렇게 상처 주지 말라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제 친구도 똑같이 다들 상처 받았더라고요.
4: 그분 별명이 악마?
3: 네.
4: 근데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셨어요?
3: 아니요, 젊은 이쁜 여자야.
4: 젊고 이쁜데 그래요?
3: 그래서 그거 모르는 그 악마의 모습을 모르는 남자 선생님들이 얼마나
4: 좋아했구나.
3: 그리고 콩기름 같은 거 식용유 갖고 오게 해서요. 그렇게 교실 마룻바닥을 닦게 해요.
4: 콩기름으로요?
3: 네.
4: 냄새나잖아요.
3: 몰라요. 아무튼 식용유 같은 거. 그냥 그것만 닦게 해서 그게 하나의 모델이 돼서 전체에서
4: 네.
3: 막 저희 반에 와서 보고 그러면 저희 옆반도 막 닦아주고.
4: 아, 담임이셨어요?
3: 담임이었어요. 5학년
4: 하필 악마가 담임이었구나.
3: 네.
4: 와.
3: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단련이 됐죠. 근데 나쁜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좋은 선생님 만나면
4: 성악설,
3: 아, 정말
4: 정성설.
3: 좋은 선생님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이 됐어요.
4: 저는 여중 요고 그러면은 보통 우리 드라마 보면
3: 네.
4: 남자 저 같은 남자 선생님들을 사모하는 여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런 네. 건 없으셨어요?
3: 있죠.
4: 난 오히려 그런 로맨스를 생각했는데 어떻게 여자 선생님한테 맞는 얘기는
3: 아 몰라 맞는 얘기 하지 마요.
4: 왜요?
3: 아파.
4: 저는 진짜 많이 맞았어요 우리들은.
3: 그래요?
4: 때는 아침에 한 대 안 맞고 시작하면 하루가 시작이 안 돼요. 잠 깨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때 선생님들이 기분 나쁨 때렸잖아요.
3: 아 요즘은
4: 그냥
3: 뭐
4: 쳐다보는 게 눈빛 마음에 때리고 뺨 때리고 막.
3: 그니까.
4: 진짜 인격 모독이지.
3: 때리지 맙시다.
4: 그래 그러지 마요.
3: 네, 말로해요.
4: 아퍼 네. 많이 아퍼.
3: 오늘 뜨리폰데 세대 뭐야? 맞고 네대 맞고.
4: 세대 맞을래 네대 맞을래. 오늘 뜨리포 여러분 아 이거 뭐 지난 시간 때까지 제가 조금 가끔 한두 개 어려운 걸 넣었더니
3: 네.
4: 사람들이 아 재밌다.
3: 네.
4: 몰랐던 걸 배웠다.
3: 아.
4: 그러셔갖고
3: 네.
4: 이번엔 좀 어려운 거 하려다가 이번 시간까지만 쉬어가는 시간으로
3: 네. 하루에 세 가지 사자성어를 배워보는 시간 네. 3-4입니다.
4: 첫 번째 오늘의 사자성어입니다.
3: 네.
4: 와신 상담.
3: 어, 이거 많이 들었어요.
4: 많이 들어봤죠. 진짜. 상담 많이 하잖아요. 우리
3: 누워서 상담하는 거 아니야.
4: 와신 상담. 누울 와자에
3: 네.
4: 뗄나무 신자 장작이죠. 장작.
3: 네.
4: 맛보다 할 때 맛볼 상. 쓸개 담. 아. 응담할 때.
3: 아.
4: 그래서 와신 상담. 자 현지어로 어떻게 얘기할까요? 와신 승담.
3: 오,
4: 뭐 이런 느낌 아닐까?
3: 오, 쉐쉐.
4: 아, 뭐 쉐쉐. 네. 와신 상담 마. 자 뜻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고통과 치욕을 참는다. 자 옛날에 월나라 왕 구천이 있었습니다.
3: 네.
4: 그 왕이 전쟁에서 어마어마하게 져요. 적국인 오나라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왕이었지만 포로니까 어떻게? 완전 진짜 노예.
3: 그렇게 말했어요.
4: 허드렛 일 하고 정말 말 먹여주고 말 가꾸고 막 사람들은 이제 월나라 끝났다. 왕이 저렇게 됐으니까 끝났다. 하지만 구천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3: 이름도 구천이야.
4: 구천을 떠돌면서 그러니까
3: 나는 일을 간 거지.
4: 그러니까 몇 년 뒤에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3: 네.
4: 왔는데 그가 이제 나는 절대 죽을 때까지 이 치욕을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일부러 푹신한 침대
3: 네.
4: 이거를 다 버리고 거친 장작 위에서 잠을 잡니다.
3: 아. 와신할 때 신이 장작 신이군요. 네. 장작 위에서 잤군요.
4: 몸이 아프잖아. 배구.
3: 네.
4: 몸이 아파. 참어. 네.
3: 일부러.
4: 그리고 일부러 방 안에 동물의 쓸개를 걸어두고
3: 네.
4: 매일 그 쓸개를 핥아요.
3: 나이코 아니야? 왜 쓸개를 핥아?
4: 왜냐면 쓸개가 엄청 쓰잖아요.
3: 네.
4: 그러니까 매일 그 입맛의 쓴맛을 듣는 거야.
3: 네.
4: 그러면서 허리가 배고 허리가 몸이 아프고 일어났을 때 쓸개를 막 입을 핥으면서 그 수치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발화를 버티니까 신하들은 그러죠. 왕이시여 제발 이제는 노여움을 푸시고 편히 좀 지내세요. 하지만 그는 나는 절대 그 치욕을 잊을 수 없어. 계속 나라를 키우고 군대를 만들어서 결국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강해져요.
3: 네.
4: 그리고 자기한테 치욕을 줬던 오나라를 무너뜨려버립니다.
3: 아 오나라를 드디어.
4: 이게 바로 와신상담. 사람이 절실하면 아주 그냥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끝까지.
3: 아.
4: 와신 상담.
3: 아우 장작 위에 누워서 쓸개를 맛본다. 와신 상담.
4: 쓸개도 맛있는 건 맛있는데.
3: 아니요 쓸개.
4: 왜? 쓸개까지 빼준다고
3: 베트남
4: 그러잖아.
3: 가면 네. 곰 쓸개즙을 축출하잖아요.
4: 웅담.
3: 네. 근데 오늘 뉴스 보니까
4: 쪽쪽합니다.
3: 거기서 20년 동안인가 쓸개즙을 축출당했던 두 마리가
4: 네.
3: 그. 동물 구조 단체에 의해서 구조돼서 처음으로 풀을 밟아보고 밖에서 공기를 쉬어본다고 아직도 100여 마리 더 있대요. 이제 베트남에서는 쓸개즙 축출이 불법이 됐대요.
4: 아, 불법이 됐어요?
3: 네, 그런데도 아직 그 농가에서 구출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나봐요. 아, 그래서 쓸개 먹으면 안 돼 진짜.
4: 근데 이게 또 그렇게 좋다고 하니까
3: 더 좋은 거 많아요.
4: 그 예전에 그 하하 감수 박수광 박사님인가?
3: 네.
4: 그 분이
3: 저기
4: 무슨 말 하시죠?
3: 돌아가시,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요즘
4: 무슨 이스라엘 박수광인가? 막 그래서 맨날 컸습니다. 이분이 그걸 설명하는데 그 사육장에서 곰을 묶어두고요.
3: 네.
4: 여기 간이 심장 쓸개 여기다가 막 구멍을 뚫어가지고
3: 저 봤어요 베트남 가서 농장에 데려가더라고요.
4: 그 드셨어요?
3: 이때가. 미쳤어요? 나 울고 나왔어요. 너무 너무 잔인해서.
4: 그러면서 얼마예요?
3: 아니요, 넌 절대.
4: 투 바를 플리스.
3: 저 베지테리안이에요.
4: 투리 바를 플리스.
3: 너무 진짜 잔인해.
4: 아 근데 그걸 구경을 가요?
3: 거기 그러니까 그 팔을 하고.
4: 아, 그 관광상품 거기, 파는 걸로? 네,
3: 거기 가서 해서 그 쓰개집을 사라고 사람들. 아, 나 진짜 그거 보고 야, 저렇게 살아있는 아이
4: 뽑아먹습니다. 그러지 마. 진짜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먹을 게 많은데 그런 거 하지 맙시다. 자, 두 번째, 이거 사자성어 시간이지만 두자예요, 이거는.
3: 네.
4: 백미.
3: 백미?
4: 백침이
3: 쌀밥인가요?
4: 말고. 어, 쌀밥인도 아닌데 쌀밥이 아니고 백침이 아니고 백미.
3: 아.
4: 근데 흰쌀, 아, 흰쌀이란다. 흰백자는 맞는데
3: 네.
4: 눈썹 밑자예요.
3: 아, 미간할 때
4: 그쵸?
3: 눈썹?
4: 근데 한 미혹시 할 때 밑자는 아름다울 밑자죠?
3: 네.
4: 눈썹 아니죠?
3: 네. 눈썹 아니죠.
4: 네. 자, 백미.
3: 네.
4: 한자 중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3: 하얀 눈썹.
4: 삑 빵미.
3: 빠이 빠이죠.
4: 빠이 아, 빠이미.
3: 빠이 마이.
4: 빠이 빠이 마야. 자, 여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사람이나 부분. 자, 마씨 집안에 똑똑한 형제가 여러 명 있었대요. 예전에.
3: 네, 네.
4: 모두가 재능이 뛰어나서 야, 저 집은 마씨 집안은 그냥 다 똑똑해 애들이.
3: 네.
4: 근데 그중에 유독 뛰어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고 그래요.
3: 네.
4: 그 사람이 이거를 마량. 마량이라는 친구는 눈썹에 하얀 털이 있었대요.
3: 어, 그런 분 계셔.
4: 어, 그래요? 네. 저 한 번 봤는데.
3: 다, 이상해. 눈썹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4: 어, 되게 매력적이겠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판단력이나 지혜가 최고였대요.
3: 네.
4: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많은 형제 중에 이름 잘 모르니까 흰 눈썹까지는 그 놈이 가장 뛰어나더라.
3: 아.
4: 라고 해서 그 중에 제일 우선 으뜸은 백미다.
3: 아, 그래서 백미군요. 네. 마씨 집안에.
4: 그렇죠.
3: 응?
4: 별 의미 없는 얘기긴 한데.
3: 어, 하얀 털.
4: 네, 하얀 털. 우리가 뭐 야, 사실 이 모든 스토리 중에 여기가 이 부분이 잘 백미거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3: 우리 앞으로 그냥 한글로 하죠. 뭐 야, 네, 하얀 털이다.
4: 흰 털. 흰 털이다, 흰 털.
3: 네, 흰 털이다.
4: 흰 털이다. 네. 좋습니다. 자.
3: 아, 백미가 흰 털이었구나.
4: 백미를 좋아하세요? 흑미 좋아하세요?
3: 저는 건강상 흑미.
4: 그렇죠. 흑미 영양밥 이런
3: 근데
4: 거.
3: 김치찌개 먹을 때는 백미.
4: 맞아. 제가 그 말씀을
3: 명란젓. 명란젓 먹을 때 백미.
4: 저 비빔밥은요?
3: 비빔밥도 백미죠.
4: 그죠. 그러면 흑미 이런 먹을 때 사실 솔직히 설렁탕에도 백미거든요.
3: 그렇죠. 한 번 맛있긴 한데.
4: 김치만 그래도. 흑미. 자, 마지막 세 번째 사자성어. 오늘의 사자성어 견원지간.
3: 아, 견원지간.
4: 이거 진짜 많이 쓰죠.
3: 뭐.
4: 견원지간.
3: 예.
4: 한자 풀어볼게요. 개견자. 멍멍 개견.
3: 네.
4: 원숭이 원자. 갈지자 사이간. 둘 사이 할 때 사이간.
3: 개와 원숭이 사이.
4: 개와 원숭이 사이. 뜻은 서로 몹시 사이가 나쁜 관계.
3: 개띠와 원숭이띠가 그러면 서로
4: 거의
3: 궁합이 안 맞겠네요.
4: 원숭, 개띠와 네. 원숭이로?
3: 아, 그래요.
4: 네. 원래 개가 원숭이가 개를 맨날 놀리잖아요.
3: 그래요.
4: 그리고 도망가고.
3: 어.
4: 산 어디야? 나무 위로 올라가서. 네. 견원지간. 견원지간. 서로 네. 몹시 나쁜 사이인데.
3: 네.
4: 개와 원숭이 두 명 항상 싸워. 중국에 원래 원숭이가 많잖아요.
3: 네.
4: 이놈이 항상 싸우는 거야, 개를. 그래서 개는 못 참아. 나중에는 네. 막 으르는 거다가 막 싸우는데 이 사람들이 야, 쟤네들은 못해 두 개만 맨날 싸우냐. 그래서
3: 견원지간.
4: 그냥 만나는 만나면 싸우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아, 쟤네들은 네. 견원지간이다.
3: 네.
4: 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3: 네.
4: 뭐 별다른 거 주는 거 없이 미국고 얄밉고
3: 네.
4: 말끝마다 짜증나고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저 빼고.
3: 서로 그냥 안 맞는 거죠.
4: 안 맞는
3: 게 있어. 맞는 게 있어. 노력해도 안 되는 거 있어.
4: 정말 제가 네. 사람들의 에너지라고 그러잖아요. 기.
3: 네. 네.
4: 이게 맞고 안 먹고를 제가 정확하게 아는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3: 언제요?
4: 두 번 있거든요.
3: 오오.
4: 하나는 술자리.
3: 아.
4: 술자리에서 이 사람이 기가 맞으면 응. 에너지가 맞으면 그 술자리가 너무나 즐겁고 숙취도 없고 안 취해.
3: 아.
4: 즐거워.
3: 응.
4: 크, 신나요. 그다음 두 번째 기가 맞는 데를 보면 노래방.
3: 네.
4: 이거 공감하십니까?
3: 노래방에서.
4: 노래방을 같이 갔는데 이 사람과 네. 제가 에너지가 맞고 기가 맞잖아요.
3: 응. 너무 재밌어?
4: 곰이 쫙쫙 올라가.
3: 근데
4: 진짜. 근데 진짜 안 맞는 사람 있잖아요.
3: 응.
4: 내가 목 컨디션 너무 좋은데도
3: 아니,
4: 노래가 안 돼.
3: 본인 컨디션이 안 좋거나 그런 게 아니고.
4: 아니 이게 그 누구냐가에 따라 너무 다르다니까요.
3: 그런
4: 공감을 못 하시네.
3: 아니
4: 저희가 전문 융 문화의 전문가는.
3: 아, 한번 가봐야 되겠네.
4: 이 사람이랑 코드가 맞다 그러면 정말 술자리 노래방 자리가 너무 즐겁고요. 음주
3: 네,
4: 그
3: 네.
4: 감우가 너무 즐겁고
3: 네.
4: 코드가 안 맞으면.
3: 네.
4: 솔직히 왜냐면 회의 같은 거는 코드 안 맞아도.
3: 그냥
4: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냥
3: 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거는 대번에 알 수가 있죠.
4: 그렇죠.
3: 가봐야 되겠다. 만나 안 만나.
4: 그래서 네, 보세요. 내가 이 자리를 네. 만나 안 만나 보시려면 네. 술자리 또는
3: 네.
4: 그 음주 가무 자리.
3: 네.
4: 견원이 생길 수 있습니다.
3: 아, 자, 그렇게 견원 지간 말고 너는 내 운명 이럴 수 있으면 좋겠네요.
4: 아, 그런 사람 만나면 좋죠.
3: 네, 하하의 노래.
4: 네, 너는 내 운명 듣고 오실게요.

0: 저는 내 운명 듣는 이 시간은 바로 공부닝 네. 차차차 2부.
1: 저는 뭐 사람들 만나기만 하면 저보고 운명이라고 하니까 저 지긋지긋합니다. 이런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송민 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7: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6: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7: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6: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7: LA 323-734-5656 노루왕 562-868-0788
8: 아침에 맥다널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다널즈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0: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0: 383-8899 383-8899 세종.
1: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2: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1: 23388-5600 23388-5600
2: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용자 홈에퀴티 라인오브크레딧도 융자나라.
1: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2: 융자나라 좋은 나라.
1: 융자라면 콜미
2: 23388-5600 23388-5600
3: 융자 나왔어요.
4: 우와 빠르네.
5: 굿모닝 차차차 2부 오늘 모닝 게스트 나오셨습니다. 우리 후코이단의 신디 추의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6: 반갑습니다.
7: 아니 네. 저희 그 우민호 시스코 신디 추의 매니저님이 뭐 워낙 유명하시고
5: 네.
7: 뭐 전화번호 구원구원 남자
5: 구원구원
7: 다 외울 정도인데
5: 목소리도 너무 좋으셔서
7: 그렇죠.
5: 칼럼 하시는데 아주 귀 쏙쏙 들어오면서
7: 아니 근데 네. 시작하기 전에 미리 네.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이번에 지금 25주년 특별 기념 행사가 사실은 15일까지였잖아요.
6: 네. 네,
7: 근데 저희가 연장이 된 거예요?
6: 연장이 저희가 이제 네. 방송 시작하기 전에
7: 네.
6: 이게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특히 이제 에센셜 뉴트리션을 조금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7: 네.
6: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고
7: 그러니까요.
6: 프로모션 기간에만 네. 이제 드실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제공을 하다 보니까
7: 네.
6: 이게 너무 인기가 좋은 거예요.
5: 네.
6: 그래서 많은 분들이
7: 네.
6: 아, 조금만 더 연장을 해달라고 고객분들이
5: 네.
6: 그러셔서 원래는
5: 네.
6: 15일까지지만
5: 네.
6: 다음 주 22일까지
5: 아,
6: 연장을 했어요.
7: 연장? 네. 아, 감사합니다. 야.
5: 자, 그렇다면 이거 네. 좀 구체적으로 선물 좀 얘기해 주세요.
6: 아, 그럴까요?
5: 네.
6: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은
7: 네.
6: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분들한테는 저희가 이제 무료 선물로 준비를 했고요.
5: 네.
6: 에센셜 뉴트리션만 따로 구매를 원하시는
5: 네.
6: 분들 같은 경우에는
7: 네.
6: 저희가 따로 판매하지 않은 이 제품을 150알이 이렇게 한 팩에 들어있고요.
7: 네.
6: 건강하신 분들은 하루에 뭐 2알에서 5알까지 건강 상태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서 드시면 돼요. 근데 가격은 저희가 55불에 따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5: 네.
6: 그리고 이제 3팩 이상 사시면 가격이 45불씩으로 떨어지고
5: 네.
6: 그리고 6팩 이상 사시면 가격이 40불씩으로 저희가
5: 네.
6: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근데 아무래도 우민호 씨 직구 후코이단 그러면
7: 네.
6: 후코이단을 판매하는
7: 그렇죠,
6: 회사잖아요.
7: 그렇죠. 예.
6: 근데 저희가 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만든 계기가 바로 우민호 씨 직구 후코이단을 드시면서
5: 네.
6: 이제 우리가 이제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아침 식사, 점심 식사,
7: 네.
6: 저녁 식사 이렇게 삼시세끼 다 차려 먹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5: 네.
7: 한 끼라도 먹으면 다행이죠.
6: 그렇죠. 근데
7: 네,
6: 아침에 제대로. 저도 뭐 커피 한 잔으로 때울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은
5: 네.
6: 이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몸은 영양학적으로 밸런스가 깨져버려요.
7: 네.
6: 그러면 에센셜 뉴트리션이 하는 역할이
5: 네.
6: 바로 몸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5: 네.
6: 그러면서 후코이단을 드시면 흡수력을 더 높이겠죠.
5: 네.
6: 그래서 개발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후코이단을 3병 이상 구매하시는 모든 고객분들한테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을 무료로
7: 아, 선물로
6: 드릴 거고요.
5: 네.
6: 그리고 이제 7병 이상 구매를 하시면
5: 네.
6: 300알을
5: 네.
6: 무료로 그러니까 866-566-9원9원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5: 네.
6: 866-566-9원9원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는 제일 먼저 해드리는 게 건강
5: 네.
6: 상담을 먼저 해드려요.
5: 네.
6: 왜냐하면 후코이단과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더라도 내가 먹고 효과를 보시기 위해서 드시는 거잖아요.
7: 그럼요.
5: 네.
6: 그러면 건강 상태가 개개인마다 다르잖아요.
5: 네.
6: 그래서 프로모션 설명과 건강 상담과 모든 거를 다
5: 네.
6: 먼저 전화를 주시면 전문적으로 상담을 받고
7: 네.
6: 저희가 이제 몸에 맞는 타입을 또 권장을 해드릴 거고요.
7: 아.
6: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선물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를 하시더라도
7: 네.
6: 저희가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휴대용 손가락 마사지 링을 모든 분들한테
5: 아.
6: 선물로 드릴 거예요.
5: 네.
7: 이거 굉장히 귀엽고 좋더라고요.
6: 너무 좋아하세요.
7: 그리고 꼭꼭 눌러줘서 너무 좋아요.
6: 네. 왜냐하면
5: 아.
6: 모든
5: 네.
6: 혈액은 손가락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5: 네.
6: 그래서 뭐 검지는 폐, 엄지는 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5: 네.
6: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5: 네. 어머,
6: 이렇게 선물을 드릴 거예요.
7: 색상도 네.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6: 아, 두 개를 다 드릴 거예요.
7: 아, 두 개 주시는 거예요?
6: 네. 네.

0: 골드와 실버.
1: 맞아요.
0: 네. 아니, 디자인이 반지로 끼고 다녀도 되겠네요. 네. 끼고 다니면서 마사지 되는 거예요.
1: 맞아요.
0: 한번 껴볼까요? 네.
1: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손가락 이렇게 관절이 많이 아프시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럼 그걸로 이렇게 마사지를 하면 너무 좋고. 네. 그리고 손가락 첫 마디를 이렇게 눌러봐 주시면 유난히 아픈 쪽이 있어요. 네네. 그러면 이 설명서를 보시면 어떤 장기가 아픈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거기를 이제 하루에 10번씩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도움을 눌러주면. 많이 받으신다고
0: 이렇게
1: 하시더라고요.
0: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1: 네.
2: 근데 패션 아이템으로도 뭐 그냥 우리 미옥 씨가 했으니까
0: 이렇게 하나씩 끼고
1: 그냥 그걸 눌러주시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0: 이렇게 한 대 팍 치면
1: 그러니까 후코이단과 에센셜을 드시면서 네. 같이 마사지를 하면 되게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아, 이렇게 네. 이렇게 굴리면서 네. 어, 좋은데요?
1: 그게 뭔가? 바로 네. 저희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립 25주년 기념 네. 선물로 저희가 이렇게 아. 행사를 하고 있어요.
2: 이거 지금 에센셜 뉴트리션만 구매하셔도 받으시는
1: 네.
2: 거예요?
1: 에센셜 와. 뉴트리션만 구매하셔도 받으실 수 있어요.
0: 어머 시원해요. 요즘 저는 진짜 손가락이 많이 피곤해서 늘 손 마사지기.
1: 맞아요.
2: 응? 혹시 그 네. 너클이라고 해서 아 너클? 네, 네. 싸울 때 끼는 거? 약간 너클 낀 것 같아.
0: 아, 너무 좋아요.
2: 네. 아니 근데
0: 오, 시원해.
2: 시원해요?
0: 네, 네.
2: 좀, 나 좀 한번 해볼게요. 네. 아까 보니까 엄지가 위라고 하셨잖아요.
1: 엄지가
2: 그러니까 폐가
1: 폐, 호흡기, 아, 폐. 검지가 위, 장, 소화기. 아,
0: 간이 어디예요? 간이 부었어.
2: 간, 간.
1: 네. 오늘 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2: 네. 간은 어느 손가락이에요?
0: 간이 그러면? 어디예요?
1: 간은
2: 제일 부은 손가락 보세요. 그냥.
1: 일단은 네. 소지.
2: 소지.
0: 소지.
1: 네.
0: 소지.
2: 돼지지 소지지.
0: 소지.
2: 소지 여기
1: 신장도. 예.
0: 아 얘가 새끼 손가락이.
2: 너클 끼고 있는 미옥씨를 봐주세요. 네, 네. 아니 근데 오늘 간 얘기를 하실 거라고요. 네. 간은 사실 침묵의 장기라고 그래갖고 뭐 중요한 건 다 알지만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진짜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1: 근데 간이 안 좋으신지 어떻게 하셨어요?
0: 굉장히 피곤하다고.
1: 그냥, 맞습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네. 일단은 간이 네.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 이유가 네. 간이 하는 일이 무려 500여 가지가 돼요.
2: 와.
1: 되게 많은 일을 하는데
2: 네.
1: 그렇죠. 근데 굉장히 네. 고맙게 침묵의 네. 장기인데 네. 묵묵히 일을 하면서 아프다는 네. 소리를 안 하는데 더 위험한 거죠.
2: 그렇죠.
0: 네. 아, 이 링 너무 좋은데요. 시원해요. 아니 진짜 왜 이러지? 손가락 통증이 없어진 것 같아. 잠시.
1: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거.
2: 네. 네. 좋죠.
0: 야, 놀지 말고 항상 이런 링을 끼고 손 마사지를 해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1: 근데 좋다. 중요한 게 이 손 네. 마사지는 일시적이잖아요.
0: 네.
1: 뭐 간이나 신장이나 우리 몸에 면역력이나 이런 거 안 좋아지면은
0: 네.
1: 이런 건강 보조 식품의 도움을 받아야 될 때도 있어요.
0: 네.
1: 특히 간 같은 경우는 우리 네. 몸의 영양분을 이제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고
2: 네.
1: 간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2: 네.
1: 몸에 해독을
2: 해독작용.
1: 도와주는 거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런데 간이 지치고 정말 네. 침묵의 장기처럼 일을 묵묵히 하고 아프다고 소리를 안 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0: 네.
1: 몸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에너지원으로 바꿔야 되는데 에너지원으로 네. 바꿔주지 못하게 되면 몸은 네. 점점 지치고 힘들죠.
0: 네.
1: 그래서 피로감을 느끼시는 거야.
0: 간 때문이야.
1: 네. 그래서 일단은
0: 네.
1: 피로감을 느끼신다면 저는 네. 이제 먼저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네. 먼저 받아보시기를
2: 제가
1: 예, 예, 예, 그렇죠. 네. 검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을 해드리겠죠.
2: 네네. 아니 근데 오늘 소개 아까 해주셨던 그 에센셜 뉴트리션
1: 네.
2: 자체가
1: 맞아요.
2: 사실은 에센셜인데 뉴트리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뉴트리션인데 뭔가 에센셜,
1: 네.
2: 뭔가 굉장히 중요한 것들만 담겨 있는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죠?
1: 일단은. 뭐야? 저희가 살아가다 보면은 몸의 영양학적 밸런스가 깨지게 되면은 특히 이제 저희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다는
2: 네.
1: 뭐 아프신 분들도 많이 드시고 연세가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주시는 제품이란 말이에요.
2: 네.
1: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들고 편찮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화력이 떨어져요.
2: 그렇죠.
1: 그러면 그런 분들은 평소보다 단백질하고 미네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0: 네.
1: 근데 음식으로만 채우려면
2: 아, 못하죠.
1: 배가 불러서 못 드신단 말이에요.
2: 예.
1: 그래서 간편하면서도 확실하게 흡수되는 아주 좋은 영양 보제제가 필요한데
0: 네.
1: 그게 바로 에센셜 뉴트리션인데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2: 네.
1: 효소, 미네랄, 아미노산 그리고 바이라민 비군까지 네. 들어있어서 특히 이 아미노산은 아까 네. 말씀하신 간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거든요.
0: 네.
1: 그래서 이름부터가 핵심적이잖아요. 에센셜 뉴트리션
2: 네.
1: 신개념 영양 보제제예요.
0: 네.
1: 그러니까 스마트한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0: 네.
1: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요
2: 네.
1: 전문가가 고안을 하고 오미노 시즈쿠 후쿠오이단 기술력으로 만들었어요.
0: 네.
1: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주요 성분이 바로 효소예요.
0: 네. 네.
2: 아니 근데 아까 비타민 들어있고 아미노산 들어있고 네. 효소까지 들어있다고 하시면은 따로 효소 드시는 분들 많은데 따로 안 드셔도 되겠네요?
1: 따로 안 드셔도 돼요.
2: 오.
1: 저희가 이렇게 네. 손님들 상담을 도와드리면 드시는 네. 걸 다 저희한테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2: 평소에 드시는 거.
1: 네. 예, 예. 네. 근데 비타민이 정말 많으세요.
2: 그렇죠. 아, 맞아요.
0: 얘가 막 많으시군요.
1: 네.
0: 얘가.
1: 그러면 일단은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 개발한 에센셜 뉴트리션을 네. 드시면 네. 일단 효소,
2: 네.
1: 그다음에 미네랄, 그다음에 아미노산,
2: 네.
1: 비타민 네. 다 네. 정리하셔도 돼요.
2: 드시던 거 다 안 드시고
1: 네. 요거, 요거 하나만 드시면 돼요.
0: 네.
1: 일단은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에센셜 뉴트리션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0: 네.
1: 녹색 바나나. 덜 익은 바나나에서 네네네. 추출한 네. 효소거든요.
0: 네.
1: 이 바나파인이라는 성분을 지니고 있어요.
2: 네.
1: 그래서 이 효소는 우리가 먹게 되면 우리 몸속 대사를 원활하게 해주는 윤활유 역할을 해줄
0: 네.
1: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좋은 영양소 먹어도
0: 네.
1: 몸에서 활용이 안 되면 헛수고잖아요.
2: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에센셜 뉴트리션이 그 역할을 해줄 거고요.
0: 네.
1: 그리고 간 건강 해독 작용에도 네.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는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0: 네.
1: 이거를 드시면은 간에도 좋고 그리고 효소는 소화를 네. 미네랄은 근육과 뼈를
2: 네.
1: 관리 이렇게 동시에 모든 거를 다 관리할 수 있는
0: 네.
1: 올인원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0: 그래서 인기가 그렇게 좋군요.
1: 네.
0: 효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섭취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게 아미노산인데
1: 맞아요.
0: 그것까지 다 종합 세트로 들어 있어요.
1: 네. 네. 여기서 아미노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게
0: 네.
1: 일단 아미노산은요. 우리 몸의 기둥이죠. 근육과 뼈를 만드는 재료예요.
0: 네.
1: 그리고 아프신 분들 무조건 아미노산 드셔야 하는데 특히 이제 간 건강 염려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2: 그렇죠.
0: 네.
1: 간하고 신장은 수치가 이상 증명되지 않은 건강보조식품 드셨다가 간 수치나 신장 수치가 안 좋아져서 오늘도
2: 네.
1: 저희가 상담을 하면서
0: 네.
1: 검증이 안 된 비타민 영양 건강보조식품을 드셨는데
2: 오히려.
1: 신장이 나빠졌다는 말씀을 오늘 들었어요.
2: 그럴 수 있다고 들었어요.
1: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어떻게 입증이 됐고 어떤 연구자료가 있는지 저희가 다 보내드렸었거든요.
2: 네.
1: 그렇기 때문에 이 신장과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은 무조건 검증이 안 된 제품 드시면 큰일 나요.
2: 그렇죠.
1: 네, 아미노산은 네. 단백질의 기본 구성 요소잖아요.
0: 네.
1: 그래서 간 같은 경우 독소를 처리할 때 특정 아미노산이 간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미노산이 필요한 거고 그리고 요즘에는 건강하신 분들 연세가 드신 분들 다 이제 어지럼증도 많이 호소를
0: 네,
1: 하시고
0: 네.
1: 그리고 근육에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은 근육이 빠져서 잘 넘어지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2: 네, 네.
1: 근데 그런 분들이 에센셜 뉴트리션을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일단 이 관절
0: 네.
1: 좀 튼튼해진 것 같고 무릎이 좀 튼튼해진 것 같아서 잘 넘어지지 않고 걷는데 굉장히 수월하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시고 계세요.
0: 네.
2: 아무래도 그 아미노산이 이제 근력을 좀 받쳐주니까.
1: 맞습니다.
0: 네.
2: 야,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효소도 들어있죠. 좋아요. 알았죠.
1: 네.
2: 이해됐고 아미노산도 말씀해 주셨고 아까 미네랄도 말씀하셨단
1: 네.
2: 말이에요. 근데 미네랄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아닌가요?
1: 그 중에서
2: 네.
1: 한국 분들은 보면은
2: 셀레늄
1: 성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브라질 너트 많이 드시는
2: 그쵸.
1: 것 같더라고요.
2: 네네네.
1: 근데 브라질 너트 같은 경우는 하루에 6알 이상 드시면 독성이
2: 독성.
1: 있잖아요.
2: 네.
0: 네.
1: 근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서 개발한 이 에센셜 뉴트리션은
0: 네.
1: 전문가가 개발을 했고
2: 네.
1: 저희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기술력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루 1일 권장량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많이 드셔도 뭐 독성이나 내성 같은 거는 걱정하지 않으시고 안전하게
0: 네.
1: 섭취할 수 있는
0: 네.
1: 영양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2: 네.
1: 그리고 셀레늄 같은 경우는 비타민 E가
0: 네.
1: 무려 1800배 정도가 높아요.
0: 네.
1: 그래서 우리 몸속 세포를 늦게 병들게 하는 게 활성산소잖아요.
2: 활성산소.
1: 네. 그렇죠.
2: 네.
1: 그래서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성분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2: 셀레늄.
1: 하시면 돼요.
0: 네. 너무 고마운 애네요.
1: 네. 그리고 뭐 바이라민 A, B, D, E까지 골고루 들어있기 때문에 네. 우리 몸에 이제 방어막을 쳐준다고 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네. 제품은 어떤 분들은 뭐 단순 종합 비타민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네. 절대로 그게 아니고 네. 에센셜 뉴트리션은 간 네. 건강 그리고 드시게 되면 활력 증진, 에너지 레벨 그리고 근육과 뼈 관리를 동시에 챙기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0: 그러니까 아픈 분들뿐만 아니라 건강한 분들도 미리 챙기면 좋을 것 같은데
1: 너무 좋죠.
0: 특히 어떤 분들이 드시면 좋을까요?
1: 에센셜 뉴트리션 같은 경우는 네. 9살 네. 이상 어린아이부터 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실제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복용량을 뭐 두 알에서 다섯 알 정도로 드려요.
2: 네네.
1: 이거는 본인 건강에 따라서 이제 두 알에서 어떤 날은 굉장히 피곤하고 컨디션이 어떤 날은 햇빛이 뭐 반짝반짝하듯이 굉장히 기운이 나는 날이 있잖아요. 네. 그거에 맞춰서 본인이 이제 그거를 이제 양을 조절해서 드시면 되는데
0: 네.
1: 일단 에센셜 뉴트리션을 며칠만 드셔보신 분들은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네. 눈이 번쩍 뜨인다는 말씀.
2: 눈이 맑아졌다.
0: 네. 저도 요즘 제일 불편한 게 눈이. 그것도 왼쪽 눈 안에가 막 이렇게 통증도 있고 좀 불편하거든요.
1: 그러니까 에너지 진짜. 레벨을 높이기 때문에 네. 운전하실 때 이렇게 눈이 굉장히 막 시리고 그러면 네. 운전이 힘드시잖아요.
2: 네.
1: 근데 피곤감을 덜 느끼고 에너지 레벨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이 에센셜 뉴트리션 드시면은 네. 이제 에너지 레벨을 가장 먼저 느끼신다고 하시고
0: 네.
1: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에센셜 뉴트리션과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같이 드시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면역력 지원을 받으셔서 그런지
0: 네.
1: 코로나 때도 감기에 네. 잘 안 걸리고 아프신 분들이 면역력이 건강하신 분들의 7분의 1 수준으로 낮아져 있잖아요.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아프신 분들이 감기를 안 걸리고
0: 네.
1: 도리어 건강하신 분들이 코로나나 감기에 많이 걸리셨다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0: 네.
1: 그 정도로 좋은 제품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2: 근데 이 좋은 에센셜 뉴트리션이 사실은 지금 이 할인 행사가 전에는 그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분들의 한해서만 판매가
1: 네.
2: 되는 거였잖아요.
1: 왜냐하면
2: 네.
1: 가격이 네. 저희가 너무 좋기 때문에
0: 네.
1: 그리고 이 에센셜 뉴트리션 개발한 취지가 오미노시즈 후코이단을 드시는 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2: 같이 시너지를 받기
1: 네.
2: 위해서
0: 네.
1: 그렇게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하지만
0: 네.
1: 프로모션 기간에는
2: 네.
1: 따로 사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릴 수 있습니다.
0: 우미노시즈과 하면 역시 후코이단이잖아요.
2: 그럼요. 무조건
1: 그렇죠.
2: 후코이단이죠.
0: 그러니까 후코이단이랑 에센셜 뉴트리션을 같이 먹으면 시너지 효과로 너무 좋아진다 이거죠.
1: 엄청나죠. 근데 저희가 네. 일단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은 이 면역력 지원을 직접적으로 해준다면
2: 네.
1: 에센셜 뉴트리션은 그 후코이단을 받쳐주는 방어벽 역할, 수비수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0: 네.
1: 해줄 거예요.
0: 네.
1: 하지만 이제 건강하신 분들은 일단은 에센셜 뉴트리션을 먼저 구매해서 드셔보시면
2: 네.
1: 저희가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 오리지널 캡슐을 체험하실 수 있게
0: 네.
1: 책자와 무료 샘플 그리고 이제 마사지 링을 다 같이 보내드리거든요.
0: 네.
1: 그러면 그 인포메이션을 다 읽어보신 후에 나는 후코이단도 먹어도 도움이 되겠다? 그때
0: 네.
1: 후코이단을 구매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번 기회에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면 에센셜 뉴트리션을 또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이때 후코이단을 같이 구매하셔서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너무 좋다.
0: 너무 좋습니다.
2: 이런 좋은 특별 기념 행사를 한 줄을 더 연장해 주셨고 저희
1: 네.
2: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사실 이 행사 자체
0: 네.
2: 명칭이
0: 네.
2: 창사 25주년 기념이에요. 거의 미옥씨 나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면
0: 네.
2: 이렇게 오래됐다는 거는 사실 신용과 믿음 그죠? 드신 분들이 확실한 게 있으니까
0: 네.
2: 되는 거죠.
1: 네,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0: 네.
1: 이제 상담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후코이단 그러면
0: 네.
1: 9191 우미노 시즈쿠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2: 네.
1: 절대 아니고요.
0: 네.
1: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이 후코이단이란 성분이에요.
2: 네.
1: 갈조류에서 뽑아낸 성분.
0: 네.
1: 그러니까 오메가3, 비타민C, 비타민E도 하나의 성분 이름이잖아요.
0: 네.
1: 그런 것처럼 후코이단도 바다의 갈조류,
2: 네.
1: 미역, 모주꾸 뭐 요런 데서 뽑아낸
0: 성분이랑?
1: 하나의 성분 이름이기
0: 네.
1: 때문에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냐에 따라서
0: 다르죠.
1: 효능이 천차만별이에요. 네, 네. 그리고 유사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 하면 일단은 일본말로 해조라고 써 있어요.
0: 네.
1: 요즘에 이제 시중에 많은 회사들이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후코이단을 개발해서 만든 회사이다 보니까 네. 다 이렇게 금색이에요.
2: 네, 네.
1: 하지만 저희는 영어 같은 거 위에는 우미노시즈쿠로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 해조가 눈에 띄시죠?
2: 네. 네.
1: 바다의 물방울이라는 뜻이거든요.
0: 네.
1: 그리고 중요한 게 옆에 보시면 어떤 마크가 보이세요?
2: 자파.
1: JHFA.
2: JHFA. 아.
1: 이 마크가 있어야지만 네. 후코이단의 안전성 그리고 레이블이 진짜로 네. 맞는지 원산지가 맞는지까지 검증을 해주는 공인인증 기관이에요. 이게 얼만큼 중요하냐면 한국의 KS마크, 네. 미국의 FDA, 후코이단은 JHFA 마크예요.
0: 네.
1: 이거는 저희 회사에서 저희가 임의로 만든 게 아니라
0: 네.
1: 공인기관에서 검사해 주세요, 테스트해 주세요
0: 네.
1: 하고 입증을 받은 이 검증, 인증 맞아요? 마크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이 인증 마크만 확인하시면 적어도 네. 후코이단 아, 유사품인가? 아, 모방품인가? 절대 의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0: 꼭 확인하세요. 특히 네. 건강식품은 이런 인증이 너무도 중요하잖아요.
2: 그럼요. 우리 저기 네. 댓글에 아이비님께서 네. SSL 뉴트리션을 처음 예전에 사서 드셨대요. 그때 네. 처음 개발하셔서 비타민 대신에 복용해보셨는데 캡슐 크기도 작고 삼키기 편하고 해서 금방 자기 다 드셨다고
1: 아~
2: 너무 먹기도 편하다라고 네. 의견을 주셨습니다.
1: 네, 저희는 식물성 캡슐이에요. 후코이단 같은 경우는 입안에 네. 넣어서 씹어 드시면
0: 네.
1: 구강 건강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금방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무료 네. 샘플 보내드리니까 체험해 보시고 이 에센셜 뉴트리션도 식물성 캡슐이기 때문에 네. 어린아이가 먹어도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2: 네.
1: 후코이단 유사품 같은 경우는 동물성 캡슐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0: 네.
1: 그리고 속 안의 내용물을 육안으로 보실 수가 없게끔 만들어놓은 제품들이 네, 네. 많으니까 네. 그것도 참고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야, 드디어 기다리던 소식. 1년에 단 두 번뿐인 에센셜 뉴트리션 프로모션. 이번 혜택이 대단합니다.
1: 네.
0: 네.
1: 일단 따로 구매하실 수 있는 찬스니까
2: 그렇죠.
1: 네. 에센셜 뉴트리션 150알을 55불에
0: 네.
1: 구매를 하시면 후코이단 체험용 네. 예. 무료 샘플 캡슐 드시고
0: 네.
1: 마사지 링도 저희가 선물로 드릴 거고요.
0: 네.
1: 대신 후코이단을 구매하시는 고객분들은 또 에센셜 뉴트리션을
2: 네.
1: 또 선물로 받으실 수 있잖아요.
2: 네.
1: 그러니까
2: 네.
1: 건강 상담해 보시고 건강에 맞춰서 아, 내가 정말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866-566-9999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0: 네.
1: 건강 상담과 이 프로모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2: 네.
0: 네. 프리미엄 영양제 치고 가격도 너무 착한데 많이 사면 더 저렴해질 수 있나요?
2: 아까 3팩 사면은
1: 45불씩
2: 그렇죠? 6팩 네. 사시면
1: 40불씩 네.
2: 그럼 가족분들 네. 다 사서 드셔야죠.
1: 네. 저희가 이게 유효기간이 2년이에요.
2: 오, 네.
1: 네, 그래서 아. 한 팩을 사시면 5알씩 드시면 한 달, 3알씩 드시면 한 달 반 정도 드실 수 있는 양이시니까 저도
0: 네.
1: 매일 아침 저희 아이한테 아이들한테
0: 네.
1: 두 알에서 세 알씩 오늘은 좀 피곤해 세 알 운전을 하고 멀리 가 그럼 다섯 알 이렇게
0: 아~
1: 저희가 주고 있어요.
0: 네 정말 뉴트럴 내추럴
1: 네.
0: 정말
2: 저도 누가 옆에서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전 제 약도 제가 혼자 투박스러워 먹는데
0: 후니 씨는 뭐 세네 알 갖고 안 될 것 같고
2: 왜,
0: 한 번에
2: 왜,
0: 막
2: 저도 한 발이면 돼요.
0: 열 알 스물 알 먹어야 될 것 같아요.
1: 아니 에너지가 넘치시기 때문에 네. 네. 네. 괜찮으실 것 같아요.
0: 아,
1: 네.
0: 너무 좋습니다.
2: 전화번호 866-566-9999-9191-866-566-9191번으로 지금
0: 네.
2: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창사 25주년 특별 기념 행사로 아주
2: 네.
0: 좋은 정말 선물도 있고 이거 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2: 역시 링을 계속
0: 휴대용 링
1: 빼진 않으시는
0: 거 안 뺄 거야 진짜.
2: 난 차보고 싶은데 뭐 안 주셨다.
0: 너무 시원해요.
1: 네.
0: 이거 휴대용 마사지 이거 손가락에 끼고 반지처럼 다니면
1: 네.
0: 진짜 우리 손이 모든 장기랑 연관되어 있잖아요. 시원하네요.
1: 너무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진짜 시원해요.
1: 저도 인기가 야. 그렇게 좋을지 몰랐는데
0: 네.
1: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좋아하시고
0: 네.
1: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분들이 아내분들이 이제
0: 네.
1: 마사지를 해주시면 이게
0: 네.
1: 본인이 하는 것보다 누가
0: 네.
1: 해주는 게 더 시원하더라고요.
2: 훨씬 좋죠.
1: 그쵸?
2: 훨씬 좋죠.
0: 시원해. 이렇게 하면 아 시원해.
2: 결혼한다 와이프가 물어보면서
0: 네.
2: 뭐든 해주라. 뭐든 해줘.
1: 결혼하셨어요?
2: 아,
0: 몰랐어요?
2: 아니 우리 매니저님은 저를 항상 볼 때마다 까먹으신다니까요. 저를
1: 아,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2: 지난번에 저한테 누구세요 그러셨고 이제 결혼
1: 아, 너무 젊어 보이셔가지고
2: 왜 그러세요.
0: 자
2: 정말.
0: 오늘 정말 풍성합니다.
2: 네.
0: 건강 때문에 걱정이 많은 분들 우리 매니저님 마지막으로 도움되는 말씀 부탁드릴까요?
1: 아, 일단은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 건강은 건강할 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네. 저도 잘 안 돼요. 네. 그런데 저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느 순간 아, 이렇게 건강식품을 찾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검증이 된 제품을 정말 효과를 보시고 싶으시다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에 전화를 주시면 모든 저희 제품으로 실시한 연구 자료가 있는 유일한 후코이단 업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 받아보신다면 저는 정말 많은 대부분 모든 분들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이 왜 오리지널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866-566-9원9원으로 전화 주셔서 네. 건강한 삶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0: 네. 아, 우리 진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없죠?
2: 그럼요.
0: 이건 정말 너무 좋은 기회 같아요.
2: 맞습니다.
0: 866-566-9원9원 네.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즈코 후코이단의 신디춘 매니저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이 시간은요.
2: 네,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을 수술 진통제로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간장게장 죄송합니다. 간장게장 갈비찜 음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7: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6: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7: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6: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7: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6: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8: 화로로 간다.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9: 엄마 집밥이 최고지.
8: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9: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8: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9: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8: 밥 한 그릇 더요.
10: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8: 웨스턴 도마 칼국수.
10: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8: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0: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2: Air.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0: 최훈희 씨.
2: 네.
0: 아우 콜로라도 저쪽에요. 그 양봉 하는 데가 있어요. 꿀을.
2: 네네네.
0: 근데 겨울은 너무 따뜻하고
2: 네.
0: 또 봄이 왔는데 한 달 먼저 꽃은 피고 그래서 벌들이 한 달을 더 자야 되는데 어 이거 뭐야 봄이 하고 나왔는데
2: 놀랬구나.
0: 갑자기 또 눈이 오고. 어? 그래서 꽃들은 지고 이래서 이 벌들이 지금 굶어 죽을 위기라고 합니다. 이상기후예요.
2: 근데 사실 이 벌들이라는 게
0: 예.
2: 생태계의 안테나 같은 존재잖아요.
0: 네.
2: 벌들이 힘들어한다는 거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아주 그냥 빨간불이 켜졌다는 신호인데
0: 네.
2: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뒤형벌이 개체수가 60%나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2: 너무 심한 정말. 거 아니에요 이거는?
0: 그렇죠.
2: 와.
0: 마음이 짠합니다.
2: 짠해요.
0: 우리 인간이 편하자고 만든 여러 가지 속에서
2: 네.
0: 기후 변화도 있고 그러면서 이 작은 꿀벌들 이 날개가 얼마나 진짜 무거울까. 어머머머 진짜
2: 비슷했어요?
0: 땡벌 같아. 아, 어?
2: 설마 마지막 곡 땡벌이에요 우리?
0: 네. 어, 땡벌 들을까?
2: 야, 좋다.
0: 네.
2: 그나마 희망적인 게 있어요.
0: 네.
2: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0: 네.
2: 가만히 수수방관하지 마시고
0: 네.
2: 우리가 거창하게 양봉까지는 못하잖아요.
0: 네.
2: 하지만 앞에 보이는 마당, 화단 이런 데다가
0: 네.
2: 꽃 몇 송이만 심어주는 것만으로도
0: 네.
2: 우리 벌들에게는 아주 그냥 큰 뷔페를 차려주는 겁니다.
0: 아 벌들의 뷔페.
2: 뷔페.
0: 아, 꽃 몇 송이. 네. 예쁜 꽃 화분 하나 사서 창가에 두시거나
2: 너무 좋죠.
0: 아니면 조그마한 텃밭이 있으면 좀 꽃이 꽃들을 조금 해가지고 벌들에게 뷔페를 차려주고
2: 벌들에게 물어봐.
0: 어 배고프다. 우리의 뷔페는 뭘까?
2: 아 그렇죠. 네. 근데 역시 텐더씨 같아요. 역시
0: 네.
2: 기승전 음식.
0: 네.
2: 근데 벌들도 여러분 굿모닝 차차차 듣고 힘내서 하면서
0: 어머.
2: 날아다니면 좋겠어요.
0: 야 또 다른 동물 소리 모자래요?
2: 저요?
0: 응.
2: 이거 처음 해보건데.
0: 설마 개소리?
2: 개소리
0: 저는
2: 보세요.
0: 개소리 전문인데
2: 해보세요.
0: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를 뭘 원해 집어주기만 해요.
2: 작은 개
0: 치아와?
2: 치아와 뭐야 그게 끝에 비슷하다.
0: 안 된다 오늘. 원래 내 중형견이라
2: 중형견은 F, F, F
0: 그만 저기 하고
2: 알파벳이에요.
0: 네?
2: 소형견은 R,
0: R.
2: 대형견은 F
0: F
2: R, F, R, R, R, R 이러다가 F, F
0: 어머 정말 똑같아 지금.
2: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고요.
0: 자 우리 지구는 네. 인간만의 것이 아니죠.
2: 아닙니다.
0: 네 서로 좀 훈훈하게 이렇게 네. 만들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2: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탱자한미역이었고요.
2: 지금까지 탱자훈이었습니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2: 여러분 내일도 오늘도 차차차 하세요.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0: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0: 두 번째 참가자.
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0: 세 번째 참가자.
3: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해치한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해치한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해치한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10: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1: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2: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3: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2: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3: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1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1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17: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8: 누구랑? 우리끼리?
17: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9: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20: golfpromi.com.
21: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19: 골프.
21: 누구랑 해?
19: 프로랑
21: 어떻게 해?
19: 골프 프로미에서
17: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9: golfpromi.com.
2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2: 선택하세요 품질을.
2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24: 323-732-1235.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들,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항상 신경 써주시고 밀어주시고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반갑습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우리가 취미생활을 하게 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탁구를 열심히 치게 되고 당구를 열심히 치게 되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뭐 줄넘기를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고, 미쳤어. 미치다는 말이 꼭 정신이 나간 그런 미쳤어가 아니고, 무슨 일에 몰두할 때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미쳤어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오늘서부터 다시 한번 열정을 가지고 미쳐보면 어떨까요? 아침에 일을 나와서도 열심히 미치고,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셔서도 음악에 미치고, 퇴근 후에 집에 가셔서는 집에 미치고, 가족에 미치고, 또 밤에는 잠에 미치고, 한번 미쳐보는 게 어떨까요? 자, 미친 마음으로 수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0: 네, 저 이 노래에 미치다 보니까 시간을 놓쳐서 다음 노래가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이제 방송 서두에 뭐 미친다는 얘기했는데, 미친다는 게 무슨 뭐 나쁜 뜻이 아니고, 우리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보면, 아, 제가 이제 학창 시절에 이제 당구를 배워서 당구장애를 막 다니다가 방 안에 누우면 천장이 당구판으로 바뀌어서 공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전통 놀이 화토, 고스톱에 미치면 다 송악으로 보이고 다 똥피로 보이고 다 비로 보이고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누군가 이렇게 미친다는 게 운동선수들, 저희 같은 가수들도 노래에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노래 못합니다. 무대에 나가서 어떻게 뭐 몇백 명 몇천 명 있는데 그 조명 받아가면서 그 표정 연기하고, 드라마 찍는 게 화면에는 멋있게 나오지만 주변에 한 50명쯤 있어요. 거기서 둘이서 무슨 뭐 사랑한다고 그러고 눈물 흘리고, 미치지 않으면 못하는 짓 같아요. 근데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라디오는 내 친구 식구들도 다 미친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다 우리 좋은 나라 두고 와서 이민백 들고 낑낑거리고 와서 이름도 성도 모르는데 영어도 몰랐는데 에에 해가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자네들 멋지게 키우고, 야, 미치지 않으면 제정신에 이렇게 못 살죠. 안 그렇습니까? 아마 지금도 오늘 아침도 어제 들어가면 몸이 아파 죽을 것 같아요. 그 잠 한 30분 잔 것 같은데 벌써 밤새 지나고 아침에 일 나갈 시간 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움직여지십니까? 그거 거짓말이에요. 몸이 안 움직여요. 다 굳어서. 근데 낑낑거리고 일 나오면 또 미친 듯이 일하잖아요. 언제 그랬는지. 우리가 그래서 제가 첫 곡으로 이 미쳤어를 한 게 좋은 의미에서, 이왕 하는 거 미쳐서 살자고요. 그래야 여한도 없고 후회도 없고, 지금 3시니까 굉장히 지치는 시간이잖아요. 조금만 더 미치시고 집에 들어가서 가족들 보면 가족한테 또 한번 미쳐보자고요. 미치도록 밥 먹고 주무실 때도 미치도록 잘 자자고요. 그래야 하루하루가 우리가 살면서 버티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보았는데 혹시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TK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찍 들어오셨네요. 네, 신청곡 주셨고, H님, 내 친구들 안녕하세요. 역시 TK님 넘버원. 와, 우리 H님이 TK님이 건강 많이 좋아졌으리라고 안부 인사드리고, H님 맞아요. 뭐든 미쳐야 성공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겁나게 동의하신다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건강이라는 것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눈 뜨면 인터넷 찾아보는 게 아마 건강에 좋은 습관, 뭐 건강에 좋은 음식 무지하게 많이 찾아볼 겁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은, 자, 우리가 이제 아프면 주치의를 찾아가잖아요. 내과 선생님 찾아가서 배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그러면 이제 처방을 해주시든지 병원을 소개해 줍니다. 오늘은 아주 귀를 기울이셔야 되는 게 건강 상담 코치란 말 들어보셨어요? 정말 중요한 일이고, 가능하면 이거 녹음해서 계속 들으세요. 자, 테일러 유스의 정인숙 건강 상담 코치님을 모시고 저도 처음으로 인터뷰하는데, 과연 어떤 보따리를 주실지 여러분 기대하셔도 좋고. 아이고, 통계님 안녕하십니까? 굿모닝입니다. 대구는 날씨가 어떻습니까? 여기는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집중해 주시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2: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2: 우메캔
3: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 감사한다면,
2: 사랑한다면
1: 역시 우메캔.
2: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3: 888-941-3311 우메캔.
4: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지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지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지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6: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7: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8: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9: 너무너무 좋습니다.
10: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8: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8: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대구는 무척 덥다고요. 더울 때 됐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거기는 지금 아침 8시 남짓했을 테니까 우리 통계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텔로유스의 정인수 건강상담 코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유, 별 말씀을요. 이렇게 바쁘신데 와주셔서 감사하고. 자, 우선 정인수 건강상담 코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1: 저는 네. 텔로유스라는 제품을 먹고 제가 암투병도 했고 네. 또 여행을 심하게 갔다 와서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는 상태에 있다가 암투병할 때보다 더 아파서 아유 나는 이번 생은 포기를 해야겠다 하던 네네. 찰나에 이제 텔로유스 소개를 받고 먹은 지 일주일 만에 진짜 잠을 잘 자게 되고 밥을 잘 먹게 되어서 그때부터 이걸 꾸준히 먹다 보니까 제가 젊어지고 건강해진 것을 보고 제 주변 사람들이 다 먹게 되고 어쩌다 보니까 8년 10개월째 먹고 있고 이게 비즈니스가 돼서 텔로유스라는 줄기세포에 관련된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직접 체험을 하시다가 이야 네. 이거 뭐야 하시면서 지금 오랫동안 복용을 하시고
1: 네.
0: 나름대로 놀라운 효과를 이미 임상실험을 본인을 통해서 하셨기 때문에
1: 네네.
0: 오늘에 와서 이제는 네. 텔로유스의 전도사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다. 이렇게 네.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1: 네, 맞습니다.
0: 그러시군요.
1: 네.
0: 자, 그렇다면
1: 네.
0: 과연 그런데 제가 아까 인터뷰 전에 얘기 들으니까 원래는 메디케어 스페셜리스트 일을 하셨다고.
1: 네, 중간에 제가 난소암을 걸려서 고생을 또 많이 했고요.
0: 아이고, 네.
1: 그러다가 한 난소암 수술하고 키모테라피하고 그래서 그러면 키모테라피하고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0: 그럼요.
1: 그러다가 네. 또 좀 회복을 하는 과정에서
0: 네네네.
1: 또 이제 좋은 거 먹고 좀 회복이 됐는데
0: 네네네.
1: 60세 때 이제 고등학교 동기들하고
0: 네.
1: 여행을 갔는데 너무 무리한 여행을 한 거예요. 뭐 평상시 뭐 2,000보, 4,000보밖에 안 걷던 사람이 3만보, 4만보씩 걷고.
0: 아이고, 어머니나.
1: 네. 그랬군요. 그리고 밤에 잘 때 깜깜하게 불 끄고 자는 사람이 호텔비 아낀다고 한 호텔방에 4명이서 같이 여행을 6박 7일 예, 예, 다니다 보니
0: 몸에 무리가 왔군요.
1: 네, 무리가 와서 집에 왔는데 너무 피곤한데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베개만 대면 잠을 자는 사람이었는데
0: 네네네.
1: 잠이 너무 안 오니까 이거 무슨 병이지? 굉장히 고민하다 남편이 저를 데리고 한의원으로 병원 다녀도 못 고쳤어요.
0: 네네네.
1: 한 달 내내 그러다가 누구가 이거를 소개를 해줘서 먹고 그 먹자마자 저는 이제 그날 밤부터 잠을 잤고
0: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1: 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배가 고프고 그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하니까 다시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고
0: 네네.
1: 지금 저는 아무튼 지금은 잠도 잘 자고 밥도 잘 먹고 머리도 이제 팡팡 돌아가고 그리고 정말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0: 자,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그 텔로유스라는 것이 우리 코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체험을 하셨지만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애청자분들은 그럼 텔로유스가 과연 뭐지라에 대해서 물으시면 어떻게
1: 네.
0: 설명을 해 주십시오.
1: 텔로유스는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0: 네네네.
1: 몸속의 줄기세포가 네네. 젊었을 때처럼 충분히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돕는 젊음 회복 프로그램입니다.
0: 자, 줄기세포라 하면 저도 어렴풋이 몇 해 전서부터 많이는 들어본 것 같아요.
1: 네네.
0: 뭐 누가 줄기세포를 해서
1: 네네네.
0: 뭘 해서 뭐 이렇게 한다는데
1: 네네.
0: 줄기세포가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1: 그 텔로유스 제품을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요.
0: 네네.
1: 바로 그 본인의 염증 수치, 스트레스 레벨을 50%를 줄여주면서요.
0: 네네네.
1: 먼저 뼈하고 골수를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골수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0: 그렇죠.
1: 어린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 뼈가 부러졌을 때 골수를 보면 거기가 빨개요. 근데 시니어들이 뼈가 부러져서 보면 골수가 누리끼리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는
0: 네네.
1: 예를 들어 내 몸에서 모를 피를 채취해서 줄기세포를 배양해도 시니어들은 그게 잘 원래 건강한 재료가 원래 좋지 않으니까 네. 효과를 못 보는데 네네. 우리 제품은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면 네. 우리 몸에 있는 그 텔로유스 섭취를 먹는 양과 네. 횟수에 따라서 네네. 그 줄기세포를 생산하는 게 1200% 먹는 양에 따라서 횟수 2400, 3600%까지 올려줘요. 네네. 그러면 횟수 생산이 되고 네. 배출이 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몸에 고장난 세포나 노화된 세포가 젊은 세포로 바뀌는 메커니즘입니다.
0: 아,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네. 그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텔로유스의 핵심이 바로 그 세포 신호라는 것인데
1: 네.
0: 지금 그 세포 신호가 어떤 뜻인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1: 네, 세포 신호라는 거는 그 세포 신호 분자와 네. 세포 신호 수용체가 네. 제대로 똘똘하게 일을 하면 아. 줄기세포가 거기서 활성화되고요. 아. 면역세포, 호르몬세포 모든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요. 아. 그러나 우리가 신생아를 보면 네네. 줄기세포의 양이 100이라고 한다면 네네. 30대는 20%밖에 안 나와요. 50대는 12.5%가 나오고요.
0: 현격히 줄어드는군요.
1: 네, 80대면 0.5%로 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나이 드신 분이 이제 나이 들수록 내 몸이 예전 같지 않아.
0: 그렇죠.
1: 눈도 침침하고 또 메모리도 깜빡깜빡하고 잠을 네네. 자도 그렇죠. 잔 것 같지도 않고 네. 통증이 있고 그런 이유는 다 우리 몸의 줄기세포의 양이 또 세포 신호분자와 세포 수용체가 젊었을 때에 비해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있는 거예요.
0: 아, 그러시구나. 자, 지금 우리 애청자분께서 H님께서 본인도 아마 이 제품을 사놓으시고 조금 먹다 말아서 파우더랑 유효기간 지났는데 버려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1: 거기 파우더통 뒷면을 열어보면 MFG라고 있습니다.
0: MFG.
1: 네, 만든 날짜예요. 네네. EXP는 익스파이어고 그 날짜를 네. 보시고 네. 우리는 완전히 드라이되고 동결된 거기 때문에 저 같으면은 제가 이거 먹은 지 8년 10개월이 됐는데 혹시 오래된 거 이렇게 캡슐 같은 거 있거든요. 파우더는 만든 지 한 2년 정도 됐고 네네네. 그냥 먹겠어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0: 알겠습니다. H님 네. 잘 들으시고 네. 지금 우리 코치님께서 정확한 진단을 해주셨으니까

0: 가볍게 좀 힘들지 않게 지나갈 수가 있고요. 또 허리 통증, 무릎 통증, 다리 통증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또 연락이 오시고요. 네. 파킨슨, 그다음에 중풍으로 네. 고생하시는 분 연락 오시고요.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네. 퇴행성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많이 옵니다.
1: 그러시구나. 네. 자, 그러면 이건 뭐 사실 원고에 없는 건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그런데.
0: 네네.
1: 아, 저도 그렇지만 노화라는 게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0: 네네.
1: 살다 보면 60이 넘으면 저도 이제 염색을 했는데 머리도 하얗고 뭐 눈썹도 가끔 이제 흰 게 보이고
0: 네네.
1: 아무래도 주름도 생기고 네네. 그건 초자연적인 현상인데
0: 그럼요.
1: 그러면 얘기하는 그 기력도 조금 떨어지고
0: 네.
1: 그러니까 옛날에는 잠 두세 시간 자도 하루 이틀은 갔는데
0: 네.
1: 요새는 두 시간만 덜 자면 이틀이 힘들어요. 그게 몸에 느끼더라고요.
0: 네네.
1: 그러니까 건전지로 치면 배터리가 약해지는 것 같아요.
0: 네네.
1: 오래된 전화기가 충전해도 오래 못 쓰듯이. 자,
0: 네네.
1: 그렇다면
0: 네네.
1: 사람마다 상담 방식이 다를 것 같은데요.
0: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이도 네. 물론 있지만
1: 네.
0: 본인의 생활 습관도 있고요.
1: 아.
0: 그다음에 또 몸무게. 또 몸무게도 중요해요.
1: 뭐 체중이 많으신 분, 또 마르신 분.
0: 네네. 그런 거. 또 예, 그분이 예. 먹는 약.
1: 네.
0: 또 어떤 분은 그 피 묽게 하는 약 드시잖아요.
1: 네네.
0: 심장수술하고.
1: 네네.
0: 뭐 그런 걸 다 들어보고
1: 네.
0: 그분하고 많은 얘기를 하면서 사람마다 그 놓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거를 네. 좀 이런 부분을 이렇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1: 아.
0: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시고
1: 아.
0: 염증이 그렇죠. 심하신 분들은 특히
1: 네네.
0: 이제 우리 제품을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드시다 보면
1: 네네.
0: 염증 수치 50% 줄여주고요. 또 스트레스 레벨을 줄이는 건 이구동성이에요.
1: 아,
0: 그래서
1: 그러시군요.
0: 어떤 분이 내가 옛날 같으면 우리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했을 텐데
1: 어허.
0: 요즘에 텔로유스 파우더를 레벨 1으로 먹어도
1: 네.
0: 남편이 뭐라고 하면 귀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 네.
0: 스트레스 레벨이
1: 아.
0: 정말 낮아져요.
1: 아.
0: 그리고 사랑의 눈으로 본다는 네. 사람이 너무 많아요.
1: 네. 아, 그랬구나. 자, 그래서 그 어쨌든 간에 그렇게 상담을 하시고 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인데
0: 네.
1: 사람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니까.
0: 다르죠.
1: 그래서 이제 뭐 지금같이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사후 관리가 잘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신데 자, 그렇다면 지금 사실 지역이 LA잖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 우리 코치님은 부에나팍 쪽에서도 원래 사무실을 활동하시고 그러는데 이 방송이 LA만 하는 게 아니고 조금 아까 우리 저 통계님은 한국 대구예요. 대구에서 방송을 들어주시고 또
0: 네.
1: 타주에서도 방송을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0: 네네.
1: 그러면 타주에서도 네. 문의가 옵니까?
0: 많이 오죠.
1: 아,
0: 근데
1: 그렇군요.
0: 저희는 웹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1: 네네.
0: 웹사이트를 보시고
1: 네.
0: 또 상담하고 오도하셔도 되고
1: 네.
0: 아무튼 저희는 또 줌 강의가 있어요.
1: 아, 네,
0: 매주
1: 네.
0: 목요일마다
1: 아.
0: LA 시간 5시에 줌 강의가 있기 때문에
1: 네네네.
0: 거기에 들어오시면 충분한 그 강의 내용을 듣고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1: 네.
0: 또 저희 체험 사례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웹사이트가 있고
1: 네네.
0: 또 우리 닥터 텔로 유스의 포뮬러리 해주는 닥터들이
1: 네.
0: 물론 영어로 하긴 하지만 화요일날 오후 6시 그다음에 금요일 오전 9시에 영어로 하시고요.
1: 아,
0: 한국어로는 매주 목요일 LA 시간 5시에 중강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지금 우리 애청자분 아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지금 제품을 확인해 보니까 MFG 2025년 6월이라고 써 있다고 하시는데
0: 만든 날짜예요.
1: 아,
0: 익스파이어 아닙니다.
1: 그러면 지금 드셔도 괜찮아요.
0: 그럼요.
1: 아, 충분하시답니다.
0: 네, 작년 5월에
1: 소식입니다.
0: 만들었습니다.
1: 아, 만들길 그때 만드는
0: 네네네네.
1: 거니까.
0: 네네네.
1: 자, 우리 럭키투데이님께서는 제품 종류가 꽤 많던데 다 사먹기는 부담스러워서 몸이 피곤한 경우가 많은 사람한테는 뭐부터 먹으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하셨는데
0: 저희가 맨 처음에 나온 제품이 2019년도에 나온 점은 텔로유스 캡슐이에요.
1: 캡슐.
0: 네, 캡슐인데 이제 캡슐을 드시다가
1: 네.
0: 또 많은 그 암 환자들이 캡슐을 까셔 드셨거든요.
1: 아, 예,
0: 그래서
1: 예.
0: 그 키모테라피 하면 손톱이 빠질 것처럼 아파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깔 때
1: 그렇죠.
0: 너무 힘드니까
1: 예, 예, 예.
0: 그분들이 제발 파우더를 만들어 달라.
1: 아.
0: 그렇게 했고
1: 네.
0: 또 사람들이 이 텔로유스 캡슐을 만약에 나이가 들었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아 그러면 아 8알 드세요라고 하면 깜짝 놀라면서 아니 무슨 약을 8알씩 먹냐 난리가 치잖아요. 보통 우리
1: 예.
0: 약 한 알 두 알 먹으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회사에서 그런

0: 그러면 우리가 파우더로 만들어 보자. 또 우리 제품의 여섯 가지 재료에다가 네. 좀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몽크 프루츠를 좀 넣어서 파우더를 만들었는데 파우더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요. 네. 캡슐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젊은 분들은 캡슐 뭐 내가 20대 30대다. 그러면 캡슐 네알 먹어도 되고 자기 몸 상태에 따라서 나는 파우더는 못 먹어. 그러면 나이가 들었는데 여기저기 아파. 네. 그러면 여덟 알 드셔도 되고요. 네네. 그거는 그분의 몸 상태에 따라서 저랑 상담하시면 되고요. 네. 나는 좀 시리어스하다. 그럼 파우더를 좀 프로그램으로 드신다면 네. 저희가 프로그램이 2,478불인데 네네. 내가 시리어스하다 그러면은 병원에서 포기했다 내지는 네. 난 너무 힘들어 그러면 3개월에 프로그램 하나를 끝내고 1년 안에 4번의 프로그램을 하셔서 네. 하나도 내 얼굴이 젊어지지가 않았어. 네네. 또 내 상태가 하나도 안 좋아지면 머니백 개런티를 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한번 해보시라고 네. 추천드립니다.
1: 자, 럭키네이디님 설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리 방송을 설명을 자세히 해도 시간 한계가 있으니까 혹이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714-742-4855, 714-742-4855로 연락 주셔서 개인 상담 받으시면 아마 친절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사실은 뭐 이 스튜디오 안에 제가 뭐 화면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 그 아주 남군님이 나와 계신데
0: 네네.
1: 얼핏 얘기 들으니까 우리 사장님도 뭐 어떤 그 일이 좀 있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게 네. 어떤 내용인지.
0: 네, 저희 남편은 51년생이고요. 네네.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는 2년에 한 번씩 정기검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의사가 당신 왜 신장 하나가 네네, 밤톨 네네. 많은지 모르겠다라고 네네, 했대요. 네네.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당신 신장이 왜 콩알 많아냐 그랬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우리는 별일이 다 있다 그랬는데 미국에 와서 또 닥터가 어느 날 뛰어와갖고 당신 중국 언제 갔다 왔냐 그래서 나 중국 갔다 온 적 없다 했더니 왜 신장이 하나가 없어졌냐 그랬대요.
1: 중국 가면 한쪽이 없어진다. 아이고 뭐니나.
0: 아무튼 그래갖고 네네. 배를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고개를 깨우뚱깨우뚱 해서 나 한국에 있을 때 직장 다닐 때 신체검사 했을 때 그런 소리를 들었다 그랬더니 이런 얘기는 듣도 보도 못한 얘기잖아요. 신장이 없어진다는 그렇죠, 얘기는. 그렇죠. 근데 그분이 바로 저희 남편이에요.
1: 그러셨군요.
0: 그런데 네. 2023년 9월에 검사를 했더니 신장 수치가 37로 네, 나와서 네. 우리 저기 스페셜리스트 선생님이 너무 깜짝 놀라서 당신 30이 되면 투석해야 되니 신장 조심을 해라.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죠. 2023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제 텔루이스 먹는데 이제 남편이 안 먹었어요. 네네. 나는 뭐 건강하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좀 집중적으로 네. 저희가 이제 남편한테 여보 이거 먹자 그래서 먹었는데 지금은 신장 수치 61로 신장 하나인데 61로 올라갔어요.
1: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그리고 얼굴이 진짜 젊어졌어요.
1: 진짜 젊으세요 지금 보기에도.
0: 네. 네. 그리고 옛날에 걸을 때 약간 꾸부정해고 좀 할아버지 같아. 지금은 완전히 걷는 게 젊은 뭐 40대? 50대로 보여요. 예, 그래서 예.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는 우리 할아버지는 핸섬 가이라고 너무 좋아해요.
1: 축복받으셨습니다. 자, 아까 인터뷰 전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번 주인가 또 좋은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말씀하셨는데 네. 좀
0: 저희 제품에 그 제품이요. 포뮬러리즈는 닥터 티나랑 닥터 크리스가 네. 두 달에 한 번씩 LA 오시고 비엔합하고 오셔서
1: 세미나를 하십니까?
0: 네. 세미나를 하십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 주 토요일날은
1: 이번 주 토요일?
0: 네. 예. 5월 16일 토요일 네네. 9시 45분에 네. 비엔합학 오피스에서 닥터 티나와 닥터 크리스의 강의가 있고요.
1: 네네네.
0: 일요일날
1: 일요일날
0: 5월 17일 일요일 2시 45분에 가든 스위트 호텔에서 또 세미나가 있습니다. 젊어지는 그렇군요.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네네네. 꼭 참석하신대. 근데 자리가 한정이 있으니까. 있어요.
1: 미리 전화로 예약을 좀
0: 예약을
1: 하시면.
0: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군요. 하루를 살더라도
1: 그럼요.
0: 더 젊고 건강하게 또 머리도 옛날 똘똘한 내 머리로 사시고 네. 싶으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세요.
1: 전화번호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714 지역에 742-4855 714-742-485 혹이라도 인터넷 검색하시는 분들은 www.teloclub www.telloclub.com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전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뭐 본인이 체험을 하셨다고 하지만 코치님께서 이 일을 계속 하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십니까, 혹시?
0: 네, 제가 너무 아팠고 네. 너무 힘들었는데 이거 먹고 기본적으로 잠을 네. 잘 자고 네네. 밥을 잘 먹고 네네.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또 먹고 싶은 거 먹고 네네. 막 그런 생활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저는 아픔을 두 번의 아픔을 통해서 느꼈어요.
1: 네네네.
0: 그렇게 됐고 그리고 제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인컴이 나오더라고요.
1: 아,
0: 네. 그래서 네네. 제가 그 뭘 느꼈냐면 아, 지금 경제가 너무 힘들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사람들의 관심은 건강하게 젊게 이왕 살 거 건강하고 젊게 사는 걸 원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우리 텔로유스 비즈니스를 제가 하다 보니 제가 8년 10개월째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오시는 분들이 점점 젊어지고
1: 아~
0: 생각지도 못하게 그분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을
1: 네.
0: 하다 살게 되니
1: 네네.
0: 그분 친구들이 다 이걸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네. 인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오, 이거 정말 좋은 비즈니스다. 자기가 살게 되면 광고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1: 그렇지, 물론이지.
0: 그러다 보니 인컴이 되고
1: 네.
0: 그래서 아, 이거 사이드로 주부들도 파트타임으로 할 수 있고 특히 젊은 애들은요. 그 시간도 없고 돈도 없는데
1: 그렇죠,
0: 저희 네. 회사는 텔로펫이라고 강아지, 고양이 그다음에 애완 그 새 있죠, 새. 뭐 이구아나라든가 뭐 조그만 햄스터 키우는 사람들 미국에 오늘 검색을 해봤더니
1: 네.
0: 미국 반려동물 산업협회에서
1: 네.
0: 미국 전체 가구의 66%가 약 8,690만 가구가 그렇게 애완 견이가 됐건 애완 묘가 됐던 뭐 고양이가 됐던 뭐 그리고 키운대요. 근데 텔로펫은 가격이 싸거든요. 한 포에 37불인데 15서빙이에요. 5파운드 미만. 그래서 세 포를 삼아 한 포를 주는데 111불인데 이게 획기적으로 강아지들이 좋아져요.
1: 네.
0: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셔서 텔로펫 TELOPET를 치면은
1: 네네.
0: 거기 강아지, 고양이, 뭐 오리 좋아진 사례 있거든요. 한번 보시고
1: 네.
0: 저한테 전화 주시면
1: 네.
0: 좋은 비즈니스가 됩니다. 큰 돈 안 들이고.
1: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세미나가 이번 주에 이틀 동안 이루어집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5월 16일 날 오전 9시 45분 부에나팍에서 세미나가 있고요. 그 다음 날 일요일 날 5월 17일 날 오후 2시 45분에 가든 스윗 호텔에서 있으니까 아마 LA 또 남쪽 지역 사신 분들은 웬만하면 다 와보실 수가 있고 자리가 한정돼 있으니까 714-742-4855 우리 정인수 코치님께 예약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저도 방송에서 얘기를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남는 건 좋은 추억인데 그러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 몸이 힘들지 않아야 되고 그래야 뭐 방송을 들을 수도 있고 우리 코치님 말씀처럼 뭐 여행을 가서 천보를 걷든 만보를 걷든 할 수가 있는 거지 아프셨던 분들이 나오시면 하시는 말씀이 밥 한 숟갈 제대로 먹는 게 이렇게 축복받은 건지 몰랐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제가 개인적으로 한 15년 전에 다리가 오른쪽 부러져가지고 기부스를 한 적이 있어요. 저 한 발짝 걷는 게 그렇게 축복인지 몰랐어요.
0: 네.
1: 한 발짝 걷는 게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0: 맞습니다.
1: 그렇다시피 우리 또 사랑하는 사장님 또 내외분이 그렇게 직접 체험하시고 자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건 결국 건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1: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겉으로 보이는 변화보다 몸 안에서 지금 하신 어떤 회복과 재생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텔로유스가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나 저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0: 네, 네. 맞습니다.
1: 예,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시간이니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시면 어떤 말씀?
0: 아 그리고 지금 리타이어하고
1: 네.
0: 조금 아 무료하다
1: 네.
0: 좀 나는 똑똑하고 아직 일할 수 있다라고
1: 네,
0: 생각하시면
1: 네, 네. 네, 네.
0: 저한테 전화 주세요. 왜냐하면
1: 네.
0: 지금 IT에서 돈을 버는 사람이 바이오 테크놀로지로 계속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1: 네네.
0: 일은 앞으로는 로봇가 해줄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는 그 AI가 할 수 없는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또닥또닥 하면서 그분을 이렇게 건강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AI가 할 수 없는 비즈니스를 해야 돼요.
1: 네네.
0: 그래서 지금 내가 리타이어 했는데 좀 뭔가를 하고 싶다. 네. 그러신 분들은 저한테 전화 주시면 네. 제가 AI가 할 수 없는 이 좋은 비즈니스를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전화번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알려드리면 지역번호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님께 연락 주시고 혹이라도 바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아마 친절하게 리턴콜 하실 겁니다.
0: 네,
1: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시간 내셔서 감사하고
0: 네.
1: 두 분 건강하게 축복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네.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5: Korean Air.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6: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7: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6: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5: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정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0: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9: 선택하세요 품질을,
10: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9: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0: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9: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0: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일긴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0: 1338-4000
2: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3: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 네.
3: 수영도?
2: 그럼요.
3: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3: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4: DK님 함께하고 계십니까? 비지스입니다. 메사추데스.

네, 우리 TK님의 아주 정감어린 매사추세츠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은 아주 또 풍성하게 남은 시간 여러분과 함께 아주 멋진 신청곡들, 이미 뭐 멋진 곡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 되는 대로 더 들려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오늘은 또 이 우리 비비안님이 아주 또 오늘 날씨하고 걸맞는 노래 같아요. 시원해요. 자, 쿨하게 하루 지내보죠.

0: 네, 쿨하게 한번 우리 멋지게 지내보죠. 비비안님 말씀처럼 한번 사는 세상 편하게 더 머뭇거리지 말고 누구 눈치 보지 말고 법망 안에서 재미나게 살아가지고 H님 쿨하게 가슴은 뜨겁게 마음에 든다고 하셨습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1등 회사 사무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2: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2: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2: 사모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사모 관광 213-427-5500 427-5500.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8: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7: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8: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7: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8: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3: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4: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아,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이슨님 반갑습니다. 신청곡 주셨고, 비비안님. 아, 예. 아, 그러시군요. 노래 부른 거 잘 부르시라고 이렇게 화이팅 전화 주셨습니다. 아, 양희은의 그 쓸쓸함에 대하여 우리 TK님 신청곡 주셨고요. 네, 열심히 준비하신다고. 자, 선녀와 나무꾼입니다. 통제님 함께하고 계시죠? 1부 마지막 곡인데 시원합니다. 2부에 뵐게요.

0: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1: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2: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3: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형 운도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5: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단 것이 없네.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난 융자승인 2차용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4: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3: 융자나라 좋은 나라.
4: 융자라면 콜미.
3: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을 좀 편안하고 나지막하게 출발해 보았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 신청곡을 받으면 조금은 어떤 때는 분위기에 따라서 제가 선곡을 좀 그렇게 순서를 정하는 적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방송 그 댓글들을 쭉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친한 친구분들 같이 이렇게 이 일로라님 운전하시는 중에 들으니까 아마 조금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하고 기타 소리 감정을 조용히 움직이게 하네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제 욕심인지 모르지만 이 송창식의 상하의 노래 같은 이런 종류의 노래를 듣다 보면 어찌 보면 우리 로라님을 포화해서 지금 같이 우리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 마음이 차분해지고 모든 게 치유될 것 같은 그런 느낌 H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그 느낌 아 집에 차 세우셨다고 자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전부 모든 식구들이 가슴 밑바닥에 꽁꽁 얼음처럼 숨겨두었던 그런 그 섬세한 감정들 살면서 다 덮어뒀던 그런 감정들을 하나씩 꺼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 아닌가 그런 욕심도 한껏 부려봅니다. 어떻게 보면 옛날에 들었던 그 느낌이 귓가에 뭐 환청처럼 그렇게 늘 들리는 그런 추억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결국 내 안에 가지고 있던 좋은 기억들하고 만남이 있지 않나 이런 욕심도 부려보는데 아무쪼록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비비안님 신청곡 얼마든지 주셔도 좋고 뭐 문자를 주셔도 좋고 저는 다 항상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하고 다 받아들입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순철님께서 오직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만 들을 수 있는 노래라고 짚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 노래네요.

네,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이었네요. 김하정 씨의 야생마 함께 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상하의 노래 또 이 야생마를 듣다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추억으로 흠뻑 젖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비비안님 감사합니다. 치유되고 있다고 일 다 집어치우고 여기 앉아 계시다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로라님 또 신청곡 주셨고 얼마든지 주세요. 우리 순철님은 이런 모노 노래를 선곡해 주셔서 기가 막힌 노래만 그리고 멋지다고 아 그러시다고 로라님 오늘은 그냥 철퍼덕 주저앉아 모든 것 내려놓고 즐기시려고요. 좋네요. 가끔은 나에게 주는 상처럼 치유의 시간. 아 우리 러니호우님도 들어오셨네요.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이슨님 조금 늦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네, H님 오늘이 치유의 시간이네요. 비비아님, 우리 여기서 수다 떤지도 벌써 한 해가. 로라님,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상으로. 그래도 감사하고.

네,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분들, 제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의 주인공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말이죠, 로라님께서 어제 사실은 제가 마지막 곡으로 패티김의 사랑은 생명의 꽃을 보내드렸는데 오늘 다시 신청을 하셨네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미스트롯에서 이소나 씨가 이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줬어요. 그래서 이소나 씨 버전으로 로라님의 청곡 대신할까 제가 선물 드려 봅니다.

네, 우리 이소나 양의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로라님, 어제 노래가 잘렸어요. 제가 웬만하면 노래 안 자르고 마무리하려고 그렇게 하는 애쓰는 편인데 어저께는 좀 광고가 넘쳐나가지고 좀 잘렸어요. 아이고, 샌디님 어서 오십시오. 네, 신청곡 주셨고 사모하는 내 친구, 사랑하는 내 친구분들 영원히 같이 합시다. 예, 저도 동감입니다. 찬성입니다. 자, 분위기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우리 비비안님이 아주 또 정신 차리는 노래를 신청해 주셨는데 여기서 이걸 들어야 우리가 바카스같이 시원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듀크남씨 오늘은 왠지 노래방 가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가세요. 가서 시원하게 부르세요. 이런 분위기 어떠세요? 띄워드립니다.

네, 아파요 했습니다. 샌디송님, 아, 토마토 가지와 잎사귀 쳐주고 체리토마토 많이 따서 아파트 분들에게 드시라고 공용장소에 놔두시고 내일 마켓 가서 좀 나눠 드신다고. 이번 토요일에 찬양 축제가 있어서 저녁 5시에 성가 합창제 참여할 예정이네요. 나성 한인교회 50년 기념 저희 J2스 합창대회에서 참여해요. 예, 아무쪼록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 자, 로라님 춤추는 거 좋아하셔서 퇴직하면 춤바람 날 거라고. 바람 나세요. 미쳐보세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자, 아까 한번 노래자랑 얘기 잠께 서른도시 본명 이영춘 씨 맞습니다. 네. 아이고 듀쿠남 씨 감사합니다. 라디오로 매일매일 듣고 계시다고 다시 한번 깊은 감사 올리겠습니다. 자, 아, 6월 중순 20일쯤에 아, 뭐 멋진 노래자랑이 하나 열립니다. 제가 아, 개인적으로 공식적으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세요. 베이투스 합창단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자, 차분하게 분위기 가라앉히겠습니다. 로라님이 또 아, 오늘 선곡 좋습니다. 바로 이 노래입니다.

네, 유상록의 내 생의 마지막 사람.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방 애창곡이기도 합니다. 자, 코미디언 얘기들 하셨네요. 어렸을 때 저희 그 웃으면 복이 와요라는 그런 프로가 있었던 거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서영춘 씨, 구봉서, 배삼룡, 이기동, 남철, 남성남 등등 여러분들이 있었죠. 이기동 씨 뭐 그 쿵다라 닥닥 삐약 삐약 그러셨고, 구봉서 씨, 배삼룡 씨 그 옛날에 웃으면 복이 와요에서 그 아들이 장수한다고 해서 이름을 아주 길게 줬는데, 뭐 얼핏 기억하기 배, 수할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상, 뭐 이렇게 해서 한참 누가요 물에 빠졌는데요 그랬더니, 어? 뭐라고? 배, 수할무, 뭐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재미나게 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에이, 서영춘님 기억나신다고. 서영춘님 뭐 그 아마 우리나라 랩의 원조가 아닌가 싶어요. 티켓님 말씀처럼 그 인천 바다가 사이다가 뭐 인천 바다가 사이다가 되더라도 고프가 없으면 못 마셔. 그리고 그 지금 비비안님 말씀처럼 시골 영감. 그 약간 코가 맹맹했었죠. 아, 시골 영감 저 없다는 기차 누리기에 어떠라다 붕들었다 뭐 이렇게 뭐 얘기했던 그런 추억들도 있고. 그리고 항상 찰리 채플린 같이 모자를 쓰고 코에 수염을 달고 묵부르묵묵묵묵묵 이런 그 얘기를 하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서영춘 씨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 놀이에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그 당시의 추억들이 참 깊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과 함께 즐기고 있지만, 오늘은 유난히 여러분들과 함께 좀 재미나게 즐기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3: 213-383-3838 213-383-3838.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9: 이제 걱정 그만.
10: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11: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2: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1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15: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16: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7: 만두, 수제 만두, 수제 만두가 땡긴다.
18: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9: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손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8: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9: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8: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9: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7: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20: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라디오. 야, 좋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치님이 저보고 계속 해달라는데, 아, 서영춘 씨는 좀 특이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기억에. 그래서 그냥 코가 좀 매서 묵무르묵묵묵묵 아이야 이런 그 느낌으로 아시골력값 접다는 기차놀이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아이고 세인트 아저씨 괜찮습니다. 늦어도 이렇게 들려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오늘도 좋은 해로 되길 바라겠습니다. 아, 우리 또 김호중님의 찐팬, 아, 우리 샌디님 멋진 노래 또 신청해 주셨네요. 함께 하실까요? 고맙소.

네, 아이고 우리 찐팬 김호중님의 고맙소. 샌디송님 덕분에 또 멋지게 들었습니다. 김호중 테마거리가 있는 김천도 더 발전되길요 하셨습니다. 자, TK님 신청하신 곡입니다. 아이고 아름다운 노래예요. 사랑해요 고은이 이정란.

0: 네, 아름다운 추억 속의 노래. 우리 비비안님 말씀처럼 TK님 덕분에 멋지게 들었습니다. 전하는 말씀 잠시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6: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5: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6: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5: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7: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어릴 때 부모님이 자주 다투셔서 많이 무서웠죠. 참아라, 울지 마라, 강해지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죠. 그때의 독성 스트레스로 불안과 고혈압이 생겼습니다. 지금은 부모가 되어 아들의 감정을 존중하고 숨기지 않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9: 아빠!
8: 안녕 아들. 꽉 안아주네.
10: 아이들이 독성 스트레스 반응 없이 성장하도록 firstfivecalifornia.com에서 돕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안녕하세요. 지역 사회를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네, 아이고 그냥 갈 수 없잖아. 로라님 왠지 추억이 젖는 시간인 것 같다고. 예, 짝꿍 하나가 가버렸습니다. 안타깝게. 너무 늦게 신청했나요? 잘리지 않았으면 안 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케이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1: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8: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9: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8: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9: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집 3개 1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박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네, 오늘 모두 다 치유의 아름다운 음악들이었다고 여러분들 인사 주시네요.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유심초의 사랑하는 그대에게 함께 나누면서 오늘은 다른 날보다 굉장히 배부른 날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덕분에 너무 감사했고 오늘 순서 곤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노래 함께 하시면서 내일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감사하고 또 사랑합니다.

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 올림픽 골프니까.
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2: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3: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2: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3: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2: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3: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2: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4: 간다.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4: 정말? 어떤 건데?
7: 용자나라, 캘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1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5: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7: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6: 유지승의 모닝 뉴스.
18: AM 1050.
1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22: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 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23: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1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2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예, 진정한 사랑은 특별한 날에만 반짝이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일상을 한결같이 채우는 공기와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멋진 표현 아닌가요?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특별한 이벤트는 없어도 늘 곁에서 묵묵히 나를 응원해주는 가족, 친구, 그리고 동료들, 그들의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오늘도 웃으면서 보낼 수 있는 거겠지요. 익숙함에 속아서 소중함을 잊지 않는 그런 오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편안한 휴식처 해피투게더 시작합니다.

0: 네, 산호라면 첫 곡으로 들어봤습니다. 가사가 정말 좋지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맑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는가? 내일은 해가 뜬다. 한숨이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맞습니다. 예. 오늘 뭐 좋은 날이 되신 분들도, 아, 오늘은 정말 이만 하면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예, 계실 것 같네요. 아, 오늘 같은 날만 됐으면 좋겠다라고 기분 좋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 오늘은 왠지 꿀꿀하고, 오늘은 왠지 머피의 법칙이 나한테만 적용되는 것 같고,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요? 예, 힘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한숨일랑 쉬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고 이 노래는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예. 마음의 주름도 쫙 펴시고 얼굴에 주름도 쫙 펴시고 좀 쾌청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샤이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님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AM 1650을 통해서 이 방송 청취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서울 실시간을 통해서 또 저와 얼굴을 마주하면서 소통해주고 계시는 여러분들, 정말 고맙습니다. 아, 살짝 이 수요일은 조금 피곤이 몰려오는 그런 날인 것 같아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이 오프닝 멘트 어떻게 들으셨나요? 참 한결같은 사랑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 참 생각만 해도 한결같은 사랑 떠올리기만 해도 말로 이렇게 한번 되뇌이기만 해도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한결같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웃으면서 예, 하루하루를 살수 있는 것 같아요. 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익숙하니까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그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네, 자, 해피투게더도 여러분의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해피투게더도 여러분들께 한결같은 사랑을 보내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어김없이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나와서 스튜디오에 앉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많이 시청해 주세요. 예, 유튜브 검색창에서 라디오 서울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또 바로 클릭해서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이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하실 수 있는 그런 화면이 뜨고요. 바가 떠 있고요. 그리고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도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클릭하셔서 예, 보이는 라디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탑10 어떤 내용들이 올라와 있을까? 실시간 업데이트 되고 있으니까요. 요 뉴스 탑10도 많이 이용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4: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5: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6: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5: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6: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7: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많은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8: 제 주변은 다 한국장의사에 맡기던데.
7: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장의사 말이죠.
8: 네, 한국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보험도 취급한대요.
7: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장의사는 다르네요.
8: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 0788.
9: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0: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느 잡지에서 짧은 글 하나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가는 재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처음에는 이 물이나 솔벤트 같은 재료들이 떠올랐지만 정답은 뜻밖에도 진짜 휘발유였습니다. 아마도 이 내용을 읽으신 분들도 꽤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좀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가짜 휘발유를 만들 때 가장 많이 넣는 게 진짜 휘발유다? 이해가 가시나요? 참 묘하고도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지만 생각할수록 그 묘한 역설에 고개가 끄덕여지기도 합니다. 향수를 만들 때도요, 가짜 향료보다 진짜 향료가 더 많이 들어가야 가짜 향도 진짜처럼 느껴진다고 하네요. 이처럼 진짜가 많이 들어가야 가짜도 더 그럴듯해질 수 있다는 뜻이었던 겁니다. 자, 진짜와 가짜가 섞여 있을 때 진짜를 알아보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단정짓기보다는 한 걸음 좀 물러서서 더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노력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진실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테니까요. 아, 참 가짜가 판치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이 선도 좀 묘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네, 에릭 갈맨 노래였습니다. All by myself 들어봤습니다. 네, 에릭 갈맨이 1976년에 발표한 작품이죠. 명곡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는 곡인데요. 당시 그 싱글 차트 2위까지 올랐던 노래예요. 에릭 갈맨의 데뷔 앨범에 수록된 이 노래. 주위의 친구와 연인이 떠나간 후에 그 외로움을 담고 있는 에릭 갈맨의 호소력 짙은 대표곡 들어봤습니다. All by myself. 오랜만에 들어봤네요. 여러분들 유열 가수 좋아하시죠? 유열 가수가 투병 중이라는 그런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 폐섬유증으로 투병 중이라고 하네요. 폐섬유증 어떤 질병일까요? 이폐 조직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그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질환이라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유열 가수가 최근에 급격히 체중이 감소하고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성대 마비 증상까지 겹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거 그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들었는데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그 건강을 돌보지 못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쌓인 것 같다면서 심리적, 육체적 고통이 컸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작년에 그이 질병을 알게 됐나 봐요. 예, 다행히 최근에는 수술과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서 상태가 많이 호전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폐기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감기도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커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충분한 영양 섭취와 규칙적인 휴식이 필수적이라고 하네요. 폐섬유증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염증 수치를 수시로 체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참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오, 음악이 살짝 끊겼었네요. 네, 유열의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듣고 계십니다. 로라제이님 인사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미씨. 로라 외근 나와서 한 30분 선미씨의 좋은 음악과 좋은 정보 들을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댓글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유열 가수 저도 좋아해요. 쾌차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선배님 반갑습니다. 수요일엔 선배님께 빨간 장미를 드립니다. 뛰어왔어요. 고맙습니다. 네, 이 노래 너무너무 좋지요.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예, 들어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열 씨가 부른 그 사랑의 찬가라는 노래도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우리 유열 씨 화이팅입니다. 빨리빨리, 예, 빨리빨리가 아니라 정말 몸도 마음도 잘 회복되셔서 좋은 노래, 멋진 노래 예, 무대에 서서 불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0: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 누구랑? 우리끼리?
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3: golfpromi.com.
4: 우사장님 주말에 뭐 해?
2: 골프.
4: 누구랑 해?
2: 프로랑.
4: 어떻게 해?
2: 골프 프로미에서.
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2: golfpromi.com.
5: 알토란 농수산물에서 알려드립니다.
6: 구중구포 흑도라지, 보약 중에 보약.
5: 정력의 최고, 민물장어.
6: 최고의 별미, 미루가이.
5: 한 끼 식사로 딱 귀리미 숟가루.
6: 시애틀 고사리 발효된 식초, 진짜 꿀, 보리골비까지.
5: 건강도 맛도 한 번에 알토란.
6: 지금 바로 윌셔 아로마 2층 알토란 농수산물로 오세요. 323-855-3181, 323-855-3181, 알토란.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8: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9: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13: 213-381-2424 213-381-2424
14: 만두가 땡긴다.
15: 그럴 땐 당연히 신우랑 올케랑으로 가야지.
16: 매일 손으로 빚는 수제 선만두, 김치, 소고기, 야채, 골라먹는 재미까지.
15: 한입 먹으면 육즙 팡팡, 행복 팡팡.
16: 올케 콩국수로 시원하게, 쟁반국수로 푸짐하게, 단호박 들깨 수제비로 고소하게.
15: 신우랑 올케랑 완전 맛집이네.
16: 올림픽과 크랜셔, 투고 오케이, 딜리버리 오케이. 323-935-2724 323-935-2724
14: 수제만두 생각나면 신우랑 올케랑.

0: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트로트 하면 이분을 빼놓을 수 없지요. 예, 반짝이는 무대 매너와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목소리, 우리들의 영원한 트로트 황제입니다. 서른도 씨가 드디어 미주 공연을 위해 찾아옵니다. 울지 마라, 눈물을 가두라. 자, 저희 라디오 서울 마케팅 총괄 본부장이신 네이빈 문 본부장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우리 라디오 서울 청취자 여러분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0: 아, 반갑습니다.
1: 오늘은 해피투게더에 진짜 해피한 선물을 하나 드리려고
0: 네.
1: 이 자리에 왔습니다.
0: 네,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정말 이민 생활에 이런 고단함을 달래주던 그 정겨운 멜로디를 라이브로 직접 듣는다는 생각만으로도 벌써 가슴이 설레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요즘에 네. 주유소 근처만 가도 숫자만 봐도 스트레스 받죠. 인플레이션은 4% 이상 돼가지고 점심 네. 한번 내 맘대로 뭐 사먹기가 좀 그렇죠.
0: 그렇죠.
1: 또 뭐 전쟁이다. 또 한인들의 사건 사고.
0: 네.
1: 거기다 또 요번에 이제 예비선거
0: 네.
1: 있으니까 뭐 복잡하긴 한데
0: 네.
1: 이럴 때 있으록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0: 네.
1: 제가 서른도 씨를 모시고 오려고 합니다.
0: 와, 네, 드디어 LA에 오시는 거잖아요.
1: LA에 오시는 예. 거고 중요한 거는 판타지 됩니다. 스프링이라는 그 카지노 회사에서
0: 네.
1: 저희 라디오 서울한테 이렇게 기회를 자꾸 주는 이유가 있어요.
0: 아하.
1: 그게 뭔가요?
0: 네.
1: 그러면은 우리가 작년에 그 조항조 씨 공연을
0: 오, 대박이었죠.
1: 너무 잘해가지고 네. 그쪽에서 우리한테 크레딧을 많이 줘서
0: 네.
1: 라디오 서울이 모시고 오는 가수는 정말 좋고
0: 믿을만하고
1: 공연도 너무 알차다.
0: 네.
1: 작년에 사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0: 네.
1: 내가 30년 LA에 살면서
0: 네.
1: 이런 조항조도 이름도 몰랐던 사람 내가 왔는데 이 공연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다.
0: 네.
1: LA에서 한 공연 중에 네. 최고였다. 왜냐면 막
0: 반응이 뜨거웠어요.
1: 뜨거웠고
0: 네.
1: 어머니에 관련 시 나올 때도 눈물 쏙.
0: 네.
1: 뒤에 또 아버지 관련 시 나올 때 눈물 쏙. 뭐 그냥 들었다 놨다 희노애락을
0: 네.
1: 90분 동안 아주 하셨으니까
0: 네.
1: 그만큼 저희가 준비를 알차게 했고
0: 네.
1: 가수 그다음에 무대 설치 또 선물까지
0: 네.
1: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런
0: 네.
1: 결과가 있지 않았나. 이어서
0: 네.
1: 올해에도 오는 6월 29일 날
0: 네.
1: 소개해드린 영원한 트로트의 황제 서른도 씨를 모셔서
0: 네.
1: 서른도 씨 노래 들어보시면 이별에 관한 거, 사랑에 관한 거, 또 다 함께 차차차 신나는 노래 이런 거가 함께 할 거고
0: 네.
1: 우리 형님 누님들 오시면은 옛 추억의 열차를 태워서 교복 입고 내가 학교 다니면서 버스 타던 그 시절
0: 네.
1: 다락국수 먹던 그 시절
0: 네.
1: 도시락 따뜻한 데 올리려고 난로 앞에서 싸우던 그 시절
0: 네.
1: 그거를 그대로 보여드릴 거고요. 쌈바춤 댄스도 저희가 직접 준비를 했고
0: 네네네네.
1: 그다음에 우리 합창단 중에 그 교복을 입고
0: 진짜요?
1: 뭐 한두 명이 아니고 뭐 한 35명 정도의 세라비 합창단이라는 데하고
0: 네네네네.
1: 섭외가 돼서
0: 그
1: 다 함께 차차차나 상하이
0: 네네네.
1: 춤을 출 때 그때 뒤에 백댄서도 하실 거예요. 내가 직접
0: 재밌겠어요.
1: 무대에 올라가 있는 것처럼
0: 네.
1: 보시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추억 열차를 제대로 태워서
0: 네.
1: 그동안에 쌓였던 스트레스 좀 확 풀어드리고 와 진짜 여기 오길 잘했다라는 소리를 듣도록
0: 와.
1: 우리 CM에도 지금 나가잖아요. 서른도 씨 본인 목소리로 직접
0: 네네네네네.
1: 여러분들의 그 희노애락을 이번에 한번 제대로 느끼도록 준비
0: 네.
1: 열심히 해서
0: 네.
1: 마지막 미주 공연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겠다.
0: 네.
1: 본인이 녹음해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대하시고
0: 네네네네.
1: 특별히 우리 자녀분들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들한테 선물 어머님 아버님 이번에 한번 이 공연 갔다 오세요.
0: 네.
1: 버스도 대기하고 있을 테니까 버스 타고 잘 다녀오세요.
0: 네.
1: 저희 라디오 서울 한국일보를 믿고 태워주시면
0: 네.
1: 돌아오실 때까지 저희가 안전하게 모시고
0: 네.
1: 오늘 이 방송을 듣고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20% 할인을 때릴 거예요.
0: 와! 전화번호 진짜 큰 선물 가지고 오셨네요.
1: 323-692-2170
0: 예, 예. 네,
1: 323-692-2170
0: 692-2170
1: 지금 전화 주시면 바로 네. 저희가 예약해드리고
0: 네.
1: 표는 당일날 윌콜 데스크에서 픽업하시면
0: 네.
1: 되고
0: 아하.
1: 또 버스 어렌지는 저희가 이제 북가지 쪽에 벨리 뭐 오시 쪽에는 우리 부에나팍 근처, LA에는 우리 올림픽 근처에 뭐 주차 공간이 확실한데
0: 네.
1: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으니까 지정이 되면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0: 네.
1: 그쪽으로 오셔서 운전하기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버스도,
0: 버스도
1: 출발할
0: 네,
1: 거고
0: 출발하고요.
1: 너무
0: 좋네요. 정말 즐거운 추억을 쌓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스트레스가 쫙 풀릴 것 같아요.
1: 일단 교복을 네. 입고 올라가서 춤을 추시게 되면 지금 걱정이 그 가까운 데 계신 분들이 올라올까 봐 지금
0: 예.
1: 가드한테 단단히 지금 교육을 지금부터 하고 있고요.
0: 아니 올라가면 안 돼요?
1: 아 근데 올라가는 아니, 그 문제가 없는데
0: 괜찮죠?
1: 앞에는
0: 그
1: 괜찮아. 근데 올라가다 앞에서. 넘어지실까 봐.
0: 아, 그렇죠. 그럼
1: 큰일 나.
0: 계단 올라가니까. 네. 맞습니다. 무대 밑에서는 뭐 얼마든지 즐겨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 6월 27일 토요일입니다.
1: 네, 6월 27일
0: 7시
1: 7시고요.
0: 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 홀에서 있습니다.
1: 네, 있고 저희가 또 우리 젊은 자녀분들이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고 싶다.
0: 네,
1: 그러면은 shop.koreatimes.com 혹은 한국일보에 들어가셔 한국 홈쇼핑 클릭하시면 서른도 배너가 딱 보여요. 거기 클릭하시면 좌석별로 가격이 있으니까 구매하시고 우리가 인보이스도 보내드리니까 문제없고요. 또 인터넷 환경이 안 되시는 우리 시니어 형님 누님들은 전화로 323-692-2170에 전화 주시면 우리 멜로디 국장님이 친절하게 아주 그냥 모시고 20% 할인까지 드립니다.
0: 네, 20% 할인 진짜 이거 큰 선물 가지고 오늘 오셨는데요. 자, 오늘 예약을 하셔야만 20% 할인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오늘 네. 방송 듣고
0: 그쵸, 그쵸.
1: 내가 전화했습니다라고 해주시면 우리가 20% 할인해드리고
0: 네네네네.
1: 뭐 그냥 늦게 기다렸다가 막판에 좌석이 뭐 좋니 나쁘니 하지 마시고 지금 미리 구매를
0: 맞아요.
1: 예매를 해두시면
0: 맞아요, 맞아요.
1: 너무 편하고 당일날 피곤만 하시면 되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티켓 때문에 스트레스 안 받고
0: 예, 미리미리 예약
1: 미리미리 예약하시는 게 좋고요.
0: 자, 오늘 이 방송 끝나고 예약 주시는 분들께 20% 할인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세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가족분들끼리 오셔도 되고요. 가족이
1: 그렇죠.
0: 함께 오셔도 되고 친구들이 좀 단체로 오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너무 좋아요.
0: 너무 즐거울 것 같습니다.
1: 즐겁고
0: 교복 시대 특히 7080
1: 사랑의
0: 시대에서 사셨던
1: 트위스트,
0: 분들
1: 예, 다 예. 함께 차차차
0: 네.
1: 뭐 추억 속으로
0: 그쵸.
1: 여자
0: 예.
1: 마음이 울적해서
0: 아하.
1: 최근에 인기 있는 또 보랏빛이 없어 너만을 사랑했다. 이 운도 형님이
0: 네.
1: 직접 카피라이트 하시는 분이에요. 노래도 주고
0: 작사 작곡도
1: 다 하시고 또 자기가 그동안의 노하우
0: 네.
1: 솔직히 개띠시거든요.
0: 개띠?
1: 그 풍부한 감성과 자기의 모든 재능을 녹아서
0: 네.
1: 이번 공연을 하시겠다고 저보고 전화 오셔가지고 네 단디 준비해라. 어설프게 뭐 조명 하나까지 지금 다 신경 쓰고 있으니까
0: 네.
1: 뭐 저희 라디오 서울 믿고 오실 네. 수 있도록. 왜냐하면 작년에부터 또 우리가 방송은 안 했지만 디노쇼까지 다 하고 있거든요. 그 장소에서. 그러니까 우리하고 어떤 신뢰가
0: 네.
1: 쌓여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오시면 그동안 쌓이셨던 여러 가지 뭐 마음에 담았던 어떤
0: 네.
1: 그 나쁜 감정들 이런 거 그냥 다 토해내고 가시도록 저희가
0: 네.
1: 준비를 하고 있어요.
0: 네, 네. 아, 저는 진짜 관심이 확 가는 게 이 과거 교복 세대의 추억 여행이라는 거.
1: 그거예요, 그거.
0: 그러니까
1: 제가 그게
0: 교복을 입고서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 오, 생각만 해도 옛날 학교 다닐 때
1: 그 형님들의 평균
0: 가거든요.
1: 연령이
0: 예.
1: 65세에서 85세예요.
0: 진짜요?
1: 네, 85세.
0: 그런 분들이 나와서 무대에서
1: 그런
0: 춤을
1: 분들이
0: 추신다고?
1: 교복을 딱 입고
0: 예.
1: 뒤에 나와서 춤도 추시고 같이
0: 와.
1: 노래도 부를 거예요.
0: 무대에서 함께 호응하시는
1: 84세 형님은 제가 보니까
0: 예.
1: 상하이 춤추는 거 보니까 아직 관절이 훌륭하셔요. 그러니까 자꾸 움직이고 노래 따라 하시고
0: 네네네네.
1: 그 스트레스 없이 잘 주무시고 하니까 그 연세에도
0: 네.
1: 춤이 나오고 이게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0: 네,
1: 이거 그런 환경을 저희가 한번
0: 멋지네요.
1: 보여드릴 테니까
0: 네.
1: 빨리 지금 전화하셔서
0: 예약을
1: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자, 부모님 선물로도 너무 좋대는 거. 부모님 좀 다녀오십시오 하고서 자녀분들이 또 이렇게
1: 이미 저희가 전화로 받잖아요.
0: 그쵸?
1: 물어보니까 한 절반 이상은 다 자녀분들이
0: 예.
1: 구매를 하신 거예요.
0: 그렇죠. 또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1: 그러니까 가정의 달 선물로 250불짜리 또 어떤 분은 150불짜리 200불짜리
0: 네.
1: 부모님을 위해서 이미 구매를 하셨고
0: 네.
1: 또 버스 예약까지 한다고
0: 네.
1: 거의 뭐 예약
0: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1: 걱정할 필요 없어요.
0: 왜냐하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는 좀 운전하기가 좀 불편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버스로 이렇게 모셔다 드리니까 그런 걱정은 전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모시고 오기 때문에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예약을 서두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으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른도 선생님은 한국에서 주로 이제 공연을 많이 하시지만 미주에서는 또 가끔 오시기는 하시잖아요.
1: 가끔 오시기는 하셨죠.
0: 예.
1: 팔랑가에서도 한번 하셨고,
0: 예.
1: 뭐 새누리교회에서도 한번 하셨는데 그때는 뭐 진짜 돈도 안 받으시고 시니어분들을 위해서 효도 잔치 뭐 이런 개념으로 하셨어요.
0: 너무 좋네요. 네. 네.
1: 근데 그런 공연은 공연이고 이번 우리하고 라디오 서울하고 스페셜 하는 이번 공연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그동안 가수 생활하면서 겪었던 모든 감정을 녹아서 미주 교민들을 위해서 정말 그 다 쏟아내겠다. 뭐 이렇게 각오로 지금 준비하시고 하나하나 지금 점검하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복 세대의 추억 여행에 오시면 웃음과 또 옛날 추억의 눈물과 행복 가족분들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웃음 보따리를 또 풀어주시잖아요. 서른 선생님은.
1: 그렇죠. 노래 들으면
0: 입담이 굉장히 좋으시고.
1: 은근히 입담이 좋으세요.
0: 재밌으세요.
1: 그러니까 가사도 그렇죠? 재밌잖아요.
0: 노래도 좋고.
1: 예,
0: 그렇습니다. 자, 이번 콘서트는 뭐 1시간 정도 진행되나요? 아니면
1: 이번 콘서트는 6월 27일 토요일이에요.
0: 토요일.
1: 그러니까 판타지 스프링 스페셜 이벤트 센터 거기에 한 3,2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연장이고요. LA에서 한 70마일 10번 선상에서 바로 오른쪽에 있고 하지만 우리 형님 누님들 조금 운전에 좀 힘드신 분은 아까 말씀드린 버스로 오시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오셔도 좋고 가족 단위로 오시면 좋아요.
0: 그렇죠.
1: 예, 가족 단위로 오셔서 그날 한번 가족 전체가 부스트업 되는 날로 돼서 뭐 맛있는 거 카지노에 많이 있으니까 음식도 좀 미리 오셔서 또 음식도 좀 드시고 또 게임도 좀 한번 하시다가 또 따면 가스비도 좀 건져 가시고 또 공연도 보시고 그래서 절대 후회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아주 내실 있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달력에 마크 하셨다가 우리 형님 누님들 부모 친구분들 같이 오셔도 좋고 가족의 자녀분들이 부모님 선물하셔도 좋고 또 뭐 이모님 고모님
0: 맞습니다.
1: 생생내면서 딱 해주시기에 이만한 선물이 저는 없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뭐 동창회 뭐 개모임 골프 모임.
1: 네네. 제가 개런티 하겠는데 야, 나 그 공연 정말 고맙다. 이 소리 꼭 들으시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진짜 단체 관람에서 추억을 만드시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도 확 푸시고요. 또 마음껏 즐기시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통해서 또 우리 총괄 매니저님, 총괄 우리 본부장님 말씀드리고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안 오시면 후회합니다. 그리고 그쵸? 그 교복을 이미 맞추셨어요.
0: 한국에서 맞춰가지고.
1: 맞춰가지고 오신 거예요. 36분이 맞추셔가지고.
0: 재밌을 것 같아요.
1: 뒤에서 쫙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우리 오시면 그분들 평균 연령 말씀드렸죠? 레인지가 65에서 84세.
0: 근데 걱정하지 뭐 그냥 마시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1: 나는 거기 멀어서 못 가 이러시면은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시는 거예요.
0: 그렇죠. 근데 여럿이 가면 하나도 안 지루해요. 우리 작년에 가봤잖아요.
1: 그렇죠. 작년에도 뭐. 금방 갔죠, 그냥.
0: 버스 타고 가면 재밌잖아요.
1: 네, 버스 타고 가시면서
0: 함께
1: 또
0: 이제 이야기도 나누고 하시고 이러면서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녀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감정적으로 한 10년은 젊어지셔요. 이 2시간 사이는.
0: 네. 1시간 한 반 정도.
1: 1시간 반인데 뭐 앵콜 하면은 또 한두 곡 더 하셔야 되니까.
0: 그렇겠죠.
1: 네.
0: 자, 티켓 예매와 공연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고요.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관광버스 플러스 이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오늘 우리 마케팅 총괄 본부장님 데이빗 문 본부장님께서 이렇게 나오셔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전화 주시는 분들께
1: 20%
0: 프로모션 드립니다.
1: 오늘만 해당되니까 주시고요. 저희가 사실 또 많은 큰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름을 대긴 좀 그렇지만 뭐 밥솥 만드는 회사 두 개 이런 데서
0: 네.
1: 저희한테 또 자기들 프로모션 한다고 티켓을 대량으로 구매하고 계세요.
0: 네, 네,
1: 그렇기
0: 네.
1: 때문에 빨리 안 하시면 자리가 없어요.
0: 네.
1: 이거 샛불도 당김에 빼라고
0: 네.
1: 지금 전화 바로 주셔서
0: 네.
1: 돈 안 내셔도 돼. 전화번호 이름 남겨 예약만 해 주셔도 돼.
0: 네.
1: 결제는 자녀분들이 하니까.
0: 네. 맞습니다. 아, 우리 본부장님 아주 시원시원하십니다.
1: 네.
0: 네. 자, 이 서른도에 마지막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요거 들으면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라고 하셨죠? 공연이?
1: 6월 27일
0: 네. 네.
1: 토요일 저녁 7시
0: 네.
1: 관타지 스프링 스페셜 이벤트 센터고요.
0: 네.
1: 인디오 시리예요. LA에서 한 70마일, OC에서도 한 60마일, 네. 70마일 정도 되는 거리에
0: 네.
1: 있습니다.
0: 네, 네, 네. 자, 전화번호는요.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번으로 지금 바로 예약을 하시면 20% 할인받으실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요거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전화로 문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라디오 서울 마케팅 총괄 본부장이신 데이빈 문 본부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1: 바로 전화 주세요.
0: 선물도 감사해요.
1: 네, 네.

네, 서른도의 마지막의 사랑이라는 노래였습니다. 아, 좋네요. 그동안 우리가 힘들 때 흥을 돋워주고 외로울 때 눈물을 닦아주던 서른도 씨의 노래들이 이번 콘서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슴속에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특히 뭐 과거 교복 세대에게 추억의 여행을 선물해 드린다고 하는데요. 교복 입고 졸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교복 입고 마지막으로 졸업했나요? 그러면 나이가 남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교복을 입었습니다. 예, 교복 세대예요. 예, 참 교복이라는 말이 딱 나오니까 그것도 뒤에서 백댄서로 춤을 춘다고 하니까 참 가서 좀 즐기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티켓 예매와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가시면 읽어보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운전이 부담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도 여전히 관광버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바로 티켓 예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터뷰 기념 또 이 서른도 씨 그 콘서트 이 인터뷰한 기념으로 소개한 기념으로 여러분들께 20% 오프된 가격으로 드리니까요.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왕이면 오늘 티켓 예매를 하시면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되겠네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323-692-2170입니다. 323-692-2170번으로 전화하시면 멜로디홍 우리 국장님께서 전화 받으세요.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323-692-2170번입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자, 이 노래 어떨까요, 여러분? 조덕배 노래를 들어볼까요? 써니풀 노래입니다. 이유라는 노래 듣겠습니다. 켈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샌디송님 건강하시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이를 견딜 수 없게 열이 쏘네풀입니다. 이유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0: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1: AM 1050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5: 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5: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8: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2: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려 하는 자는 먼저 자신을 움직여야 한다. 진짜 맞는 말이죠. 소크라테스의 명언인데요.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는 건 언제나 설레면서도 두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 이 정체된 기분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 바로 작은 거 하나부터 도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0: 네, 조덕배 노래 2부 첫 곡이었습니다. 그대 내 마음에 들어오면. 참 노래가 좋아요. 멜로디도 좋고요. 세상을 움직이려면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한다. 정말 명언이네요. 도전하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런 댓글 적어주셨는데요. 피드백 정말 멋지네요. 고맙습니다. 조덕배 노래 너무 좋아요. 그러게요. 저도 참 좋아합니다. 아, 켈리님, 항상 감사해요. 예. 우리 샌디송님 여전히 바쁘시고요. 너무너무 바쁘게 사시는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샌디송님 너무 부지런하시고 아 진짜 마음도 넉넉하시고 뭐 나눠주는 거 좋아하시고 예, 샌디송님 그러세요. 고맙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말 마크 저크버그가 한 말인데요.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하는 세상에서 실패가 보장된 유일한 전략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제가 제 자신을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실패가 두려워서 망설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 과연 내가 할 수 있어? 할 수 있을까? 시작도 못하는 거죠. 생각만 하고. 근데 액션이 중요한 건데. 생각에만 그쳐 있을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사실 가장 멋진 도전은 결과와 상관없이 해봤다는 그 경험 자체에 있다는군요. 오늘 오후에는요. 마음속에만 담아두었던 일을 좀 밖으로 꺼내보시는 것 어떨까 싶네요. 제 자신부터. 제 자신에게도 참 그 말이 필요해요. 예, 그런 작은 용기가 저와 여러분의 하루를 더 빛나게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요.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0: time, 1, 2, 3.
1: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 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3: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4: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5: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4: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 오랜만에 꺼내봤습니다. 그대를 만나서 김동희의 Someday 들어볼까요?

네, 김동희 버전으로 띄워드렸습니다. Someday라는 노래였어요. 이 노래 팀이 부른 것만 들어봤는데 여자 가수가 불러도 좋네요 라고 적으셨어요. 그쵸? 좀 또 이제 새롭게 이 버전으로 들어봤는데요.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이 느낌이 참 좋습니다. 김동희가 불러준 Someday였습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제가 준비한 코너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듣고 싶은 노래 청해 주세요. 듣고 싶은 노래 준비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이니까요, 1650 책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1650 책방. 시간이 없어서 항상 시를, 시인의 감성이 되어 시를 느껴보는 코너로 시 한 편 읽어드리면서 그렇게 코너를 그냥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오늘은 좀 시간이 이렇게 그래도 널널하니까요. 1650 책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듣고서요, 함께 하도록 할게요. 영국의 전설적인 가수죠, 보니 테일러 노래입니다. Holding out for a hero. 자, 제가 왜 이 노래를 틀어드리냐면요, 가수 보니 테일러가 응급수술을 받은 뒤에 현재 회복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가족들은 사생활 보호를 요청하면서 그녀의 빠른 쾌유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이가요, 74이에요. 속히 회복되시길 쾌유를 빕니다. 요즘 시대에 74은 굉장히 젊죠. 거뜬히 일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보니 테일러 노래 신나게 들어봤습니다. 와, 이 노래 너무 신나고 좋아해요. 막 일어나고 싶어지는 점점점점. 예, 일어나서 이럴 때는 운동 좀 많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서 감히 일어나서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겠네요. 옛날에 오리지널 라디오 방송 때는 아무도 안 보니까 그냥 일어나서 막 운동하고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스튜디오 안을 막 이렇게 뛰어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아,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 참 이렇게 신나는 곡이 나올 때는 또 몸을 좀 많이 움직여주시고 또 발라드가 나올 때는 또 그 분위기에 젖어서 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예, 좀 감성에 젖어보기도 하시고요. 예, 좋죠. 음악은 다 좋은 것 같아요. 자, 아, 오늘 수요일입니다. 문학 스케치 코너 1650 책방.

다시 주는 나무의 작가가 누구였죠? 셸 실버스타인 맞죠? 아낌없이 주는 나무 너무나도 유명한 나무죠. 학교 다니면서 그 읽으면서 참 가슴에서 몽글몽글한 사랑의 감동을 느꼈었던 그런 책이기도 해요. 얇아서 집에 소장하고 있었던 책이기도 하고요. 한 권의 책이 더 있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조각 동그라미라는 책이에요. 나의 반쪽은 어디로 갔을까? 이렇게도 번역이 됐었죠.

0: 내 조각은 어디 있을까요?
1: 때로는 눈에 묻히고 때로는 비를 맞고 햇볕에 그을리며 이리저리 헤맸다. 그런데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빨리 구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힘겹게 천천히 구르다가 멈춰서서 벌레와 대화도 나누고 길가의 핀꽃의 냄새도 맡았다. 어떤 때는 딱정벌레와 구르기도 하고 나비가 머리 위에 내려앉기도 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몸에 꼭 맞는 조각을 만났다. 이제 완벽한 동그라미가 돼서 이전보다 몇 배 더 빠르고 쉽게 구를 수 있었다. 그런데 떼굴떼굴 정신없이 구르다 보니까 벌레와 얘기하기 위해 멈출 수가 없었다. 꽃냄새도 맡을 수가 없었고 휙휙 지나가는 동그라미 위로 나비가 앉을 수도 없었지요.
0: 어우, 나의 잃어버린 휙 조각을 휙 찾았지요.
1: 노래를 부르려고 했지만 너무 빨리 구르다 보니까 숨이 차서 부를 수가 없었다. 한동안 가다가 동그라미는 구르기를 멈추고 찾았던 조각을 살짝 내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간 몸으로 천천히 굴러가며 노래했다.
0: 내 잃어버린 조각을 찾고 있었지요. 나비 한 마리가 동그라미 머리 위로 내려앉았어요.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완벽함의 불편함을 전하는 그런 메시지라고나 할까요? 사실 특별하게 잘나서 보통의 다수와 분리돼서 살아간다는 거 어쩌면 겉보기처럼 그렇게 멋진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조각이 떨어져 나가서 삐뚤빼뚤 구르는 동그라미처럼 조금은 부족하게 느리게 슬로우하게 가끔은 꽃냄새도 맡고 노래도 불러가면서 함께하는 삶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무슨 특별하게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대박이 터지거나 대단한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좋으니까요. 그저 누구나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받고 상식에서 벗어난다는 그런 기괴한 일이 없고 별로 특별할 것도 잘난 것도 없는 보통 사람들이 서로 함께 조금씩 부족함을 채워주며 사는 세상. 그게 바로 더불어 가는 세상? 더불어 사는 세상? 네, 그게 바로 살만 나는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0: 이철 실버스타인의 이 어디로 갔을까 나의 한쪽은? 예. 그리고 뭐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은 노래라고 할 수 있겠지요. 활주로가 불러준 이빠진 동그라미였습니다. 이 노래만 들어봐도 이 동화 이야기는 다 아시지 않을까 싶네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리고 이빠진 동그라미 잃어버린 조각이라는 이 동화 이야기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머나 어디로 갔을까 나의 반쪽은 이 책 몇 번이고 읽으면서 느꼈던 감정이 떠오른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저랑 똑같네요. 저랑 코드가 맞는다니까요. 저랑 통한다니까요. 우리 해피님들 저랑 통한다니까요. 예, 켈리님도 너무도 기다렸던 책방 코너 정말 잘 들었어요. 선비님 완벽한 동그라미가 오히려 불편함과 다른 걸 느낄 수 없다는 거 동감해요. 1650 책방 최고. 감사합니다. 아유 기분 좋네요. 아 행복해라. 감사합니다.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 We will fight for you.
1: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7: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6: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7: 우메캔.
8: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6: 감사한다면
7: 사랑한다면
6: 역시 우메캔.
7: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8: 888-941-3311 우메캔.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정말 빨리 흐르네요. 러브레터 들어볼까요? 주현미입니다.

네, 주현미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아, 좋네요. 켈리님 감사해요. 댓글을 이렇게 잘 적어주셔서 제가 감동했습니다. 선미님 방송 들으면 항상 느끼는 게 있어요. 보다 나은 방송을 준비하시느라 뒤에서 얼마나 수고를 하셨는지 알것 같아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뭐 감사드려요라는 댓글이신데요. 에휴, 고맙습니다. 감사하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행이 탄 전용기 에어포스 원은 베이징 서우두 국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공항에는 한정 중국 국가부 주석과 마장오시 중국 외교부 부부장 또 쉐펑 주미 중국 대사 등이 직접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습니다.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028년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아틀라스 인텔의 최신 조사 결과 응답자의 45%가 루비오를 선호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그동안 1위를 지켜온 제이드 벤스 부통령을 처음으로 앞선 수치입니다. 오는 6월 2일 실시되는 로스앤젤레스 시장 예비선거를 앞두고 실시된 최신 여론조사에서 현직 시장인 카란베스가 여전히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에머슨 칼리지와 인사이드 캘리포니아 폴리틱스 이 폴리틱스가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베스 시장은 30%의 지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노인에게 겁을 주어서 수만 달러를 가로챈 LA 카운티 주민 두 명이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번 플리 바게닝, 그러니까 유죄 인정 합의에 따라 이들은 최대 4년의 징역형과 2년의 공식 보호 관찰형을 선고받을 전망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사회보장연금 지급액이 당초 예상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같은 전망이 현실화될 경우 은퇴 노인들이 받는 평균 월 연금 수령액은 약 $80 가까이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금액이 인상되더라도 이 시니어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고통은 여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거의 50년간 운영되어온 한 제조업체가 범죄 증가와 세금 부담, 급등하는 운영비를 이유로 주를 떠나기로 했습니다. LA 못지않은 진보적인 워싱턴주의 현실이 LA에 다가올 미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2019년 5월 13일 오늘은 이 도리스데이, 이 노래의 주인공이죠. 이 노래를 부른 도리스데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기도 합니다. 네, 케이세라세라라는 노래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았던 음악의 스타입니다.

0: 네, 케이세라 세라 될 대로 되겠지 뭐될 대로 되라 뭐이 말은 뭐다 아시겠지만 부정적인 될 대로 되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든지 잘될 거야라는 될 일은 된다라는 그런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케이세라 세라 함께 들어봤습니다. 도리스데이 여전히 목소리가 굉장히 따뜻하게 들리죠? 예, 명곡입니다. 이 노래도 가끔씩 예, 듣고 싶은 노래이기도 해요. 도리스데이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세요. 전하는 말씀 듣고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 우와, 싸다. 정말 싸다.
1: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1: 진짜 감쪽 같네.
2: 역시 벤트웨이야.
1: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월 1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지금 현재 LA 날씨 바깥 풍경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LA 지역은 오전에 좀 전반적으로 약간 흐리지만 그래도 쾌적한 날씨였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은 56도까지 내려가면서 일교차가 다소 있겠습니다. 자, 오늘 대기질 수준 보통 수준이네요. 그리고 자외선 지수는 굉장히 높아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외출할 때 이 자외선 차단제, 모자, 선글라스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피부 보호 또 눈 보호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저녁 7시 46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해가 길어지면서 저녁 시간에 여유가 늘어났어요. 오늘 저녁 7시 46분경 아름다운 노을 감상해 보시는 거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소폭 하락하면서 13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 연준이 이 금리 동결 기조와 달러 약세 영향으로 환율이 안정세를 찾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있고요. 외화 송금이나 환전 계획 있으신 분들 실시간 추이를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국제금값은 온수당 2,340달러를 기록하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여전히 매력적인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현재 LA 지역의 가스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5달러 15센트 수준입니다. 이 캘리포니아 평균인 5달러 2센트보다 다소 높게 형성돼 있고요. 지역별로 차이가 좀 크네요. 주유시에 이 가격 비교 앱을 좀 활용하시면서 가장 저렴한 곳을 확인하시는 게 경제적일 것 같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힘입어 39,500선 돌파하면서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 이 기술주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하거나 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번 주 발표될 주요 물가 지표에 주목하면서 신중한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활기찬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골라봤습니다.

스티비 원더가 1950년생입니다. 5월 13일 오늘이 생일이네요. 축하합니다. 스티비 원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듣고 계십니다.

스티비 원더 시각장애인으로서 정말 대단한 가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각장애를 극복하고 Isn't She Lovely 딸을 위한 노래죠. 이 노래도 유명하지만 지금 듣고 계시는 노래 I Just Called To Say I Love You 정말 이 노래를 비롯해서 수많은 명곡을 남긴 가수입니다. 그가 세상에 전하는 이런 희망과 따뜻한 사랑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참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과 함께여서 여러분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은 애정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세요. 지금까지 저 고소미였습니다. 이름을 몇 번 말하는 거야. 사랑합니다.

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봉상품 2파.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가격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3: 중년이 되면서 체취가 조금 바뀐다, 조금 더 진하다 이런 얘기를 들으시거나 또 본인이 느끼시는 경우 종종 있을 겁니다. 이 중년 체취를 설명할 때 자주 거론되는 물질이 있는데요. 바로 투노네날입니다. 이건 피부 표면의 지방 성분이 산화되는 과정에서 생기는 냄새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땀 냄새가 땀과 피부 세균의 작용에 가깝다면 이 투노네날 말씀드렸듯이 피부 지질 산화와 관련이 깊은데요. 40세 이후에는 바로 이 지질 과산화물이 점점 증가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체취는 꼭 나이만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음주나 흡연, 스트레스, 식습관, 옷관리 많은 것들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런데 바로 이런 요인들이 바로 4050, 특히 남성들에게서 좀 많이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일과 회식, 또 수면 부족 등이 겹치기 쉬운 연령이기 때문인데요. 또 운동량은 줄고 체중은 늘기 쉬운 나이. 그래서 4050 남성인데 자신의 몸에서 나는 냄새가 어느 날 갑자기 달라졌다라고 하면은요. 욕실 안 문제만 볼 일이 아닙니다. 자, 관리를 좀 해봅시다. 거창하지 않으니까요. 물을 충분히 마시고 채소와 과일을 조금 더 챙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운동도요. 땀이 살짝 날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육류와 기름진 안주, 잦은 음주는 조금은 줄이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몸이나 옷에 배이게 되는 냄새들은 그때그때 꼭 씻어내줘야 됩니다.
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물질과 영성 실용단계 특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직도 내가 떡으로 이 세상을 사는 줄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그 하고 계심, 거기에 대해서 알게 되면 그게 나를 객관적으로 좀 보라 그랬잖아요. 내가 자기 사랑 안에서 들여다보면요, 나만 불쌍한 것 같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객관적으로 봐야 돼. 객관적으로 하나님 뭘 하고 계시나. 아, 지금 나가 하나님 앞에 이런 훈련을 받고 있네. 아유, 그래 감사하다. 그래 맞아, 나는 하나님만을 믿을 거야. 이런 어떤 그런 거로 넘어가야지 자기 연민 자기 사랑에 빠져갖고 난 너무 불쌍해, 나는 왜 이런 취급만 받고 살아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 이게 자기 연민이거든요. 거기를 딱 객관적으로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뭘 하고 계신가를 봐야 돼. 그러면 넉넉히 감사하면서 이겨나갈 수 있게 해봐라. 하나님 이런 일 하고 계시네. 그래, 나는 여기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대로 내가 바꿔서 나가면 되는 거야. 그럼 나는 승리하는 거야. 이렇게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그럼 넉넉히 이기는 마음이 생겨. 별 불쌍하지도 않아. 내가 왜 불쌍해. 하나님 지금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이 일을 벌이고 있는데 안 불쌍해요. 이게 바라보는 척도 너무 나 자신에게 빠져서 바라보면 너무 불쌍해. 그냥 콱 이혼해버릴까 그냥.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을 봐야 돼. 나를 위해서. 아, 하나님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아직도 이걸 못 배웠구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아직 못 배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사는 법을 알게 하시려고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 시내가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누가 앉아 있었어요? 엘리야가 그리스 시내가에 앉아 있었더니 누가 와서 아침 저녁으로 뭘 물어왔어요?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왔죠. 그죠? 왜냐하면 물은 여기 있으니까, 물이 마를 때까지 이제 엘리야가 거기 있었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근데 누가 까마귀를 시켰습니까? 물어다 주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물질을 제공하는 자는 다 누굽니까? 까마귀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물질이 오게 하심.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람이 준다 생각하잖아. 그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로 사용하신다니까. 이게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돈을 벌면. 이게 하나님이 누구를,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의 관계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그 속에 사람을 사용해서 나에게 물질이 오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물질이 안 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걸 인정해야 돼. 물질이 오게 하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는 뭐래요? 이 사람, 이 까마귀를, 이 미친 까마귀야. 왜 안 갖다 줘? 왜 안 갖다 줘? 너 다리를 하나 그냥 콱 분들이나 빼, 그냥 막. 너 일로 와봐. 까마귀는 다리 내봐. 그냥 콱 분들어 버릴 거야, 그냥. 왜 제대로 일을 안 해? 근데 누가 명령하신다고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알고 나면요, 물질 때문에 울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울어야 돼, 사실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에요. 이 까마귀가 사람이거든요. 사람.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한단 말이에요. 줘라, 주지 마라. 갖다 줘라, 갖다 주지 마. 아직 갖다 줄 때가 아니야.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도 하나님 안 움직이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를 위해서. 아직 훈련이 덜 돼가고. 그렇잖아요. 돈은 사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실 구원받은 거 생각하면 돈이 뭐가 그렇게 큽니까? 갖고 갈 것도 아닌데. 근데 입을 거 먹을 거 있으면 충족한 거예요. 아멘. 거기다 이상 사실 뭘 바래요? 응? 내가 뭐 그 돈 더 있으면 뭐 옷 더 잘 입고 딴 남자 만날 건가? 아니잖아요. 메이비야. 아니잖아. 어?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하고 계시나 보다. 그렇게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진짜 또 하나님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성 훈련을 받는 이유가요. 사람을 미워하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자는,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는 걸 보는 눈이 생겨야 돼요. 눈이. 그게 영적 지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영안만 열려서 천국과 지옥만 보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안은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아들이죠. 늘 사람을 대하고 살면 하나님이 안 보여요. 늘 사람이 하는 짓만 보면은 그냥 확 죽이고 싶지 그냥 뭐.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보이는 그게 아니라 더 큰 손이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면 감사합니다 그래야죠. 그죠? 하나님한테 삿대질 할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사람한테 삿대질하고 사람을 미워 이게 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사람에게 삿대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사람에게 삿대질하고 욕하고 하는 게 누구를 욕하는 거다?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당신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뭐라고 특징이 뭡니까? 네 번째 지족하라 했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밭에 심고 그 밭에서 거둔다. 여러분이 물질을 쓰는 게요 하나님의 밭에다 심는 거예요. 밭에다가 심고 하나님 밭에서 예, 이게 무슨 말이냐? 거둔다. 예. 여러분이 물질 자 여러분의 물질이 누구 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 거. 내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 하나님 걸 가지고 하나님의 밭에다가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한가 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고린도전서 3장 9절입니다. 3장 9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예. 다 같이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내 집에 있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밭인데 누가요?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쓰고 거기서 거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분도 같이 해요. 5분은 물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물질이 나한테 오면 나한테 온 물질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것이 아니라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이 누구한테 심으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써라 그래 그 물질을. 그럼 그분한테 쓰는 것이 그 밭에다가 쓰는 것이 내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해야 돼. 내 것을 주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와 있지만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것을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보상 심리가 생겨. 아유, 내가 저거한테 50%, 100% 썼는데 지는 아무것도 안 쓰네. 그렇잖아요. 그런 보상 심리가 없어지는 거야. 내가 누구한테 내 걸 주는 게 아니라 내가 100불 줘도 내가 100불 그게 내 게 아니라 누구 거라는 거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웃을 이웃에게 주는 걸 하나님한테 드리는 걸로 생각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야 보상 심리가 없는 거예요. 서운함이 없고 내 공로가 없고 자랑이 없고. 우리는 내한테 들어왔으면 그 돈이 내 돈이라 생각해. 내 돈이 아니라 남에게 쓸 때도 남에게 줄 때도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 이게 참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 게 아니라. 그래서 자꾸 드리는 자는 어요? 자꾸 드리는 자는 어떨까요? 자꾸 하나님께서 줍니다. 왜? 올바로 쓰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쓰니까 더 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항상 흘러야 돼. 위에서 내리면 밑으로 내려야 돼. 흘러야 돼. 이게 물이 고이는 게 아니라 흘러야 돼. 흘러. 그럼 계속 받잖아요. 썩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써도. 내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요? 내 것을 가지고 저 이 집사한테 쓴다. 그러면 저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나한테 뭘 선물하겠지? 어? 그런 보상 심리 그런 게 없어져야 된단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한테 돌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이 개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아까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내 게 아닌데 뭐 뭘 아까워. 아깝게는 아까운 생각 있다 없다 이게 없어집니다. 왜? 내 게 아닌데 뭐 하나님은 잠깐 나에게 맡겨놨을 뿐이에요. 그리고 흘러가게끔. 제가 전에 한번 누구한테 옷을 한 벌, 이 모교 성경반에 오신 분인데, 영어, 아, 영성훈련반에 오신 분인데, 그분이 슈트가 뭐죠? 양복, 바지하고 위에 마이하고, 그분은 까만 것도 있고 밤색도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간호원이신데, 간호원을 오래 하셨나 봐. 근데 저를 보고 집에 한번 오시라 그러더니 밤색 슈트를 하나 주는 거예요. 아주 새 거야 진짜. 자기도 한 번인가 밖에 안 입었대. 근데 이걸 드리고 싶대 목사님은 나한테. 근데 내가 받아놓고요 저도 딱 한 번인가 입고 그냥 모셔놨어요. 나한테 딱 맞아. 맞는데도 안 입어지는 거예요. 괜히 손도 안 가고 괜히 입어지지도 않고. 그 왜 그런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저께 진짜 그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 왜 내가 손이 안 가고 왜 안 입어지는지 이제 알았어요. 나를 거쳐서 그분한테 주려고. 그분은 정말 옷이 없는 분이거든요. 어? 근데 옷이 진짜 필요한 분이야. 어? 어? 막 버스비도 없어서 막 걸어다니고 이런 분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옷을 좀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생각 못하고 내한테 있다는 생각 못하고 딴 사람한테 오히려 사갖고 주려고 그랬는데 산 거는 5불씩 주고 샀어요. 그럼 세일을 하길래 샀는데 몇 개 산 건 안 입겠대. 그거는 좀 후줄거려하게 보였나 봐 그래도. 근데 제가 그거 슈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걸 탁 갖고 와서 이거 제가 봐도 참 이뻐. 아 이거 이렇게 아 이거는 갖고 가겠대. 근데 제가 딱 든지 아 이 주인이 바로 이자였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손을 거쳐서 내 게 아닌 거는요 반드시 이렇게 거쳐서 가게 하신. 그 제가 저도 그 옷이 안 입어지는 거예요. 안 입어진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응? 왜 하여간 하나님은요 우리 게 아닌 거. 그러니까 이 물질도. 우리 게 아니라는 사실은 내가 먹고 입을 거 외에는 우리 게 아니라는 건데 우리를 거쳐서 가는 거. 그러니까 그 옷이 내 거라는 생각하면 한 적이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싹 거쳐서 가버리는 거 봐요. 그 보면서 야 하나님이 참. 근데 우리는 모르잖아. 우리 인간은 모르잖아요. 나한테 그 왜 왔으면 그게 내가 왜 안 입어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때가 되니까 딱 가는 거 봐. 그 사람 너무 감사해 갖고 갔어요. 너무 잘 입을 거야. 그거. 저랑 똑같거든 사이즈가. 저랑 같이 쓰면은 언니냐 그럴 정도로 나랑 또 닮았어요. 하여간 그 슈트가 내가 보기엔 한 2-300불은 할 것 같아요. 싼 거 아니에요 절대로. 한 몇백 불 하는 것 같아. 아주 천도 좋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갖고 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물질을 줄 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 받는 사람이 물질을 받지만 하나님을 받는 것 같이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받는 것 같이 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공로가 나가면 안 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그분이 물질을 받을 때 하나님을 받는 것처럼 받게 하려면 하나님을 주는 거거든요. 물질은 누굴 주는 거다?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주는 겁니다. 네. 하나님을 주는 것이. 근데 나를 줘버리면요. 나를 주면 어떻게 됩니까? 냄새 나잖아요. 사람의 냄새. 그리고 그는 또 하나님을 받지 못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을 받아서 오히려 인간관계가 나중에 이상하게 되어버려 사망의 일이 되어버리는 예,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물질을 이웃에게 줄 때, 물질을 이웃에게 베풀 때 누구를 주는 것이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드려야 돼. 그 이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준 이웃을 기억하지 말라는 거야. 응?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그래야 내가 다음에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한테 받아요. 주라 그래야 하면 후인 음처들 되돌리지 하나님한테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한테서 받는다. 내가 이 집사한테 베풀었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중에 김집사한테 거둬요. 하나님 김집사로부터 오게 하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으로 하면 저거는 내가 많이 베풀는데 지금 하나도 안 베풀고 말이야 이러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집사를 통해서 주지도 안 해. 거두게도 못 하셔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받으려면 누구한테 주라는 거예요? 이웃에게 베풀지만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소스는 여러 군데예요. 이 집사한테 줬으면 이 집사로 통해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할 능력이 없어. 줄 능력이 없는 거야. 항상 베품을 받는 사람이지 우리한테 베푼 자가 아니에요. 베푼 자는 따로 있어. 아멘입니까? 그한테 받을 생각하지 마시오. 아멘. 늘 베풀더라도 늘 하나님한테 주는 걸 생각하면 하나님은 다른 데서 다 거두게 하시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에게는 늘 주는 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받을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합니다. 내가 심은 짓는 곳이 있어야 돼요. 내가 심는다는 건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거든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이 있어야 후이 넘쳐서 하나님도 되돌려 주셔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9장 한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에 예. 6절, 7절. 예, 한번 읽어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이나 도와줄 액수는 마음에 딱딱 오는 거 알죠? 이게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걸 깎아내리거나 하지 말라는 거죠. 그 다음에 10절 읽으면 다 같이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심을 씨앗을 반드시 씨를 주신다는 것이죠. 씨까지 먹어버리면 나중에 가나안에 있으면 가나안에 심어야 될 씨까지 먹어버리잖아요. 그럼 거두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는 대로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된다. 예. 아. 그래서 여러분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특징, 실용 단계 특징을 살펴봤습니다. 자, 아직도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이 물질 2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실용 단계를 배우고 있는데 아직도 나는 물질 때문에 울고불고 한다.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누가 하고 계시는 거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울고불고 할 일도 없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왜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뭐. 하나님 날 좋게 하려고 하실까? 안 좋게 하려고 하실까? 하나님 날 망하려고 하시려고 돈을 안 주실까? 날 좋게 하려고 돈을 안 주실까요? 생각을 해봐. 지금 불편하지만 나를 정말 잘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잖아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거예요. 그들 자녀에게 마련하신 생각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생각지도 못한 걸 예비하고 계신다잖아. 아멘. 누구한테요? 통과되는 자한테. 아무한테나 하는 게 통과되는 자. 응? 가나안을 아무나 주는 게 가나안은 뭐예요? 현세 천국이거든요. 현세 천국이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나안. 그러니까는 여러분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돈이 하나도 없을 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돈 저보다는 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저는 1불도 딱 1불 50전 있을 때가 있어서 50전 코로 두 개. 근데 그것도 왜 내가 갖고 있었냐? 속옷발 그 론드리 가면 속옷발 돈은 있어야 될 것 같아. 근데 코로 두 개 갖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 그때 코로 두 개인가 그랬어요. 그때는 코로 두 개. 그래서 속옷발 옷은 있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예배를 볼 때 수요 예배 때 가부의 두 랩진을 생각하면서 랩돈을 생각하면서 두 개를 다 내버렸어요. 그러면 속옷발 돈도 없는 거예요 진짜. 아 이거 녹음되면 좀 그런데. 근데요 참 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요 정말 돈 수중에 하나도 없어도 그때 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더 기뻐.

0: 한 달에 10불. 근데 우리가 나가는 돈이 또 있지 않습니까? 저는 또 나중에 뭐 설명하겠지만 하여간 어린애들 도와주는 또 돈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기가 힘들어 지금. 한 300불, 200 몇불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하려니까 사실은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또 이제 부담감이 오고 이러면 또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액수를 정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있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돈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내가 나 혼자 먹고 사는 건요, 옷만 있으면 되고 먹는 거 있으면 돼요. 그게 분깃이야,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근데 더 주신다, 그거는요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쓸 거를 안 준다 그러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주면 안 주시나 보다, 나보고 쓰지 말라 그러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한테 대해서 반응을 해야지, 사람에 대해서 자꾸 반응하면요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멀어지고 내 눈이 가려지면, 하나님 뜻에 대해서 눈이 가려지고 하나님 뜻대로도 못 살아들이고 지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은 왜 주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정확하세요. 내가 내 자녀를 위해서 돈 쓰고 내 남편을 위해서 돈 쓰고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거, 그게 다 나를 위해서 쓰는 걸 알고 계셔요. 그 마음이 싹 바꿔져서 내가 정말 내 자녀에게 쓰는 거지만 주의 이름으로 나에게 맡긴 자녀를 잘 돌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쓰는 거하고, 내 새끼기 때문에 내가 쓰는 게안 아까운 거하고는 틀린 거예요. 마음 자세가 틀려요. 상이 틀려요. 하늘나라에서 주시는 상급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보시냐? 중심을 보신다니까요.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중심이 바꿔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겉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 바꿔지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1: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 지역 574-9400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지저스 힐링 교회 여켈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왜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였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그래서 처음에는 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이렇게 신앙의 연주가 깊어지면은 사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육체가 낡아지면 낡아질수록 우리의 영은 더욱더 새로워진다. 그 말씀은 우리가 더더욱 신앙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로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소수를 제외하고서는 대다수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신앙이 오래되면은 마음의 감흥도 사라지고 얼굴에 웃음도 사라지고 뭐 그냥 시계추 왔다 갔다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진 풍경이 교회 안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목회자로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성경과 배치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가 만일에 성도 안에서 보인다고 하면은 그것은 성경적인 바른 신앙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은

0: 분명합니다. 예수께서 천국에 대하여서 겨자씨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성도들의 작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순종과 헌신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거대한 영향력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리워드, 상급으로 우리에게 되돌려함을 받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련된 것을 예수님은 다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비유로 말씀하실까? 그냥 팩트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와, 천국은 얘들아 이렇단다 라고 천국을 지으신 천국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까지도 그 말을 바로 그대로 알아듣고 세례 요한의 표현처럼 막 대쉬해가지고 들어올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지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저희가 구원받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모든 이 중요한 것들은 비유 속에 다 감춰놓았다고 이사야서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본문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아주 시시한 것으로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거창한 거 모든 사람들이 와 할 만한 그러한 비유를 전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거 뭐 가라지 비유, 누룩 비유 별거 아닌 건데 그런 거에다가 주님께서 그걸 천국하고 연결을 시켜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구원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 비유가 그들 속에 어떻습니까? 굉장한 하늘의 메커니즘으로 워킹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또 비유로 말씀하시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반드시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이 그 다음에 주님 아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습니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호기심을 주님께서 유발시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은 비유로 말씀하신 것을 퀘션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퀘션 때문에 어떻습니까?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려주시오. 도대체 이게 뭡니까? 뭐 겨자씨, 우리가 겨자씨는 잘 모르지만은 그러나 겨자씨에 관련된 것을 한우 많이 들어서 그냥 눈 감고도 그냥 다 그림을 그릴 수 있을 정도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 작은 거 하나에 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대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오병이어 이것을 예수님께 드렸더니 남자만 5천 명 전체 계산을 해보면은 최소 1만 5천 명에서 2만 명 정도의 사람이 어린아이가 드린 그 조그마한 도시락 그것도 보잘것없는 거예요. 빵 몇 개하고 물고기 몇 마리하고 그건데 남자만 5천 명 전체 최소 1만 5천 명에서 2만 명의 사람들이 먹고도 여기에 넘칠 만큼 생겼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님 앞에 드리는 조그마한 것이 이러한 결과를 낳는다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오늘 이제 이 본문으로 돌아가서 겨자씨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은 것의 대명사였습니다. 우리는 깨알은 알지만은 겨자씨는 모르니까 좀 더 숫자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겨자씨의 크기는 1mm에서 약 1.5mm가 돼요. 이게 무엇을 연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옛날 볼펜이 있죠? 옛날 볼펜. 요즘은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뭐 만년필도 나오고 그런데 옛날 볼펜을 보면은 맨 끝에 그 볼이 있죠? 베어링 같은 조그마한 볼이 있죠? 그게 약 1mm에서 1.5mm 됩니다. 무게는요? 이게 1에서 2mg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1g을, 1g을 만들려면은 겨자씨가 약 500개에서 1000개가 동원이 돼야 원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겨자씨는 나무과가 아니에요. 그냥 풀 종류입니다. 어브의 종류예요. 그런데 성경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게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돼 자란 후에는 풀보다 풀이 나오지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더 크면은 심은 후에 몇 개월 만에 이것이 자라나는데 풀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어느 정도이냐? 새들이 와서 깃들 동안에. 그런데 이것이 1년지기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은 다 시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것이 크는데 어느 정도로 크느냐? 최소 2m를 커요. 그리고 이게 최대 4m까지 큽니다. 그러니까 약 3,000배의 이 길이가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무게를 전체를 합치면은 겨자씨 씨알 그 하나의 무게를 나중에 풀 그로운 했을 때에 4m로 이걸 계산을 하면은 최대 500만 배의 성장을 하는 겁니다. 몇 백만 배요? 500만 배. 그런데 이 겨자씨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람들은 당시에 듣던 사람들은 백향목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좋은 나무예요. 그래서 왜 천국을 얘기할 때에 천국은 그 시더 추리처럼 왜 백향목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사람들이 의아해할 겁니다. 자, 백향목은 어떤 나무인 거니? 온전히 수입품이에요. 이스라엘에서는 백향목이 안 난답니다. 완전 수입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지을 때 백향목, 백향목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것도 레바논에서 그것을 수입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백향목은 성전이나 궁궐 또는 아주 부자 사람들만이 이 백향목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귀한 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백향목은 위엄과 영광과 힘과 그리고 영원함을 상징하는 여호와의 나무로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보면 백향목이 좀 교만한 자나 교만한 나라를 상징하기도 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백향목은 하나님의 은혜나 아름다움이나 그리고 꺾이지 않는 어떤 그 강인한 의인의 그 모습을 상징할 때에 백향목을 구약에서 인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92편에도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백향목에 대하여서 당시 유대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졌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이 겨자씨는요, 아무도 이 겨자씨에 대해서 어텐션을 안 할 만큼 이게 분명히 씨앗은 씨앗인데 씨앗 같지도 않은 씨앗이에요. 너무나도 작고 가벼워서 그냥 손바닥에 놓고 호흡만 좀 크게 하면 이게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요 귀중하게 생각지를 않으니까 밭의 중앙에다 안 심어요. 그냥 기껏해야 귀퉁이에다가 조금 뿌리거나 아니면 너무나도 이게 가벼워서 바람에 날려갖고 아무데나 그냥 가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떨어져서 심기만 하면은, 즉 일정한 조건만 주어지면은 이것이 이렇게 자라는데 최대 몇 배까지 자란다고요? 500만 배로 이것이 자란다는 것이죠. 500만 배의 결과를 낸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은 백향목이 아니라 천국을 말씀하실 때에 왜 겨자씨를 말씀하셨을까?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엘리트주의, 천국에 대한 엘리트주의를 깨뜨리고 천국의 보편성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챌린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천국은 침투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의 바람은 어땠습니까? 백향목처럼 이스라엘이 저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온 세계 후에 백향목은 한 30m에서 40m, 우리는 뭐 캘리포니아에서 뭐 좋은 파크들이 있으니까 가면은 백향목과 같은 그런 시더 추리들을 얼마든지 우리는 아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죠. 그렇게 우러러 볼 만한 온 세계가 우러러볼 만한 그런 나라가 되기를 당시 유대인들은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바램과는 영 다른, 사람들이 관심도 갖지 않는 아주 작은 것에 하나님의 나라를 투영해서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수한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온실에 갇혀있는 것이 아니고 겨자씨처럼 아무데나 그냥 바람에 날리고 결코 귀중하게 생각지 않는 어떠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의 환경도 뚫고 자라나는 그 강인한 그 침투력과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씨앗이고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겨자씨를 말씀하신 것은 이 작은 이 씨앗 속에 담긴 영원한 영광을 주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나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겨자씨를 보면은 귀중한 걸로 생각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안에 500만 배로 이것이 결실을 맺힐 수 있는 그 생명의 메커니즘,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비밀이 그 안에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을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거기에 감흥도 느끼고 챌린징도 받는데, 보십시다. 교회에서 작은 일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시고 사명, 미션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목사에게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콜링과 그리고 그 미션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충실하는 사람은 소수입니다.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냥 무시해요. 겨자씨처럼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이걸 좀 더 현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여러분들, 제가 먼저 위로를 드립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여러분 참 불쌍한 분들이에요. 큰 교회라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우리 이민사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잖아요. 큰 교회면 거기서 친구도 만나고 동호회도 하고 뭐 이런저런 다 합니다. 그렇죠? 도움도 거기서 다 받고 도움 주고 다 해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 이거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제가 다 방면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다. 저는 큰 교회, 작은 교회, 어떤 교회가 크고 좋고 나쁘고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의 사명이 저는 있다고 믿어요. 그런데 왜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장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왜 큰 교회를 갈까요? 왜 또 사람들이 큰 교회로 막 다 그렇게 러쉬 인투를 할까요? 제가 미국에 뭐 30년도 더 된 일입니다만은 미국에 오기 전에 서울에서 강남에 있는 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때 그 교회에서는요, 예배 시간 10분 전이면 문을 딱 닫습니다. 정문을 닫아요. 본당 문을. 그러니까 거기가 계단이 많거든요. 사람들이요, 그 문 삐비비비비비 닫는 그 안으로 들어오려고 와서 손을 집어넣어요. 잠깐만요, 저까지만 들어가십시다 이러는 거죠.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그냥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리하니까. 제가 큰 교회를 다녀보니까 정말로 편리하고 그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어요. 혜택도 다 좋아요. 좋은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왜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 왜 다 큰 교회로 가려고 할까요? 기왕에 봉사를 하고 뭘 하면은 우리처럼 작은 교회에서 하면은 개인적으로는 어떨는지 몰라도 별로 빛이 안 나요.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불쌍하신 분들이에요.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이 이 목사를 잘못 만나가지고 지금 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 거야. 불쌍한 분이야. How pity you are. 그런데 큰교회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유명한 사람일수록 더더욱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존경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영광과 칭찬과 존귀와 박수와 갈채와 모든 것들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교회는요 그런 게 없네. 거의 없어요. 그리고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양이 어떻습니까? 큰 교회는 나눠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많은데 우리는 옵션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를 지고 가다 그냥 쓰러지듯이 그냥 번아웃 당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들을 존경합니다. 이제 존경한다고 하니까 왜 또 대답 반응이 없으세요? 정말로 존경한다니까요. 예, 여러분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귀중한 겁니다. 사람에게서 인정을 받지 않으면 않을수록, 칭찬을 덜 받으면 덜 받을수록 하늘에서는 영광이 크다. 그런데 그 영광을 지금 오늘의 이 본문 여기에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겨자씨 하늘과 같다. 만일에 내가 지금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천국에 갔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아니 내가 심었던 그 조그마한 순종 하나가 세상에 천국에 오니까 맥시멈 몇 배? 5만 배가 아닙니다. 졸지 마세요. 500만 배, 5 million. 예. 500만 배로 천국에서 열매로 나에게 돌아온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어땠을까요? 아니 겨자씨 하나가 500만 배였으면 내가 두 개를 심었으면 그게 몇 배고 내가 그것을, 근데 왜 그때 나에게 주어진 그 동일한 시간 동안에 나는 왜 그 예배를 그렇게 등한히 했지? 나에게 맡겨진 그 조그마한 그 겨자씨와 같은 볼품없는 그 순종과 그리고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하는 것을 나는 왜 그렇게 했지? 내가 그것까지 다 드렸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을 통틀어가지고 퉁쳐가지고 겨자씨 하나로 500만 배 이게 아닙니다. 두리뭉실하게 생각지 마세요. 겨자씨 하나 심으면 몇 백만 배? 500만 배. 두 개 심으면? 그 다음에 열 개 심으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묻지 않겠습니다.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천국에 기가 막힌 영광과 리워드와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의 우리의 그 빛이 어디에 숨어 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밖에서 우리가 어려운 사람 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물 한 모금 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사람이 듣던 듣지 않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주님께 하듯 봉사하고 섬기고 그리고 헌신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다? 하나님께서 예 준비하신 신비가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생명의 메커니즘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러한 것들은 없습니다. 세상은 백향목과 같은 사람을 좋아합니다. 좋은 옷 입은 사람, 예, 명품을 걸치고 그럴싸하게 보이는 사람이 오면은 여기에 앉으소서 하잖아요. 여기에 앉으소서. 이번에도 한국에서 뭐 대통령이 오니까 믿지도 않는데 교회를 폐쇄하려고 하는 대통령한테 여기에 앉으소서 하고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부활절 메시지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오면은 당신은 저기 앉든지 말든지 하소서 하잖아요. 아예 말도 안 하죠. 그게 세상이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한 거, 그것을 다 감춰 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우리의 귀가 열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아니 그냥 일부분만이 아니라 풀 스펙트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줄 알아야만이 여러분과 제가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그러한 힘을 날마다 공급받아서 비록 우리의 육체는 쇠할지라도 우리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져서 죽음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더더욱 우리가 줄다름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적인 신앙의 바른 자세라 이 말입니다. 겨자씨 안에 주님께서 다 감춰놓으셨어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 못하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것을 알고 구원을 받고 그 혜택을 누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아예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 구원은 예수 믿지 않고 지옥에 가는 그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다 감춰놓으셨어요.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누구와 같이? 여러분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바로 겨자씨 하나에 집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결코 그것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것을 여러분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겨자씨 안에 이렇게 3,000배, 500만 배의 그 메커니즘이 들어있다고 할지라도 겨자씨가 심겨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Nothing입니다. Nothing이에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볼품없는 겨자씨입니다. 그러는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의 비밀이 잉태되고 눈에 보여지기 위해서는 심겨져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심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또 교회적으로 교회 바깥적으로 부르신 그 부름에 대하여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심겨져야 된다, 그 말은 순종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그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대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순종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큰 것으로. 예, 그 말의 의미를 이 겨자씨에서 여러분이 캐치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것으로, 그냥 몇 배가 아닙니다. 30배, 60배, 100배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심음과 같다. 예,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이 계산법을 아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부터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가 과거에 그냥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냥 흘려보냈던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깨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였음이니라. 할렐루야.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작은 일에 여러분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감동과 그 감화를 따라서 성령의 음성, 타인의 음성이 아닙니다. 육신의 음성도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여러분이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을 해가지도 아니하는 그곳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 심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겨자씨가 천국에 가니까 길이로는 3,000배, 그리고 부피로는 500만 배의 글로리로, 영광으로, 크라운으로 여러분에게 안겨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한 사람도 놓치는 우리 성도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주신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4: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그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데 이 사도신경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신앙의 핵심,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온 교리를 꽉 압축해서 만들어 놓으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한 문장 한 문장 고백할 때 그래서 아멘으로 같이 동의를 하면 같은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만약 사도신경을 같이 고백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거나 또 어떤 것은 인정하지만 또 어떤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고 얘기하면 그건 우리와 다른 신앙을 갖고 있는, 즉 말하면 이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단을 구별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신앙의 교리의 핵심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제가 듣기에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들은 사도신경을 인정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카톨릭에서 온 유산이다, 어떤 내용이 틀리다고 하면서 거부하고 또 교회에서 행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도신경은 초대교회부터 전해온 가장 기독교 신앙의 귀한 유산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항상 예배 때마다 했는데 주기도문과 십계명은 사실 예배 때마다 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은 기독교에 있어서 기독교 비전의 핵심이에요. 우리 기독교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를 가르쳐준 것이 주기도문입니다.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문이라는 거예요. 짧게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느냐. 그래서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죠. 샘플을 보여주신 거. 그래서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시면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그냥 이 기도를 반복하라 하는 뜻은 아니에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샘플로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이 모범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식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주기도문도 안 하는 교회가 있고 주기도문을 반대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을 잘못해서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의미를 모르고 그냥 우리가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또 걱정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분명 말씀드리지만 주문은 없습니다. 그러면 각 종교마다 주문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반복해서 자꾸 외우면 어떤 힘을 느끼고 그걸로 위해서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주문을 하지만 기독교에는, 교회에는 주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말하는 기도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미한 반복적인 단어를 우리는 계속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너희는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아무 뜻도 없이 그냥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예수님도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중언부언하는 주문이 없고 대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문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로 삼아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혹시 잘못되면 우리가 자꾸 반복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되고 무의미하게 반복될까봐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무의미하게 반복해서 주문이 되지 않도록 주기도문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구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얼마 있으면 또 주기도문 강의를 좀 하려고 그래요. 주기도문을 하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구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꼭 해야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은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요즘은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란 말을 막 강조하다 보니까 십계명 율법을 외면하는, 이 시대에 무슨 율법입니까? 율법은 구약에나 있었던 것이지, 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 율법은 다 끝난 것이 아닙니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만 붙들지 십계명을 외면하거나 무시하는, 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 이 시대의 기독교의 문제가 뭡니까?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삶이 알기는 잘 알지만 삶을 살지 못하는, 뭐 가끔 뉴스에 보면 뭐 사회적으로 큰 무슨 범죄,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켜 보면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십자가만을 붙들지 십계명을 잊고 살아가니까. 그래서 십계명은 우리가 기독교의 핵심, 교리의 핵심으로 우리가 잘 지켜야 되는. 그래서 성경도 보면 로마서 3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믿음, 율법, 믿음, 복음, 은혜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참된 율법의 의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믿음이다, 은혜다, 뭐 복음이다 하면 율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오히려 더 율법이 굳건히 서는,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율법을 우리가 은혜의 규범, 우리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의 원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출애굽기를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이 유월절날 탈출하죠. 이집트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이라는 곳까지 오는데 2개월이 걸립니다. 2개월이 걸리고 또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물러 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9장부터 마지막까지, 그리고 또 레위기 전체,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 그리고 신명기 일부분이 이 시내산에 머물던 1년간의 일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대부분이 사실 시내산에 있던 1년의 그런 일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이 1년간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이 시내산에 1년 동안 가장 큰 사건이 바로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사람이 쓴 거지만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돌판에다 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쓰신 이 십계명을 받는 것이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요, 시내산을 8번을 왔다 갔다 했더라고요. 모세의 나이가 80세였습니다. 시내산은 높이가 2285m예요. 여러분, 한라산의 높이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라산이? 네, 1950 정도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350m는 더 높은 산이고, 이제 메마른 땅에 바위산의 암벽산입니다. 80세의 노인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을 거기 정상까지 갔다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냥 받은 게 아니라 금식을 하시는데 40일 단식을 하셨습니다. 단식이란 말은 밥도 떡도 먹지 않지만 물도 안 먹는 거예요. 완전 단식이죠. 사람이 물을 안 먹고 40일을 산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40일 단식을 3번, 적게도 2번 하셨습니다. 성경 해석에 따라 다른데 적어도 2번, 3번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80세의 노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8번 산에 오르고, 그 중에 적어도 80일을, 많게는 120일을 완전 단식을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오는 그 위험한 십계명이 있다는 거. 이건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십계명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20장 그리고 신명기 5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두 군데에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첫 번째는 구약 전체를 율법이라고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전체, 그래서 구약을 따지면 유대인들은 토라 해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하고 예언서라고 해서 네비임이라고 하고 또 뭐 성문서라 케투빔이라고 얘기해서 그 앞글자만 따서 타나크라 그래요. 타나크. 그래서 그 율법하면 구약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율법하면 모세오경 토라에 있는 율법 613가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유대인 학자들이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연구해서 거기에서 모든 하나님의 명령을 뽑아보니까 총 613가지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가지에 하지 말라 248개에 하라 이걸 다 합치니까 613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율법이라고 얘기로 하기도 하고 또 율법을 좀 더 작게 얘기하면 핵심을 얘기하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이 또 율법을 나타내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으로 얘기할 때 십계명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죠. 오늘은 십계명의 서론이에요. 서론이니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십계명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 인간과 관련된 계명. 1계명 보통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또 내 유익 것을 탐내지 말라 십계명까지를 사람에게 관련된 계명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 정통 신학자 뭐 루터나 칼바르트라는 사람 이런 신학자들은 5계명을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글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녀들을 믿음과 말씀으로 양육시킬 책임이 있고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부모를 통해서 주기 때문에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으로 넣자. 또 한 가지는 십계명을 자세히 보시면 1계명마다 하나님 꼭 이 말씀 말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고 섬기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리고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에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항상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라는 말씀을 꼭 넣으세요. 6계명부터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렇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웃을 탐하지 말라. 6계명부터 10계명은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간단한 명령문만 나온다면 그래서 1계명 또 5계명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라는 말씀이 있는 것을 한데 묶고 아닌 것을 묶어서 그렇게 또 분류하시는 학자들과 또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계명이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냐 사람에 관한 계명이냐 이건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뭡니까? 너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그럼 믿으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기도를 대부분 들어보면 하나님 잘 되고 오래 살게 해주세요. 그건 여러분 기도 안 해도 돼요. 뭐만 하면 돼요? 부모를 공경하면 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건 구해서 얻는 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해서 얻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우리 부모는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교회에 어른들이 있잖아요. 교회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들 계시잖아요. 교회에 영적 리더들이 있잖아요. 공경하면 동일한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 오늘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십계명을 주셨을까? 성경적으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8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8장 5절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나를 죽인다고 생각하래요.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고 나를 억압한다고 생각. 아니에요. 반대예요. 사실은 나를 살리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울타리와 같다는 거예요. 울타리. 우리 인간의 욕심이 있어서요. 울타리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우리 끊임없이 가다가 멸망의 길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전한 울타리를 주셔서 마음껏 이 안에서 뛰놀 수 있도록 울타리를 주십니다. 살리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율법의 기능은 두 번째 기능은 이거예요. 죄를 좀 깨달으라는 거, 죄를 발견하는 거. 너는 죄인이야라는 것을 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비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다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요.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괜찮아. 저 사람 보니까 나는 그래도 훌륭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하나님이 이뻐할 만해.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남과 나를 비교할 때 나보다 못한 사람이랑 자꾸 비교를 해요.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이 정도면 그래도 나쁘진 않지. 그러나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으로 나를 평가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십계명만 해도 그냥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그 말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 내가 그렇게 악하진 않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 말에 매이지 말고 너가 형제를 미워하면 어떻게 된다? 이미 넌 살인자라는 거야. 난 간음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너가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고 있으면 너는 이미 간음한 것과 똑같다는 거야. 형제에게 욕을 하면 너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야. 아, 그러면서 더 무서운 말씀하시죠? 너의 눈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해라? 눈을 확 뽑아버려라. 네 손이 죄를 범하면 어떻게 손을 잘라버려라. 발이 잘못하면 발도 찍어버려라. 만약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하면 평생의 죄는 둘째치고 지난주 한 주만 생각해도 여러분 여기 온전한 몸으로 오실 분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 저도 온전한 몸으로 설교 못할 거예요. 율법은 그거예요. 너 죄인이야. 마치 율법은 엑스레이와 똑같아요. 엑스레이의 기능이 뭐 하는 겁니까? 뼈가 어디가 부러진지를 찾아내는 게 엑스레이. 근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면 난 구원받아. 이 말은 뭐냐 하면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부러진 뼈가 붙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럼 엑스레이를 많이 찍으면 뼈가 붙습니까? 아니죠. 엑스레이 아무리 찍어도 뼈는 안 붙어요. 엑스레이는 그냥 기능이 뭐냐? 여기가 너 부러졌어. 너는 이게 약점이야. 넌 이게 너의 큰 문제야.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엑스레이를 찍고 뼈가 부러진다를 알면 그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엑스레이를 계속 찍는 게 아니라 고쳐야 돼요. 어디 가서 고쳐요? 고치는 건 십자가에 가서 고친단 말이에요. 엑스레이로 우리 연약한 죄성을 찾아내고 고치는 건 십자가. 그래서 세 번째 기능이 뭐냐? 예수님을 의지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며.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 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거 지켜서 하늘나라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을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래서 십자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붙잡는 거예요. 마치 초등교사가 뭐냐 하면 예전에 노예들이 종들이 주인의 아들을 손을 잡고 서당까지 학교까지 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 사람이 초등교사,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그거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가자. 너 죄인이니까 이제 주님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나자 라고 하는 게 율법의 기능이래요. 우리 생명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오래 살게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생명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살려주려고 준 거야, 너가 죄인이라고 깨달으라고 준 거야, 예수님 찾으라고 준 거야. 그런데 문제는 이 좋은 율법, 율법은 좋은 거예요. 좋은 율법인데 지킬 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지키는 방법, 오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십계명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신 말씀, 십계명 하나하나 가르쳐 주기 전에 오늘 일절을 먼저 줬는데 뭐냐 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 1절 2절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을 가르쳐 주기 전에 먼저 주신 말씀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너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너 죽는 걸 못 봐서 너를 살려낸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여러 가지 있죠.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강압적으로 힘으로 움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책임감을 맡겨서 억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나 제일 사람을 완벽하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뭡니까?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느 예전에 교도소에서 체육대회가 있었대요.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오랜만에 수감자들이 밖에 나와서 야외 활동도 하게 돼서 얼마나 좋습니까. 특별히 그때는 수감자들, 특별히 모범수들에게 가족을 초대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서 가족들 앞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족들이 응원하겠어요. 잘해라, 이겨라, 싸워라 막 응원하다가 마지막 순서가 이제 하이라이트인데 가족을 업고 달리기라는, 그래서 먼저 가족을 업고 들어오는 사람이 그날의 MVP가 되는 순서였다고 합니다.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한 명씩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대부분이 어머니들이 이렇게 나왔대요. 아들의 등에 업히기 위해서 어머니들이 나오고, 또 어머니가 없는 수감자는 아버지가 나오고, 부모가 이미 돌아가신 분은 기다리던 아내가 와서 줄을 서서 다 업고 시작을 하려는 총성이 울렸는데 신기하게도 한 사람도 뛰어가지 않더래요. 부모를 업고 어머니를 업고, 또 어떤 아버지는 차마 업히지 못해서 뒤에 서서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아내를 업고 이 사람들이 달리는 것이 아니라 총소리가 나자마자 흐느끼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 오랜만에 어머니 체온을 느끼고 아버지 앞에서 수감자가 돼서 기다리는 아내를 데리고 와서 업고 달려야 되는데 아무도 달리지 못하고 그냥 흐느끼다가 울음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어느 1초라도 더 머물고 싶었어. 달리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다들 이게 나가면 효도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살겠습니다. 아내에게도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약속을 한. 그러면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물론 때려서도 되겠죠. 수감자들이 얼마나 많이 맞았겠습니까? 또 새로운 규범을 가지고 얼마나 힘들게 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 움직일 수 있어요. 조금만 잘못하면 때릴 수 있습니다.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 무섭게 대하면 그 이스라엘 200만이 전부 다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왜냐? 사랑에 감동되면 요구하지 않아도, 때리지 않아도 스스로 기쁨으로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세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모르고 못 깨닫습니까?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 깨닫게 돼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지 알고,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누가 하지 말래도, 누가 때려서도 아니고 직분을 맡겨서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할까. 저도 예수 믿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과 난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금식하면서 기도한 제목이 그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날 데려가 달라고 기도를 해요. 이게 뭐 난게 없어요. 아무리 해달라도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음성 가운데서 들려주시는 것이 마음에, 제가 그때까지도 잘 이해하지 못했던 말이 있어요. 자꾸 교회 가니까 사람을 벌레만도 못하대요.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보고. 아니 죄인은 죄인인데 그래도 벌레만도 못하다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항상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하나님이 만드신 뜻 가운데 다 움직인다는 거예요. 온 우주의 별들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벌레들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뜻에 맞게 다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직 인간만 거역한다는 거예요. 인간만 하나님을 반역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0: 마음을 둘 것이며 또 내 행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일들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은 좋은 거지만 내 힘으로 하나님 안 돼요.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십자가에 보려 살려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니까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살게요 하면, 하나님이 그런 결단을 하면 성령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아이, 우리가 죄 짓고 살지 어떻게 말씀대로 삽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인간이 말씀대로 못 살 걸 알면서 말씀대로 안 산다고 책망하시는 분 아니에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령을 따라 살면, 십자가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회개하고 성령 받으면 너 이길 수 있어. 죄를 이길 수 있어. 율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이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10계명 1계명씩 다음 주부터 나눠볼 텐데, 여러분 억압하려고 힘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그 말씀 안에서 생명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려고 우리가 계명을 나누는 거예요. 계명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린 온전히 기도할 때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붙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UB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피나스 의로운 분노, 열정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2: 발라크를 왜 굳이 얘기했냐? 피나스를 얘기하기 위해서 발라크를 이야기한 거예요. 발라크가 있어야 피나스가 있어요. 피나스가 있기 위해서 발라크가 있는 거예요. 발라크를 모르면 피나스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가기도 하지만 중간에 싹 없어도 또 이해가 되는 이렇게 뚝 넘어서 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이 발라크와 피나스는 하나 뚝 떼고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어저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내 안에 발라크와 발람을 끄집어내고 막 발견하고 그거 했어요. 그죠? 해야지 된다니까요. 해야지 피나스가 나와요. 여러분 안에 발라크와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발견하지 않은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크와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라크와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라크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죽죠.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

0: 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 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고.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너 뒤에,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의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뚜껑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오, 저 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그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만 4천. 2만 4천.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골 앞에다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계속 비느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느하스예요. 사람은요,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이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맘대로 살아. 그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빛,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잘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거 하나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뭐와 뭐의 분리예요. 영과 육의 분리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는데 더 이상 볼수 없어서, 분리되어져서 볼수 없어서 그게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거 별거 아니에요. 나 자신의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라고 하는 거는 그 죽음으로부터의, 그 죽음의 천사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의 자유함, 그것이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샬롬 옆에 샬롬 해주세요. 샬롬, 샬롬, 샬롬이 임할지어다. 샬롬, 샬롬.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 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 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 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그저저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우리 지금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고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 체계. 면역 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 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 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달지라도 영적인 면역 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병 걸렸대.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 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 체계예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살수 있어요. 영원히 살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피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아, 이거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있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죠? 광야.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요.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 한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삶 가운데에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막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끝머리예요. 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숭배.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아우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이 맛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지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 다 뒤집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애들,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 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치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 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나스의 가문을 통해서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뭐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 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화평, 이 나오거든요. 평 샬롬.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 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 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피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패션, 열정으로 그 저기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돼요.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일까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에 1차 때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 우와, 우와. 자, 이번에 2차 때 60만, 네, 맞습니다. 60만, 60만 얼마가 나올까요? 1,730명. 3,500에서 1,700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거의 같은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출애굽 한그 인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그리고요.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게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도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알고 이전 현재 앞으로 올 세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수기 27장에 이것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이제 안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안수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어디죠? 어느 산이죠? 느부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봐라, 봐라. 저 땅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반석 두번친 거, 그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못 가. 말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은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거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또 1세대. 그럼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듯이.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또 누가? 아,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시죠? 그죠? 당신은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세대에 육으로 보는 그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인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뭐였죠? 모에드. 아이고야, 이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나오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그죄 없음. 그 다음에 또 초실절.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유월절, 오순절 했죠? 오순절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대속죄일 얘기해 보세요. 저 나팔 불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초막절.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날. 절기, 모에드는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절기가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 절기 왜 복잡하게 그거 하냐고. 절기 다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게 바로 절기예요. 시간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25시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23시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모두 2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그 법을 또 우리에게 소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유월절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번제와 안식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안에 이 절기가 매일매일 속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 이 절기들을 살아낼 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가리키고 절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해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통독 오전 11시, 목요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카운티 통일광장기도, 이스라엘과 열방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컬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오시연의 모닝 리포트.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하는 중국의 태도에서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이른바 강대국의 자신감이 엿보이는 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시연입니다. 네, 치밀하게 계산된 영적 의존부터 한치의 물러섬 없는 의지 주도권까지 이제는 더 이상 미국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태도를 전 세계에 과시하는 듯합니다. 미국 대통령을 맞이하는 화려한 환영 행사 이면에는 뼈있는 외교적 메시지마저 숨어 있습니다. 네, 지난 2017년과 비교해보면 더 알 수 있는데요. 첫 방중 당시 당 최고 실세가 나섰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 국가부주석이 트럼프 대통령의 영접을 공항에서 맡았죠. 미국 정상을 향한 거취례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의 급은 낮춘 것입니다. 기싸움을 공항에서부터 벌인 셈이죠. 자, 무엇보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바로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 이제 대만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이른바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당당함의 배경에는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있고 또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고 불리는 제3세계 국가들을 향한 이른바 쇼케이스로 활용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질서의 대안적 리더로서 이미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 섰다, 이런 과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이번 중국 국빈 방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족, 그리고 미 경제계를 좌지우지하는 여러 CEO들, 그리고 내각에서 이른바 트럼프의 남자들이라고 불리는 장관급 사람들이 총 출동했습니다. 특히 내각에서 대중 강경파로 꼽혀오고 있는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이번에 함께 베이징을 방문했다는데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중국의 제재 대상 신분이기 때문입니다. 루비오 장관의 중국 방문은 그래서 이번이 처음입니다. 루비오 장관이 왜 중국으로부터 제재 대상에 올랐느냐. 상원의원 시절 홍콩 민주화 시위 탄압과 신장 위구르족 인권 문제 등을 강하게 비판해왔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나 제재를 받게 됩니다. 중국의 제재에는 일반적으로 입국 금지 조치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서 그의 방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일찌감치 제기되어 왔는데요. 중국 측이요. 그의 중국어 이름 표기를 좀 바꿨습니다. 두 한자 모두 중국어로는 루비아오로 읽는다고 하는데요. 발음은 같은데 한자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과거 제재 대상의 인물과 현재 국무장관의 인물은 다르다라는, 참 어찌 보면 눈 가리고 아웅인데요. 이렇게 조치를 해놓고 일단은 중국 방문에 문제가 없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쿠바계 미국인인 루비오 장관, 정말 대표적인 대중 강경 인사인데 인권 문제도 물론이지만 그래서 중국 기업 제재 법안 추진을 열심히 해왔고요. 다만 최근에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관계 관리 기조에 맞춰서 일정 부분 유연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미중 정상 만남의 결과가 세계 경제, 또 이란 전쟁 상황, 그리고 동맹국들의 안보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세계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많은 사람들이 대거 중국을 방문하고 미국에는 누가 남아있냐? 벤스 부통령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떠나기 전에 이미 이란과 많은 얘기를 나누고 있고 잘 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힘을 보태곤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중국에서 얘기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미국이 대일한 군사작전에 나설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흘리는 거죠. 계속 압박을 하면서 또 회유도 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전쟁권한법 관련해서 상원에서 표결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부결되긴 했는데 50대 49였습니다. 거의 가결될 뻔했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측에서 3명의 상원의원이 이 전쟁에 대해서 멈춰야 된다라고 표를 냈거든요. 그래서 거의 바뀔 뻔했는데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도 이 부분이 제일 걸린 겁니다. 의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전쟁을 이어갈 수 있는 시한 60일 이미 끝났고요. 그 끝나는 날 그래서 장대한 분노라는 작전명이었던 이 작전이 끝났다. 전쟁이 끝났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뭔가가 충돌이 이어진다면 또 다른 작전명의 작전은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더 이상 군사작전 그것도 대대적인 군사작전에 들어가는 데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명분이 없을 듯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측에서도 군사작전이 더 들어가기는 쉽지 않겠다고 판단하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더 전쟁을 확대하지 않을 때 과연 이스라엘 측은 본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다는 보도가 쏠쏠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개적으로 이란과 친밀함을 과시하고 있는 중국을 지금 미국의 대통령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확전이 될 가능성은 글쎄요, 많은 위험부담이 있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미국이 취할 수 있는 군사작전은 아마 제한적인 작전이 될 것 같고 호르무즈 항행을 뚫어내는 자유 프로젝트가 조금 더 확대되는 것들, 하지만 뭐 일부에서 우려하는 지상군 파병, 핵물질을 꺼내기 위해서 특수전 세력을 투입하는 작전, 이런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외교 관계자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했다라고 전해드렸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13일 저녁 8시 베이징에 도착해서 전용기 계단을 타고 맨 처음으로 내려왔고요. 그 뒤로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차남인 에릭 트럼프와 부인 라라 트럼프였습니다. 그 뒤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였고요. 그리고 그 뒤에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사스 국방장관 등이 순차적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 비행기 내려오는 순서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라고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뭐 실용주의자여서 그랬을까요? 이런 순서로 서열이 정해져서 이렇게 내려오게 만든 건지 참 그렇다면 이상한 권력 서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이런 권력 서열에 이어서 또 그렇게 많이 동행했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의 모습이 보여서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흥행했던 세 편의 시리즈물 러시아워, 이제 곧 4편이 곧 촬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 연출을 맡은 브렛 레트너 감독이 이번 중국 방문길에 동행을 했습니다. 브렛 레트너 감독 측은 중국에서 러시아워4의 촬영 후보지를 물색할 것이다 라는 이유를 들면서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촬영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도 레트너 감독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1에 탑승하는 것이 목격됐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배우 성룡과 크리스토커가 함께 출연해서 파리, LA, 홍콩 등을 배경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아주 코믹하게 담았던 러시아워. 전 세계를 무대로 했으니만큼 이번에는 중국이 많은 그 무대에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갔다. 뭐 그렇게 이해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레트너 감독이 1편에 이어서 2편, 3편까지 감독을 맡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레트너 감독은 2017년에 여배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화계에서 퇴출당했습니다. 네,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출당한 감독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구원을 해줬고요. 결국 이렇게 대통령 전용기까지 탑승을 하게 된 겁니다. 네, 멜라니아 여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죠. 멜라니아 연출을 맡기면서 영화계에 복귀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만들었고요. 그런가 하면 이 러시아워라는 영화도 이미 4편 제작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지만 흐지부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 판권을 갖고 있는 파라마운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 속편 제작의 급물살을 탔고 촬영에 돌입하기까지 된 것입니다. 네, 왜 그럴까요? 다른 건다 떠나서 자신의 부인과 많은 시간을 함께해야 되는데, 그녀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맡기는 감독이 성추행 전력이 있는 사람이었다. 참, 보통 사람의 심리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입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관세를 환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와서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4: 어떤 무대는 축하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이 무대는 모든 것을 시험합니다.
5: 모든 드라이브, 모든 어프로치, 그리고 단 하나의 퍼트까지 매 순간 압박은 쌓이고 끈기는 한계까지 밀려붙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가장 대담한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4: 2026년 6월 LI가 후원하는 US 우먼스 오픈 로스앤젤레스의 상징적인 리비에라 컨트리 클럽에서 역사적인 첫 개최 전율의 순간을 직접 경험하십시오.
5: 6월 2일부터 7일까지 지금 바로 USWomensOpen.com에서 티켓 예매하세요.
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8: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앤케어의 국민보약 녹용홍삼.
9: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10: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8: 면역력엔 최고인 녹용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8: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1: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1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1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4: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5: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14: 품격 있는 가정에 달 선물
15: 우메캔.
16: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14: 감사한다면
15: 사랑한다면
14: 역시 우메캔.
15: 저도 우메캔을 받고 싶어요.
16: 888-941-3311 우메캔.
17: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지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오수연의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부터 또 후원해 주시는 분인데요.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CNBC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석 달 만에 1차 환급금을 기업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소매업체인 오스코스의 매필드 CEO는 전체 환급액 규모를 확인하진 못했지만 신청액 가운데 초기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또 완구업체 베이직펀의 제이 포먼 CEO 역시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의 약 5%를 환급받았다라면서 올해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우리 팀에 투자하는 데 이 환급금을 활용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앞서 글로벌 물류업체인 UPS, FedEx, DHL은 고객을 대신해서 관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세관국경보호국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1차적으로 830만 건 수입 선적물에 대한 354억 6천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관세 환급,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에요, WABC 방송과 인터뷰를 가졌는데 여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자 미친 짓이다.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거둬들이고 있다. 굉장히 당연한 일을 한 듯한 그러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지난 1957년에 설립된 코리아 소사이어티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고요. 한미친선 비영리 단체인데 양국 간의 경제, 문화, 정책,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또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새로운 회장이 탄생했습니다. 에이브러햄 김인데요. 어제 뉴욕 맨해튼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과거 미국이 이끌고 한국이 따르는 관계, 소위 시니어 주니어 릴레이션십이었다면 이제는 한국이 공동 파트너, 즉 시니어 코 파트너가 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관계가 변하면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그래서 달라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민 2세대라는 그는 얼마 전만 해도 사실 한국에서 왔다라고 하면 남한이냐 북한이냐라는 질문이 먼저 훅 들어왔는데 이제는 그런 질문은 거의 없고 K-드라마가 어떤지, 블랙핑크 얘기, BTS 팬인지 이런 질문이 흔해지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그만큼 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제는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관심을 어떻게 실질적인 협력과 연결할 수 있을지가 중요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LAC의 재정위기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이 재정위기를 겪게 된 것 역시 시정부의 만성적인 과소비가 문제가 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직원 보상비만 6억 1,100만 달러가 늘었다고 합니다. 소송 합의금은 어떻고요?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이미 3억 2,500만 달러 초과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컨벤션 센터 확장에 27억 달러를 승인했는데 시 감사관은 투자금 회수에는 아마 55년이 걸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재정 위기를 결국 돌파하려면 세금 인상밖에 없고 그래서 오는 6월 2일 투표에는 세 가지 시 세금 인상안이 동시에 올라 있습니다. 가로등 부담금 투표 역시 같은 날 마감된다고 하는데요. 일단 불법 대마초 사업장에도 사업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있는데 불법 업소에서 어떻게 세금을 거둘지는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또 하나는 호텔 예약 플랫폼이 받는 수수료와 할인액에도 14%의 숙박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호텔세를 14%에서 16%로 올리고 2028년 올림픽 이후에는 15%로 낮추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세금 폭탄의 배경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네, 어떻게 보면 가장 작지만 또 가장 기본이 되는 정부의 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시의회가 시의회가 이렇게 경영을 제대로 못한다면 주정부 또 크게는 연방정부까지 그 영향이 미칠 텐데요. 네, 어쨌든 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 오기 전에 LA 시정부 좀 더 살림살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18: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인 어제 초대형 유조선 등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BC 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코스코라는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초대형 유조선 위안화우호가 어제 이란 라라크섬 인근을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NBC 뉴스는 이에 대해서 위안화호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연관된 중고차량 운반선 등 다른 대형 선박 4척도 지난 이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동안 이란산 원유를 몰래 판매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가해왔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이틀 동안 중국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사실상 이제는 눈 감아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완화 제스처를 취해놓은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의 무기 재고가 점차 소진되고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국방부가 저가형 순항미사일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는 향후 3년간 저가형 순항미사일 만기를 신속하게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미사일은 차량 등 다양한 플랫폼에 탑재가 가능하며 대당 가격은 수십만 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백만 달러에서 요격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천만 달러가 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미사일에 비해서는 저가형이다라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함정에서 발사되는 단순한 토마호크 미사일만 봐도 한 기당 약 200만 달러가 넘습니다. 국방부는 이 저가형 미사일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내 4개 방산업체와 계약을 했는데 이 중 한 업체는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해서 미사일을 싸게 만들겠다라고 밝힌 업체였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든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찍어 만들겠다라는 것인데 과연 어느 정도의 성능을 갖출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8: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두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 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내리고 다시 발 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기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 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0: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1: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0: 23388-5600. 23388-5600.
1: 전화만 하면 융자승인 2차용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0: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1: 융자나라 좋은 나라.
0: 융자라면 콜미.
1: 23388-5600. 23388-5600.
2: 융자 나왔어요.
3: 우와 빠르네.
4: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0: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 월드로 가세요.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7: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6: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7: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6: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7: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6: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8: 모닝리포트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에 아무리 오래 계셨어도 어떤 공공서류를 떼는 일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나요? 공공기관 자체 방문하는 것도 뭐 예약에서부터 한참 기다려야 되고 어쨌든 머리가 절레절레 흔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에서는요, 이제는 카카오를 통해서 음성으로 다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AI 국민비서라는 기능을 도입을 했는데요. 공공시설 예약 절차를 카카오톡 내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한 것이죠. AI 국민비서, 이건 카카오와 행정안전부가 협력해서 지난 3월에 선보인 AI 기반 공공서비스 플랫폼입니다. 별도 앱 설치 없이 카카오톡 채널 국민비서 굿비를 통해서 전자증명서 발급이라든가 공공시설 예약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입력조차 할 필요 없습니다. 음성으로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줘, 아니면 뭐 테니스장 예약해줘, 이렇게 음성 명령만으로도 전자증명서 발급, 공공시설 예약 등을 처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기존에는 예약 과정에서 별도 서비스로 이동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카카오톡 대화창 안에서 이 시설 검색부터 예약 완료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카카오는 생활 밀착형 공공서비스 연계를 확대하고 이용자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지능형 공공 AI 서비스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한국의 전체 이용 건수가 줄고 있습니다. 6년째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60세 이상 부부의 이른바 황혼이혼은 역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에요. 국가데이터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88,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도보다 3,020여 건 줄었고요. 6년 연속 감소세인데 지난 1996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면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부부의 이혼은 지난

네, 13,74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년보다 943건이 늘어났고, 1990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혼에서 60세 이상의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이 15.6%,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뭐, 인구 고령화가 이유일 수도 있고요. 기대 수명이 증가하는 것, 또 여성의 경제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등등이 황혼 이혼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이혼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번 주 초에, 이번 한주 한국 법정이 꽤 많은 조명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었죠. 바로 또 어제 많은 기자들이 몰려갔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두 사람의 재산 분할 파기 환송심, 조정 기일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노 관장만 일단 직접 출석을 했고요. 양측의 입장이 확인이 됐지만 그래서 짧은 시간 안에 종료가 됐고 추가 기일은 당사자들이 모두 출석할 수 있는 날로 지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이번 소송의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분할 대상 포함 여부입니다. SK 주식이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한다면 SK의 주가 가치 산정 시점도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요즘 SK 하이닉스 등 계열사의 실적 호조, 경영권 분쟁 가능성 등이 맞물리면서 SK 주가가 한 주당 50만 원 선을 돌파하면서 3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어느 시점의 주가를 기준으로 재산을 분할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양측이 주고받을 현금 규모가 조 단위로 널뛰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네, 이혼율은 떨어지고 있고 반면 결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늘고 있다는 소식이죠. 반갑습니다. 이에 따라 출산율 역시 매년 소폭이지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식이 주변에서 점점 늘어날수록 결혼식에 갈 때는 빈손으로 갈수 없잖아요. 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부담이 꽤 크다고 하죠. 축의금이 과연 어느 정도가 적당한 것일까요? 네, 지난해에는 지인과 가족의 결혼식에 건넨 평균 축의금이 11만 7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평균 축의금은 2023년에 11만 원, 24년에 11만 4천 원, 지난해 11만 7천 원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년 텀으로 보면 한7% 가까이 올랐고요. 축의금 액수별 비중은 5만 원이 42%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10만 원, 20만 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평균은 11만 7천 원이고요. 어떠세요? 생각했던 것보다 저는 조금 높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최근에는요, 5만 원은 비중이 줄고 있고요. 10만 원 이상 축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뭐, 100만 원 이상 고액 축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관계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금액이기도 하지만, 일단 평균이 10만 원을 훌쩍 넘고 있다는 사실. 특히 결혼하기 참 좋은 5월달, 이달 들어 벌써 주말마다 결혼식을 찾고 계시는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머니가 굉장히 가벼워졌을 것 같습니다. 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월세 매물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매가 생각보다 빨리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집주인들이 매물을 월세로 돌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에 따르면은요, 서초구 아파트 월세 매물이 4,297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1일과 비교해 보면 2주 사이에 한 26%나 증가한 수치라고 하고요. 서초구 월세 매물은 지난 1월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한 이후 감소세를 보였었습니다. 지난 3월 초에 2,500여 건까지 줄어들었는데 최근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전세 매물 역시 증가하고는 있지만 월세 증가폭이 더 가파르다고 하는데요. 매물이 가장 적었던 지난 3월 초와 비교해 보면 서초구의 아파트 월세 매물 증가율이 74%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는요, 매매 시장 침체가 이렇게 월세 전환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출 규제도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초고가 아파트는 급매로 내놔도 사실 거래가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다주택자들이 보유세와 금융 비용 부담을 버티기 위해서 매매 물건을 고액의 월세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서초구에서 이렇게 증가율이 높은 이유는
서울에서도 다주택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주택소유 통계에 따르면 서울 거주 다주택자는 모두 37만 1,800여 명인데, 이 가운데 서초구 거주자가 2만 1,700여 명으로 전체의 16.7%를 차지했습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어도 8시간을 넘겨도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비슷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연구 결과는요.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네요. 우리 몸의 장기는 조금씩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이를테면 여성에게서는 난소가 아무래도 다른 장기보다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총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연구팀이 만들었습니다. 노화 시계는 혈액 검사나 의료 영상 같은 생체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분석해서요, 특정인의 장기가 실제 나이보다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늙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놓고 수면 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네, 말씀드렸듯이 6시간 미만 아니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노화 시계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장기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요. 이른바 뇌부터 심장, 폐, 면역계까지, 그러니까 신체 전반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울증과 수면은 깊은 관계가 있겠죠. 특히 노년기 우울증과 관련해서 수면 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수면 과다는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게 뇌와 지방 조직의 노화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의사는요, 단기 수면자, 장기 수면자는 만약에 같은 병이 생기더라도 기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면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 네, 좋은 잠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 이 순간도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 맞죠?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제공이었습니다.

0: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1: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0: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1: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0: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2: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3: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4: 류마티스 관절염.
5: 어깨와 허리 통증.
4: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5: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4: 진통제 없이
5: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5: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6: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7: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8: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 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7: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8: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9: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1: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벌써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은 오히려 요즘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13일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피해를 입으며 이와 인접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는 최소 800대의 드론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전역 14개 지역을 공격했다며 추가 드론이 계속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진입해 밤새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철도 기반 시설과 기타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이 이루어진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최서단이자 슬로바키아와 접하고 있는 국경 도시 우즈호로드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세관 당국은 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 국경의 모든 검문소를 추가 공지 때까지 폐쇄한다고 밝힌 후 몇 시간 뒤에 트럭 운행 등은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민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입장권을 보유한 외국인 팬에 한해 최대 $15,000에 달하는 입국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하고 4월 15일까지 FIFA 패스 제도에 등록한 팬에 대해 비자 보증금을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IFA 패스는 월드컵 관전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일종의 우선심사 제도입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FIFA 측 요청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수개월 동안 백악관 등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잦거나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 50곳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 국민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5,000, $10,000, $15,000 가운데 한 단계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 가운데서는 알제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튀니지 등 5개 나라가 이 보증금 부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 선수와 코칭 스태프 일부 지원 인력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또 면제 혜택을 받는 팬들의 경우에는 하지만 통상적인 비자 심사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국제 엠네스티와 미국 시민 인권단체 수십 곳은 월드컵을 앞두고 각국 팬들에게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을 담은 월드컵 여행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판 논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전 세계 화합을 표방해야 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3: 미국과 이란 간 전쟁에 따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지난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노동통계국은 지난달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대비 6.0% 상승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2년 12월 이후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전월 대비 상승률은 1.4%로 지난 2022년 3월 1.7%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5%의 3배나 높은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이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서비스 가격이 이처럼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생산자 물가를 예상 밖 수준으로 크게 밀어 올리게 됐습니다. 노동부는 최종 수요 서비스 가격이 전달 대비 1.2% 상승한 것이 4월 소비자 물가 상승에 약 60%나 기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월가 전문가들은 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으로 인해서 4월 생산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었지만 그 상승폭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도 훨씬 더 큰 폭으로 올라서 우려를 낳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지상전 침략에 대비해서 최근 수도권을 방어하는 대규모 훈련을 실시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닷새간 주 야간으로 실시됐고 이란 혁명 수비대의 최정예로 꼽히는 수도방위 사령부가 주관했습니다. 언제 실시한 훈련인지 정확한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훈련 장소는 테헤란 인근의 한 작전 지역으로 현지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종전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공격 재개 가능성이 커진 데다가 미국의 지상군 투입까지 거론되면서 이에 대응한 이란 군부의 대내외 과시용 훈련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에 공개된 홍보용 훈련 영상을 보면 넓은 황무지에서 픽업트럭에 거치한 기관총, 기관포, 그리고 개인화기 등을 발사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특히 견착식 대공 로켓포와 또 드론으로 미군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그려진 표적을 명중시키는 장면 등이 반복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 또 헬기를 타고 수도로 침투하는 미군 특수작전 부대에 대한 이 대비 태세를 부각하는 그런 훈련 영상도 어제 공개됐습니다.
12: 5월 14일 오늘은 의학계에서 정말 의미 깊은 날입니다. 1796년 영국의 시골 의사 에드워드 제너가 당시 8세 소년에게 우두 바이러스를 접종합니다. 우두는요, 원래 소에 젖을 짜는 사람들의 손에 가벼운 종기가 생기는 수준의 질병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두를 앓는 사람은 천연두에는 걸리지 않는다라는 민간설이 돌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실험을 했는데 며칠 발열하고 곧 나았고 이후에 이 소년은 천연두에 걸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 백신의 기원인데요. 백신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바카에서 유래했습니다. Blue eyes, baby's got blue eyes. 네, 오세훈의 모닝 리포트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은 하늘 위의 호텔 세계 최대 항공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엘레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공원과 엘레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탄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잘하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그리고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한 주의 반이 벌써 지났네요. 오늘 아침 발걸음이 조금은 더 가볍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1: 네, 여러분, 마더스데이 주간입니다. 그래서 다시 휴 얘기입니다. 휴를 성경에서 강조하는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가리키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바로 최성규 목사님을 여러분들한테 소개합니다. 최성규 목사님, 바로 여러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성산휴대학원이라는 그러한 최초의 휴대학을 만든, 그리고 또 과 역시 휴학과라고 휴에 대한 그 전문 8개학과를 부설기관으로 발전시킨 아주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그 최성규 목사님, 바로 휴는 하모니의 약자로 봤습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 이 휴는요 흔히 유교적 덕목으로 잘못 알고 있다라고 보고 계시고, 오히려 공자님보다 천년을 앞서 강조한 사람을 밝히니, 바로 이 모세의 십계명 중 오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해서 찾았던 그분이 이 최성규 목사님이시기도 합니다. 이 최성규 목사님의 주장,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인 영향력을 발휘해서 지난 2016에도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이 국민훈장, 성류장을 받았고, 그리고 이 교가 살아야 나라 산다라고 외친 지가 벌써 27년이 되어 가십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최 목사님의 효운동은 가정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그래서 성경에 찾은 칠효라는 그러한 기도 제목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부모 어른 스승 공경하는 것도 효며, 어린이 청소년 제자도 효고,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사랑, 환경보호에서 7대 효를 강조하는 그러한 효대학원까지 차리신 아주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최성규 목사님께서 주장하시는 것은, 과거의 효는 군주제로 일방적이고 불평등하고 가족 이기주의나 아니면 여성과 어린이가 소외됐었는데, 이 최성규 목사님이 주장하는 효, WHO, 하모니의 약자인 효는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고 쌍방적이면서 관계적이다, 또 평등과 이타주의, 애경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셨고, 또 우리 NLT 영어성경도 보면 시편이나 또 형제가 하모니를 이루며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즐거운가라고 나와 있다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자, 하모니는 효와 평등입니다. 그래서 이 최성규 목사님, 아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황과 훈계를 양육하라 라는 에베소서 6장 4절을 강조하고 계시면서, 그래서 어버이날이 되면 항상 인천에 계신 어르신 1,000명을 모시고 선물과 식사를 대접하고, 설날에도 1,500명 어른들한테 천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자, 집에서 매일 큰절하게 운동도 시켜서 이제 모든 아파트에 사는 어른들은 아이들을 보면서 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이 아주 정겹게 다가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더스데이에 한번 우리 부처님의 부모 은중경이나 아니면 최성규 목사님의 이 효, 하모니의 약자의 효를 생각하면서 부모님한테 전화라도 한 통 했으면 합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침뜸병원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2: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3: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4: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5: 클레버케어의 플렉스 수당 덕분에 건강관리가 더 자유로워졌어요. 분기별 최대 600불의 플렉스 수당으로 한방 보조제, OTC, 피트니스까지 유연하게 쓸 수 있죠. 이제는 치과나 안경, 보청기에도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분기로 넘어가니까 연 최대 2,400불까지 참 든든합니다.
6: 오늘 833-388-1895로 전화하세요.
7: 클레버케어 헬스플랜 잉크는 메디케어 계약을 수반하는 HMO 및 시스네 플랜입니다. 가입은 계약 갱신에 달려있습니다.
8: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로이 탄생합니다.
9: 메디케어 HMO 손님들의 불편함을 깨끗이 해소해 보다 친절하게 정성껏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8: 앤텀 블루크로스, 스캔, 센트럴 헬스, 블루쉴드, 웰케어, 헬스넷, 클레벌케어 등 모든 종류의 메디케어 보험.
9: 학생들을 위한 최신 시력 교정, 올도 K렌즈까지 안경백화점 서도강경 검안과에서 지난 50년처럼 변함없는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8: 눈이 편안한 블루블랙 렌즈도 서도강경 검안과.
10: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1: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0: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1: 제린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0: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1: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0: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1: 올림픽 골프니까.
10: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2: 한국인은 밥심, 김수정기, 프리미엄 웰빙가전, 쿠첸밥솥, 최대 100불 할인 특별 이벤트.
13: 찰지게 갓 지어진 밥 한 그릇이 곧 보약입니다. 김수정기에서 명품 밥솥 쿠첸 즉석 할인 또는 김수 상품권으로 받으세요.
12: 쿠첸 명품 절정, 미작 최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10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쿠첸 클래식, 고급 전기 압력밥솥 구매 시 70불 즉석 할인 또는 김수정기 상품권.
13: 가족의 건강, 엄마의 미소, 김수정기가 드리는 쿠첸 스페셜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14: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15: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6: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17: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14: 정말? 어떤 건데?
17: 용자나라, 캐코 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 카드를 준대.
14: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7: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8: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9: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미중 정상회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팽팽한 수싸움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정상회담 시작 전부터 팽팽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화려한 의전 속에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4: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펫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5: But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4: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서 훌륭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텐탄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회담이 어땠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멋진 곳이다, 중국은 아름답다, 믿기지 않을 정도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도 논의했냐는 질문에는 답변을 삼가했습니다. CNN은 평소 언론에 개방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촬영을 위해 시 주석과 나란히 선 상태에서 두 명의 기자가 각각 질문했지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양국 관계가 훌륭하다라고 말했다고 중국 중앙TV인 CCTV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은 위대한 지도자, 중국은 위대한 국가다라고 말했고 시 주석과 중국 국민을 깊이 존경한다며 오늘 미중 정상회담은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강조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어 시 주석과 협력을 소통하고 강화해 이견을 적절히 해소해 역사상 최고의 미중 관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더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CCTV는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방문에 이 거불급 기업인을 대동한 사실 뭐 이미 다 전해드려서 알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열린 어제 중국 당국이 미국의 소고기 수출업체 수백 곳에 대해서 1년여 만에 수출 자격을 부여했다가 돌연 이를 다시 막았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인 해관 총서가 미국의 소고기 도축, 가공 공장 수백 곳에 대한 수출 허가를 갱신했습니다. 이 등록 상태가 유효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도 이후 다시 이 유효가 만료로 바뀐 것입니다. 백악관이 관련 의제가 미중 정상회담에서 제기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소식은 미국 소고기 수출업체의 낭보가 될 수 있었지만 불과 몇 시간 만에 상황이 불확실해졌습니다. 로이터는 해관 청소와의 연결은 되지 않았고 왜 이런 변경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질문을 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소고기 업체 임원들은 사안의 민감성을 이유로 논평을 거부하거나 익명을 요구했다라고 로이터통신은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방문한 일론 머스크, 젠슨 황 이런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도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미중 갈등 상황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6: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7: How are your meetings going?
8: Meetings were excellent.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7: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6: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하경진입니다.
3: 135분간 미중 정상화된 회의를 가졌지만 특별히 대타협은 없었다라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헛걸음했다라는 평가도 혹평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의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것에는 구두적으로 합의했지만 뭐 결과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곧 발표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중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고 마무리 작업이 완료됐다며 조만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 주석과 개별적인 접촉을 기대한다라고 페스코프 대변인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뉴욕 맨해튼에서 중국 정부를 위한 비밀 경찰 거점을 운영했던 중국계 미국인이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어제 뉴욕 브루클린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외국 대리인 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국 시민권자 루젠 왕을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 내 중국 푸첸성 출신들의 향후회 창러 공예 회장이었던 루젠 왕은 지난 2022년 맨해튼 차이나타운에 중국 정부를 위한 비밀 경찰 거점을 설치했습니다. 검찰은 중국 공안이 루젠 왕에게 반체제 인사들을 압박하고 위협하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는 중국 반체제 인사이자 유튜버 쉬제가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도 감시 대상이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이란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 1250만불, 1250만불.
10: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1: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9: 주 7일 24시간
11: 33782-8600, 33782-8600.
9: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3: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2: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3: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2: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3: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4: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3: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5: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6: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5: 유지승의 모닝 뉴스.
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5: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7: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5: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3: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5: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5: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3: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5: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8: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9: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영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2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2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20: 네.
21: 수영도?
20: 그럼요.
2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2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2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0: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란 소식입니다.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 사이 이란은 다른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나무호 피격과 관련해서는 이란 측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정부가 명백한 증거를 위한 현장 조사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중동 현지 먼저 연결해보겠습니다. YTN입니다.
1: 이란은 오히려 자신들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되어 있지만 선박들은 이란 해군에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일부 중국 선박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외교부 장관과 주 이란 중국 대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회원국 회의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가 부비안 섬에 침투한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3일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우리 시민 4명을 구금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불법 행위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체포된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는 쿠웨이트 내무부 발표에 이란 외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가 지난달 초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전투기들이 이라크와 맞닿은 북부 국경 인근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과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습했고 쿠웨이트도 최소 두 차례 이라크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쿠웨이트군이 발사한 것인지 아니면 쿠웨이트 내 미군이 발사한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공격은 이라크 민병대의 지속적인 공격에 인내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뒤에 보이는 선박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고 항구에 정박 중인 나무호입니다. 정부는 이란 측 소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 분석팀을 급파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곳에 도착했을 시간이긴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팀 조사가 시작된다면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격 주체는 또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이런 가운데 일부 중국 관련 선박이 지난 13일 밤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파르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이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일부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이번 통항이 중국의 왕위 외교부장과 주 이란 대사 노력의 결과라면서 양국 간의 깊은 관계 그리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의 통행이 추진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측이 요청한 선박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관리 규정에 동의하면서 통항이 최종 성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종전회담이 교착된 상황에서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중동 전쟁인 만큼 이란은 우방국 중국을 통해 자국의 이익을 대변 또는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는 아직 상세히 공개되진 않았습니다. 미 육군이 이란 전쟁 여파로 예산이 60억 달러 부족해지는 바람에 훈련을 축소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ABC 보도에 따르면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정예요원 훈련학교부터 일선 부대 이르기까지 갑작스러운 훈련 취소와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부족은 작전 수요 증가와 전체적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습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란 전쟁과 남북 국경 방어 임무 확대와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라고 전했습니다. 초당파적 기관인 의회 예산국 추산에 따르면 올해 주 방위군 임무에만 약 11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원삭감 영향을 분석한 문건에 따르면 육군의 중장갑 부대와 기병부대를 총괄하는 재산기갑군단은 상당히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육군 전투공병의 최정예 훈련 과정인 육군 세포코스가 취소됐고 켄터키주 포트캠벌에서 시작될 예정이었던 포병 과정도 갑자기 취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훈련 축소가 전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혹은 대체로 육군에 한정된 것인지에는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미 합참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합참 정보국이 최근 댄케인 합참의장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에너지와 군사 인프라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중동지역 미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했습니다. 또 중국은 호르무즈해 봉쇄 후 발생한 에너지 부족 사태도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됐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대규모 원유 비축 덕분에 호르무즈해 봉쇄 충격을 비교적 잘 견디고 있는 중국은 태국과 호주, 필리핀 등과 접촉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지원해왔다는 것입니다. 또 이들 국가에 중국산 친환경 에너지 기술 도입도 제안했습니다. 싱크탱크 브루킹 연구소의 중국 전문가 라이언 하스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벌릴 기회를 포착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국제 리더십 공백도 두드러졌다는 분석입니다. 백악관 공보실 직원인 올리비아 웨일즈는 미국은 단 38일 만에 이란 정권의 군사 역량을 초토화했고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해상 봉쇄 중 하나를 실시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남은 경제력도 압박하고 있다. 미군은 세계 최강의 전투력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갑자기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들과 긴밀한 안보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과시하며 중국을 압박하고 이란을 고립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2: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이 시점에 밝힌 것은 아랍 국가와의 안보 동맹이 굳건함을 이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날 마이크 이스라엘 총리실은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 기간 중 아랍에미리트를 비밀리에 방문해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회담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문은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양국 관계에 있어 역사적인 돌파구를 마련한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3월 26일 오만 접경지 아라인에서 만났으며 회담은 수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스라엘이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이 시점에 밝힌 것은 아랍 국가와의 안보 동맹이 굳건함을 이란에 과시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날 마이크 허커비 주 이스라엘 미국 대사는 이스라엘이 아이언돔 방공 시스템을 아랍에미리트에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랑하는 아이언돔 방공망이 해외에 배치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3: Israel just sent them Iron Dome batteries and personnel to help operate them. How come? Because there's an extraordinary relationship between the UAE and Israel.
2: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간 정상회동은 양국이 더욱 긴밀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은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랍에미리트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자국 방문은 사실이 아니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성명을 내고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을 방문했다거나 이스라엘 군사대표단을 접견했다는 주장에 관한 보도를 부인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스라엘과 가깝게 지내고는 있지만 당장 이란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란을 자극하고 싶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중국과도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만큼 미중 정상이 마주 앉은 민감한 시기에 중국과의 관계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강하게 부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이란도 네타냐후 총리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 이미 알고 있었다며 분열을 조장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공모하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이란을 적대시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박이라며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과 공모하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0: 라드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뒤에 로컬 뉴스로 이어집니다.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7: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7: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8: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9: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0: 이번에 장례식을 갔는데 여만한 장소, 추도식 장소가 다 달라서 유가족들이 마음고생을 하더라고요.
11: 제주변은 다 한국 장의사에 맡기던데.
10: 고인 픽업부터 추모 예배까지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한국 장의사 말이죠.
11: 네, 한국 장의사가 한인타운에서 제일 가깝고 모든 장례 서비스도 원스톱이라 제일 편하고 장례 보험도 취급한대요.
10: 역시 오랜 전통 있는 한국 장의사는 다르네요.
11: 한국 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싱글페이어 의료보험 도입 여부가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KFF 보도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의료개혁의 해법으로 해당 제도를 앞다퉈 제시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금폭탄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 후임을 뽑는 이번 주지사 선거에서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며 싱글페이어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모든 주민의 의료비를 공공재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의 민간 공공 혼합 의료 체계와는 구조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지지자들은 보험료 절감과 행정 효율성, 보편적 의료 보장을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반면 반대 측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및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이 민주당 정책을 민주당의 이 제안을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 정책 전문가들은 싱글페이어 논의가 과거보다 정치적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평가합니다. 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인해 유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론조사에서도 이 의료비 문제가 투표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재원 마련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약 4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의료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연간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비용 추정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 승인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가 승인을 해주지 않을 경우 수천억 달러를 캘리포니아에 지원해주지 않을 경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계속 추진할 경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세금은 올라가게 됩니다. 로폰타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티켓 판매 과정에서 불거진 기만적인 관행에 대해서 국제축구연맹 FIFA 측에 공식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인 로폰타는 FIFA 측에서 어제 서한을 보내 티켓 판매 방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FIFA가 좌석 위치를 오인하게 만드는 경기장 안내도를 제공하는 등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축구 팬들이 자신이 구매한 좌석의 실제 위치가 FIFA가 제시한 지도와 다르다며 기만적인 마케팅이라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본타 장관은 캘리포니아 주민들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열리는 모든 행사 티켓을 구매할 때 투명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강력 대응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근 FIFA는 월드컵 결승전 최고 등급 좌석 가격을 이전보다 3배가 높은 3만 2천 달러대로 책정해 논란이 됐고 리셀 가격에서는 지금 결승전 티켓 4장이 200만 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FIFA가 이렇게 높은 가격을 책정했어도 티켓이 팔린다는 것, 티켓이 잘 팔리고 있다는 것,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가 공동 주최하는 2026 북중미 월드컵은 6월 11일에 개막합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 OPT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유학생 사회에 파장이 예상됩니다. 폴리티코는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단속국 국장 대행이 OPT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사례 만 건 이상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민생활단속국은 일부 유학생들이 실제 고용관계 없이 유령회사를 통해 OPT 신분만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인력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최근 현장실사를 벌여 허위 고용과 금융사기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비롯되는 안보 위협을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했습니다. 두 살배기 한인 여하를 살해한

0: 혐의로 엄마가 체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얘기인데요. 캐나다 토론토 경찰에 따르면 어제 수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의식과 호흡이 없는 여자아이를 발견했으며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 시팅 양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아이는 오리아나 조로 확인됐으며 두 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최초 신고는 아이 아버지가 했으며 당시 아버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라고 설명하면서 사건에 대해서 현재 조사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켄터키주입니다. 켄터키주 루이빌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이용한 인신매매 조직이 적발됐는데 한인이 6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범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여러 주에 걸친 조직적 범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퍼슨 카운티 대배심은 인신매매 관련 혐의로 총 6명을 기소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조직범죄 가담, 인신매매 공모, 인신매매 조장 공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인 일부는 증거인멸 공모 혐의도 추가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수사팀은 켄터키뿐만이 아니라 노스캐롤라이나, 뉴욕, 조지아 등으로 수사를 확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최소 5명의 피해자가 구조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이번 수사는 약 8개월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는 미시간주입니다.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한인 남성이 기숙사에서 여학생의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됐습니다. 이 남성은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학대물 소지 혐의까지 추가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인 한인 정모 씨는 미시간주 앤아버에 위치한 미시간 대학교 멍거 대학원 기숙사에서 이같이 다른 여학생의 샤워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정 씨는 1급 주거 침입 및 타인을 촬영한 혐의로 혐의를 적용돼 기소됐습니다. 해당 사건은 현지 법원 심리 과정에서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정 씨에게 아동 성학대물 가중 소지 및 범죄 목적의 컴퓨터 사용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엔 뉴저지입니다.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랙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이재관 씨는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와 공범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사기 계획에 가담했다며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씨는 허위 청구 계획에 자신의 면허와 사업용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모자들은 엠트랙 직원들을 모집해 현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개인정보 및 보험정보를 이용해 허위 청구를 제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에는 남가주로 돌아오겠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합니다.
1: 샌버나디노 카운티 치노 힐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주택가 650여 가구를 위협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밤사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랜드 화재로 명명된 이번 불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그랜드 에비뉴와 플레전트 힐 드라이브 교차로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한때 30에이커까지 빠르게 번지며 인근 주택가를 덮칠 기세였고 예 당국은 소방관 250명과 헬기 3대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피해 면적이 최대 200에이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밤사이 낮은 기온 덕분에 불길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밤 9시 30분 이후로는 30에이커 수준에서 진전이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밀스트림 드라이브 등 인근 마을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대피령과 경보는 해제된 상태지만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위해 밤새 현장을 지켰으며 인근 일부 도로의 통제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산타클라리타에서 시내버스와 대형 트럭 등이 충돌해 13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쯤 자갈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골든밸리 로드와 센터 포인트 파크웨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가 바뀌자 빨간불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트럭의 속도는 제한 속도인 시속 50마일을 훨씬 초과한 70마일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중심을 잃고 전도된 트럭이 시내버스와 승용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으며 사고 현장은 마치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손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13명 가운데 7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나머지 5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를 포함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70대 남성이 새끼 오리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어바인 시내의 한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어미 오리와 새끼들이 헤엄을 치고 있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71살 랜달 버치 씨가 갑자기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버치 씨는 일부 새끼 오리들을 상자에 담은 뒤 잠시 후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휘둘러 새끼 오리들을 내리치고 이를 다시 쓰레기통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레기통 안에서 이미 죽은 새끼 오리 한 마리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상당한 오리는 즉시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어미 오리와 나머지 새끼들은 다행히 현장을 벗어나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버치 씨는 처음에 대화를 거부했으나 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오렌지 카운티 검찰로 넘겨 기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헌팅턴 비치 해안가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1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달아나는 처참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근처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을 직접 추격해 붙잡았으며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지난 화요일에는 두 번째 용의자도 추가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헌팅턴 비치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 자전거 관련 범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위험한 유기를 부리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엘사이드 씨는 부모가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법 시스템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LA 시의회가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시급을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 업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당초 2028년으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는 조례안을 1차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항공사와 호텔업계가 시 정부의 핵심 세원인 총매출세 폐지를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업계 측은 시 정부가 임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하지 않을 경우 시 예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총매출세를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행정 책임자는 이 세금이 폐지될 경우 매년 8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해 경찰과 소방인력의 대규모 해고는 물론 2028년 올림픽 준비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재정 비상사태를 경고했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기업들이 도시와 노동자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호텔업계는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표결이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19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금 인상만을 기다려온 노동자들의 절규와 시 재정 파탄을 막으려는 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릴 추가 논의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및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입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편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10: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0: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0: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12: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3: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2: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형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3: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4: 99세까지 팔팔하게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 지방선거를 20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영남권 울릉도에 섬심까지 공략했습니다. 당 투톱인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저격하는 선봉에 서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엔 인구 8천여 명 남짓 울릉도를 찾아 섬지역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주민 간담회를 연 정 대표는 즉석에서 울릉군을 농어촌 기본소득지역에 포함해달라는 민원을 수용하며 영남 민심 잡기에 힘을 쏟았습니다.
2: 독도를 지키고 있는 울릉도인데 정작 우리는 울릉도를 잘 못 지키고 있었구나.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서 오늘 나온 민원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1: 민주당 대표가 울릉도를 방문한 건 처음인데 영남권 중심의 동남풍, 즉 보수결집 기류가 심상치 않자 이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 대표는 울릉도 시가지를 훑고 체육대회도 방문하며 보수층 설득에 나섰고 추가 일정으로 울릉 신공항 건설 현장까지 방문하며 지역 현안 챙기기에 공을 들였습니다. 정 대표가 섬주민 표심 공략에 집중하는 사이 투톱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저격수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고유가 피해 지원금 등에 대한 흑색 선전과 중상모략만 일삼고 있다며 최소한 국민 선택의 기준이 될 공약 하나는 내놔야 하지 않겠냐고 쏘아붙였습니다. 이어 장 대표가 마음이 급한지 공당의 대표로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막말만 쏟아내고 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3: 아무리 선거 앞이라도 정치인이 지켜야 할 선과 최소한의 공당 대표로서의 품격이 있습니다.
1: 민주당 지도부는 현장 행보와 대야 공세, 투트랙으로 표심 잡기에 사활을 거는 모습입니다. 선상 최고위에 이어 울릉도 방문까지 연일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에서 감지되는 보수 결집 흐름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0: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을 겨냥한 공세의 고삐를 바짝 재고 있습니다. 특히 장동혁 대표는 어느새 공개 발언 때 대통령 호칭을 빼는가 하면 원색적인 표현까지 서슴없이 내뱉으며 그야말로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4: 국민의힘은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발언을 고리로 불황 때는 반도체 업계를 외면하더니 지금 와서 숟가락 얹고 있다. 삼성전자 파업이나 막으라고 직격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과 남우호 피격에 이은 대여투쟁 이슈로 대통령 호칭은 사라졌고 표현은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5: 이재명은 수금 욕심밖에 없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번 돈인 것처럼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발상 자체가 전형적인 조폭 마인드입니다.
4: 박상용 검사를 상대로 한 대검찰청의 징계 시도에는 당대표부터 최고위원까지 쿠크다스 과자를 꺼내들었습니다.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이 거짓으로 드러나니 이제 과자 증거로 징계에 나섰다 꼬집은 건데 관련 증언을 빌미로 국정조사 증인들을 허위 고발했다며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맞고발까지 이뤄졌습니다.
6: 연어회 술파티를 주장한 핵심 당사자가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서영교 의원입니다.
4: 장동혁 대표는 사흘째 찾은 충청에선 개헌과 공소취소 특검을 두고 사투리를 섞어가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7: 똥 싸고 뭉개고 자빠졌네. 민주당 하는 집 보면 지금 딱 그렇습니다. 아주.
4: 비슷한 시각 투톱 송원석 원내대표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안철수, 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함께 양양자 경기지사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아 힘을 보탰습니다. 지방선거가 다가올수록 정부 여당을 향한 장동혁 대표의 발언도 다소 거칠어지는 모습입니다. 공개 발언부터 SNS 메시지까지 말폭탄 수준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실제 보수층 결집에 도움이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박기재입니다.
0: 자, 이제 6.3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 등록이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전국 단위 선거 막이 오른 것입니다. 격전지 후보들이 일찌감치 등록에 나섰는데 단일화 협상을 염두에 둔 기선제압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8: 후보 등록 첫날, 주요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오전 일찍 발빠르게 선관위를 두드렸습니다. 파랗고 빨갛게 당 색깔을 온몸으로 표현하며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9: 부산을 다시 뛰게 만들겠다라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10: 중단 없는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8: 14곳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도 앞다퉈 신고식을 했습니다. 특히 5파전 구도 속에 민주진영 간 기싸움이 치열한 경기 평택 을에서는 주도권을 잡겠다는 신경전도 엿보였습니다.
11: 더 열심히 뛰어서 필승의 결과로
12: 시민들과 함께 시민들 곁에서
13: 더 절실하게 제2의 고향 평택에
14: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8: 이틀간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오는 21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고 사전투표는 29일부터 이틀입니다. 이때가 사실상 단일화 마지노선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 진영 내 단일화가 거론되는 지역은 3곳. 재보궐은 경기 평택 을과 부산 북갑, 광역단체장은 울산입니다. 연임을 노리는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에 맞서 울산시장에 도전하는 범진보 3명은 단일화의 뜻을 모았고 당대당 차원의 최종 결재만 남았습니다.
15: 호수 위에 백조의 물갈기처럼 아주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8: 민주당 적자 경쟁이 붙은 경기 평택 을에서는 각축전이 치열하고 장동혁, 한동훈의 대리전 양상인 부산 북갑에선 필요성엔 공감하지만 협상 물꼬는 좀처럼 트이지 않고 있습니다.
16: 민주당 하정우 후보가 되지 않도록 해달라라는 그런 열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것 같고
17: 박민식 후보를
0: 5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리고 있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이렇게 선거 열기로 푹 빠져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잠시 뒤에 계속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북경의술원에서는 중풍, 이명, 두통, 어지러움증, 불임, 과민성 비염, 위장장애, 각종 기침과 불면증을 특진으로 진료하고 있습니다. 명나라 때에는 유명한 이학저서 본초강목이 탄생을 합니다. 본초강목은 이학자 이시진 선생님이 27년 동안 3번이 교정을 거쳐 1578년에 완성을 합니다. 중국 이학에서 보물로 불려지는 이 책에는 1800개의 약초와 1000개 이상이 약초 그림이 있으며 약초와 동물이 관계, 또 기후와 사람이 관계도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28가지로 나누어 맥진법을 설명하였고 경혈도도 8개를 더 추가하였습니다. 본초강목이 출간되고 약 30년 후에 허준 선생님이 음명을 받으시고 그 당시 중국 일요 서적과 한의학 서적들을 바탕으로 동의보감을 만드셨습니다. 청나라 때에는 세계 이학 역사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전염병 예방입니다. 전염병을 앓고 있는 환자의 콧물을 헝겊에 묻혀서 건강한 사람이 코에 바르기도 하고 또 전염병 환자의 피부에 앉은 딱지를 갈아서 건강한 사람이 먹기도 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염병을 예방하였는데 성공률은 90%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최초의 전염병 예방 접종이었습니다. 280년 정도 지속된 명나라 때에는 활발한 대외무역이 있었으며 서양 이야기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양 이야기 도입과 함께 많은 이학자들은 중서이회통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지금 중국 전통의술과 서양의학이 조화롭게 접목된 중국이 현대적 의료 형태에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MD 이학 박사도 전통 중의학 공부를 어느 정도까지 하는 것이 필수이며 중의학 박사도 MD들처럼 아주 강도 높게는 아니지만 어느 수준까지 필수로 전반적인 양방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14시간에 나누어 중국 역사와 함께 중국 전통의술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강의라고 하시면서 칭찬과 경계를 보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환.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3: 이제 걱정 그만.
4: 직장인 점심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한 방에 해결해드립니다.
5: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6: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7: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4: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8: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9: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0: 아침에 맥도날드를 가져다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11: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서세이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12: LA 카운티 주민 여러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시간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러트로 박스를 이용해 투표 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로 plan.lavote.gov를 방문해 나에게 맞는 투표 계획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우리 지역사회의 미래를 만듭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5월 14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시보가 조금 일찍 나갔죠? 네, 현재 7시 59분 50초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일찍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중 정상회담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정상회담 시작부터 팽팽한 수싸움을 벌였습니다. 화려한 의전 속에 우호를 강조하면서도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는 시각차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일단 YTN 보도 전해드리고 보다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펫 위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2: But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1: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0: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이란의 핵무기 불용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동의하면서 꽉 막힌 미국-이란 종전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중 양측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시 주석이 해협의 군사화, 그 이용에 통행료를 부과하려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으며 향후 중국의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미국산 원유를 더 많이 구입하는 데 관심을 보였다고 백악관은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선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핵무기 불용 및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종전 조건의 핵심으로 미중 정상이 이런 원칙에 합의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을 읽히고 있습니다. 특히 백악관의 이런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할 것을 기대한 것과 어느 정도 맞아떨어지는 부분입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정상회담 직전 방영된 팍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에너지 수급을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국의 이익에 부합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런 희망 섞인 발표와는 달리 중국은 이란 문제에 있어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고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상회담 후한 정례 브리핑에서 중동 문제가 회담 의제 중 하나였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 이렇게만 말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핵심 합의 사안 중 이란 핵무기 불용 부분은 아예 빠졌으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없이 기존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만 확인한 것입니다. 이란 문제에 대해서 중국의 신중한 태도는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미국과 협상해서 지렛대로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인식, 이란 전쟁이 끝난 뒤 미국에만 유리한 중동 질서가 구축될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할 중국의 전략적 이익 훼손 우려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이 향후 이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 개입할지는 현재 미지수라는 관측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의 이번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시진핑 주석 부부의 미국 방문을 공식 초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주최로 열린 국빈 만찬에서 우리는 중국 대표단과 매우 긍정적이고 생산적인 대화와 회의를 가졌다며 오늘 저녁은 우리가 논의했던 몇 가지 사안들을 친구들 사이에서 이야기할 또 하나의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부인 펑리 위안 여사에게 오는 9월 24일 백악관을 방문해 주기를 공식 초청하게 돼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미국 국민과 중국 국민 사이의 풍부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위해서라면서 건배를 제의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번 중국 방문길 미중 정상회담에 오른 미국 대표단들의 면면은 화려합니다. 일론 머스크, 젠슨 황, 빅테크 CEO 군단의 행보가 곳곳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억만장자 CEO들이 대거 동행한 건 중국 시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미중 갈등 상황에서 이들의 역할 과연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3: 트럼프 대통령 환영 행사가 거행된 베이징 인민대회당. 다소 엄숙한 분위기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360도 회전하며 사진을 찍는 이 사람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입니다. SNS에선 호기심 가득한 머스크의 모습에 관광객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머스크와 함께 어마어마한 중국 건축물에 감탄하는 루비오 국무장관의 모습도 화제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는 등장하는 곳마다 취재진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4: How are your meetings going?
5: Are you hoping to be able to sell your chips, yeah?
4: Will you be able to sell your chips?
3: 미국 정부는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 10여 곳에 엔비디아의 최첨단 반도체 H200 구매를 승인했지만 실제 제품 인도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 이번 방중길에 막판 합류한 젠슨 황이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중국을 존중하고 중시하는 대표들이라며 배석한 기업인들을 일일이 소개했고 시 주석은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더 많은 발전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화답해 일단 분위기는 좋았다는 평가입니다. 포브스 등에 따르면 트럼프의 방중에 합류한 재계 거물들의 순자산 합계는 1조 700억 달러, 우리 돈 1560조 원이나 됩니다. 외신은 역대 가장 부유한 사절단이라며 미중 갈등 속에서도 수익성 높은 중국 시장에 대한 미국 재계의 지속적인 관심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0: 한편 푸틴 러시아 대통령도 곧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의 방중 일정이 확정됐는지와 관련해서 곧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방문을 준비하고 있으며 마무리 작업이 이미 완료됐다며 푸틴 대통령이 조만간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중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시 주석과 개별적 접촉도 기대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왕이 중국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이 올 상반기 중국을 찾을 것이다 라고 언급했던 바 있습니다. 한편 미중 정상이 호르무즈 개방에 합의한 사이 이란은 다른 국가들을 향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침략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일어난 한국 선박 남우호 피격과 관련해서는 이란 측 소행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이 정부가 명백한 증거를 잡기 위해서 현장 조사에 나설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중동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중동 현지 YTN 연결해봅니다.
6: 이란은 오히려 자신들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돼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보도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발언인데요. 호르무즈 해협은 모든 상선에 개방되어 있지만 선박들은 이란 해군에 협조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이란이 일부 중국 선박 통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준관영 파르스 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중국 외교부 장관과 주 이란 중국 대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파르스 통신은 전했는데요. 이와 별개로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신흥 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회원국 회의에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침략은 국제법 위반이라며 규탄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가 부비안 섬에 침투한 이란 혁명수비대 대원들을 체포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란이 이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현지 시각 13일 쿠웨이트가 불화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이란 선박을 불법 공격하고 우리 시민 4명을 구금했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불법 행위는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섬 인근에서 발생했다며 우리는 이에 대응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체포된 4명이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임을 자백했다는 쿠웨이트 내무부 발표에 이란 외무부는 사실 무근이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가 지난달 초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공습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밝혔습니다. 지난달 7일 사우디아라비아 공군 전투기들이 이라크와 맞닿은 북부 국경 인근에 있는 친이란 민병대의 드론과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습했고 쿠웨이트도 최소 두 차례 이라크를 향해 로켓을 발사했는데 쿠웨이트군이 발사한 것인지 아니면 쿠웨이트 내 미군이 발사한 것인지는 불확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우디와 쿠웨이트의 공격은 이라크 민병대의 지속적인 공격에 인내심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로이터는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제 오른쪽 뒤에 보이는 선박 호르무즈 해협에서 공격을 받고 항구에 정박 중인 나무입니다. 정부는 이란 측 소행에 무게를 두면서도 아직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죠. 상대가 반박하지 못하는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건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어제 아랍에미리트 현지에 국방부 전문가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기술 분석팀을 급파했습니다. 물리적으로는 이곳에 도착했을 시간이긴 하지만 조사가 시작됐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 분석팀 조사가 시작된다면 공격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공격 주체는 또 누구인지를 규명하는 데 집중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두바이에서 YTN 양일혁입니다.
0: 일부 중국 관련 선박이 어젯밤부터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고 이란 파르스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관련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 당국의 결정에 따라 일부 중국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기 시작했다며 이란이 정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항해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통은 이번 통항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주 이란 대사 노력의 결과라며 양국 간의 깊은 관계와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바탕으로 중국 선박의 통항이 추진됐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중국 측이 요청한 선박들이 이란의 호르무즈 해역 관리 규정에 동의하면서 통항이 최종 성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미 육군이 이란 전쟁 여파로 예산이 60억 달러 부족해지는 바람에 훈련을 축소해 비용 절감에 나섰다고 ABC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 30일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정의의 요원 훈련학교부터 일선 부대 이르기까지 갑작스런 훈련 취소 그리고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지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 부족은 작전 수요 증가와 전체적 비용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합참은 합동참모본부 합참은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경제, 외교 등 각 분야에서 지정학적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정보국이 최근 댄 케인 합참의장을 위해 이 같은 기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보고한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에너지와 군사 인프라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 중동지역 미 동맹국들에게 무기를 판매해왔습니다. 또 중국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발생한 에너지 부족 사태도 자국의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활용했다라고 보고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비율 확대와 대규모 원유 비축 덕분에 호르무즈 해협 봉쇄 충격을 잘 견디고 있는 중국은 태국, 호주, 필리핀 등과 접촉해 에너지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싱크탱크 브루킹 연구소는 중국이 미국과 동맹국 사이를 벌릴 기회를 포착했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국제 리더십 공백도 두드러졌다는 분석입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9: 울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8: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8: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3: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4: Air.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6: 99세까지 팔팔하게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는 6월 2일 예비선거를 앞두고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서 싱글페이어 의료보험 도입 여부가 핵심 정치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 KFF 헬스뉴스의 보도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 의료비 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민주당 후보들은 의료개혁 해법으로 이 싱글페이어 의료보험을 앞다퉈 제시하고 있지만 공화당은 세금 폭탄이 될 것이다 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싱글페이어 제도 도입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 싱글페이어 제도는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모든 주민의 의료비를 공공재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으로 현재 미국의 의료보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지자들은 보험료 절감, 행정 효율성, 보편적 의료 보장을 장점으로 내세우는데 이 재정을 어디서 마련할지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연방정부가 지원을 거부할 경우 세금 폭탄이라는 것입니다. 공화당 측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 의료 서비스 질 저하, 대기 시간 증가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이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 전체 인구 약 4천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단일 의료보험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계획, 뭐 말씀드린 대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비용 추정에도 불구하고 그냥 말만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싱글페이어 의료보험이 캘리포니아주에 적용돼야 한다라고 주지사 민주당 주지사 후보자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연방정부가 이를 승인할지 여부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연방정부의 수천억 달러 지원이 없으면 실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연방이민세관단속국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신분과 취업 프로그램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OPT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하는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유학생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이민세관국 국장 대행은 OPT 프로그램과 관련된 잠재적 사기 만 건 이상을 확인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유학생들이 실제 고용관계 없이 유령회사를 통해 OPT 신분만 유지하거나 해외에 있는 인력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이민세관단속국은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수사당국은 최근까지 현장 실사를 벌여 허위고용, 금융사기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라이언스 국장 대행은 유학생 프로그램에서 비롯되는 안보 위협 더 이상 용납치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0: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그리고 남가주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샌버나디노 카운티 치노 힐스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인근 주택가 650여 가구를 위협했으나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밤사이 큰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랜드 화재로 명명된 이번 불은 어제 저녁 7시 10분쯤 그랜드 에비뉴와 플레전트 힐 드라이브 교차로 인근에서 시작됐습니다. 불길은 한때 30에이커까지 빠르게 번지며 인근 주택가를 덮칠 기세였고 예 당국은 소방관 250명과 헬기 3대 등 대규모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2단계 경보를 발령하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화재 초기에는 피해 면적이 최대 200에이커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지만 다행히 밤사이 낮은 기온 덕분에 불길의 확산세가 꺾이면서 밤 9시 30분 이후로는 30에이커 수준에서 진전이 멈췄습니다. 이 과정에서 소방관 한 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때 밀스트림 드라이브 등 인근 마을에 강제 대피령이 내려지면서 주민들이 가슴을 쓸어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모든 대피령과 경보는 해제된 상태지만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위해 밤새 현장을 지켰으며 인근 일부 도로의 통제는 당분간 유지될 예정입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산타클라리타에서 시내버스와 대형 트럭 등이 충돌해 13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국에 따르면 오전 9시 30분쯤 자갈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이 골든밸리 로드와 센터포인트 파크웨이 교차로에 진입하던 중 신호가 바뀌자 빨간불을 피하려고 무리하게 우회전을 시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트럭의 속도는 제한 속도인 시속 50마일을 훨씬 초과한 70마일에 달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고로 중심을 잃고 전도된 트럭이 시내버스와 승용차 두 대를 잇따라 들이받았으며 사고 현장은 마치 영화 세트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처참하게 파손됐고 버스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은 위독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부상자 13명 가운데 7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나머지 5명은 현장에서 치료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의 과속과 신호 위반 여부를 포함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의 한 70대 남성이 새끼 오리들을 잔인하게 죽이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어바인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어바인 시내의 한 커뮤니티 수영장에서 어미 오리와 새끼들이 헤엄을 치고 있던 중 인근에 거주하는 71살 랜달 버취 씨가 갑자기 수영장에 들어갔습니다. 버취 씨는 일부 새끼 오리들을 상자에 담은 뒤 잠시 후 플라스틱 쓰레기통을 휘둘러 새끼 오리들을 내리치고 이를 다시 쓰레기통에 내던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쓰레기통 안에서 이미 죽은 새끼 오리 한 마리와 머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또 다른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부상당한 오리는 즉시 인근 동물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처치를 받았으며 어미 오리와 나머지 새끼들은 다행히 현장을 벗어나 화를 면했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버취 씨는 처음에 대화를 거부했으나 수색영장을 집행한 경찰에 의해 자택에서 동물학대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오렌지 카운티 검찰로 넘겨 기소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지난 주말 헌팅턴 비치 해안가 산책로에서 한 남성이 1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용의자들이 속속 체포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있던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에는 용의자들이 쓰러진 피해자를 발로 차고 달아나는 처참한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의 아들이 근처에서 가해자 중 한 명을 직접 추격해 붙잡았으며 경찰은 해당 청소년을 단순 폭행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어 지난 화요일에는 두 번째 용의자도 추가로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나머지 용의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직후 헌팅턴 비치 경찰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전기 자전거 관련 범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좋아요를 받기 위해 위험한 묘기를 부리거나 자극적인 행동을 일삼는 청소년들의 문화가 이번 사건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뼈가 부러지고 뇌진탕 증세를 보이는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은 엘사이드 씨는 부모가 자녀에게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사법 시스템이 그 역할을 대신해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LA 시의회가 호텔과 공항 노동자들의 시급을 $30로 인상하려던 계획을 2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노동계와 업계 사이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표결을 통해 당초 2028년으로 예정됐던 최저임금 인상 시점을 2030년으로 늦추는 조례안을 1차 승인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항공사와 호텔업계가 시 정부의 핵심 세원인 총매출세 폐지를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인 데 따른 긴급 조치로 풀이됩니다. 업계 측은 시 정부가 임금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하지 않을 경우 시 예산의 큰 축을 담당하는 총매출세를 폐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투표에 붙이겠다는 입장입니다. 시 행정책임자는 이 세금이 폐지될 경우 매년 8억 달러에 달하는 세수가 증발해 경찰과 소방인력의 대규모 해고는 물론 2028년 올림픽 준비에도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며 재정 비상사태를 경고했습니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조 측은 기업들이 도시와 노동자들을 인질로 잡고 협박하고 있다며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호텔업계는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급격한 인건비 상승은 폐업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표결이 최종 결정이 아닌 협상을 위한 임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며 오는 19일 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임금 인상만을 기다려온 노동자들의 절규와 시 재정 파탄을 막으려는 시 당국의 고심이 깊어지는 가운데 다음 주 열릴 추가 논의 결과에 지역사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상은 어제 오늘 남가주 사건 사고 및 주요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제공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도국입니다.
0: 전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인기 면 제품이 땅콩 성분 교차 오염 가능성으로 긴급 리콜에 들어갑니다. 이 식품의약국 FDA는 플라이 바이 징 사가 자발적으로 크리미 참깨 누들 제품에 대해서 리콜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크리미 참깨 누들입니다. 업체 측은 오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의 유통 즉시 중단하고 안전 점검과 시정 조치에 나섰으며 이번 리콜 대상 외에 다른 맛의 면이나 소스 제품은 문제가 없다라고 이 플라이바이징사는 밝히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연히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헐리우드볼의 상징적인 공연들, 헐리우드볼 뭐 남가주 사는 주민들의 가질 수 있는 특권 중에 하나죠. 야외 공연장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아, 이거 오늘부터인데요. 광클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헐리우드볼의 공연들을 단돈 1달러에 관람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회가 오늘 10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10시부터 시작되는 할인 행사는 평소 공연을 즐기는 팬들은 물론 헐리우드볼을 처음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도 저렴한 가격으로 현장의 열기를 느낄 수 있는 드문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1달러짜리 티켓은 이 벤치 구역 L에서 U 섹션에 해당되는데요. 이 다소 좀 멀지요. 예. 헐리우드볼 뭐 한인분들은 한국일보 헐리우드볼 축제 때문에 많이들 가보셨을 텐데 L에서 U 섹션 저 뒤쪽입니다. 좀 무대와는 거리가 있지만 헐리우드볼이라는 상징적 공간에 입성해서 분위기를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가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티켓 구매는 가구당 최대 4장으로 제한됩니다. 뭐 누구에게 양도하거나 재판매하거나 이런 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1달러 할인 행사가 시작됩니다. 뭐 당연히 선착순이고요. 빨리 소진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메모리얼 데이를 앞두고 있습니다. 해외여행, 크루즈여행 계획하는 분들 사이에서 최근 노로바이러스, 한타바이러스 이 감염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건강여행을 위한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법으로 개인 위생을 꼽았습니다. 손 씻기 생활화, 아파 보이는 사람과 거리를 둘 것, 본인이 몸이 좋지 않을 때는 타인과 접촉을 피할 것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몸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예약이 돼 있고 아쉽더라도 일정을 취소하고 연기하는 게 공동체를 위한 책임 있는 행동이다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 여행 도중 증상이 나타나면 크루즈 선실 내에 머물면서 스스로 격리하고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비행기나 배에 오르기 전에 위생 물티슈, 손소독제,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쓰레기 처리용 비닐봉지 등도 챙길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과일 등을 만질 때 사용할 위생장갑을 구비하는 것도 유용한 예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는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라는 게 공통적으로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파사데나 동물보호소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예, 다 큰 개들, 성견들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주기 위한 특별 입양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의 집으로 가도 될까요? 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이번 금요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며 보호소에 있는 생후 6개월 이상의 모든 성견에 대해서 입양비를 전액 면제해준다고 합니다. 현재 파사데나 동물보호소에는 약 40마리의 성견이 새로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LA 한인회가 정기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을 오는 16일 토요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이어갑니다. 이번에는 대입 입시 전문가 헬렌 킴, NGA 컨설팅 대표를 초청해 멘토링 워크샵을 열 예정입니다. 한인회에 따르면 헬렌 킴 대표는 지난 36년간 대학 입시 컨설팅, SAT 지도, 대학 SA 전문 코칭 분야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학생들을 아이비리그 그리고 명문대학교에 진학시켜왔던 교육 전문가입니다. 또 대한학당 창립자이자 NGA 청소년재단 창립자로 차세대 청소년 리더십과 교육 멘토링 활동을 이어오고 오는 인물입니다. 오는 토요일 오전 10시 LA 한인회관에서 진행될 청소년 멘토 프로그램은 7학년부터 11학년까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보통 아이 대학 보내기는 인공지능 시대에 발맞춘 공부 방향에 대해서 비중 있게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여를 원하면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이 사전 등록 웹사이트 전화번호 이런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자 한국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육군 미국 협회가 오는 토요일 미국 국군의 날을 맞아서 토렌스에서 열리는 제64회 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공식 초청을 받아 함께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국군의 날은 1949년 연방정부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제정한 기념일로 미

0: 육해 공군 및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특히 토렌스 시는 미국 전쟁부 후원 아래 올해로 64번째, 64번째 전통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기존 추모 중심 행사를 넘어서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민주주의 축제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이날 오후 5시 18분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 주제는 5.18 정신이 12.3 내란을 막아냈다라고 주제를 정했습니다. 행사에는 김영환 LA 총영사, 로버트 한 LA 한인회장, 장병우 LA 평통회장 등 주요 인사와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행사를 준비한 5.18 기념사업회 김철웅 회장은 과거에는 엄숙하고 숙연한 분위기의 기념식이었다며 올해는 K-민주주의 상징으로서 5.18 정신을 다음 세대와 함께 나누는 문화축제 형식으로 탈바꿈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안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양사 통합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미주 한국 아동문학과협회 주최로 아동문학 줌 화상회의 특강이 열립니다. 이번 특강에는 단국대학교 아동문학 전공 문학박사 노경수 교수가 강사로 나서서 아동문학의 이해와 그리고 동시 동화 창작의 실제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노경수 교수는 1997년 MBC 창작동화 대상 수상을 계기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 단국문학상과 웅진문학상, 이재철 아동문학평론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대표 저서로는 오리부부의 숨바꼭질, 내 동생 동동이, 생태환경과 아동문학 등이 있습니다. 특강은 총 4회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줌, 뭐 아이디 아셔야 되고 비밀번호 아셔야 되잖아요. 네, 오늘 장골보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디카 시인협회 LA 지부가 오는 26일입니다. 오는 26일 화요일 오후 2시 LA 아로마 더 윈 이벤트홀에서 디카시 세미나 및 미주 디카시 창간호 출판 기념회를 개최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놀이기구 타는 거 좋아하는 뭐 젊은 친구들 좋아하고 어느 정도 나이를 먹고 나면 야 이제 놀이기구 타면 머리가 아프네 라고 하는 분들도 많으시죠. 이 캘리포니아의 대표적인 테마파크 식스 플래그 매직 마운틴의 상징적인 롤러코스터 타츠가 개장 20주년을 어제 맞았습니다. 사무라이 서밋 정상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타츠는 개장 당시 세계에서 가장 높고 빠르며 가장 긴 터널을 달리는 플라잉 코스터로 이름을 올렸었습니다. 이 놀이기구는요, 승객이 서 있는 상태에서 탑승한 뒤 바닥을 향해 몸이 엎드린 채 활강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뭐 시속 60마일이 넘는 속도로 약 2분간 스릴 넘치는 비행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벤츄라시에도 코카콜라 제조공장이 있습니다. 벤츄라시에 있던 코카콜라 제조공장이 영구 폐쇄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레이에스 코카콜라 바틀링은 오는 7월 10일 벤츄라 공장에 문을 닫는다라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이 벤츄라 지역에 있는 레이에스 코카콜라 바틀링은요, 지난 1912년부터 이곳에서 코카콜라를 만들어 왔었습니다. 114년 동안 이어왔던 벤츄라 지역의 탄산음료 제조 역사가 마침표를 찍게 된다라는 소식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거만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안경.

0: 아름다운 마음, 바로 금강안경의 마음입니다.
1: 1250만불, 1250만불.
2: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주 7일 24시간
3: 33782-8600, 33782-8600.
1: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8: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9: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8: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9: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틴 우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8: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인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0: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11: 누구랑? 우리끼리?
10: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12: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13: golfpromi.com.
14: 우선 장님 주말에 뭐해?
12: 골프.
14: 누구랑 해?
12: 프로랑.
14: 어떻게 해?
12: 골프 프로미에서.
10: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12: golfpromi.com.

0: 모닝뉴스 함께 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단속 강화과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불법 체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공영방송 NPR은 콜로라도대 볼더 캠퍼스 경제학자 클로이 이스트와 엘리자베스 콕스가 발표한 최신 연구를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대규모 추방 정책은 미국 태생 노동자들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결론에 다다른 보고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기 행정부 첫 주한대사 후보로 지명한 미셸 스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0일부터 열린다는 소식입니다. 연방상원외교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외교위원회는 5월 20일에 스틸 후보자 청문회를 할 예정입니다. 스틸 후보자 청문회는 마이클 마부크지안 주 노르웨이 대사 후보자, 브로크달 국무부 법률 고문 후보자 등의 청문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연방준비제도 케빈 워시 차기 의장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이 어제 연방상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인준 투표는 극명한 당파성을 보여줬습니다. 공화당은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가운데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연준 의장 임기는 4년으로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15일에 끝납니다. 이 케빈 워시는 이르면 이번 주 중 새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천 건으로 한 주 전보다 1만 2천여 건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178만 2천 건으로 전주보다 2만 4천 건이 증가했습니다. 이란 전쟁 장기화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서도 노동시장은 일단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고유가 여파로 미국의 소매 판매 증가세가 4월 들어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지난 4월 미국의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5%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크게 둔화한 것, 지난 3월 1.6%와 비교하면 크게 둔화했습니다. 이 가솔린 가격 상승으로 여윳돈이 줄어든 미국 가계가 다른 영역에 대한 씀씀이를 줄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미 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20년 만에 처음으로 5%에 올라섰습니다. 재무부 발표에 따르면 250억 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미 국채 입찰 결과 낙찰 금리는 5.046%로 결정됐습니다. 발행 시장에서 미 국채 30년물 입찰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채권 금리와 채권 가격이 반대로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채 30년물이 19년 만에 가장 낮은 가격에 낙찰됐다는 의미입니다. 이른바 미토스 충격이라고 불리는 AI, 인공지능 악용 사이버 보안 위협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이 같은 해킹 공격이 몇 개월 안에 일상화될 것이란 경고가 나왔습니다. 사이버 보안 기업 펠로엘토 네트워크의 리 클라리치 최고 기술 책임자는 AI 주도 취약점 공격이 새로운 일상이 되기까지 3에서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클라리치는 몇 주 전만 해도 우리가 모델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면서 많은 테스트를 거쳐 우리가 과대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펠로알토는 AI 모델의 취약점 탐지를 130개 이상 자사 제품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이번 달에 총 26건의 취약점을 발견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펠로알토는 공격자들이 이 같은 기술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전에 기업이 즉각 조치에 나서야 한다라고 경고했습니다. 지난해 약물 복용으로 사망한 한 젊은 남성 부모가 오픈 AI와 샘 올트먼 CE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부모는 챗GPT가 위험한 약물을 복용하도록 잘못된 조언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장에 따르면 19살이었던 샘 닐슨은 마약성 진통제 오포이드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허브 제품으로 생긴 메스꺼움을 치료하기 위한 처방약 A를 복용하도록 조언했다고 부모들은 챗GPT가 그렇게 조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넬슨이 이 약물과 알코올 조합으로 인해 지난 5월 사망에 이르렀다고 부모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남편을 독살한 뒤 이를 숨기고 가족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는 내용의 동화책을 출간했던 여성 작가 종신영을 결국 선고받았습니다. 리처드 무라지크 유타주 파크시티 연방지법 판사는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쿠리 리친스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무라지크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이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너무 위험해서 절대로 석방될 수 없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리친스는 2022년 3월 자택에서 남편 에릭 리친스의 칵테일에 치사량의 5배에 달하는 합성 마약 펜타닐을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리친스는 남편 사망 시 재산 상속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리친스는 약 450만 달러의 빚이 있었던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2: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2: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1: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2: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2: 올림픽 골프니까.
1: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5: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6: 집 세계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8-4000.
2: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요새 오타니 선수, LA 다저스의 오타니 선수가 타격이 좋지 않죠. 그런데 이런 얘기도 있어요. 오타니 선수 올해는 MVP도 MVP인데 사이영상을 노리는 건 아니냐. 여기에 이제 타격이 뒷받침되주면 MVP는 따라오는 거고 일단 투수에 집중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나요? 말처럼 다 하는 오타니, 만화 같은 오타니. 어제 LA 다저스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간의 경기에 선발 투수로 나왔습니다. 오타니 선수 선발 투수로 나와서 7이닝 동안 삼진 8개, 4안타 무실점, 시즌 3승째를 수확했습니다. 4안타 무실점, 4대0으로 마운드를 내려갔는데 8회 9회, 아, 2이닝 정도 막아줘야죠. 다저스 불펜이 네, 잘 막아주고 4대0 승리로 시즌 3승째를 챙겼습니다. 어제 오타니 선수의 호투로 다저스는 4연패를 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타니 선수 평균 자책점이요 0.82입니다 지금 7경기째 선발 등판했는데 7경기째 평균 자책점이 0.8입니다 대단한 기록이죠. 한 경기에서 1점도 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오타니 선수가 마운드에 있을 때 7이닝 동안 다저스가 4대0으로 앞서줬거든요. 오타니 선수 등판했을 때 LA 다저스 타선이 4점 이상을 내준 것 올 시즌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타니 선수 등판했을 때 너무 안 도와줬던 거죠. 타자들이. 오타니 선수 어제 선발로 나서면서 타석에는 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오타니 선수가 원래 투타 공동으로 나가 타석으로도 나가고 투수로도 나가고 했었는데 일단 다저스에서 올 시즌에는 투수로 나갈 때는 투수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타석에서는 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제 이정호 선수는 오타니 선수를 만나서 뭐 꽁꽁 묶였고 4타수 무안타 기록했고요. 그리고 다저스의 김혜성 선수는 어제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김하성 선수는 두 경기 만에 올 시즌 첫 안타를 신고하기도 했습니다. 김하성은 시카고 컵스의 홈경기에서 7번 타자 유격수로 출전해 3타수 1안타 기록했습니다. 시즌 타율 뭐 1할 6푼 7리인데 아직 김하성 선수 두 경기밖에 안 했는데요. 타율이 중요한 건 아니죠. 김하성 선수 상대 선발 좌완 이마나 쇼타를 맞아서 역시 고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3타수 1안타 했으면 일단 서서히 복귀에 힘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에서 뛰고 있는 송성문 선수는 미러키 브루어스의 경기에서 9회 말 수비 때 2루수로 교체 출전해 그라운드를 한번 밟기는 했습니다. 송성문 선수 아 갈 길 멀어요. 2026년 5월 14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설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편안한 목요일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문의는 714-742-4855,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엔 아파기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2: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0: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3: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7: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8: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7: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8: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7: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6: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11: 토요타가 전기차를 만들 때 우리는 백지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서 시작합니다. 2026년형 비즈는 토요타의 검증된 엔지니어링을 전기차에 담아냈습니다. 인상적인 주행거리, 직관적인 기술, 그리고 토요타의 신뢰성까지 비즈는 수십 년 경험의 축적 위에 미래를 위한 새로운 상상력을 더했습니다. 비즈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4: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의 정상회담에서 협의된 내용들과 양국의 입장을 조금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서로가 동의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하게 있는데요. 이 동의한 부분은 이란의 핵무기를 용납하지 못한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에 개방을 한다라는 두 가지 문제였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정상회담 결과 보도자료에서 미, 중 양측이 에너지의 자유로운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된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에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 측도 이의가 없습니다. 백악관은 아울러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는 데에도 동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중국 쪽 마찬가지입니다. 이란 핵무기 불용 및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한 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론해온 종전 조건의 핵심으로 미중 정상이 이러한 원칙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라는 점은 일단 확인됐습니다. 특히 백악관의 이런 발표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동 정세를 둘러싸고 중국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 것과 어느 정도는 좀 맞아떨어진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측의 이러한 희망 섞인 발표와는 달리 중국은 이란 문제에 있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구두로는 동의한다라고 했습니다만은 그 외에 별달리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중한 태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중동 문제가 회담 의제 중에 하나였으며, 즉 정상회담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중국의 정책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라고만 시진핑 주석은 계속 그 말만 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발표한 핵심 합의사안, 핵심 합의사안 가운데 이란 핵무기 불용 부분은 아예 빠졌으며, 이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 없이 기존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라고 확인한 것입니다. 즉 중국 측의 발표에서는 이란 핵무기 불용이라는 내용은 공식적인 문서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이란 문제에 대한 중국의 이같이 신중한 태도는 중국의 대이란 영향력을 미국과의 협상에서 지렛대로 앞으로 계속 활용해야 하기 때문이다라는 인식입니다. 이란 전쟁이 끝난 뒤에 미국에게만 유리한 그런 중동 질서가 구축될 경우에 발생하게 될 중국의 전략적인 이익 훼손 우려 등도 함께 작용했을 것이다 라는 풀이입니다. 결국 중국이 향후 이란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할지는 현재 상태로는 미지수다라는 관측입니다. 구두로는, 즉 협상에서 얼굴을 마주 보고 서로 얘기할 때는 아, 우리도 이란 핵무기를 불용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만 입장문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때는 중국은 이런 내용을 슬그머니 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란 전쟁 종전 협상의 돌파구를 빨리 마련하기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달리 시진핑 주석은 급할 것 없다라는 입장인 셈입니다. 역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만만디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대범함과 시진핑 주석의 만만디 두 대결이 볼만하겠는데요. 자, 오늘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 한마디로 말하면 한 발 다가가는 트럼프와 반발 물러서는 시진핑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중국이 환상적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라면서 협력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은 신중한 모습입니다. 미국 내 언론들도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언론 분위기를 좀 종합해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속에서 중국과의 협상 타결을 원하고 있지만 중국은 동등한 미중 관계 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을 원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 재정립, 지금처럼 이렇게 서먹서먹하게 지내지 말고 좀 친하게 지내자라는 얘기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중국의 입장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미국 너희 혼자 세계의 패권국임을 자임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야. 우리도 클 만큼 컸어.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그 정도급 세계의 패권 국가, 즉 미국 너희들과 어깨를 동등히 할 수 있는 G2 그 정도급이라는 건 이제는 인정하고 그걸 인정하고 관계를 이어가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관계 재정립은 바로 그겁니다. 한 발 다가가는 트럼프 대통령과 반발 물러서면서 이 관계 재정립을 원하는 시진핑 주석의 오늘 만남이었습니다.

0: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특히 시진핑 주석과의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미중 대통령 간 맺어진 가장 긴 인연, 환상적인 관계를 언급하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함께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무역 등 협력 관계에 대한 기대감도 내비쳤습니다.
1: People don't know. Whenever we had a problem, we worked that out very quickly. And we're going to have a fantastic future together.
0: 워싱턴 포스트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란 전쟁으로 역풍을 맞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 무역 문제 등에서 타결을 원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여론이 악화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야심이 제한됐다고도 평가했습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합참 정보국이 이란 전쟁을 계기로 중국이 군사와 외교, 경제 등에서 미국에 대한 우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공격으로 어려움을 겪던 미국의 중동 동맹국들의 무기를 판매하고 에너지를 지원해 지정학적 입지를 키웠다는 분석입니다. 뉴욕타임스도 시진핑 주석이 이란 전쟁이라는 강력한 카드를 쥐고 있어 당장 트럼프 대통령과의 거래는 필요하지 않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시진핑 주석이 중국과 미국이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을 확인하길 원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 이번 회담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를 재정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2: 이어서 대통령 전용기에 성추행으로 퇴출당했던 영화감독도 탔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왕년에 세계적으로 흥행한 영화 러시아워 시리즈의 네 번째 러시아워 4편이 곧 촬영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이 러시아워라는 영화의 연출을 계속 맡았던 브렛 레트너 감독이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렛 레트너 감독 측은 레트너 감독이 중국에서 러시아워 4편의 촬영 후보지를 물색할 것이다 라며 러시아워 4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촬영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 출입기자들도 레트너 감독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 함께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에 탑승하는 것이 목격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워는 1998년 제1편이 개봉돼서 흥행에 세계적으로 성공한 액션 영화입니다. 액션 스타, 홍콩의 스타 성룡과 유명 미국 배우 크리스 터커가 형사로 출연해서 파리, LA, 홍콩 등을 배경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을 코믹하게 담은 영화였습니다. 레트너 감독은 1편에 이어서 2007년까지 2편과 3편 감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2017년 여배우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영화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었습니다.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출당한 감독을 구해준 건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었습니다. 지난 1월 멜라니아 여사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 영화 멜라니아를 그 연출을 하는 데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레트너 감독에게 연출을 맡겼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영화계에 자연스럽게 복귀하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자기 부인의 다큐 영화를 제작하는데 그 연출을 성추행으로 퇴출당한 감독에게 맡긴 트럼프 대통령은 도대체 무슨 심리였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자, 영화 멜라니아는 4천만 달러의 제작비가 투입됐지만 수입은 1,670만 달러에 그쳐서 흥행에는 참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 레트너 감독 챙기기는 계속됩니다. 레트너 감독은 러시아워 1, 2, 3편 출연진들과 계속해서 4편 제작을 논의해 왔었지만 배우들이 출연을 고사하면서 또 투자자들이 돈을 내지 않으면서 4편 제작에는 진전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워 판권을 갖고 있는 영화사 파라마운트에 압력을 가하면서 결국 4편, 이 속편 제작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파라마운트 CEO인 데이빗 엘리슨의 아버지인 레리 엘리슨에게 러시아워 4편 제작을 권유했고 결국 그 아버지의 말을 들은 딸 CEO가 속편 제작을 결정한 것입니다. 딸에게 속편 제작을 권유한 레리 엘리슨은 트럼프 대통령의 큰손 후원자이면서 친구입니다. 그렇게 여하튼 얽히고 설키고 한 관계와 관계 속에 성추행으로 불명예 퇴진당했던 감독까지 복귀시키면서 러시아워 4 제작이 시작됐고 레트너 감독은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중국으로 향했습니다. 한편 백악관은 레트너 감독의 전용기 탑승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만 밝혔습니다. 이어서 대통령 전용기에 민간인이 탑승했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차남 에릭 트럼프가 이번 대통령 중국 방문에 동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재 에릭 트럼프가 연관된 기업이 중국 기업과 합작 사업을 모색하는 중이어서 대통령 공직 일정을 활용해서 가족 사업을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일고 있습니다. 에릭 트럼프는 암호화폐 관련 기업을 이끌면서 글로벌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일가가 이해상충 문제를 도외시한다라는 지적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현재 에릭 트럼프의 파트너로 거론되는 중국 기업은 미국 의회에서 중국 공산당 및 중국 군과의 연관성이 의심된다라는 경고까지 받은 기업입니다. 앞에서는 중국을 배척하고 중국을 경계하는 것처럼 해놓고 정작 트럼프 패밀리는 중국과 합작 사업도 모자라서 이제는 대통령 전용기까지 타고 가서 사업 회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서 백악관은 에릭 트럼프는 부인 라라와 함께 개인 자격으로 대통령 일정에 동참한 것이다 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더 문제입니다. 아무런 정부 공식 직위, 공식적인 직함을 갖고 있지 않은 민간인이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달 11일로 다가온 2026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이민 규제가 일부 완화될 전망입니다. 입장권을 보유한 외국인 팬에 한해 최대 15,000달러에 달하는 입국 보증금 납부 의무를 면제키로 한 것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월드컵 입장권을 구매하고 4월 15일까지 FIFA 패스 제도에 등록한 팬에 대해 비자 보증금을 면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FIFA 패스는 월드컵 관전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신속하게 처리해주는 일종의 우선 심사 제도입니다. 이번 면제 조치는 FIFA 측 요청에 따라 국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수개월 동안 백악관 등에서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비자 만료 후에도 미국에 불법 체류하는 사례가 잦거나 안보상 우려가 있는 국가 50곳을 지정하고 해당 국가 국민이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는 5,000달러, 10,000달러, 15,000달러 가운데 한 단계의 보증금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한 국가들 가운데서는 알제리, 카보베르데, 코트디부아르, 세네갈, 튀니지 등 5개 나라가 이 보증금 부과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이 선수와 코칭 스태프 일부 지원 인력이 면제 대상에 이름을 올린 것입니다. 또 면제 혜택을 받는 팬들의 경우에는 하지만 통상적인 비자 심사 절차는 그대로 거쳐야 한다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에 국제 앰네스티와 미국 시민 인권단체 수십 곳은 월드컵을 앞두고 각국 팬들에게 미국 입국 시 유의사항을 담은 월드컵 여행 권고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전 세계 화합을 표방해야 할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의 취지와 전혀 맞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고물가 시대 속에 외식비 부담이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LA 한인타운 일부 식당들이 10달러 미만 메뉴를 앞세워서 본격적인 가성비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한 끼 식사 가격이 20달러를 평균적으로 훌쩍 넘는 상황에서 이른바 착한 가격 메뉴가 등장하면서 지갑이 얇아진 한인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며 새로운 외식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 단장을 마친 한인타운 육각길 시티센터에 있는 푸드코트에서는 5개의 식당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모션이 한창입니다. 조선설렁탕을 비롯해 야마모토, 서울집, 명동분식, 산동반점 등 5개 업소는 오는 6월 말까지 일부 대표 메뉴를 999에 판매합니다. 특히 통합계산대 운영으로 주문의 편의성까지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 같은 가성비 바람은 푸드코트에만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육가와 캔모어 인근의 스윗 101 구 신정 자리 역시 평일 점심시간 동안 우거지국과 북어국을 각각 899에 제공하며 직장인들의 점심 성지로 최근에 떠오르고 있습니다. 깊고 시원한 국물에 갓 지은 밥을 곁들인 한 상은 집밥 같은 든든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또 윌셔와 호바트 한미은행 건물에 위치한 KTS 키친은 덮밥 메뉴를 599에서부터 999까지 다양하게 구성해서 혼밥 쪽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또 팔각길의 해마루와 엄마집은 아침 식사에 한해서 일부 메뉴를 999에 판매 중에 있습니다. 또 육가 난다랑 몰에 있는 별곱창은 꼬막 비빔밥 등 런치 메뉴를 역시 10달러 미만에 선보이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40대 한인 물리치료사가 엠트랙을 상대로 벌인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 법무부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올해 41살의 이재관 씨가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이 씨와 공범들은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의료사기 계획에 가담했다. 물리치료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 씨는 허위 청구 계획에 자신의 면허와 사업용 은행 계좌를 사용하도록 하는 대가로 수익금의 일부를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공모자들은 엠트랙 직원들을 모집해서 현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개인정보 및 보험 정보를 이용해서 허위 청구를 제출한 것으로 연방법무부는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는 엠트랙 직원 수십 명과 다수의 의료 제공자가 연루되어 있다라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 사건의 공범들은 엠트랙 직원들에게 수십만 달러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또 엠트랙 건강보험은 허위 청구로 인해서 총 1,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이 씨와 관련된 청구권에 대해서는 80만 달러 이상이 지급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법무부의 조사 결과 이 씨를 포함한 19명이 대거 기소됐고 모두 의료사기 공모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사기 공모 혐의는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 강화가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기는커녕 오히려 노동시장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건설업 등 불법 체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는 미국인 근로자들의 고용까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과거처럼 교도소 수감자를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하는 방식이 아니라 커뮤니티와 직장, 이민 재판소, 또 ICE 사무실 출석 현장 등등에서 직접 체포를 해버리는 이른바 거리 체포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급습 단속 체포는 최근 11배 이상, 과거에 비해서 11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진은 특히 단속 자체보다도 이민자 사회 전반에 퍼진 위축 효과가 경제에 더 큰 악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 결과 미국 내에 남아있는 불법 체류 가능성이 높은 노동자들의 고용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특히 ICE 체포 대상의 90% 이상이 남성이었다라는 점에서 남성 노동자들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졌다라고 밝혔습니다. 반면에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임금 상승이나 고용 확대 효과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건설업과 농업 등 불법 체류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업종에서는 미국 태생 노동자들의 고용까지도 함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지역 노동시장에서 불법 체류 노동자 6명이 줄어들 때마다 미국 태생 노동자 1명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지는 현상이 포착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품고 오는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지난 2020년 11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여 만에 양사 통합이 사실상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입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오늘 합병 계약을 체결하고 통합항공사 출범 일자를 12월 17일로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합병 계약에 따라서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권리와 의무 또한 근로자 일체를 승계하게 됩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5월 내셔널 스몰 비즈니스 감사의 달을 맞아서 소상공인 고객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진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프로모션의 혜택으로는 SBA 대출 관련 패키징 수수료 면제가 포함됐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SBA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에게는 대출금 50만 달러 이하 기준 최대 $1,500에 해당하는 SBA 패키징 수수료를 면제해 줍니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 비즈니스 체킹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간 월 서비스 수수료 면제와 첫 체크북 무료 제공 혜택이 주어집니다. 오는 18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46주년 기념식이 기존 추모 중심 행사를 넘어서 음악과 문화가 어우러진 민주주의 축제로 새롭게 펼쳐집니다. 5월 18일 이날 오후 5시 18분 LA 한국교육원 1층 강당에서 열리는 기념식 주제는 5.18 정신이 12.3 내란을 막아냈다로 결정됐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김영환 LA 총영사, 로버트 안 LA 한인회장, 장병우 LA 평통회장 등 주요 인사와 한인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0: 1250만 불. 1250만 불.
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0: 주 7일 24시간.
2: 3237828600. 3237828600.
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6: 누구랑? 우리끼리?
5: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7: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8: golfpromi.com.
9: 우사장님 주말에 뭐해?
7: 골프.
9: 누구랑 해?
7: 프로랑.
9: 어떻게 해?
7: 골프 프로미에서.
5: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7: golfpromi.com.
10: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0: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0: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2: What?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주변에 아는 변호사들 너무 많을 텐데. 근데 내가 고통사고 변호사인지 어떻게 알았지? 일을 잘해서 소문난 거야? 광고를 많이 해서 소문난 거야?
13: 상대방이 거짓말하고 아니면 말 바꾸면 어떻게 할 거야?
12: 사진, 대시보드, 에비던스, 위트니스 다 모아서 확실히 보상을 받아야지. 그러니까 케이스를 맡기고 티러만 직진하세요. 타사고엔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 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중국은 화려하게 환영 행사를 했습니다. 일단 겉으로는 아주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잘 보면 그 이면에는 아주 뼈있는 외교적인 메시지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난 2017년에 첫 중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는 당 최고 실세가 공항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했었는데요. 이번에는 공항에 누가 나왔느냐? 실권에서 한 발 물러난 한정이라는, 우리는 사실 이름도 듣도 보도 못했던 한정 국가부주석이 영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YTN의 보도로 알아보겠습니다.
2: 미국 정상을 향한 거치대는 최고 수준으로 맞춰주되 실질적인 영접에 급은 낮추며 기싸움을 벌인 겁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협상 테이블 위 의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나타납니다. 과거 수세적이었던 중국은 이제 타이완 문제와 첨단 기술 제재 등을 두고 자신들만의 레드라인을 선명하게 그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3: I think that much like China has slowly over time tried to change the status quo in the South China Sea and other areas, I think they'll try to use this as an area to slowly change the status quo.
2: 이런 당당함의 배경은 미국의 제재 속에서도 첨단 기술 자립에 속도를 내고 미래 핵심 산업의 공급망을 장악한 경제적 자신감입니다. 나아가 중국은 이번 회담을 전 세계, 특히 글로벌 사우스라 불리는 제3세

0: 탄탄해진 국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질서를 미국과 대등하게 재편하겠다는 위상 선언으로 풀이됩니다. YTN 권영입니다.
1: 이어서 트럼프 행정부에서의 아주 이상한 권력 서열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베이징 서우드 공항에 도착한 뒤 비행기에서 내려올 때 트럼프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내려온 사람들의 순서가 좀 많이 이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13일 저녁 8시 베이징에 도착해서 전용기 계단을 타고 내려왔고 그 뒤로 맨 먼저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장관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둘째 아들 차남 에릭 트럼프 그리고 그의 부인 라라 트럼프였습니다. 비서실장,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행정부 고위 관료들보다도 가족 구성원이 트럼프 대통령 바로 뒤에서 가장 앞장서서 내려온 모양새였습니다. 에릭 트럼프 부부의 뒤를 이은 인사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였습니다. 장관들도 가족 구성원과 일론 머스크의 뒤를 따라 내려오는 모양새였습니다. 머스크의 뒤를 이어서 이제 드디어 루비오 국무장관, 헤그세스 국방장관 등의 순차적으로 이 모습을 드러내는 모양이 드러났습니다. 비행기를 내려오는 순서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 쓰지 않는 아주 지독한 실용주의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실제로 가족 다음에 지인, 지인 다음에 장관 그런 순서로 서열이 정해진 건지 아주 이상한 권력 서열이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어서 금리 인하하라고 사람까지 바꿨는데 전쟁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생겼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준 내부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라는 매파적인 발언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는커녕 동결도 아니고 이제는 금리 인상 가능성? 네, 지금 중국에 가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으면 뒷목 잡을 일입니다. 그런데 현실입니다.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급등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키우면서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빠르게 바뀌는 모습입니다. 어제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의 닐 카시카리 총재는 이란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2%대로 내려갈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이 있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 공급 충격이 인플레이션 환경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금리 인하가 아니라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도 열어놔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그는 지난 4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방향으로 성명서를 수정해야 한다라면서 반대표를 던진 3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카시카리 총재는 특히 차기 연준 의장으로 취임할 예정인 케빈 워시 체제 하에서도 금리 인하를 절대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하하라고 현 의장을 쫓아내고 케빈 워시를 내려보냈는데 정작 대통령 본인이 이 전쟁을 강행하면서 금리 인하를 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어 놓은 셈입니다.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어도 8시간을 넘겨도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비슷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연구 결과는요.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네요. 우리 몸의 장기는 조금씩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이를테면 여성에게서는 난소가 아무래도 다른 장기보다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총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연구팀이 만들었습니다. 노화 시계는 혈액 검사나 의료 영상 같은 생체 데이터를 머신 러닝으로 분석해서요, 특정인의 장기가 실제 나이보다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늙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놓고 수면 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네, 말씀드렸듯이 6시간 미만 아니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노화 시계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장기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요.

0: 이른바 뇌부터 심장, 폐, 면역계까지, 그러니까 신체 전반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울증과 수면은 깊은 관계가 있겠죠. 특히 노년기 우울증과 관련해서 수면 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수면 과다는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게 뇌와 지방조직의 노화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의사는요, 단기 수면자, 장기 수면자는 만약에 같은 병이 생기더라도 기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하면은 치료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수면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 네, 좋은 잠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 이 순간도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 맞죠?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번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4: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5: We will fight for you.
4: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6: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7: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6: 한인사회의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7: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6: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8: 아침에 맥다날즈를 가져다 주는 사람은 좋은 친구죠. 그 친구가 서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를 가져왔다고요? 그 친구가 바로 베프죠. 그런데 그 베프가 샌드위치에 아이스 캐러멜 마끼아로까지 공수해왔다고요? 그런 소울메이트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9: 맥도날드의 아침으로 마음을 표현해보세요. 지금 소세지 맥머핀 위드 에그 두 개가 단돈 6불이거든요. 맥카페 하나 곁들여 감동 포인트까지 추가하세요. 가격과 참여 여부는 다를 수 있음. 다른 오퍼와 함께 적용 불가. 단품은 정상 가격임.
7: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 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 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 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 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네, 한국에서는 최근 이상한 현상이 하나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체적으로는 이혼 건수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최근 6년째 매년 이혼이 줄어드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60세 이상의 소위 황혼이혼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최다 수준의 황혼이혼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는 건지 YTN의 보도로 들어보겠습니다.
5: 1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전년보다 3,021건 줄어든 88,130건으로 집계됐습니다. 6년 연속 감소세를 나타내며 지난해 이혼 건수는 1996년 이후 29년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작년 부부 이혼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 60세 이상인 이혼은 지난해 13,743건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943건 늘며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전체 이혼 건수에서 60세 이상 이혼이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비중입니다. 황혼 이혼 증가에는 인구 고령화와 기대 여명 증가, 여성의 경제력 확대, 사회적 인식 변화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최근 고령층 이혼 증가 흐름에 이혼에 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거에는 결혼 기간이 긴 부부가 참고 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이혼을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재산 분할 등을 통해 경제적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됐고 자녀들도 부모의 이혼을 예전만큼 반대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습니다.

0: 이어서 관세 환급이 시작됐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관세를 환급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CNBC 방송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징수했다가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은 이후 석달 만에 드디어 1차 환급금을 기업들에게 지급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소매업체 오시코시의 맷 페일드 CEO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전체 환급액 규모를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신청액 가운데 초기분에 해당하는 환급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완구업체 베이직 펀의 제이 포먼 CEO 역시 성명을 통해서 현재까지 전체 신청액의 약5% 정도를 환급받은 것 같다라며 올해 현금 흐름을 지원하고 우리 팀에 투자를 더 하는데 이 환급금을 활용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글로벌 물류업체 UPS, FedEx 그리고 DHL 등은 고객을 대신해서 관세 환급 신청 절차에 착수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은 법원 제출 자료에서 1차적으로 830만 건 수입 선적물에 대해서 354억 6천만 달러의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관세 환급은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무효로 한 데에 따른 것입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으로 출발하기 전 W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관세 환급 상황에 대한 질문을 받자 미친 짓이다라면서 우리는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거액을 거둬들이고 있었다라며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이론적으로는 관세를 돌려줘야 한다. 하지만 우리는 그에 맞서 싸울 것이다라면서 알수 없는 이중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쪽에서는 전쟁, 한쪽에서는 정상회담, 한쪽에서는 사재기 스토리입니다. 이 전쟁 여파로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전 세계 곳곳에서 주사기에서부터 캔 콜라까지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당시 패닉 바잉, 즉 사재기 현상이 있었는데 이를 떠올리게 하는 현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대여섯 묶음씩 통으로 사가는 소비자가 늘고 있고, 호주에서는 운전자와 농부들을 중심으로 연료통 품귀 현상이 빚어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콘돔 부족을 걱정하는 게시글이 SNS에 올라오자 이게 크게 확산되고 있고, 또 인도에서는 캔 음료 공급이 제한되면서 이 다이어트 캔 콜라가 새로운 부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기업들도 물량 확보에 나서면서 일부 국가는 정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나프타 부족으로 인해서 의료용품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주사기 매점 매석 특별 단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코로나19 초기에 휴지 사재기가 떠오른다. 화장실용 휴지 사재기가 코로나 때 있었는데 그때는 피할 수 있었던 공포였지만, 즉 심리적으로 두려워서 사놓았던 그런 공포였지만, 최근에 석유 등 필수품 사재기는 실질적인 공포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단순한 불안 심리가 아니라 실제로 공급 부족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재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호주에서는 정부가 직접 개입했습니다. 호주는 작은 실천 하나하나가 도움이 된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운전자들에게 트렁크를 비우고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해서 연료 사용을 줄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란 전쟁으로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자 석유에서 추출해 만드는 각종 생필품들, 뭐 주사기, 쓰레기 봉투, 음료용 캔, 심지어 뭐 콘돔까지도 사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전쟁, 한쪽에서는 정상회담을 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사재기가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6: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5: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6: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5: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7: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직화 짜장면 4불 99, 어리굴젓 9불.

0: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1: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 아이들

0: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1: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0: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1: 우메캔
2: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0: 감사한다면
1: 사랑한다면
0: 역시 우메캔
1: 저도 우메캔을 받고 어? 싶어요.
2: 888-941-3311 우메캔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4: 네, 9시 48분 되었습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미국이 리드하고 한국이 따르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이브라햄 김 신임 회장은 어제 한미 관계가 더 이상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라 공동 파트너로 발전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에이브라햄 김 회장은 어제 뉴욕 맨하탄의 코리아 소사이어티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과거 미국이 이끌고 한국이 무조건 따르는 그런 관계, 소위 주니어 시니어 릴레이션십이었다라면 이제는 한국이 공동 파트너, 즉 시니어 코 파트너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관계가 변하면 서로를 대하는 방식도 달라져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민 2세인 그는 미국에서 이제는 더 이상 너 남한에서 왔니? 북한에서 왔냐? 라는 등 그런 질문을 받지 않아서 너무 좋다라며 이제는 K-드라마를 봤는지 블랙핑크 팬이냐 BTS 팬이냐 등을 묻는 그런 질문이 흔해지는 등 한국에 대한 관심과 호의가 늘어서 너무 좋다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는 이제는 이런 관심을 어떻게 실질적인 협력과 연결로 이어갈지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미국에서 이 관심을 더욱 키워서 한국과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제대로 미국에서 교육할 기회다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관계를 이끌 차세대 리더와 인천 네트워크 육성에도 때문에 더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리아 소사이어티 신임 회장 에이브라햄 김 회장의 얘기인데요. 1957년에 설립된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는 뉴욕에 본부를 둔 한미 친선 비영리 단체로 양국 간 경제, 문화, 정책 교류 확대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교육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란한테 미군 군용기 39대가 박살난 게 사실이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연방 하원의원이 어제 미군이 이란 전쟁으로 군용기 39대를 잃은 것으로 추산한 보도가 나왔다라면서 국방부 당국자에게 이게 사실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민주당 소속의 에드 케이스 하원의원은 어제 상원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이 허스트 국방부 회계감사관에게 이란 전쟁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를 질의하면서 군사전문 매체 더 워존이라는 매체의 보도를 보니까 미국 군용기 피해 집계가 나왔는데 미군 군용기 39대가 이란에 의해서 박살났다라고 보도가 나왔다. 이게 사실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케이스 의원은 더 워존 보도에 따르면 우리는 약 39대의 항공기를 잃었다라고 한다. 그것도 한 달 전에 나온 보도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이상 더 피해가 늘어났을지도 모르겠다라면서 국방부가 해당 항공기들에게 손실이나 피해가 난 것이 사실인지 반드시 투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 당국자들은 이러한 손실 규모가 확실히 맞는지 현재로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면서 입을 다물었습니다.
3: 벌써 4년이 넘게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 이 종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발언이 미국과 러시아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긴장은 오히려 요즘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러시아가 현지 시각으로 13일 800대가 넘는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우크라이나 서부까지 피해를 입으며 이와 인접한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자정 이후 러시아는 최소 800대의 드론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전역 14개 지역을 공격했다며 추가 드론이 계속 우크라이나 영공으로 진입해 밤새 공격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철도 기반 시설과 기타 민간 시설을 의도적으로 공격했다며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가운데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시점이 이루어진 건 결코 우연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이번 공격은 우크라이나 최서단이자 슬로바키아와 접하고 있는 국경 도시 우즈호로드에도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슬로바키아와 헝가리까지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 세관 당국은 안보상 이유로 우크라이나 국경의 모든 검문소를 추가 공지대까지 폐쇄한다고 밝힌 후 몇 시간 뒤에 트럭 운행 등은 부분적으로 재개한다고 공지했습니다.
4: 오늘 미중 정상회담이 있기 하루 전인 어제 초대형 유조선 등 중국과 연관된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NBC 뉴스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코스코라는 중국 해운사가 운영하는 초대형 유조선 위안화호가 어제 이란 라라크섬 인근을 지나서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습니다. NBC 뉴스는 이에 대해서 위안화우뿐만이 아니라 중국과 연관된 중고차량 운반선 등 다른 대형 선박 4척도 지난 이틀 사이에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갔다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은 이란 전쟁 동안 이란산 원유를 몰래 판매하는 중국과의 교역에 대해서는 강하게 제재를 가해왔었는데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이틀 동안 중국 관련 선박들이 잇따라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도록 사실상 이제는 눈 감아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에게 미리 선제적으로 완화 제스처를 취해놓은 것이다 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8: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7: 두 번째 참가자.
9: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7: 세 번째 참가자.
10: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7: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1: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2: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13: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1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14: 네.
15: 수영도?
14: 그럼요.
1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1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6: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7: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16: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7: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16: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7: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16: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7: 올림픽 골프니까.
16: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네, 오늘도 오전에는 구름이 다소 끼다가 오후 들어서 맑아지는 그런 날씨 또 보이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74도로 예상되고요. 내일도 오늘과 뭐 거의 똑같은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날씨는 일요일까지 계속되다가 다음 주 월요일에 77도로 올라가겠고 화요일에는 83도,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84도로 다음 주에는 좀 기온이 많이 올라가겠습니다. It isn't a dream. 자, 뉴스를 스토리처럼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드럽고 흐린 날씨, 땅속으로 살짝 포근하게 들어가고 싶은 그런 날인가요? 오늘이 언더그라운드 홈데이입니다. 지하에다 집을 지면 여러 여건으로요, 에너지도 줄고 뭐 그렇다는 거지요. 포근함이 땡겨지는, 어머, 주말이 가까워오는 목요일, 좋은 아침 맞고 계신가요?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의가 있죠. 콜라만 먹던 트럼프 대통령도 그릿 월,
4: 대단한 장벽,
3: 그 건배주를 치얼스, 간파이를 외치면서 서로에 대한 존경을 표시하면서 잘해보자 라는 분위기가 물어익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바로 마이 프렌드 하면서 옛날에 건국의 아버지 벤자민 플랭클린이 중국의 공자님 말씀을 많이 그때 당시 언급을 했던 그런 일화를 얘기하면서 상호 존중, 바로 플랭클린이 신문에 공자의 말을 실었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도 간파이 하면서요, 서로의 다름을 어울림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자님도 바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바로 화이부동이라는 말인데요. 군자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어울리고 화이부동, 소인은 겉으로는 같아 보이려 하지만 진심으로 어울리지 못한다. 동이 뿌라. 제주도의 돌담을 생각하면요, 이해가 쉽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다 제각각인 자연석들이 억지로 깎이지 않은 채요 서로의 빈틈을 채워주면서 서 있잖아요. 그게 바로 진정한 어울림이 아닐까요? 출발해보겠습니다. 차차차.

0: The Reflection of My Life 들으셨습니다. 아, 그 미시간에 한 로또 당첨자가 100만 달러 파워볼 상금을 거머쥐었는데요. 이 번호가 아주 특별한 곳에서 나왔다고 그러는군요. 바로 점술 기계 졸타라는 거에서 그 기계에서 점괘를 뽑았는데 거기에 행운의 숫자 세트가 적혀 있어서 그걸로 찍었더니 100만 달러가 그 옛날 중국집 가면 이렇게 쪼개면 그 럭키 쿠키라고나 포천 쿠키라고 그러죠. 거기 보면 번호가 있어서 그거 갖고 아무 이거 살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네 그것도 뭐 네 그렇죠. 오늘이 전국 지하 주거의 날입니다. 내셔널 언더그라운드 아메리카 데이해서요. 바로 땅 속에 그 자연을 살리면서 지하 건축의 아버지 멜컴 웰스가 지구 표면은 공장이 아니라 식물들을 위한 것이다라면서 자연을 훼손치 않고 그런 건축을 평생 실천했던 건축가이자 작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에너지 바로 땅이 천연 단열재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밖에 아무리 덥거나 추워도 집안 온도는 1년 내내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의 주거 형태는 지하에 좀 심플하게 짓는 그런 것도 찾고 있고요. 요즘 뭐 렌트비니 그 주거비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독립시킨 미국의 중장년층들은 이제 넓은 저택을 처분하고 캠핑카로 생활 거처를 옮기는 새로운 그런 은퇴 모델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그래서 집을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도 또 그 집 치우고 이러느라고 드는 가사 노동에서 벗어나서 실속 있는 노후를 꾸린다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것저것 정말 마켓에 가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제도 그게 옛날 고등어가 제가 고등어를 좋아해서 고등어찜을 해먹을까 하고 어제 갔더니 199 파운드 199가 지금은 배가 뭐예요. 사국으로 올라가지고 고등어 쳐다보면 왔네요. 그래요. 조금 줄여먹고 허리띠도 졸라매면서 건강하게 그래도 우리는 잘 살아나가야 되겠죠. 자 오늘 목요일은요. 스포츠와 사람들 해서 지난주에는 마라토너들을 모셨습니다. 그리고 오는 8월 1일 LA 체육회에서 마라톤 대회를 그리피스 파크에서 펼친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첫 회의 마라톤 대회가 될 것 같아요. 마라톤도 돈 안 드는 운동 아니냐 했더니 운동화가 꽤 많이 다른다고 하더라고요. 운동화가 다를 만큼 그렇게 뛴다는 거는 아 그렇게 keep moving, 응? 멈추지 않고 계속 움직여야지 우리 몸도 계속 건강을 유지한다고 그러죠. 오늘은 바로 피클볼 요즘 정말 핫합니다. 이 피클볼이야말로 돈 안 드는 그런 운동이고요. 우리 시니어분들도 아주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각광받고 있어요. 과연 어디 가서 즐길 수 있는지 그리고 피클볼이 과연 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요. 오늘 LA 체육회의 켄조 부회장님과 또 피클볼 하시는 요즘 최근에 시작하셨던 비기너분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 피클볼 협회 새로운 회장님 모시고서요. 피클볼이 과연 무엇이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탱자의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에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제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굿모닝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0: Your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레의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1: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0: 두 번째 참가자.
2: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릴까요?
0: 세 번째 참가자.
3: 오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0: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크래치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리 스크래치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4: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4: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6: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8: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 영업, 스텝, 경영지원실, IT, 홍보, 고객서비스팀, 마케팅 등 모든 부서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써 나아갈 인재들의 지원을 기다리겠습니다. 문의는 213-387-5000 혹은 hr@kelco.com입니다.
9: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0: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9: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0: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1: 99세까지 팔팔하게.
1: 목요일이면 스튜디오의 에너지가 꽉 찹니다. 매주 목요일 함께하는 우리 LH체육회의 켄조 부회장님, 안녕하세요.
12: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저희 스포츠엔 사람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는데요. 오늘은 아까 우리 진행자분이 말씀하셨던 피클볼. 요즘 피클볼 많이 하시죠, 정말.
1: 네, 피클 하면 오이 피클.
12: 맞아요. 뭐
1: 그 피클인가요?
12: 그거에서 네. 연상도 됐는데 저희가 네. 볼을 보시면 네. 약간 이제 구멍들이 많이 뚫려 있잖아요.
1: 플라스틱으로 돼서.
12: 맞아요. 그래서 테니스 네. 공하고는 크기가 좀 비슷하긴 하지만 네. 플라스틱 재질이라 요즘 우리가 미국 사회에서는 정말 공원에 가면 많이 접할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가 네. 이 피클볼 게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피클볼을 네.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히 얘기도 나누고 또 현장에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네.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누는 그런 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먼저 오렌지 카운티 피클볼 협회 회장님 브라이언 리 회장님 안녕하세요.
13: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회장님 피클볼 재밌어요?
13: 아, 너무 재미있다보다 이렇게 약간 중독성이 있어요. 좋은 중독성이 있으시죠.
1: 좋은 중독성. 아, 중독. 네. 와. 좋은 거에 중독하면
12: 매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1: 그렇죠. 네. 계속 치고 싶은.
13: 맞아요. 네, 그렇죠.
1: 딱 그 스위스팟에 볼이 딱 맞았을 때 그 쾌감.
13: 네, 그렇죠.
1: 그죠? 네. 네.
13: 그리고 사람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1: 아, 많이 사귀게 되고. 네. 운동하면서 네. 너무 좋은 거죠. 우리 진아심 씨 피클볼 친 지 얼마 되셨어요?
14: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 2월 달부터 시작했어요.
1: 아, 2월 달부터? 네.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치고 나니까?
14: 일단은 조금 약간 설레임이 다시 생겼고요.
1: 설레임.
14: 뭔가를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
1: 네. 그렇죠.
14: 그리고 일단 유산소 운동에 근력 운동이라 다이어트도 네. 좀 됐고요.
1: 네.
14: 살도 빠졌고 약간 조금 더 부지런해졌다고 해야 될까요?
1: 네. 아. 네. 제가 언뜻 듣기로는 우리 진아 씨는 매년 새로운 스포츠를 배우는 게 나의 인생의 설레임을 돋궈준다 이러는데 뭐 새롭게 도전하셨어요?
14: 운동인 경우도 있지만 네. 운동 아닌 경우도 있는데 그냥 평소에 하고 싶었던 거
1: 네.
14: 해보고 싶었던
12: 우리가 말하는
14: 거를
12: wish list에 이제 네, 올려놓고
14: 네, 그래서 네. 도장 깨기식으로
12: 너무 좋네요.
14: 1년에 한 가지씩 배우는 거 스포츠도 네. 있고요. 그다음에 네. 뭐 여자로서는 이제 미용에 관심이 많으니까 뭐 화장을 배워본다든가 이쁜 글씨를 배워본다든가
1: 뭐든
14: 네, 네 그래서 운동을 좀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끊임없이 배우는
14: 네.
1: 우리 켄조 부회장님 피클볼은 어떻게 시작이 되고
12: 지금 피클볼은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한인 사회에는 이거 최근에 몇 년 정도의 그런 오래되지 않은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역사가 1968년도부터 이게 네. 피클볼 역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 네.
12: 우리 메이저 대회들은 지금 거의 미국 주류사에서는 오픈컵도 있을 정도로 지금 프로 선수들도 많이 배출이 돼서 지금 다양한 그 레벨에서 경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1: 네.
12: 그래서 제가 지난해서부터 뉴욕하고 텍사스, 오클라마 그런 쪽을 많이 출장 갔다 오면서 그 미국사에서는 이게 거의 정말 올림픽 가기 전에 수준까지 올려놓은 아예 굉장히 레벨이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서 우리 한인사에서도 이제 피클볼이 아 이게 그냥 동네 아이들만 치는 게 아니고 정말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전문적인 스포츠로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스포츠라는 생각을 많이 들어서
1: 네.
12: 이번에 우리가 좀 방송을 타면서 우리 브라이언 회장님을 통해서도 그렇고 본인이 또 이 스포츠를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 그다음에 또 이제 네. 우리가 이 스포츠에 또 어떤 매력이 있길래 이렇게 또
1: 네.
12: 테니스까지 그만두시고 피클볼로 빠지셨는지 오늘 그런 네. 얘기도 좀 나눠보면 좋을
1: 네.
12: 것 같습니다.
1: 어떻게 해서 테니스에서 피클볼로 갈아타셨을까요?
13: 네, 저도 이제 네. 운동을 워낙 이제 좋아하는데 저 티네이저부터 이제 운동을 테니스는 즐거웠고 저의 꿈이 이제 이제 은퇴를 하면
1: 네.
13: 테니스만 치겠다 이제 그렇게 네. 이제 계획이 있었는데
1: 네.
13: 이제 그 제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좀 부상을 입었어요 발목에
1: 네.
13: 그래서 운동을 한 2-3년을 못해서 그리고 저는 이렇게 땀을 좀 내야 뭐라 그럴까 정신이 좀 맑아지고
1: 그런 땀 내는 게 좋죠.
13: 네, 그랬는데 도저히 이렇게 낫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그냥 그 테니스 위에서 이렇게 네. 뚝딱뚝딱하는 소리가 들길래 이렇게 장난치는 거 애들 놀이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12: 네.
13: 이제 거기 가서 이렇게 패를 하나 사가지고 야, 저거라도 해야겠다 하고 두리번거리는데
1: 네.
13: 또 들어가서 이제 치기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테니스 같이 누가 아는 사람이 있어야
12: 맞아요,
13: 같이 치게
12: 맞아요.
13: 되는데
1: 네.
13: 어떤 백인 할머니 둘이서 네. 이렇게 들어오라고 이제 손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 네.
13: 나는 이거 못한다. 한 번도 안 해봤다 했더니 괜찮대 들어오라는 거예요.
1: 네.
13: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그랬더니
1: 네.
13: 그분이 이제 저를 가르쳐주고
1: 네.
13: 한 시간을 쳤는데
1: 네.
13: 땀이 그렇게 많이 나는 거예요.
12: 네, 맞아요.
13: 생각이
12: 많이 되죠.
13: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움직이는 것 같지도 않은데 땀이
1: 네.
13: 너무 많이 나가지고 몇 년 동안 진짜 못 흘렸던 땀이 그날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1: 네.
13: 이거 정말 나에게는 너무 좋은 운동이다.
1: 네.
13: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렇게 테니스를 쳤기 때문에 또 금방 치게 되고
1: 네.
13: 이제 그때부터 저 계속 치게 됐죠. 이제.
1: 테니스 비교에서는 굉장히 네. 무리가 안 돼서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신다 그래요?
13: 그렇죠. 네. 시니어분들이 많이 하지만은
1: 코트가 그래, 일단 작고
13: 네 작고
12: 맞아요.
13: 또 이렇게 움직임이 더 많지가 않고
1: 네.
13: 그리고 또 이렇게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은퇴하고서는 좀 이렇게 무리한 저기 심심한 시간이 많잖아요.
1: 네.
13: 근데 피클볼을 하면은 정말
1: 네.
13: 사람들을 많이 사귀게
1: 재밌어요.
13: 돼요.
1: 재밌어요. 네. 네, 복식으로 치면서
13: 그렇죠.
1: 무리도
13: 복식으로
1: 안 되고.
13: 치면서. 그래서 저도
1: 네.
13: 뭐 이렇게 뭐 교회와 집과 뭐 네. 회사만 네. 이렇게 뱅뱅 돌다가 이 피클볼을 시작하면 또 뭐 친구가 너무 많이 뭐 한국 사람 생겼어. 외국 사람 할 거 없이 아. 너무나 많이 생기고
15: 네.
13: 운동하는 시간보다 어느 때는 수다 떠는 시간이 더 많아질 아. 때도 있고
15: 그러면
13: 그렇습니다.
15: 진짜 요 그 우울증 같은 것도 많이 생기기 너무 쉬운데 예, 예, 그런 거에 예, 너무 좋을 예, 것 같아요.
13: 참 많이 웃게 네. 되고 운동하면서.
15: 아, 좋습니다.
12: 아마 지금 네.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이 라켓을 우리가 지금 샘플로 갖고 왔는데요.
15: 네.
12: 이게 지금 정식 그 피클볼의 라켓이 이제 다양한 사이즈가 있지만 보통의 사이즈들은 거의 다 비슷한 사이즈 이제 이런 모양으로 생겨 있어요. 그래서 보는 네. 라디오 보시면 아 이런 모양으로 피클볼 라켓이 생겼구나. 그래서 접하실 수 있고요. 이 라켓은 뭐 가격대별로 많이 차이가 있지만
15: 네.
12: 그래도 한인분들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가까운 용품점이나 이런 데 가시면
15: 네.
12: 그 스포츠 그 판매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라켓 네. 추천도 받으실 수 있으니까
15: 네.
12: 그런 라켓 구입할 때도 조금 팁을 좀 받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15: 가격대는 뭐 비싼 것도 있지만
12: 맞아요.
15: 그냥
12: 이게 프로 선수들 네. 저희가 요즘 보니까 $300 정도 하더라고요.
13: 그렇죠.
12: 네. 그래서 이제 테니스 라켓도 비싼 건 $300이 넘어가는데 이 네. 작은 라켓이 그 정도 된다는 건 그만큼 이게 많은 분들이 개발도 많이 하지만 회사에서도 이게 상품성이 있으니까 개발을 계속하는 거거든요.
15: 네.
12: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때 브랜드도 중요하지만 그 퀄리티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15: 네.
12: 그래서 직접 해보신 분들은 뭐 50불 대도 있고 100불 미만도 많이 있지만
15: 네.
12: 그 구글이나 이런 아마존에서 한번 설치하시면은
15: 네.
12: 다양한 그 셀렉션이
15: 보시고.
12: 있으시니까 그런 네. 리뷰도 보시면서 네. 나에게 맞는 무게나 이런 것들도 있고 이 손잡이의 크기도 다양하거든요.
15: 네.
12: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시면 아 네. 나한테 맞는 라켓을 구입하셔서
15: 네.
12: 요즘은 정말 가까운 그 각자 사시는 공원에 가셔도
15: 네.
12: 정말 이거 피클볼 테니스 코트에서도 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15: 네.
12: 그래서
15: 네.
12: 오늘 방송 들으시고 아 우리 동네는 이런 게 있나 한번 둘러보시면
15: 네.
12: 미국 친구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보통 피클볼 하시는 분들은 레벨이 좀 다양하긴 하지만
15: 네.
12: 그 같이 플레이할 네. 수 있는 장점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15: 네.
12: 내가 조금 이제 연습을 하시면은 쉽게 다른 친구들하고도 그다음에 동네 친구들하고도 같이
15: 네.
12: 다양한 스포츠를 좀 이렇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중에 하나니까
15: 네.
12: 한번 오늘 이 방송 들으시면서 아 피클볼을 나도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은 저희 LA 체육회에 연락해 주셔도 되고
15: 네.
12: 오렌지 카운티는 우리 오늘 출연하신
15: 네.
12: 그 브라이언리 회장님한테도 네. 연락 주시면은
15: 네.
12: 아마 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15: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어디서 주로 치십니까?
13: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라미라다 그 테니스장에서
15: 네.
13: 치기도 하고
15: 네.
13: 이제 이렇게 또
15: 회원분들이 모일 때
13: 회원분들이 한국 분들이 거기 한 회원분들이 한 30분 정도 되고
15: 아, 네.
13: 그 외국 사람들이 한 30명 정도 되는데 이제
15: 네.
13: 매일 오시는 분들은 한, 한 30명 정도
15: 네.
13: 되는 것 같아요.
15: 열심히 하시네요.
13: 예,
15: 네. 네,
13: 거기 라미라다에서 저는 주로 네. 치지만 이제 그 플러턴 그 근처에서
15: 네.
13: 피클볼장이 야외로 제가 보기에는 한 대여섯 군데가 있고
15: 네.
13: 또 실내도 있어요. 이렇게 자매님들 그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15: 네.
13: 또 햇빛 싫어하시는 분들은
15: 실내에서도
13: 실내도
12: 네,
13: 제가
12: 인도어도 많이 만들어져요.
13: 네다섯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5: YMCA에도
12: 네. 네,
15: 다 있어요.
13: 네.
15: 실내에서 너무 잘 돼 있더라고요. 네,
13: 그렇죠.
15: 그리고 무료로 가르쳐줘.
13: 네,
12: 그리고 네, 어떤 데는 클리닉으로
13: 예, 무료로 레슨하는
12: 네.
13: 데도 있고 이러도 있고
15: 네.
13: 조금 더 이렇게 잘하기를 원하면 저 개인 레슨도 좀 받으시는 기회가 많이 있고
15: 네.
13: 예,
15: 자 우리 그러면 브라이언 리 회장님 전화번호 오픈 가능하신가요?
13: 예. 562-742-4219
15: 4219
13: 예, 제가 전화를 조금 못 받을 때가 있어서 텍스트 메시지로
15: 문자로.
13: 예, 남겨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15: 562-742-4219
13: 예.
15: 오렌지 카운티 쪽에
13: 네.
15: 계신 분들은
13: 네.
15: 피크볼 네,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고요.
12: 그리고 LA 지역은 저희
15: 네.
12: LA 체육회 연락
15: 네.
12: 주셔도 되고요.
15: 네, 전화번호
13: 죄송합니다.
12: 248
13: 제가 74이가 아니고 745
15: 745
13: 예, 예. 7442
15: 562 745 4219
12: 네, LA 지역은
15: 네.
12: 213-248-7611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지역에 사시는 경기장이라든지 아니면은
15: 네.
12: 인포메이션 저희가 더 자세하게
15: 네.
12: 알려 드릴게요.
15: 네, 213-248-7611로 하시고요. 거의 이런 코트가 무료로 개방이 된 곳도 많죠?
12: 네, 맞아요.
15: 멤버십도 있지만
12: 뭐
13: 그렇죠. 거의
12: 멤버십도
13: 무료로
12: 있지만.
13: 돼 있고 이제 그
15: 네.
13: 플루턴 그체는 이제 IP클이라고 해서 아이피클에서 거기는 이제 유료 돈을 네, 내고 그런데 예. 네.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아요.
15: 네, 그리고 각 교회에서도 네. 맞아요. 요즘 피클볼 코트를 많이
13: 예, 그렇죠.
15: 운영하시더라고요. 예. 무료로.
13: 이제 네. LA 충영교회 같은 데는 이제 6개 네, 코트가 코트가 있으면서 와. 무료로 거기는 이제 레슨을 네, 주시고 네. 저희 교회에서도 문화교실 통해 가지고 무료로 이제 교인들 지금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네. 이제 교인 외에도 이렇게 네. 원하시면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네, 있고 네. 또 가스 패밀리 처치에서도 또 네. 무료로 또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15: 조금 큰 네. 교회에서는 요즘 피클볼 네. 코트를 많이
13: 은혜 한 교회에서도
15: 아 그래요? 네, 돈 안 들고 네. 예, 예, 예. 근데, 그리고 이 패들과 예. 이 공을 한번 장만하면 이거 평생 쓰는 것 같아요.
13: 평생은 아닌데
15: 부러지기도 그래도, 해요.
13: 부러지는 건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예. 이렇게 초보자들은 네. 계속 치는데 좀 잘 치시는 분들은 네. 또 1년에 한 번씩 바꾸기도 해요.
15: 하고.
13: 예, 그래서 이제
15: 네.
12: 아마 우리 야. 오늘 출연하신 진하심 씨도 네. 이 라켓을 사용하시면서 아 뭐가 다르다라는 걸 좀 느끼셨을까 뭐. 이거 피클볼 하시면서 자기가 어떤 좀 변화가 있으셨는지 그 다음에 네. 또 피클볼의 매력은 또 어떠신지 한번 얘기해 주시죠.
14: 아, 이 피클볼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테니스도 하고 탁구도 하고 배드민턴도 했었는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을 결합해서 만든 게 피클볼이잖아요.
12: 맞아요, 맞아요. 네.
14: 근데 이제 테니스는 코트가 크고 그 다음에 활동 반경도 세고 공도 죄송합니다. 탄성이 세가지고 네. 좀 빨라요. 근데 네. 이 피클볼은 공이 플라스틱이라서 튕기는 속도도 조금 느려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캐치해서 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이 패럴이 생각보다 너무 가벼워요.
15: 네.
14: 그 테니스 채처럼 라켓처럼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네. 좀 접하기가 쉬웠고요. 저는 네. 처음 레슨 받은 날 네.

0: 행복으로 시작하시면 아주 네. 좋은 설레임을 가지시면서 저도 행복한.
1: 시, 네. 저도 시작한 지 3, 네. 3개월 만에 10파운드가 빠졌어요.
0: 어머, 3개월 만에 10파운드?
1: 네. 예. 아, 요즘엔 조금 다시 쪘어요. 네.
0: 딴 거 하지 마시고 네. 바로 피클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0: 요즘 굉장한 열풍이라고 합니다. 시니어분들도 무리 안 가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경제적인 피클볼, 탁구와 배드민턴, 테니스를 복합시켜서 그 장점만을 갖고 있는 운동이라고 그래요. 원래 미국의 시니어 노인분들이 하시다가요. 요즘은 한국에서도 굉장한 열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은 오렌지 카운티 562-745-4219 그리고 LA 체육회 213-248-7611, 248-7611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애취 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네 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삼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십니다. 잠시만요.
3: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정치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벽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4: 우편 투표용지를 받으셨나요? 이제 투표에 참여하실 차례입니다. 가까운 공식 투표함 오피셜 밸럿 드롭 박스를 이용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투표용지를 미리 제출하세요. 투표 장소와 자세한 정보는 plan.lavote.gov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 반드시 행사하세요. LA 카운티 선거관리국 제공입니다.
5: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6: 우와 싸다 정말 싸다.
5: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6: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5: 진짜 감쪽 같네.
6: 역시 벤트웨이야.
5: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6: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7: 슈퍼닥터 서재걸 박사의 명품 라인업 드디어 미국 상륙. 복잡한 건강관리 이제 서재걸 박사가 제안하는 비우고 채우는 루틴에 집중하세요. 나쁜 건 비우고 슬림 바이오 유산균 에너지는 채우고 진셀라 홍삼균 아름다움은 밀착 클로저 콜라겐하고 한 포의 즐거움과 한 알의 마법 서재걸 베스트 3종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 949-257-2376 949-257-2376

0: 어우, 시원하죠. 비젤의 볼레로를 핑크 마티니 연주로 들으셨습니다. 핑크 마티니의 경우는 헐리우드홀에서 매년 공연을 했던 그런 시애틀에서 시작된 그런 뮤지션 그룹인데요. 요즘은 잘 요즘 헐리우드홀 공연들이 그렇게 땡기지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작년도 못 갔고 올해도 보면 티켓 가격이 뭐 물가가 다 오르긴 했지만 너무 올라서 맨 끝자리의 경우는 좋은 공연도 15불, 20불짜리도 옛날에 많았는데요. 요즘은 가장 싼 것도 50불이 훌쩍 넘어가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함께 멋진 곡을 들을 수 있으니 너무 좋네요.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우면서 그 나의 마음을 설레게 만드는 것을 계속 도전한다는 아까 진하심 씨 얘기도 있었잖아요. 뜨개질을 배우면서 마음의 안정도 찾고 명상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남자분들 이 뜨개질을 배우시더라고요. 저도 이 수세미 뜨는 거 그것도 회오리로 어떻게 이런 무늬를 뜰 수 있을까 하는 거를 도전을 해서 배웠어요. 그거를 어렵게 생각을 했는데 유튜브에 보면 이 회오리 수세미 이렇게만 쳐도 그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한 개 뜨고 두 개 뜨고 뭔가 마음이 심란할 때 이 뜨개질을 싸기 시작했더니요. 이게 재밌더라고요. 영국 요양원의 70대에서 90대 어르신들이 평생 익힌 뜨개질 기술로 지구 반대편 동물들을 돕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하이에나 공격을 받고 회복 중이던 아기 코뿔소를 위한 담요를 짰고요. 또 국제영장류 보조단체의 구조단체의 원숭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뜨개로 떠가지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또 호주에 기름 유출 사고로 펭귄의 그 체온이 떨어질 때 이걸 지켜주는 재활용 미니 스웨터를 만들어서 이 필립 아일랜드의 펭귄 재단에 전달하기도 했고요. 또 인도에는 거리에서 구걸에 동원되던 코끼리들이 많죠. 이 코끼리들이 다시 좀 자연 속으로 이 구조되기 위한 그런 기금 마련을 위한 코끼리 인형을 또 떠서 보냈다고 합니다. 동물뿐 아니라 요양원 어르신들께도 뭔가 내 손으로 만든 물건이 먼 곳에 지구촌에 그 생명을 구한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면서 그리고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가족이나 방문객들과 야생동물 보호에 관한 대화도 나누면서 또 전문가들과 화상회의도 하면서 뭔가 새로운 세상을 배우고 계시다 그러는군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처럼 뜨개질 바늘과 털실만으로도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만드시는 그러나 할머님들의 모습이 감동이네요. 자, 오늘 내 인생에 한코한코 뭐를 떠볼까 이런 마음으로 잘 짜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탱자의 차차차 1부 이 시간은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리는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3: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4: 3236601000번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이 사람은 간 것이오.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쿠아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랙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재영 변호사 그룹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융자외길 36년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1부 함께 하십니다. 화산 폭발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메탄 가스를 제거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 이게 화산이 폭발을 하면 오히려 너무 뜨거워지고 온난화에 이게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러지만 이게 그러니까 화산 폭발을 하면서요. 그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히려 그 바닷속 염분이 화산재와 섞이면서 이게 강한 햇볕에 노출되면서 메탄을 분해하는 염소 입자가 대량 생산된다는 겁니다. 이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온실 효과가 약 80배 강력하지만 대기 체류 기간은 약 10년으로 짧다고 그래요. 학계에서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메탄을 빠르게 제거하면 지구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기후 모델에서 간과됐던 화산재의 메탄 제거 효과가 입증됐다라면서 이 자연 메커니즘을 응용하면 인공적으로 온난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새로운 기후 개발 기술 개발이 가능한 거 아니냐 이렇게 전망을 해서요. 야, 화산 폭발이 오히려 지구의 어떤 온난화를 놓치는 천연 청소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게 만드네요. 뭐든지 보면 그 이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고 그렇잖아요. 화산 폭발하면서 이런 또 이점이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지구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많은 걱정들을 하는 요즘 또 좋은 그 것들을 또 AI가 어떤 대책을 만들어준다 어떤 분들을 그러시는데 네 이제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화산을 폭발시켜야 할 때는 가감없이 좀 폭발도 하면서 또 거에 대한 이점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이 내셔널 치킨 아웃데이입니다. 뭐 타코라는 말도 있죠. 트럼프 치킨 아웃 요거의 약자가 타코라고 그러죠. 옛날 이 치킨이요 조금만 뭔가 위협이 와도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서 치킨 아웃 무섭게 쫄기는 이러면서 치킨아웃이라는 말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치킨아웃 데이, 옛날 이 치킨 댄스 추는 거 보셨죠? 바로 이 노래에 맞춰서 쳤습니다. 바로 전영의 모두가 천사라면

0: 원래는 스위스의 아코디언 연주자가 이게 원래 치킨 댄스가 아니고 오리 댄스였다 그래요. 미국으로 오면서 오리가 치킨으로 변한 거라고 합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후니후니와 함께하는 또 시간 2부의 남자와 함께 찾아뵐게요. 2부에서 만나요.
1: 당뇨를 원인적으로 해결하는
2: 세종 송보감.
1: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해주는
2: 세종 송보감.
1: 쌩쌩 돌아라. 하하.
2: 세종 송보감이잖아.
3: 그렇습니다. 세종송보감은 천연 솔잎풀 원료로 서울 약사 신협에서 연구하고 식약처가 인정한 대표적인 제품입니다. 세종송보감으로 우리의 혈관 구석구석을 깨끗이 청소하시기 바랍니다.
4: 213-383-8899 383-8899 세종.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7: 너무너무 좋습니다.
8: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6: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6: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2: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13: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축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보균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오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구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구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12: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999-866-566-9999입니다.
14: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5: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6: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2부 출발합니다. 2부 이 시간은요,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하는 성민산삼 한방병원.
17: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7: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함께 오십니다.
0: 저는 후니 씨가 이런 거 읽을 때 너무 재밌어요.
17: 왜요?
0: 학교 다닐 때 네. 학교에서 이렇게 책 읽기 시키면 네. 이렇게 읽으면 친구들이 안 웃었어요? 왜냐면 모든 걸 이렇게 이렇게 감정을 넣어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17: 아 이거는 네. 저희 도와주시는 분들이니까
0: 네,
17: 조금
0: 힘을 줘서
17: 하려고.
0: 야 좋아요.
17: 저 옛날에 네. 시 낭독 되게 잘했어요.
0: 그래요?
17: 국어 선생님이 네. 네. 새로운 시를 배울 때마다 네. 저보고 읽어서 낭독하라고.
0: 야
17: 감정 잘 살린다고.
0: 어 진짜 언제 한번 시낭송 해주세요.
17: 되게 못하는데 네. 그런 거 있잖아. 어 내 눈물 갔습니다. 막 이러면서 혼자 오버하는 거. 그러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선생님 봤을 때는
0: 코믹 신앙송이었군요.
17: 코믹도 아니고 그냥 웃기 혼자 오버하니까 선생님 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0: 그러니까 오버를 가끔 해줘야 돼요.
17: 그럼요.
0: 오늘 좀 오버를 해야 되겠어요.
17: 저는요 네.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LA 최강 동안 네. 후니훈이 하루입니다.
0: 아우 최강 동안
17: 최강 동안
0: 진짜 동안의 비결은 뭔가 누가 물어보면 뭐라고 네. 대답하실 거예요?
17: 저요?
0: 네.
17: 잘 먹고
0: 잘 자고
17: 잘 자고 잘 놀고
0: 아 그게 제일 기본이에요.
17: 그리고요
0: 잘 자고 잘 먹고
17: 저보다 어린 분들과 항상 어울리는 거
0: 노땅은 가라 이런
17: 아니죠 저는 윗분들을 모시는데
0: 네.
17: 모시면서 똑같아요. 모시면 제가 막내잖아요.
0: 네.
17: 그러면 저도 안 늙어요.
0: 아
17: 그러니까 젊은 분들하고도 어울리는데 네. 이분들하고 어울리면 제가 노땅이 되기 때문에 네. 늙어요.
0: 네.
17: 상대적으로
0: 아.
17: 그러니까 젊음을 유지하는 사람들과 있다가도
0: 네
17: 저희 윗분들하고 지내다 보면
0: 네.
17: 제가 아무리 이제 내일 모레면 50이지만
0: 네.
17: 그분들한테 막내예요. 꼬마야.
0: 막내 노릇을 하다 보면
17: 계속 젊어진다. 막내 노릇하니까 젊어요.
0: 아 갑자기 입장 태도 변환을 한 것 같아요. 아까는 젊은 친구들과 이러더니
17: 아니 젊은 친구들하고도 어울려야
0: 어울리고,
17: 돼요.
0: 어울리고 네.
17: 그러니까 반반
0: 잘 균형을 맞추는 게
17: 그럼요.
0: 진짜 멋있게 늙는 방법 동안을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거죠.
17: 그렇죠.
0: 오늘 우리 시작은 진짜 멋있게 늙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17: 네.
0: 우리 짚어볼까 해요.
17: 와 이거는 정말 네.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네.
17: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어요.
0: 네.
17: 그 누구도 이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0: 네.
17: 하지만 기왕 노화가 되는 거
0: 네.
17: 조금 더 멋있게
0: 그렇죠. 무하게.
17: 무하게. 자, 첫 번째는요. 혼자서라도 즐겁게 지내기.
0: 아, 혼자 즐겁게 지내는 법을 배워야 돼요.
17: 그렇죠. 나 혼자 내면의 평화.
0: 네.
17: 건 같은 평화. 자존감이 올라가죠. 왜냐면 남한테 너무 기대기 시작하면
0: 네.
17: 나이가 들어서 조금 더 힘들어지죠. 왜냐면 네. 자식한테 기대게 되고 친구 의존하게 되고 배우자한테 의존하면
0: 네.
17: 내가 아닌 그 사람들한테 너무
0: 네.
17: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난 점점 뭐 힘도 나약해질 수밖에 없고
0: 네.
17: 뭐 세상 돌아가는 걸 빨리 캐치 못하니까 네. 혼자서 즐겁게 지내는 법을
0: 집에서
17: 알아야 됩니다.
0: 내게 갑자기
17: 아, 네, 죄송하죠. 저는 또 종교는 그쪽은 아니에요.
0: 그 다음은요.
17: 그리고는요. 비슷한 거예요. 남에게 기대지 않기.
0: 아, 남이 날 도와줄 거란 기대는 좀 버리고
17: 그런 기대는 하지 말고
0: 내 삶의 주인은 나다.
17: 그렇죠.
0: 어.
17: 젊을 때는 서로 네. 해야 되지만 나이가 들면서부터는 조금씩
0: 너무
17: 독립적인 그죠 의존하면 안 돼요.
0: 독립적이어야 돼요.
17: 결국 세 번째도 마찬가지죠. 자립할 네.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 뭐 나 이거 못해.
0: 네.
17: 나는 이제 뭐 전화기만 해도 사실 지금은 스마트폰이 거의 몇 프로인지 아세요 생활에? 이게 제가 네. 까먹었는데
0: 너무 의지하고 있는 것 같아.
17: 근데 네. 어르신들이 스마트폰을 이제는 다 쓰시잖아요.
0: 네.
17: 불과 5년 전만 해도 많은 분들이 못 쓰셨거든요.
0: 네.
17: 이런 것도 하셔야 돼요.
0: 네.
17: 아, 나 몰라 복잡해 이러지 말고
0: 배워가는 거야.
17: 배워가면서 나 내가 혼자 할 줄 알아야 돼. 네. 인터넷 내가 할 줄 알아야 되고 아마존 샵도 내가 한번 해보고.
0: 그렇죠. 이건 뭐 우리 누구한테 시키고 막
17: 맨날 아들 딸한테 해줘 하지 말고 한 번쯤 직접 해보시는 게 좋아요.
0: 치사해 어쩔 때는 부탁하는 게
17: 맞아, 그래요.
0: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17: 맞아요.
0: 눈치 보면서
17: 아유 잘났어
0: 야,
17: 이러고
0: 좀 해줘
17: 그거 하나 한다고 잘났척하기는 막 이러는데 좀 이런 거 스스로 그냥. 하시는 걸 배우는 게 좋습니다.
0: 아, 네. 요즘 뭐 그렇게 스마트폰 강의도 무료로 시니어 센터나 이런
17: 맞아요.
0: 데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17: 그러면 그런 데서 배우시면요
0: 네.
17: 정말로 쉬워요. 이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테크놀로지는 사람들이 쉽게 하라고 계속 발전해요.
0: 맞아요. 그
17: 어렵다고 느끼시면 안 돼요.
0: 자동차처럼 운전하는 법문을 아면 되는 거야.
17: 그렇죠.
0: 컴퓨터가 어려운 게 아니고
17: 알아서 다 해줍니다.
0: 응, 그냥 그거를
17: 내가
0: 그냥
17: 어떻게
0: 쉽게 버튼만
17: 누르는 누를 줄 알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배우시면 돼요.
0: 그 가는 길만 터득하시면
17: 맞아.
0: 돼요.
17: 문만 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알아서 하면 돼요. 요새
0: 네. 그러니까
17: 어려워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0: 한번
17: 배워보세요.
0: 네.
17: 자, 네 번째는요.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기쁨을 찾아라.
0: 아,
17: 이게 약간 취미 같은 거겠죠?
0: 네. 뭔가 죽는 날까지 난 이것만 뭐 아까 뜨개질 얘기했거든요. 뜨개질만 하고 있으면 마음의 평화가 그냥 오면서 아, 마음이 좀 편안해져 이런 거.
17: 그런 거 너무 좋죠.
0: 네.
17: 뭐 그래서 사람들이 골프는 평생 가는 거라고 하는 것도
0: 네.
17: 약간 다른 스포츠에 비해 격렬하지도 않고 내 페이스대로 차근차근 치면
0: 그림만 되고. 나가면 그냥 마음이
17: 편해지고
0: 그냥
17: 내기 치지 마시고요.
0: 네.
17: 한타에 막 목숨 걸고 이러지 마시고
0: 내기 막
17: 편안하게
0: 너무 세게 하시는 분들은
17: 장난 아니에요.
0: 그걸로 돈으로
17: 엄청
0: 벌어서 집 사신 분
17: 아이 말도 안 돼.
0: 아 진짜요.
17: 그걸 어떻게 집을 사요. 진짜로요?
0: 그분은 진짜 그렇게 세게 하셨대요.
17: 와 대단하다.
0: 네. 진짜요?
17: 얼마나 하시길 집을 사냐?
0: 진짜요? 그렇게 세게
17: 프로네 프로.
0: 네.
17: 하여튼 그런 취미 가지세요.
0: 야. 아니 그런 기쁨을 아니, 찾으면서
17: 돈도
0: 벌까지 보면 좋은데
17: 너무 좋다. 너무 좋다.
0: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17: 네. 다섯 번째는요, 여러분 한 발자국 더 조금 더 많이 움직이세요.
0: 아,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17: 그렇죠.
0: 몸을 움직여야지 몸도
17: 건강하시죠.
0: 마음도 정신도 체력 떨어지면 다 귀찮고요. 사람이 좀 부정적으로 변하죠.
17: 침대와 한 몸이 되는 순간 끝이에요.
0: 아,
17: 체력을 유지하셔야 됩니다.
0: 일어나셔서
17: 네.
0: 체력을.
17: 아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진짜로 제가 진짜 미국 옛날에 30년 전에 왔을 때
0: 네.
17: 공원을 이제 데이트하러 갔는데
0: 네.
17: 와 정말 드라마에서나 보던 노 부모, 노 부모가 아니라 노 부부, 백발 성성한 할아버지, 제가 80대 넘으신 것 같아.
0: 네.
17: 캐딜락을 탁 타고 캐딜락 옆에 서는데 할아버지가 딱 내리더니 옆에 가서 옆에 문을 탁 열어주는데. 백발의 성성 할머니가 탁 내리는데 둘이 손을 딱 잡고 공원을 해가시는데
0: 네.
17: 공원을 딱 진짜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0: 네.
17: 그러면서 공원에 왔다 벤치에 앉아 둘이서 도로나로 얘기를 나누시는 거를
0: 네.
17: 젊은 때 여자친구랑 만나 보면서 와,
0: 우리도
17: 진짜
0: 저렇게
17: 진짜 멋있다. 네. 저렇게 되고 싶다.
0: 네.
17: 물론 그분이 이름도 기억 안 나요. 그 당시 생각했던 여자는
0: 네.
17: 잠깐 지나가는 뜨쳐가는 네. 너무 멋있잖아요.
0: 네.
17: 이렇게 체력을 유지해야 이런 것도
0: 네.
17: 할 수 있는 겁니다.
0: 그렇습니다. 체력 유지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 그리고 잘 드시고요. 그리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좀 받지 말고 그래야
17: 어떻게,
0: 잠을 잘 자잖아요.
17: 어떻게 스트레스 안 받을까요?
0: 얘기했잖아요. 밤에 잘 때
17: 감사하는
0: 마음 확 비우는 거 감사.
17: 그냥 세 가지만 감사.
0: 세 가지만 감사의 거를
17: 맞아요.
0: 뽑으면 그래도 마음에 아 그래 이러면서
18: 에너지가 긍정적이죠.
0: 긍정적으로
18: 감사합니다.
0: 감사가 감사합니다. 바로 행복의 원인이라는데 감사합니다.
18: 영어로 땡큐. 일본어 중국어로 쉐쉐.
0: 아리가또.
18: 일본어로 아리가또라고 하지. 네. 이거 옛날에 개콘 코너였어요. 아세요?
0: 아 그래요?
18: 어 남자 셋이서 아, 네. 감사합니다.
0: 아 맞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18: 영어로 땡큐 이러면서. 근데 그 코너가 되게 재밌어요. 근데 네.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시츄에이션이 다 그냥 감사합니다야.
0: 아
18: 감사합니다.
0: 매사에 감사하다.
18: 매사에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0: 그러다 보면 바로 좋은 일들이 또 연달아서 이루어지는 그런 놀라운
18: 맞습니다.
0: 매직이 생겨난다고 그래요.
18: 그렇죠. 매직. 마지막.
0: 네.
18: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법을 아셔야 됩니다.
0: 아모르 파티.
18: 아모르 파티.
0: 네.
18: 아모르 파티.
0: 네.
18: 근데 진짜 이거 중요한 것 같아요.
0: 네.
18: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는 지나간 과거를
0: 비교하고.
18: 야 누구 집 아 자식은 뭐 해줬다는데.
0: 네.
18: 뭐

0: 나는 이거 하시면요
1: 네.
0: 평생 힘들어요.
1: 네.
0: 나의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야죠.
1: 내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0: 이거 그왜 행복지수 같은 거 따지는 게 있다면서요.
1: 네.
0: 행복지수가 높은 국가가 굉장히 빈민국이더라고요. 그
1: 오히려 맞아요.
0: 아시아에
1: 저쪽 네팔.
0: 뭐 이런 데나 아니면 무슨 저 동남아시아 어디 작은 동네.
1: 네.
0: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매사 그냥 감사하고 사는 거야.
1: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0: 그 자기
1: 소박하게.
0: 삶을 그냥 살아간대요.
1: 네.
0: 즐겁대. 왜?
1: 네.
0: 오늘 물고기 잡혔으니까 행복해. 이따가 집에 가서 먹을 바나나가 있으니까 행복해. 얼마나 행복해 진짜.
1: 근데 오히려 저쪽 그 북유럽 국가
0: 잘 살고
1: 사회적인 이제. 복지도 잘 돼 있지만
0: 네.
1: 오히려 좀 우울해하고 그런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뭔가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하나 도전해서 이뤄가는 그게 그 오히려 행복한 마음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또 갇혀 있으면
0: 그렇죠.
1: 이게 다 그냥 완벽하게 돼 있으면
0: 네.
1: 더의 어떤 뭔가 에너지가 떨어진다는 거죠.
0: 아니 네. 그러면 미옥 씨는 스스로 네. 본인의 삶을 어느 정도
1: 네.
0: 본인을 어느 정도 사랑한다고 보세요? 만족도라고 해야 되나? 본인의.
1: 만족도 네. 그게 업앤다운이 있는 것 같아요.
0: 그럼 업일 때, 업일 때는
1: 어때요? 업일 때는 뭐 100%죠. 꽉 꽂혀서.
0: 아, 업일 때
1: 네, 늘 감사합니다.
0: 그럼 다운일 때는 정말 최고 다운일 때.
1: 때는
0: 내가 왜 이럴까? 이럴 정도는 몇 프로?
1: 뭐 그런 거 뭐 그래도 한 그렇게
0: 80?
1: 많이 떨어지지 않아.
0: 8, 90이요?
1: 아니 90까지는 아니고 한 70?
0: 그래도
1: 그렇지만 어쩔 때는 지금은 뭐 그렇지만 옛날 갑자기 정말 바닥까지 가는 적도 있죠. 몸이
0: 누구나.
1: 아팠거나 막 힘들었을 때 눈물로 밤을 샌 적도 있었죠. 근데 사실 그렇게 밑바닥을 찍고 나와야 그 감사가 드디어 정말
0: 그렇지.
1: 우러나오는 것 같아. 이게
0: 맞아.
1: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0: 맞아.
1: 그래서 여러분 혹시 지금 바닥을 찍는다 하시더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0: 그럼요.
1: 곧 찍고 올라올
0: 원래
1: 비상하는 날이 오야.
0: 개구리도 점프하기 위해서는 웅크리잖아요.
1: 웅크리는 거야 우리
0: 지금. 뛰는 거야.
1: 그럼.
0: 그러니까,
1: 아니
0: 우리 홈쇼핑 월드님이
1: 네.
0: 아재 개그를 하나 보내주셨어요.
1: 뭔데요?
0: 너무 재미없어갖고 안 읽으려다가 장난입니다.
1: 한번 재밌게 네. 걸러주면
0: 우리 PPO가 있고 HMO가 있잖아요. 의료보험에
1: 네.
0: 의료보험 HMO 카드가 있는데
1: 네.
0: 다른 뜻이 있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1: 네.
0: 정답은 한미옥 카드래요. HMO가.
1: 아, HMO.
0: 의료보험의 HMO가 네. 한미옥이 약자래요.
1: 아유,
0: 야, 이거 너무 네. 편파적인데?
1: 네.
0: 그럼 한운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HH야 뭐야?
1: H2네.
0: 어, H2.
1: 네.
0: 그럼 나는 O를 찾으면 돼요? 그럼 물이 될 수 있는 거야?
1: H2. 왜냐면 저도 옛날에 닉네임이 H2였어요.
0: 왜요?
1: 헤일리 한에서 HH니까.
0: 아,
1: H2.
0: 더블 H.
1: 응. H2 오. 좋다.
0: H2?
1: H2가 뭐죠? 수소?
0: 수소.
1: 응. 수소 같은 남자?
0: 그럼 산소 같은 여자를 만나야 되네요.
1: 네. O2 어디 있어?
0: O2 만나면 되지. H2O2가 아니죠. H2O.
1: 아, H2가 그러네.
0: O가 돼야 물이 되지. 어우, 좋은데.
1: 정말. 네.
0: 아, 좋아요.
1: 아, 여러분께 산소와 수소 같은.
0: 네. 우리 홈쇼핑 월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좀 이따가 네. 우리 홈쇼핑 월드가 너무 사랑하시는
1: 네.
0: 홈쇼핑 월드 우리 대표님 오십니다.
1: 네. 네. 자, 샴푸의 요정.
0: 누가 또 우리,
1: 아,
0: 우리 요정이 될까?
1: 머리 휘날리면서
0: 좋으면 좋죠. 향,
1: 네.
0: 샴푸 향이 쫙 느낄 때 요정.
1: 빅

0: 굿모닝 차차차 EV 시간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한방병원.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융자회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8: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9: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10: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 후에 스토리 뉴스도 최고.
9: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8: 정말? 어떤 건데?
9: 융자나라, 캐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8: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9: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타운 내 핫, 핫, 핫 플레이스. 육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4: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5: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6: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7: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8: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19: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2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20: 유지승의 모닝뉴스.
2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23: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20: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19: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20: 유지승의 모닝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19: 송봉우의 스토리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20: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19: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20: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0: 총각김치. 대통령상 받은 김치가 너무 맛있었어요. 바로 홈쇼핑 월드.
1: 네, 오늘 홈쇼핑 월드 5월 가정의 달 아주 아주 감동의 세일이 네. 펼쳐집니다.
0: 홈쇼핑 월드의 리김 대표님 그리고 김미경 실장님 자리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2: 네, 반갑습니다.
1: 예. 아니 우리 대표님이야 늘 반갑고 네. 저희 항상
0: 좋아하지만
1: 그러니까요. 네. 근데 우리 김미경 팀장님이 지난번에 예. 함께 자리는 하셨지만 네. 사실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하는 건 처음이잖아요.
0: 오늘 데뷔 처음이에요.
1: 그렇죠. 오늘 첫 데뷔입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조금
0: 마이크 가까이 쓰시고요. 무서워하셔 네. 마이크.
3: 심장이 터질 것 같아가지고 네. 틀려가면 꼭 저 네. 부탁드립니다.
2: 오늘 첫 아, 네. 생방이라서 그렇고요. 네. 저희 이제 홈쇼핑월드에 이제 새로 우리가 방송 도와주시러 이렇게 오셨는데 네. 네. 아직 걸음마 단계잖아요. 아. 네. 여러분들이 좀 이쁘게 봐주시고 네. 제가 한국 출장 갔을 때나 네. 그리고 타주 출장 갈 때는 예, 예. 우리 김미경 팀장님이 대신 좀 출연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스카우트 한 거니까요. 네. 여러분 이쁘게 봐주시고 저희 홈쇼핑월드에 오시면 네. 오늘 그 남해바다 팔딱팔딱 뛰는 멸치들이 와. 들어왔어요.
0: 멸치 몸이 너무 좋죠.
2: 요새는 멸치가 네. 동해 바다도 많고 남해 바다도 많아요.
1: 오, 그래요?
2: 예. 근데 요번에 온 거는 동해 바다의 네. 최상급 멸치가 아. 들어와서 네. 여러분께 선을 보이는데 다시 네. 멸치, 볶음 멸치, 지리 멸치가 들어왔어요.
0: 아. 다 생김새가 다르죠.
2: 그렇죠. 예. 다시 네. 멸치는 가장 크죠. 이거는 네. 국물 요리를 네. 할 수 있는 다시 멸치 네. 그리고 우리가 꽈리고추 넣고 멸치 볶을 때는 아~ 볶음 멸치 네. 그리고 또 지리 멸치는 아주 작은 최고급 아~ 최상급의 멸치인데 대한민국에서의 제일 좋은 멸치가 도착했다고 보시고 한번 네. 구경 한번 하시면 예. 정말 이런 멸치가 없구나. 그동안에는 저희가 네. 1kg짜리 1.5kg짜리 이렇게 선을 보였는데 네. 그게 양이 너무 많다고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아.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봉지에 알맞게 담아서 227g씩 알맞게 담아서 네. 마켓 가격보다도 제품은 두 배 좋은데 네. 가격은 훨씬 싸요.
0: 아, 나 지난번에 진짜 명란젓이요. 네. 너무 가격이 저렴하고 어제 드디어 따서 먹었어요. 네. 안 짜고 너무 맛있었어. 김에 싸 먹으니까 밥에다가.
1: 네. 저 명란젓 말씀 네. 3일째 하시는 거예요 지금.
2: 그렇죠. 3일째. 네. 이 명란젓이 네. 지금 그 마더스데이 때 선물용으로도 네. 굉장히 많이 나갔고 네. 그때 선물 받으신 분이 어디서 네. 구매했나를 물어보시고 네. 그거 다 잡수시면 오시겠다는 분들이 많은데 네. 오늘 다시 멸치 227g 6불99의 멸치 큰 한 봉다리 다 드려요.
0: 와,
1: 야, 멸치는 너무 좋다. 대박이다.
2: 네, 네. 그리고 볶음 멸치도 7불99. 가장 비싸다는 지리 멸치. 네. 지리 멸치도 9불99에 다 드리기 때문에요. 네. 대한민국 최고의 멸치도 네. 홈쇼핑월드에서 오시면 만나실 수가 있는데 네. 여러분 우리 홈쇼핑월드의 대통령상 받은 네.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아. 저는 요즘 이 김치를 먹으면서 네. 저는 김치를 워낙 좋아해요. 네. 예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네. 아마 훈이 씨는 우리하고 세대가 좀 다르지만 네. 한미옥 씨는 제 여동생 나이하고 거의 비슷하니까
0: 오빠
2: 같은 세대라고 아.
1: 갑자기 방긋 하셨습니다.
0: 우리 대전 오빠
2: 우리 여동생은 네. 용돈 달랄 때만 오빠하고
0: 오빠
2: 야야거리고 그랬어요. 근데 아 그때 네. 어머니가 네. 뒷마당 장독대에서 네. 배추김치 꺼내고 그때는 이제 석박지라고 그랬어요.
1: 아, 석박지.
2: 그것도 맛있었고 네. 총각김치 맛있었고.
0: 겨울에 특히 항아리에서 꺼내서
2: 우리가 그 시절에 반찬에 뭐가 있어요.
0: 그쵸?
2: 그게 다예요.
0: 어쩔 땐 얼음 동동.
2: 예, 살얼음 네. 살짝 얼었을 때 먹는 네. 맛. 네. 우리 훈이 씨는 뭐 네. 스팸 먹고 자라서 저렇게 좀 통통해졌지만
1: 저희는 늘 스팸 먹고 자랐어요.
2: 최고의 반찬이 김치였어요.
1: 네. 아, 네.
2: 그리고 닭장에서 닭이 네. 알을 낳아야 네. 그거 아버지 네. 먼저 그 계란후라이나 계란찜 해드리고 네. 한두 개 남아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네. 그런 기회가 왔던 게 계란이었어요. 아. 네. 우리 때 학교 다닐 때는 진주 소세지에다가 계란 묻혀서 도시락 반찬 싸우는 집이 제일 부잣집이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맨날 김치 볶은 거. 근데 그 볶은 김치, 그 옛날 어머니가 그 장독대에서 꺼내준 총각김치, 배추김치가 네. 그렇게 맛있는데 네. 그 김치의 맛을 여러분 느끼실 수 있는 게 네. 지금 홈쇼핑 월드에 들어와 있는데 네. 이제 오늘 구매 안 하시면 네. 내일은 거의 99% 없어요.
4: 또 떨어졌어요.
2: 지금 그냥 네. 냉장고 안에 네. 정리해놓은 그게 마지막입니다. 한 달 반 내지 두 달을 기다려야 또 여러분이 김치 맛을 보실 네. 수가 있으니까 네. 오늘 오시면 만날 수 있는데 우리 김미경 씨가 손님들을 이렇게 만나보셨잖아요. 네네네. 김치 맛을 손님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던가요?
3: 아니 갓김치를 먹어보셨더니 네. amazing, 너무 맛있대요.
2: 네, 네.
3: 진짜 눈이 동그랬더니 갓김치, 이거 바로 한국 맛이야. 네. 너무 맛있다고 하시고 그렇죠. 총각김치는 네. 그냥 이게 미국무랑 질감이 다르대요. 그냥 네. 아삭해요.
4: 그거 중요하죠.
3: 네. 네. 그리고
5: 저 총각김치 사서 먹었어요.
3: 저도 엄청 맛있어요. 좋아해요 총각김치. 네. 네. 그리고 배추김치는 네. 갓 담은 것 같은데 왜 그 너무 맛있어서 그 겉절이랑 먹는 느낌인데
2: 맞아요.
3: 놔뒀더니 나중에 예. 김치 끓여 찌개 끓여 먹더니 더 맛있대요.
2: 맞습니다. 네. 이게 지금은 익지 않은 상태지만 살짝 익기 시작하면 네. 더 맛있는 배추김치가 될 거고 특히나 갓김치는 네. 여수 돌산갓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갓김치인데 네. 지금 저희가 김치 1kg짜리 네. 16불 9구를 지금 판매가가 얼마죠?
3: 9.99불입니다.
2: 예, 9불 99전. 9불 99전. 우리 김미경 씨가 한국에서 온 지가 6개월밖에 안 돼 가지고
3: 9.99.
2: 9불 99. 그래 꼭 9불 99 달러 뭐 이렇게 얘기하고 네. 9.99 달러 이러는데 그냥 9불 99 하면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다 아세요. 네. 다 아세요. 우리가 네. 하나 더 나가서 네. 짜장면은 우리 네. 훈이 씨가 너무 잘 알잖아요. 네. 훈이 씨가 한번 설명해
4: 주세요. 저도 타이틀 하나 주세요 그러면. 네. 이거는 뭐 잘하는 게 아니라 저희 사무실에 이거를 거의 싸놓고 먹거든요. 네. 이게 직화 짜장면인데 그냥 마이크로웨이브에다가 네. 4분인가 5분인가를
3: 돌리기만
4: 돌리면 네. 그냥 이것도 대표님이 또 쪼려보시니까 말해야 돼요. 여기 정말 유명한 우리

0: 짜장면 한 그릇도 굉장히 비싼데 네. 홈쇼핑 월드에 오시면 6불99를 4불99에 여러분 구매 가능하시고요.
1: 이건 냉동실 꽉꽉 넣는 거예요.
0: 네. 그리고 강원도에서 온 더덕 고추장과 더덕 된장이 있어요. 근데 이게 네. 고추장을 네. 더덕을 갈아 가지고 네. 고추장에 넣기 때문에 네. 고추장 맛이 약간 더덕향이 나면서 오, 네. 풍미가 가득한 고추장과 된장 맛이 나요.
2: 아, 네. 아,
1: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겠다.
2: 저 더덕된장 샀는데 아직 오늘 가서 한번 열어볼게요.
1: 오늘 개봉하세요.
2: 더덕. 아,
0: 기가 막힌 된장찌개 네. 된장 가지고 된장찌개 끓이면 네. 환상의 맛이 나고요. 확실히 좋겠다. 강원도의 맛은 네. 정말 좋은데 1kg짜리 대용량도 9불 9구에 다 드릴 거고요. 지금 어리굴젓이 저희가 딱 2,500개가 들어왔는데 네. 벌써 거의 2,000개가 판매가 됐어요.
1: 얼마 안 남았어요.
0: 아마 이번 주 지나면 어리굴젓도 솔드아웃 될 예정인데 이게 탱글탱글하고 약간 매콤한 양념이 네. 침이 저절로 나올 수 있는 만큼 네. 따뜻한 밥에 이 어리굴젓 하나 딱 올려놓으면은 아. 끝내주고요.
2: 네.
0: 그리고 저희는 좋죠. 그 족발을 가끔 투고 잘해요.
1: 아, 네.
0: 저 플러튼에 가면은 왕족발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 있는데
2: 네.
0: 그 족발을 투고 해오면 반드시 우리 아이들이 어리굴젓을 꺼내요.
2: 아,
0: 어리굴젓을 그동안에는 새우젓하고만
1: 네,
0: 먹었는데 그 족발 한 첨에 어리굴젓 한 첨을 같이 한번 드셔보세요.
1: 아~ 너무 고급 아니에요?
0: 더 신기한 맛이 납니다.
2: 이야, 단백질 엄청 폭발이네요.
0: 예, 그리고 이게 밥도둑이라서 네. 어르신들이 드실 때 너무 좋아요.
2: 굴이 몸에도 좋잖아요.
0: 네, 오늘 어리굴젓 19불 99 한 통인데요. 네. 오늘 9불 99에 어리굴젓 지금 한 통씩 9불 99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2: 네.
0: 그리고 또 멍게 자랑해야 됩니다.
2: 멍게.
0: 멍게가 토실토실 알멍게입니다.
2: 네.
0: 이 멍게가 예전에 정말 우리가 포장마차에 먹던 네네. 그 맛이지만 저는 1985년도, 4년도, 5년도쯤에 이제 군대를 갔어요.
2: 네.
0: 제가 이제 파리 학번이니까 전방 입소 교육을 갔다 오고 1학년 때는 또 교육 훈련을 받아야 교련 과목에서
2: 네.
0: 45일, 45일, 90일을 네. 감면을 해줬어요. 옛날에는요.
2: 네.
0: 그냥 같은 동기여도 같이 입대를 했어도 대학 2학년을 마친 사람은 90일 일찍 제대하고
1: 오, 최고다.
0: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야. 그래서 그 대학 때 그 전방 입소 교육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들은
2: 네.
0: 90일을 더 연장 근무하고 나와야 되는 참 그거 별로 그렇게 좋은 제도는 아니죠. 왜냐면 같은 동기가
1: 그렇죠.
0: 동기를 떼어놓고 나온 데 제대하니까 마음이 네. 씁쓸하지만
1: 얼마나 좋으셨겠어요.
0: 얼마나 좋았겠어요.
1: 얼마나 야골이면 나오셨겠지.
0: 제대하는데
2: 그러니까. 네.
0: 그때 와. 이제 지금 뭐 얘기하다가 내가
1: 알몽기 알몽기 포장마차
0: 그때 이제 제가 네. 경상남도 저쪽 그 삼천포 쪽에 네. 사천에서 근무했어요.
2: 네.
0: 사천에서 20분만 들어가면 삼천포예요.
2: 네. 근데
0: 사천에서 직접 집에 가야 되는데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삼천포 가서
2: 네.
0: 제대 기념으로 딱 그 알몽기에다가 소주 한 잔을 딱 먹고
2: 네.
0: 그렇게 하고 이제 고향으로 올라가는
2: 네.
0: 그런 추억이. 그때 이제 제대한다고
2: 네.
0: 저희 집사람이 처갓집 식구를 봉고차에 태워가지고 여덟
1: 네.
0: 명이 왔어요.
1: 아, 정말로요?
0: 여덟 명. 그래서 네. 거기 이제 나와서 진주 가서 진주 그 촉성루 진주성이죠. 논개가 적장에 풀을 네. 끌어안고 네. 뛰어내렸다는
2: 네.
0: 촉성루 구경시켜주고
2: 네.
0: 촉성루 옆에 보면 또 장어집들이 쫙 있는데
2: 네.
0: 거기서 또 멍게를 팔아요.
2: 아.
0: 정말 맛있었어요. 야. 그때 우리 집사람이 혼자 왔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2: 네.
0: 처갓집 식구들 다 데리고 와서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할 수 없이 결혼했어요. 아, 그게 뭔지.
2: 네.
0: 근데 알몽게가
2: 네.
0: 예전에 먹던 맛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오늘 오시면 1.1파운드에 알몽게 네. 24불 99를 14불 99에 여러분 다 드릴 거고요.
2: 네.
0: 새우젓은 육젓이 최고예요. 왜 육젓이 최고인지 알아요?
2: 네.
0: 우리 사람과 말이 살찐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이라잖아요.
2: 네.
0: 새우젓은 5월에 살찌기 시작해서 6월에
2: 네.
0: 피크를 이루는 게 새우젓이에요. 새우젓이 포통

0: 활동할 때 예. 새우를 잡아서 네. 6개월에서 8개월을 토굴에서 숙성시킨 육젓이 막
1: 그래서 육젓이에요?
0: 육젓이에요. 아~ 이게 씹으면
1: 내가 왜 이랬지?
2: 돈은 왜 돈은 왜 그러신 거야?
1: 돈은 왜 그러신다?
2: 내가 깜짝 놀랐네.
0: 육젓이라고 했지. 내가 에마부인이라고 그랬어? 왜 자꾸 이러냐고 지금.
2: 아나
1: 진짜.
0: 육젓이에요. 네. 육젓인데 이게 최고의 새우젓입니다. 네. 오늘 한 병 14불99를 9불99에 여러분 만나시고 네. 낙지젓 네. 400g도 9불99에 다 만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밖에도 밥도둑 젓갈들이 네. 가리비젓 꼴뚜기젓 아, 네. 오징어젓 이거 12불99를 지금 6불99에 다 드리고 있어요. 아, 다 드리고 아, 있어요. 네. 그리고 명품 백명란젓은 네. 우리 탱자씨 얘기하듯이 이제 네. 이제 이름이 자꾸 탱자로 불러줘.
1: 어, 탱자 좋아요.
0: 탱자 네. 탱자 우리가 네. 안지가 벌써 10년이 가까운데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이 백명란젓 사가셨다 했잖아요. 네. 선물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세요.
1: 하나도 안 짜요.
0: 안 짜고 맛있고 백명란젓 네. 500g이면 1.1파운드거든요. 이거를 또 19불99에 구매할 수 있는 곳은 홈쇼핑월드밖에 없고요.
2: 그렇죠. 네.
0: 그리고 또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간장게장. 간장게장도 손님들 반응 좋으시죠?
3: 네. 아니 하나 사가셨는데 그냥 네. 제가 추천하긴 했는데 먹어보시더니 다섯 개 사러 오셨어요. 그러더니 옆에 야. 있는 손님한테 네. 사가 사가 맛있어. 그래서 네. 제가 어 진짜 네. 맛있다고 했더니 딱 믿음이 가잖아요.
0: 네. 네.
3: 어,
0: 우리가 네. 지난주에 와. 얘기할 때 분명히 네. 얘기했잖아요. 팩트기 때문에 은행 이름도 얘기했잖아요. 네.
2: 네. 땡땡 은행. 네.
0: 오픈뱅크. 네. 거기 두 박스 사갔어요. 네. 근데 어제 또 오픈뱅크 얘기를 내가 그 은행분한테 했는데 네. US 메트로뱅크 네. 네. 세라리 다운타운 지점장님이 자기 아 세라리 다운타운 네, 지점장님이 네. 어제 뭘 사가셨냐면 생강 그 왜 어 생강 100% 농축액을 어, 네. 선물하신다고 그걸 사가시면서 간장게장을 이분이 이제 부행장 겸 아마 거기 지점장님일 거예요. 네. 간장게장을 자기 고생하는 테라 직원들한테 준다고 12개를 사갔어요. 네, 이거는요.
2: 은행끼리 소문이 붙이시는 것 같은데.
0: 은행분들이 네. 이러다가 오픈뱅크하고 메트로뱅크하고 무슨 뭐 협연을 맺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2: 아 왠지 한비도 네. 올 것 같은데 조만간에.
0: 아, 네. 네. 네. 오늘 듣고 있나? 은행들이 네. 간장게장을 그렇게 좋아.
2: 그러니까 도둑인데.
0: 근데 그만큼 맛있어요. 네. 근데 네. 제가 요즘 어제는 형제갈비 갔고 그 전에는 가빈을 가서 간장게장을 먹으니까 네. 가빈 간장게장 진짜로 맛있어요. 네. 그걸 먹으면서 네.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군산에서 온 간장게장을 생각할 수 있을 만큼 맛있더라고요. 그 아, 간장게장 뭐 이런 정식도 팔고 하니까 한번 보시고요. 네. 아니 한인타운이 잘 돼야 돼요.
2: 맞아요.
1: 맞아요.
0: 한인타운이 잘 되고요. 식당들도 다 잘 돼하고 미용실도 미용실은 거의 한인들 미용실밖에 없죠. 거의.
2: 그렇죠. 그렇죠. 네.
0: 미용실도 동네 미용실을 이용해서 파마를 해야 그 파마가 네. 안 풀리고 오래가요. 네. 그런 네. 파마를 하셔야 되니까 동네 이용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아, 우리 탱자 씨 파마도 뭐 예, 예. 굉장히 곱스. 오래가는 파마네.
2: 그, 그냥 내추럴이잖아요.
1: 내추럴.
0: 내추럴.
1: 곱슬. 동그랗죠.
0: 야, 그 오리지널 내추럴.
1: 네, 다 내추럴.
2: 아니 오리지널이 아니고.
0: 야,
2: 뭐,
0: 그래, 우리 탱자 씨
1: 내추럴이 오리지널.
2: 가짜 내추럴.
0: 성격과 그 머리 모양이 똑같아요.
2: 띵띵 꼬였죠. 야, 근데 우리 팀장님은 툭 치면 리액션이 팍팍 나오시네요.
0: 네, 아 우리 팀장님은 그래도 오늘 첫 방송인데 떨지도 않고 앞으로의 미래가 굉장히 박는데 네. 간장게장은요 네. 암캐 숙캐 상관하지 말고 드세요. 아. 저희가 뜯어보면 30%는 암캐고요 네. 70%는 숙캐지만 네. 암캐는 알이 있어서 있지만. 물론 좋아요. 네. 근데 살은 네. 숙캐가 그렇죠. 훨씬 많아요.
1: 그게 희한하게 개들은요 그 예. 암캐 숙캐 그 모양이 다르잖아요.
0: 다르죠.
1: 너무
0: 다르죠.
1: 신비하지 않아요. 웃겨.
2: 달아요.
0: 달아요.
1: 그 모양이. 예.
0: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네. 그 남자 그러니까는 그 꿩으로 얘기하면 숙꿩이 이쁘고요.
1: 네.
0: 공작으로 얘기해도 숙공작이 예뻐요. 닭도 꼬신다고. 가만히 보세요. 숱이 화려한
1: 그쵸.
0: 남자 닭이 네. 예뻐요.
1: 남자들에게 쇼업을 하는 걸 좋아해.
0: 네.
2: 그 남자는
0: 네.
2: 내추럴하게 보신 거지.
0: 네. 네.
2: 여자 꼬실라고.
0: 여자 꼬실라고.
2: 표현을 잘 나가서 여자 꼬실라고.
0: 닭이 닭장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암탉들이 막 한 10명 정도 이렇게 따라요.
2: 아, 수탉을 따라가요?
0: 아, 닭으로 태어나고 싶은 왕이네. 생각도 많이 해봤고 그동안에
1: 아니 제일 센 놈 하나가 다 거느리잖아요.
0: 다 거느리잖아요. 그만큼 정말 네. 동물의 세계는 네, 남성의 그 파워 힘
1: 그래서 수컷들이 피 터지게 네. 싸우는 거예요 진짜.
0: 그래서 여러분 그런 파워를 얻으시려면 네.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을
2: 자연스럽다
0: 녹용홍삼 프리미엄 진액을 드셔야 되는데 요번 마더스데이에 가장 많이 판매된 두 가지가 녹용홍삼과 예. 이 알부민이었어요. 알부민. 아, 그렇죠. 너무너무 많이 구매했었는데 녹용홍삼 오늘 85불에 세 박스 구매하시면 네.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린 다음에 정준호의 모닝 화이팅하고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고요. 네.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9번을 찌고 말린 흑삼골드를 79불짜리를 또 선물로 드리니까 네. 너무 좋은 찬스고요. 네. 그 밖에도 지금 이제 그 라운드랩 독도 화장품 제품들이 네네. 인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수분 패드는 양매장에 솔드아웃이 다니까 네. 아마 내일쯤 새로 들어올 거니까 수분 패드는 좀 기다리시고요. 네. 독도 화장품 뭐 코리아나 퓨리토 비비크림이 또 그렇게 인기가 많아요. 9불9구밖에 안 해요. 와. 그리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토너와 진정 토너도 39불9구를 12불9구에 다 드릴 거고요. 기적의 명약 산삼환 네. 삼삼환도 19불9구에 지금 판매하는데 교회에서 단체 선물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지금 마더스데이 행사가 끝난 데도 있고 네. 다시 이제 시작한다는 데가 있는데 왜 그러면 조금 늦게 하신다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19불 99에 그분들 꽃 한 송이보다는 산삼화를 드리겠다는 분이 굉장히 많아서 좋고요. 네. 고려온단 비타민C 1000ml 10개월분도 저희가 44불 99에 여러분 다 드리고 있고요. 목에 좋은 배, 도라지, 청도 지금 반값이 안 되는 가격 39불 네. 99를 14불 99에 그러니까 남편들 담배 많이 피시는 분 이것도 먹여야 돼요. 그렇구나. 그리고 네. 우리 부모님 중에서 가래가 많거나 네. 그 천식기가 있는 부모님들도 배, 도라지, 청을 드시면 네. 오늘 14불 99에 구매 가능하시고요. 이제 클리어런스 세일로 드리는 네. 동성제약 잇몸에 좋은 이치치약은 이번 주에 모든 세일을 마칩니다. 네. 저희가 5불 99를 4불 99에 1 플러스 1으로 드렸고요. 오, 네. 슈거프리 홍삼 캔디도 3불 99에 1 플러스 1으로 다 드렸고요. 네. 그리고 정말 맛있다고 소문난 호박 고구마를 만든 고구마 말랭이 1불 99거든요. 이것도 놓치지 마시고요. 아라비카 블랙 원두 커피. 이게 뭐 그 찬물에도 잘 녹고 냉커피 탈 때 너무 좋답니다. 오늘 원두 아라비카 블랙 커피입니다. 오늘 6불 99에 무려 오늘은 원 플러스로 세 박스 여러분께 다 드릴 거요, 네. 거고요. 갈색 까바 누룽지 저희가 현미가 있고 백미가 있습니다. 이것도 네네. 만나시고요. 명란김 새로 들어왔어요.
2: 기다렸죠.
0: 명란김 12봉 세트 6불99 이마트 갈비탕 9불99 전복죽 광어죽 5불99에 여러분 다 만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김치가 대통령상을 받은 이유가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약 20가지의 원료가 네. 한국산이 아닌 원료가 하나도 와. 없어요.
2: 오, 모두 한국산.
1: 그러게 어려운데. 와.
0: 오늘 1kg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9불99에 만나시고요. 네. 다시멸치 6불99, 볶음멸치 7불99, 지리멸치 9불99에 만나시고요. 직화짜장면, 사천짜장면, 볶음짬뽕 4불99, 더덕이 듬뿍 들어간 더덕고추장, 더덕된장 9불99, 어리굴젓 오늘 네. 19불99를 9불99에 드리기 때문에요. 네. 이거 네.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예. 알몽게 사서 저녁에 네. 와이프가 준비해서 남편 소주 한잔 따라주시면 네. 달라져요. 달라져요. 그러니까
1: 저도 이거 알몽게 사놨는데 오늘 따볼까요?
0: 이거를 찬물에 살짝 담궈놔서 살얼음이 약간 있을 때 드시면 최고의 맛을 내는 게 알몽게고 어떤 어르신이 네. 알몽게 딱 한 봉지 구마셔서 네. 혼자 사신대요. 네. 근데 할머니가 먼저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셨는데 네. 가끔 아내와 먹던 알몽게 생각이 네. 너무 나신다고 응. 그거 먹으면서 소주 한 잔 들이키면서 아내를 저, 하늘나라 간 아내를 생각하며 네. 울었다고 하시면서 드셨다는 아. 손님이 계시더라고요.
1: 아, 감동의 스토리가 감동의 알몽게 스토리요. 오늘은 알몽게가 네. 주인공이네요.
2: 아까 진짜. 대표님은 먹기가 딱 좋은 추억이 아니셨는데 네.
0: 저는 좋은 추억이 아니지만
2: 저같은 식구들이 함께 오셔가지고
0: 또 좋은 네. 추억이 네. 지금 우리가 알몽게하고 가장 잘 어울리는 네. 장어 자연산 아. 장어가 들어와서 네. 14불 9구에 3마리들이에요.
1: 네.
0: 그거 양념 다 들어있잖아요. 장어에서 와. 딱 먹은 다음에 알몽게를 네. 같이 드시면 네. 기가 막힌 오. 풍미가 있습니다. 장어는요 네. 세 마리가 들어가 있어서 네 식구 먹기 딱 좋아요.
1: 와, 가격 너무 좋다.
0: 우리가 LA 갈비 살려면 한 40몇 불 이상 줘야 되고 네. 삼겹살 한 팩을 살래도 뭐 27, 8불을 줘야 돼요.
1: 네.
0: 14불 99에 장어 세 마리.
1: 아,
0: 오늘 홈쇼핑 네. 월드에서 만나보겠습니다.
1: 홈쇼핑 월드가 어디 있는지는 뭐 다 아시죠?
2: 네, 구앤아파트 네. 매장입니다. 비치와 1번 네, 구 벤코홉 자리에 있고요. 전화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구아신마켓 제2주장 자리 넉넉한 주차장에 잘 되어 있습니다. 번호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1: 네, 홈쇼핑 월드 지금까지 리김 대표님 김미경 실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4: Time to play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자, 첫 번째 참가자.
5: 주문한 음료가 만들어지는 동안요.
4: 두 번째 참가자.
6: 네, 레스토랑에서 제 이름이 불리길 기다리다요.
4: 세 번째 참가자.
7: 오후 후에 정원을 가꾸고 난 후에요.
4: 훌륭한 대답입니다. 스쿼체스를 즐기기 가장 좋은 시간은 세 분 모두 정답입니다. 캘리포니아 라로웨이 스쿼체스. 작은 재미, 큰 행복. 책임감 있게 플레이하세요. 구매 플레이 또는 상품 수령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8: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가 다시 한번 하우스 증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페창가 리워즈 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페창가 리워즈 카드를 사용해 좋아하는 슬롯 머신이나 테이블 게임을 하면서 홈 스윗 윈 이벤트 응모권을 모으세요. 매주 토요일마다 추첨을 통해 한 명의 당첨자가 선정되어 5월 30일 결승 추첨에 진출하게 됩니다. 페창가 리조트 카지노에서 당신의 완벽한 조합을 즐기세요.
9: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10: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9: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10: 제린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9: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10: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9: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10: 올림픽 골프니까.
9: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1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2: 1등 회사 사모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1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1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1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1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1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1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1: 후니 씨.
2: 네.
1: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2: 예.
1: 중국의 그 정상회담 하잖아요.
2: 네네.
1: 예, 그 주석을 만나서 아, 이 공자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2: 아...
1: 예, 그래서 오늘 프랭 프랭클린과 공자의 인연을 언급하면서 상호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공자님 말씀 한마디 준비하셨죠?
2: 네. 네. 기소불욕 물시어인. 자, 중국말로 어떻게 할까요? 기소불욕 물시어인.
1: 아, 너무 잘한다.
2: 비슷한지 알아요?
1: 중국에서 살았어?
2: 쓸. 네. 아니요. 네.
1: 스마
2: 스마 욕하지 마시고요.
1: 밥 먹었냐?
2: 그러니까 니요 취했마 막 이러고. 기소불욕 기소불욕 물시어인.
1: 이게 무슨 뜻이에요?
2: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마라.
1: 아,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2: 남에게 응?
1: 남에게
2: 말아라.
1: 남도 똑같으니까 그렇죠. 남에게도 시키지 마라. 네. 나 먹기 싫은 거 남도 먹기 싫은 그렇죠. 건가요? 상대방이 나를 존중해주길 바란다면 먼저 내가 상대방이 싫어한 일을 하지 않고 배려하는 네. 것이 관계의 핵심이라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1: 네.
2: 보통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모습을 잘 보이지가 않는데
1: 네.
2: 평소에 우리가 알던 그런 신념을 좀 깨고
1: 네.
2: 술잔을 든 것도 결국에는 이 존중의 마음을 보여주려고 했던 거겠죠.
1: 난 콜라만 마시는데 웬일로 네. 치우치우하면서 깜빠이 그러면서 잔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2: 설마 깜빠이 했겠어요? 그 일본 말인데?
1: 아니요, 깜빠이 했대요.
2: 네. 그건 일본 말이잖아요.
1: 깜빠이가
2: 일본 말이죠.
1: 네, 건배도 네. 중국말로도 깜빠이인데?
2: 깜빠이예요?
1: 네.
2: 아,
1: 아닌가요?
2: 그래요?
1: 맞는데? 다 똑같지 않나요? 건배, 깜빠이.
2: 깜빠이야.
1: 아, 그건 말고 요즘은 네. 당신 멋져.
2: 어?
1: 건배사 하라고 할 때 여러분 네. 당신 멋져 그래요.
2: 니
1: 당신 멋져.
2: 니
1: 당당하게.
2: 니
1: 신나게.
2: 니. 당신은 니가 맞는데 멋져가 아 그건데.
1: 멋지게.
2: 히파올라 뭐 이건데.
1: 멋지게.
2: 히파올라 멋지게.
1: 저 주면서 살자.
2: 아.
1: 당당하게 신나게.
2: 저 주면서 살자는 거야.
1: 멋지게 저 주면서 살자. 너무 좋지 않아요?
2: 좋다.
1: 당신 멋져. 네.
2: 오 좋은데요.
1: 아, 건배사. 네. 자, 오늘 만나는 주변 분들에게 내가 먼저 따뜻한 존중의 말 한마디 건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좋습니다.
1: 네. 네.
2: 분명 그 배려가 어쩌면 그 드시는 와인보다도 달콤하게 우리한테 돌아올 테니까 말이죠.
1: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2: 감사합니다. 안녕.
1: 지금까지 탱자 함역이었고요.
2: 지금까지 탱자 훈이훈이었습니다.
1: 네. 오늘 끝곡은 야 이거 좋다. 내 거 하자.
2: 야 너 내 거 하자. 이렇게 하면 너 갈 수 있을 거 생각해서.
1: Be mine. 네, 인피니티의
2: Please be mine. 해주세요.
1: 인피니티가 불러줘.
2: 내 거 하자.

0: 류마티스 관절염,
1: 어깨와 허리 통증,
0: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0: 진통제 없이
1: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0: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6: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5: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7: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3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8: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8: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0: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11: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10: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11: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3: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 은퇴 구별 세일.
14: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1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4: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 반값. 사계절용 콤비 자켓,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
13: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1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6: 엄마 집밥이 최고지.
1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5: 밥 한 그릇 더요.
17: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7: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5: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7: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18: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열반 빌더스,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9: K열반 빌더스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
4: 연방이민세관 단속국이 외국인 유학생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적인 단속에 나서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토드 라이언스 국장대행은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OPT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만 건 이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F1 비자 소지자가 졸업 후 최대 12개월 STM 전공자는 추가 24개월까지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일부 유학생들이 실제 고용관계 없이 유령회사를 통해 신분만 유지하거나 해외 인력이 원격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기조와 맞물려 유학생 비자 전반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유학생 체류기간 자체를 제한하는 새 규정 도입도 추진 중입니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입국 시점부터 체류 만료일이 명시되고 일반적으로 최대 4년까지만 체류가 허용됩니다. 박사 과정처럼 학업 기간이 긴 경우 여러 차례 체류 연장 심사를 받아야 하며 추가 비용과 행정 절차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유학생들이 고용 기록과 실제 근무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고 체류 만료일과 신분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LA 시장 선거를 두 달여 앞두고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현지 캐런 베스 시장이 30%의 지율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에머슨 칼리지가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입니다. 방송인 출신 스펜서 프렛 후보가 22%로 2위 니티아 라만시 의원이 19%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테크 기업가 에덤 밀러 후보는 7%를 얻어 4위에 머물렀습니다. 지난 3월 조사와 비교하면 베스 시장은 10%포인트, 프렛 후보는 12%포인트, 라만시 의원은 10%포인트 각 상승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동층의 변화입니다. 3월 조사에서 절반을 넘었던 부동층이 이번에는 16%로 급감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유권자들이 지 후보를 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9년 만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밤 베이징에 도착해 2박 3일간의 국빈 방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2017년 첫 임기 때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다시 찾았습니다. 14일 오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공식 환영식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정상은 베이징 톤탄공원을 함께 둘러봤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도 열렸습니다. 이번 방문은 양국 관계가 무역 갈등과 기술 경쟁으로 긴장을 겪어온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국 방문은 미중 관계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양국은 무역 불균형과 기술 패권 문제를 놓고 수년간 대립해왔습니다.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기숙사에서 여학생 샤워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26살 남성이 기소됐습니다. 지난해 6월 애나버 캠퍼스 멍거 대학원 기숙사에서 피해 여성이 샤워를 마친 뒤 욕실 천장 근처 작은 창문에 휴대전화가 테이프로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성이 공용 화장실로 나갔을 때 검은색 덕테이프가 붙은 휴대전화와 접이식 발판을 든 남성을 목격했고 그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거주 공간을 촬영한 영상 여러 개를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아우 카운티 검찰은 이 남성을 1급 주거침입 및 나체 상태 타인 촬영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아동 성악대물 가중소지 및 범죄 목적 컴퓨터 사용 혐의가 추가로 적발됐습니다. 이 추가 혐의는 지난해 9월 적용됐으며 남성은 같은 해 법원에 출석해 기소인부 절차를 밟았습니다. 미시간 대학교는 이 남성이 최근까지 데이터 과학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었으나 현재는 자퇴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기숙사라는 공간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사건이 아동 성악대물 소지로까지 이어지면서 캠퍼스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5: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6: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5: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6: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 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이 방송은 안전을 위한 공익 광고입니다. 최근 정부나 은행을 사칭해 돈을 요구하는 전화문자 사기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과 은행은 기프트카드나 즉시 송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면 혼자 결정하지 말고 가족이나 경찰에 먼저 확인하세요. 경기를 늦추지 않는 것이 나와 가족의 재산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 내용은 공익광고이며 AM1650 라디오 서울에서 전해드립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활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0: 뉴욕에 거주하는 41살 물리치료사, 이재관 씨가 엠트랙을 상대로 한 대규모 의료사기 공모 혐의의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12일 이 씨가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와 공범들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6월까지 약 6개월간 조직적인 의료사기를 벌였습니다. 물리치료사 면허를 가진 이 씨는 자신의 자격증과 사업용 은행계좌를 허위 청구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수익금 일부를 받아 챙겼습니다. 공범들은 엠트랙 직원 수십 명을 모집해 현금을 지급한 뒤 이들의 개인정보와 보험정보로 가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엠트랙 건강보험은 이 허위 청구로 총 1,100만 달러 이상을 지급했고 이 씨와 관련된 청구권만 80만 달러가 넘습니다. 법무부 조사 결과 이 씨를 포함해 19명이 기소됐으며 전원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의료사기 공모 혐의는 최대 10년 징역과 25만 달러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챗봇이 잘못된 의학 조언을 제공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약물 복용으로 숨진 19살 청년의 부모가 오픈 AI와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부모 측은 챗GPT가 위험한 약물 조합을 권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망한 샘 넬슨은 마약성 진통제와 유사한 효과를 지닌 허브 제품 부작용으로 생긴 메스꺼움을 치료하려고 챗봇에 문의했습니다. 챗봇은 처방약을 복용하라고 조언했고 넬슨은 이 약물과 알코올을 함께 섭취한 뒤 지난해 5월 사망했습니다. 부모는 금전적 손해배상과 함께 오픈 AI가 올해 1월 출시한 챗GPT 헬스 서비스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오픈 AI 대변인 드류 푸사테리는 이번 사건이 매우 가슴 아프다면서도 현재는 사용할 수 없는 이전 버전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인공지능 의료 상담 서비스의 안전성과 책임 문제가 본격적인 법적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두 살배기 여아가 숨진 채 발견돼 친모가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토론토 경찰은 지난 13일 오전 9시 반쯤 수상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서 의식과 호흡이 없는 여자아이를 발견한 경찰은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한 뒤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아이는 다음날 숨졌습니다. 경찰은 숨진 아이의 어머니인 37살 시 팅양을 1급 살인 혐의로 체포해 기소했습니다. 숨진 아이는 오리아나 조로 확인됐으며 두 번째 생일을 한 달 앞두고 있었습니다. 최초 신고는 아이의 아버지가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당시 아버지는 집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아버지가 귀가했을 때는 이미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에서 1급 살인은 계획적 살인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 시 최소 2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KFF 헬스뉴스는 오는 6월 2일 캘리포니아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싱글페이어 의료보험 도입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싱글페이어 제도는 정부가 단일 보험자로서 모든 주민의 의료비를 공제원으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의 후임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 주요 후보들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이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자들은 보험료 절감과 보편적 의료 보장을 장점으로 꼽지만 반대 측은 막대한 재정 부담과 세금 인상, 그리고 의료 서비스 질 저하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이를 사회주의적 정책이라며 세금 폭탄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료정책 전문가들은 보험료와 진료비 상승으로 유권자들의 의료비 부담이 선거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고 분석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재원 마련입니다. 인구 약 4천만 명을 대상으로 한 단일 의료보험 시스템 운영에 연간 수천억 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구체적인 재정 계획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입장이 엇갈리며 일부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프로그램인 메디케어 확대 같은 대안 정책을 우선 과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 대표방송 라디오 서울이 직접 기획한 콘서트, 데뷔 40여 년의 국민 가수와 교포들의 특별한 만남, 미주 한인사회 대표 한국어 방송 라디오 서울 AM 1652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대한민국 트로트 음악의 살아있는 전설, 서른도시입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캘리포니아주 팜스프링스 판타지 스프링스 리조트 이벤트홀에서 그 감동의 막이 오릅니다. 서른도시는 1983년 데뷔 이후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 대중음악의 정상을 지켜온 국민 가수입니다. 특히 미국 땅에서 고국을 그리워하며 살아오신 교포 여러분께 서른도시의 노래는 음악을 넘어 고향의 냄새와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레전드 트로트 가수입니다. 30대부터 70대까지 세대를 초월해 모두의 가슴 속에 살아 숨쉬는 이름이 바로 서른도시입니다. 서른도시는 자신의 전체 히트곡 중 절반 이상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싱어송라이터이기도 합니다. 30년이 넘는 활동 기간 동안 민요 트로트, 댄스 트로트, 현대 트로트를 넘나들며 자신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해왔으며 현재도 한국의 주요 방송 프로그램에 활발히 출연하며 건재함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완성도 높은 라이브 가창력과 넘치는 무대 에너지로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기립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무대를 이번에 미주교포 여러분 앞에서 직접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콘서트는 약 90분간 진행되며 서른도시의 대표 히트곡들을 중심으로 풍성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가까운 친지들과 함께는 물론이고 동창회, 친목회, 골프 모임, 그리고 개모임까지 단체 관람하여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 되시기를 추천합니다.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련 자세한 문의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radioseoul1190.com 혹은 3239-2170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운전이 부담되거나 거리가 다소 멀다고 느끼는 분들을 위해 관광버스 플러스 콘서트 티켓 패키지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으니 문의 바랍니다. 라디오 서울 AM 1652 교포 여러분을 위해 정성껏 준비한 이 특별한 무대, 소중한 분들과 함께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5: 1250만불! 1250만불!
6: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7: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5: 주 7일 24시간
7: 3237828600 3237828600.
5: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 울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8: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구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8: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8: 구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류마티스 관절염,
12: 어깨와 허리 통증,
1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1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1: 진통제 없이
1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13: 눈은 밝게,
14: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안경검안과. 불란서안경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13: 앞으로도 불란서안경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14: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테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13: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안경검안과,
14: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안경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13: 올림픽과 캥슬링 213-487-1001 487-1001번.
15: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16: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15: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16: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15: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16: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7: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18: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13일 의회 개회 연설을 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 사임 압박으로 정치적 혼란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뤄진 연설입니다. 킹스 스피치라고 불리는 이 연설은 국왕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출된 정부가 작성합니다. 이번 연설에는 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37개의 법안이 담겼습니다. 브리티시 스틸 국유화와 규제 간소화 법안 등 경제성장 촉진 법안들이 포함됐습니다. 난민 지위 유지를 어렵게 만들고 망명 신청자 지원을 제한하는 이민 법안도 들어갔습니다.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쉽게 하는 법안과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국방 강화 법안도 추진됩니다. 스타머 총리는 집권 노동당 내에서 강한 사임 압박을 받고 있지만 자진 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버킹엄궁은 정치적 논란에 국왕을 끌어들이지 말라는 우려를 총리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과 15일 이틀간 중국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납니다. 중난하이는 중국 지도부의 집무실과 관저가 있는 권력의 심장부로 경계가 삼엄한 곳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 인민대회당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천단공원을 방문하고 15일 오전 중난하이 정원에서 시 주석과 양자회담과 오찬을 갖습니다. 중국이 외국 정상을 중난하이로 초청한 것은 1972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 이후 역사적 의미를 담은 선택입니다. 당시 마오쩌둥 주석은 미수교 상태였던 미국과 관계 개선을 위해 닉슨 대통령을 중난하이 서재로 불렀고, 이는 20여 년 적대 관계를 끝내고 양국 관계 정상화의 토대가 됐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2014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중난하이로 초청해 넥타이 없이 산책하며 신형 대국 관계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방중이 구질서가 무너지고 신질서가 아직 명확하지 않은 전환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분석합니다. 년 트럼프 대통령의 첫 방중 때는 시 주석이 자금성을 하루 비우고 황제 의전을 제공하며 친교를 다졌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미국협회가 오는 16일 토렌스에서 열리는 제64회 미국군의 날 퍼레이드에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미 국군의 날은 1949년 연방정부가 매년 5월 셋째 주 토요일로 제정한 기념일로 육군과 해군 공군 해병대 장병들의 헌신과 희생을 기리기 위해 개최되고 있습니다. 토렌스 시는 미 전쟁부 후원 아래 올해로 64번째 전통의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대한민국 육군 미국협회를 비롯해 625 참전유공자회와 한미 월남전 참전자 총연합회 등 한미 참전유공자 단체들도 함께 참석합니다. 이들 단체는 차량에 탑승해 퍼레이드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행사 주최 측에 따르면 이날 퍼레이드에는 미군 장병과 사관생도 등 약 12,000여 명이 참가해 대규모 행진과 축하 행사를 펼칩니다. 대한민국 육군 미국협회 관계자는 한미 동맹의 의미를 되새기고 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문의는 30만 938,785입니다.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부인 브리지트 여사가 지난해 5월 베트남 공항에서 남편의 얼굴을 손으로 때린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이 장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큰 화제가 됐는데 그 배경에 일한 출신 여배우가 연루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프랑스 연예 주간지 파리마치의 플로리앙 타르디프 기자는 13일 라디오 RTL에 출연해 브리지트 여사가 마크롱 대통령의 휴대전화에서 여배우 골시프테 파라하니의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맥벌을 밝혔습니다. 파라하니는 이란 테헤란 출신으로 2007년 프랑스에 정착한 뒤 짐 자무시 등 유럽 명감독들과 작업해온 배우입니다. 타르디프 기자는 한때 파리에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소문이 돌았으며 이는 단순한 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이 파라하니와 수개월간 플라토닉한 관계를 유지하며 당신 정말 아름답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랑스 대통령궁은 이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25살 연상인 브리지트 여사와 2007년 결혼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프랑스 정치에서 늘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19: 평생 한 번은 꼭 가봐야 할 곳, 돌로미티와 알프스의 감동을 한 번에 만나보세요.
20: 몽블랑, 융프라우, 마테오른, 알프스 3대 미봉과 트레치메, 세체다, 라가주오이, 칭쾨토리 돌로미티 4대 명봉까지.
19: 축구장 8,000개 크기의 알페드 시우시, 대평원과 산타막 달레나 마을, 미주리나 호수와 브라이에스 호수까지.
20: 가슴을 파고드는 웅장한 풍경, 두세 시간 자유 트레킹의 특별한 경험, 미주 한국일보 인생여행 3탄, 그랜드 알프스 여행.
19: 2026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12박 13일 경비 $6,995 항공료는 별도입니다.
20: 문의는 323-229-2274 또는 213-304-3471 평생 기억에 남을 단 한 번의 여행 지금 함께하세요.

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조 융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9에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2: 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중동 순방 중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UAE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이란 문제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계속할 경우 이를 돕는 국가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이 이란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루비오 장관의 UAE 방문은 미국과 중국의 외교장관 회담을 며칠 앞두고 이뤄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이란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중동 동맹국들에게 이란 제재 동참을 요구하면서 중국 견제 전략을 강화하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이란 핵 문제를 둘러싼 미국의 압박이 중동 전역으로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3: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12월 17일 통합 대한항공으로 공식 출범합니다. 면 11월 신주 인수계약 체결 이후 5년 6개월 만에 양사 통합이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겁니다. 양사는 지난 13일 각 정기 이사회를 열고 합병계약 체결을 승인했으며 14일 합병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합병 비율은 대한항공 1대 아시아나항공 0.27로 산정됐고 대한항공의 자본금은 약 1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항공은 정부와 채권단이 아시아나에 지원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전액 상환하며 통합항공사 출범을 위한 재무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마일리지 통합 방안은 지난해 9월 윤곽을 드러냈는데 항공기 탑승으로 적립한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대한항공 마일리지와 1대1 비율로 전환됩니다. 아시아나 마일리지는 통합 후에도 10년간 별도로 유지되며 사용처는 대한항공 노선까지 확대됩니다. 우수회원 등급도 상응하는 대한항공 등급으로 매칭되며 대한항공은 기존 3단계 우수회원 체계에 모닝캄 셀렉트를 신설해 4단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한항공은 통합항공사 출범이 국가항공산업 경쟁력 보존과 인천국제공항 허브기능 강화 글로벌 항공 네트워크 확대라는 시너지를 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을 위해 20일 발의 예포와 군악대 환영식을 준비했고 백악관 집무동 현관까지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두 정상은 오전 회담에서 무역 관세 문제를 집중 논의했지만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기자들에게 중국과의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관세 철회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는 백악관 국빈 만찬이 열렸고 양국 주요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양국 관계가 급격히 냉각된 상황에서 열려 주목받았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을 통해 무역 분쟁 해결의 물꼬를 텄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적인 성과는 다음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국은 앞으로 몇 주 안에 후속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3: 미국 국방부가 이달 들어 예산 부족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 적자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는 연료와 탄약 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전력 유지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에 추가 예산 승인이 없으면 하반기 작전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4: 이란 전쟁 여파로 미 육군 예산에 최대 9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군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육군은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예산이 바닥나자 정예요원 훈련과 일선부대 교육을 줄줄이 취소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특히 육군 전투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3기갑군단은 예산이 반토막 났으며 헬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마저 최소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최정예 공병 과정인 세퍼코스와 주요 포병 훈련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미군의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선발대가 출발한 블랙잭 여단 4,000명의 폴란드 순환 배치 계획까지 돌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작전 수요와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군 대비 태세 유지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력 뒤로 심각한 예산난을 겪고 있는 미 육군은 핵심 작전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대해 고강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세이즈, 정성과 최선을 다하는 유능한 검안의, 단 1mm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금강 안경, 철저한 애프터 서비스와 확실한 워런티, 바로 저희 금강 안경의 마음가짐입니다. 금강 안경.
1: 인재를 모집합니다. 지난 수십 년간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많은 보험사들이 만들어지고 사라졌습니다. 30년간 한자리를 지켜온 한인 운영의 종합보험사, 한인사회에서 꾸준한 성장을 통해 가장 큰 규모의 한인 대표 보험사가 된 켈코보험에서 전 분야 직원 채용을 합니다. 보험영업, 스텝, 경영지원 시,

0: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1: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2: 혼자여서 편하고 함께라면 더 좋은 행복한 식사.
3: 점심 해결, 저녁 고민 해결.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4: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5: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6: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7: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8: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LA 시의회가 호텔과 공항 노동자 최저임금을 시간당 30불로 올리는 안건을 사실상 보류했습니다. 시의회는 수요일 10대 5 표결로 이 안건을 재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2028년까지 관광업 종사자 임금을 30불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과된 사업세 폐지 주민투표 결과가 시의회의 판단을 바꿨습니다. 사업세 폐지로 LA시는 연간 수억 달러의 세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시의회 일각에서는 임금 인상이 호텔업계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노동계는 생활비 상승을 감안하면 30불도 충분하지 않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재정 상황과 업계 영향을 재평가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유일한 대형 약국 체인 CVS 매장이 밴달리즘과 노숙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매장 외벽과 출입구 주변 곳에 대형 그래피티가 남겨진 상태입니다. CVS는 최근 몇 년간 LA 지역에서 수십 개 매장을 폐쇄해왔습니다. 주된 이유는 절도와 안전 문제였습니다. 한인타운 매장은 이 지역에서 처방약과 일상용품을 구입할 수 있는 유일한 대형 체인 약국입니다. 그래피티와 노숙자 문제가 지속되면서 매장 운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CVS 본사는 아직 이 매장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약국 폐쇄 시 생활 필수품 구입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 비자와 유학생 비자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했습니다. H-1B 비자 최저임금을 33% 인상하고 유학생 취업 프로그램인 OPT 제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H-1B는 주로 기술 분야 외국인 인력이 미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로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많이 활용해왔습니다. 최저임금이 대폭 오르면 기업들의 비용 부담이 커지고 외국인 채용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OPT는 유학생들이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역시 문턱이 높아집니다. 업계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인재 확보가 어려워지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행정부는 미국인 일자리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 규제안은 공개 의견 수렴을 거쳐 올해 안에 시행될 전망입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올림픽을 앞두고 대규모 증세에 나섰습니다. 오는 6월 2일 투표에는 세 가지 세금 인상안이 동시에 올라 있습니다. 시는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판매세와 재산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가로등 유지비 부담금 투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최근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인프라 정비 비용이 급증한 것이 배경입니다. 시의회는 경찰과 소방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미 높은 생활비 부담 속에서 추가 세금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가 세금으로 버티는 도시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9: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0: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2: LA 카운티에서 노인 돌봄 종사자가 담당 노인의 금융 계좌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팔로스 베르데스 에스테이츠 경찰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피해자가 자신의 돌봄 종사자 제클린 휴이가 여러 개의 신용카드와 금융 계좌를 허락 없이 사용했다고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의 계좌는 지난 2월부터 불법 구매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감시 활동을 벌이고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확보한 뒤 지난 5월 7일 팜데일에 있는 휴이의 집에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경찰 특수대응팀은 현장에서 도난당한 신용카드와 위조수표, 그리고 여러 금융계좌의 불법 거래 내역이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수첩과 장부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이 증거들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휴이는 돌봄 종사자에 의한 노인 학대와 대규모 절도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1: 대한항공이 미국 캘리포니아 과학센터에 기증한 보잉 747항공기가 12일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이 항공기는 대한항공이 23년간 운항한 뒤 지난해 퇴역시킨 기체로 과학센터 측에 무상으로 기증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과학센터는 이 항공기를 항공전시관으로 조성해 지역 학생들과 방문객들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잉 747 은메달 1970개년 첫 상업 비행 이후 반세기 동안 장거리 항공여행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한항공은 1973년부터 이 기종을 도입해 국제선 노선 확대에 핵심 역할을 맡겼습니다. 과학센터 관계자는 이번 전시가 항공산업의 역사와 기술 발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관은 항공기 내부 구조와 조종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과학센터는 LA 다운타운에 위치해 연간 수 100만 명이 방문하는 교육 명소입니다.
2: 헌팅턴 비치 보드워크에서 한 남성이 10대 무리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샘 엘사이드 씨는 지난 토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전동 스쿠터를 타고 귀가하던 중 전기자전거를 탄 청소년 무리와 마주쳤습니다. 갑자기 병으로 얼굴을 맞은 엘사이드 씨는 스쿠터에서 떨어졌고 곧바로 여러 명에게 둘러싸여 폭행당했습니다. 목격자가 촬영한 영상에는 그가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나 일어서는 모습이 담겼고 가해자들은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장 근처에서 용의자 한 명을 체포해 경범죄 폭행 혐의로 인용했고 화요일에 두 번째 용의자를 추가로 검거했습니다. 헌팅턴 비치 경찰은 수요일 전기자전거 관련 심포지엄을 열고 늘어나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셜미디어에서 더 많은 관심을 받으려는 청소년들의 경쟁 심리가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코뼈 골절과 뇌진탕 진단을 받은 엘사이드 씨는 문제는 전기자전거가 아니라 그것을 타는 아이들이며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LA 시장 후보들이 이틀간 열린 공개 토론회에서 노숙자 문제 해결 방안을 놓고 서로 다른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현직 캐렌베스 시장과 니티아 라만 시의원, 그리고 기업인 에덤 밀러가 역사적인 오리지널 펜트리 카페에서 열린 이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취임 직후 시작한 인사이드 세이프 프로그램을 언급하며 비용 절감을 위해 공공 소유 토지를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라만 의원은 인사이드 세이프가 사람들을 1년 이상 모텔에 머물게 하는 것은 응급실에 1년간 입원시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밀러 후보는 노숙자 한 명당 연간 8만 5천 달러를 모텔 비용으로 쓰는 것은 월 7천 5천백 달러 임대료를 주는 것과 같다며 전혀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4만 2천 가구의 주택 건설 승인을 빠르게 진행했다고 강조했고 라만 의원은 사람들을 신뢰로 드리는 지속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밀러 후보는 주거 우선 정책은 효과가 없으며 노숙자들에게 필요한 치료를 먼저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노숙자 문제와 주거 해결책을 시장 선거의 핵심 의제로 유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3: 비싸서 망설였던 북유럽 여행, 이번 기회에 다녀오세요.
4: 40년 동안 교민과 함께 해온 그 이름,
0: 동방관광여행사가 당신의 북유럽 여행을 책임집니다.
3: 북유럽 관광 동반자 1인 누구나 얼리버드 50% 할인 단 2,349불.
0: 2,349불. 고급 한식은 기본, 노르웨이 연어 스시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3: 정직한 가격, 동방여행사는 거품없는 금액으로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드립니다.
0: 213-386-9660, 213-386-9660, 동방관광여행사.

0: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여기 여러분을 위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오래간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2: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3: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4: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3: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4: 제린 더 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3: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4: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3: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4: 올림픽 골프니까.
3: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5: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6: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5: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미국과 중국 정상이 이란 전쟁 이후 7달 만에 베이징에서 만났습니다. 회담 시간은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타이완 해협 평화를 강조하며 잘못 다루면 충돌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치켜세우면서도 미국산 석유와 보잉 여객기 구매를 요구했습니다. 양국은 호르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 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덕담을 주고받았지만 비공개 회담에선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9: 중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강정규 특파원.
10: 네, 베이징입니다.
11: 네, 양국 정상이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10: 네, 안방에서 손님을 맞이한 시진핑 주석. 먼저 말문을 열었는데 첫 마디부터 뼈가 있었습니다. 혼란에 얽힌 세계 정세는 갈림길에 서 있다며 양국 정상이 역사의 물음에 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무역협상단이 균형 잡힌 결과를 도출했다며 이른바 인천 합의문을 긍정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중미관계 안정이 세계에도 호재인 만큼 싸우지 말고 공존의 길을 가자고도 제안했습니다. 다만 타이완 문제에 대해선 잘못 관리하면 양국이 충돌할 수도 있다며 면전에서 경고장도 날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을 위대한 지도자라며 먼저 치켜세웠습니다. 물론 이런 덕담 뒤엔 방중 청구서가 따라붙었습니다. 동행한 기업 대표들을 소개하면서 중국과 무역 상호주의를 강조한 겁니다. 대중 무역 적자 만회를 위해 미국산 석유, 홍, 보잉 여객기 등을 중국이 더 사란 얘기입니다. 방중 전 이란 종전 관련 중국의 도움은 필요 없다며 무역, 투자 압박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9: 네, 이 공식 방중 일정이 오늘 오전 환영 행사부터 시작이 됐던 거죠?
10: 네, 한국 시간으로 오전 11시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뜰에서 환영 행사가 열렸습니다. 나란히 붉은색 넥타이 차림으로 나온 양국 정상, 9년 전과 달리 영부인 없이 1대1로 재회했습니다. 군악대의 연주 속에 예포 21발이 울리고 의장대 사열과 분열 등이 이어졌습니다. 정상회담은 예정보다 10분 늦은 25분쯤부터 시작됐습니다. 회담은 오후 1시 40분쯤 끝나 135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이후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온 기업인들을 접견했습니다. 오후엔 두 정상이 중국의 옛 황제가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천당공원에서 신규 일정도 소화했습니다. 9년 전엔 자금성을 통째로 비우고 거기서 만찬까지 했는데 이번엔 인민대회당으로 돌아와 저녁을 먹습니다. 마지막 날인 내일은 시진핑 주석의 집무실이 있는 중난하이에서 차담과 업무 오찬을 이어갑니다. 연말 워싱턴에서 재회를 기약할 텐데 시 주석의 방미 일정이 구체화될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8: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베이징에서 9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화려한 의전 속에 21발의 예포가 울렸고도 정상은 미소를 지으며 악수를 나눴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같은 거물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비즈니스 외교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은 비공개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강력한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습니다. 잘못 다루면 양국이 충돌에 휘말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우호를 강조했지만 회담장 안에서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9: 조성호 기자입니다.
12: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 동문광장. 웅장한 군악대의 연주와 함께 21발의 예포가 울려 퍼집니다. 9년 만에 베이징을 다시 찾은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의 안내를 받으며 붉은 카페 뒤 의장대를 사열했습니다. 꽃다발을 흔드는 아이들 앞에서 미소 지으며 여유를 보였지만 곧이어 열린 회담장에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13: But it's an honor to be with you. It's an honor to be your friend.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a and the USA is going to be better than ever before.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12: 트럼프 대통령은 친구란 단어를 강조하며 낙관적인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특히 이번 방중에 동행한 일론 머스크와 젠슨 황 등 거물급 기업인들을 직접 소개하며 실리 중심의 비즈니스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시 주석의 어조는 신중하고 단호했습니다.
14: 双方合则两利，斗志俱伤，应当做伙伴而不是对手，相互成就，共同繁荣。
12: 특히 비공개 회담에서 시 주석은 타이완 문제를 다시 한번 레드라인으로 규정했습니다. 잘못 다룰 경우 양국이 충돌과 분쟁에 휘말려 전체 관계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정상은 화려한 의전 속에 미소로 악수를 나눴지만 모두 발언에서 확인된 시각차만큼이나 팽팽한 기싸움이 벌어진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위기와 대중국 압박 문제까지 더해지면서 미중 양국의 치열한 수싸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8: 미국 국방부가 이달 들어 예산 부족으로 훈련 프로그램을 잇따라 취소하고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올해 회계연도 기준 적자 규모가 약 9조 원에 달해 사상 최대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부대는 연료와 탄약 조달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전력 유지에 한계에 이르렀다고 경고했습니다. 의회에 추가 예산 승인이 없으면 하반기 작전 운영에도 심각한 지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보도입니다.
15: 이란 전쟁 여파로 미 육군 예산에 최대 9조 원에 달하는 거대한 구멍이 생기면서 군 운용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육군은 회계연도 종료를 앞두고 예산이 바닥나자 정예 요원 훈련과 일선 부대 교육을 줄줄이 취소하며 비용 절감에 나섰습니다. 특히 육군 전투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제3기갑군단은 예산이 반토막 났으며 헬기 조종사들의 비행시간마저 최소 수준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최정예 공병 과정인 세퍼코스와 주요 포병 훈련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되는 등 미군의 숙련도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미 선발대가 출발한 블랙잭 여단 4,000명의 폴란드 순환 배치 계획까지 돌연 취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란 전쟁 작전 수요와 물가 상승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군 대비 태세 유지에 한계가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려한 전력 뒤로 심각한 예산난을 겪고 있는 미 육군은 핵심 작전을 제외한 모든 지출에 대해 고강도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0: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가장 신속하고 공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가 최고입니다.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1: 라디오 서울 12시 정오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컬 그룹. 하늘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구구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변호사. 하워드김 변호사.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물 한 방울 섭취하는 100% 착즙, 빨간 양파즙, 도라지 배즙, 양배추즙을 14불 90%의 초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 햇살 가득한 날 H마트에서 기분 좋은 장보기.
3: 달콤한 레드루비 키위, 신선한 체리, 그리고 솜사탕 포도까지 제철 과일이 가득.
2: 살아있는 비너스 조개, 수염영광 참굴비, 생살치살 스테이크와 돼지 등갈비찜 등 프리미엄 고기와 해산물도 스마트한 가격에 만나보세요.
3: 골라먹는 재미까지 오리온 꼬북친 4종을 한 박스에 담은 H마트 실속 기획 세트로 온 가족 함께 즐기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6: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5: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6: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5: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6: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5: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2: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7: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8: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불, 1250만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9: 오르고 또 오르는 고물가 시대. 오늘은 또 뭘 먹나 고민되시죠? 직장인 점심은 빠르고 든든하게, 주부님들 저녁 고민도 간편하게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가 해결해드립니다. 맛보장, 저렴한 가격 보장, 한식, 일식, 중식, 분식 다양한 메뉴를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투고도 대환영입니다.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3101쇼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마지막 세일을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찾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리며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799불 하나 사면 두 번째는 반값입니다. 사계절용 콤비 자켓, 티셔츠, 와이셔츠, 바지,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맞춤 양복도 수량 한정으로 임구영 대표가 직접 맞춰드리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3100 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은 윌셔와 웨스트무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번입니다.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 동직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우만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 4000번 65735 4000번입니다. 자동차 문제로 고민, 새 차를 샀는데 고장이 반복된다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럴 때 소비자를 지켜온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이 있습니다. 20년 이상 경력,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무료 상담, 한국어 서비스 제공. 지금 바로 213-400-0091, 213-400-0091 니타레몬 로펌으로 연락주세요.
1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믿음은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소망은 어두운 끝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고, 사랑은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하게 견뎌내게 한다.

0: 네, 어떤이의 꿈이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불러준 노래였어요. 아, 참, 이 노래로 시작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저 믿음은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맞습니다. 예, 믿음이라는 거 참, 예, 좋은 거예요. 그리고 소망은 어두운 끝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는 그런 힘이 됩니다. 사랑은 어떨까요?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하게 견뎌내게 한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예, 그중에서 제일은 사랑입니다라고 소피아님께서 적어주셨네요. 예, 맞습니다. 자, 믿음, 소망, 사랑. 예, 흔들리는 날에도 나를 붙잡아주고 어두운 끝에서 다시 걸어가게 하고 그 모든 시간을 따뜻하게 견뎌내게 하는 아, 이 말. 예, 가슴에 안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목요일은 못 버티는 날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 마지막 스퍼트를 올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해피투게더 함께해 주시면서요. 다시 한번 컨디션 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큐팡님 어서 오십시오.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디님도 인사해 주셨네요. 아, 해피님들 덕분에 저는 힘이 납니다. 감사해요.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킴에서 해피투게더 1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의 전투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3: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2: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3: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2: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3: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4: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5: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 사고, 화상 사고, 괴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5: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5: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5: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1: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2: 무더운 여름 잠 못 이루는 밤 이불 하나로 이제 끝.
7: 김수전기 풍기인견 이불 시어서커 이불 쿨패드까지 여름 친구 전품목 최대 30% 오프 풍기인견 이불 싱글 사이즈 41불부터 시어서커 이불 싱글 34불 99 퀸 48불 99 최고급 한국산 시원한 시어서커 패드 31불 99부터
8: 통기성 좋은 풍기인견 100% 땀 차지 않는 시어서커 원단 몸에 닿는 순간 시원한 쿨링 패드까지
7: 가볍고 시원하게 에어컨 없이도 쾌적한 여름 예쁜 여름 이불 하나로 침실 분위기도 시원하게
2: 올여름 이불 구매 바로 지금이 찬스 김수전기 여름 이불 스페셜 세일 최대 30% 할인 놓치지 마세요.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11: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2: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3: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말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의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14: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Come, see, and feel, enjoy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0: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누구에게나 가슴 설레는 단어가 바로 여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설렘의 여정 중에는 40년 넘게 우리 한인들의 발이 되어 오신 든든한 조력자가 있습니다. 바로 아주투어의 박평식 대표님이시죠.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의 여행 가이드로서도 정말 열정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삶의 소중한 추억을 디자인해 오신 아주 좋은 아주 관광의 이 박평식 대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그리고 한 분 더 오늘 오셨습니다. 아주 관광의 스티브 전무 이사님.
2: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아주 좋은 아주 투어가 벌써 4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예.
0: 자, 오늘도
1: 예. 네, 그런데도 네, 네. 사실 제가 조금 그 어떤 면에서는 솔직히 좀 송구스럽다 할 정도로 네. 가까운 곳에 보석이 있는데도 네. 소개를 못했어요. 지금까지 제대로. 그래서 조금 멀리 좀 서부 쪽만 봤지. 네네네네.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 좋은 보석이 있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해서 잘 몰랐다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리고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런데 네. 눈을 안으로 돌려보니까 네. 우리 캘리포니아 안에도 좋은 것이 아주 많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요세미티 뭐 17 마일 이런 정도 샌프란시스코 유명한 것만 생각을 하다가 네. 아주 우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숨어 있는 보석이 있더라. 그러니까 숨은 보석을 찾았어요. 네. 그게 어디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오하이 밸리라는 데가 있어요.
0: 오하이 밸리. 예. 저도 생소해 가지고요.
1: 그렇죠. 일반인들이 네, 네. 잘 모르는데 미국 네, 네. 안에서는 캘리포니아 안에서는 아주 유명한데 우리만 잘 모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그 지난주에 가서 한번 답사를 하고 둘러보고 야, 이 정도면은 정말 소개해도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네. 이제는 당일치기도 가능하고 그래서 당일치기만 하면 좀 아쉽다. 그래서 기왕이면은 1박 2일로 해서 네, 네, 네, 네. 그 주변까지 그냥 간 김에 네. 다른 곳도 좀 더 좋은 곳도 같이 보고 오자, 경험을 하고 오자.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그 생활을 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네. 아주 그러니까 미국인 그들만의 리그가 아니라 우리도 미국인이니까 미국 속에서 살면서 네. 네. 좀 좋은 거 우리도 같이 한번 만끽해보자, 즐겨보자 네. 이런 생각으로 준비를 했어요.
0: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진짜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곳인지 오하이 밸리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1: 예, 오하이 밸리라고 하는 것은 예, 예, 예. 우리가 LA에서 네. 북쪽으로 근데 캘리포니아 그 해안 따라서 쭉 올라가면은 네. 그 산타바바라 가기 전에 네. 오른쪽으로 33번 따라서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요. 예, 그곳은 이름이 오하이 밸리고 그 옆에 가던 길에 카스타스 레이크라는 게 있어요. 그 호수도 뭐 그런 대로 그 산 속에 어떻게 이런 호수가 있을까 네. 한 그 조정 경기도 하고 했다고 그래요. 거기서 아주 상당히 커요. 네. 호수가 있고 그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캘리포니아는 거의 사막지대로만 생각을 하기 쉬운데 이 반은 한 남쪽은 사실은 사막 기후가 맞아요. 근데 그 산으로 들어가니까 그게 어딥니까? 아주 그냥
0: 호수도 있고 예,
1: 첩첩 산중 같은 그런 곳. 그리고 오하이밸리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캘리포니아에도 세도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캘리포니아의 세도나다. 그 왜 그러냐? 볼텍스가 있어요. 거기에 아주 유명했대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네. 한동안 있고 있었는데 상당히 거기가 이 볼텍스도 있고 그 안에서 구경거리도 좀 있고 자유시간을 가져도 좀 그 서부 개척시대 같은 모양도 조금 남아있고 하여간 특이한 건데 아주 미국스러운 네. 모습이 있더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네. 오하이 밸리를 네. 그 소개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는 그 제가 좀 이따가 그 오하이밸리를 가는 길에 네. 이 피스모 비치도 갈 것이고 이
0: 피스모 비치는 예. 예. 많이들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주 즐겨 사는 분들도 많고
1: 그러니까 예. 아주 그 미국 생활을 재밌게 하는 분들은 네. 피스모 비치를 자주 가요. 근데 네. 우리가 이 관광단을 모시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별로. 산타바바라는 가서도 산타바바라까지만 가서도 피스모 비치까지는 좀 거리가 좀 있었다고요. 그래서 네네네. 버스를 타고 가면은 편하니까 우리가 이제 피스무 비치도 가고 그 옆에 아빌라 비치도 있고 거기에 그 옆에 네네네네. 그리고 또 산루이스 오비스포도 있고
0: 네.
1: 그리고 파스 라블레스에 가면은
0: 오,
1: 거기
0: 좋네요,
1: 또
0: 코스가.
1: 온천도 있다는 사실을
0: 온천이요?
1: 아빌라 비치에 그 예. 시커먼 온천이 있다는 건 다 아는데
0: 네.
1: 그 파스 라블레스라는 그 이름이 좀 생소하죠. 네. 예, 생소한데 거기는 와이너리도 있고 아주 쉽게 말해서 거기 아주 그 노른자예요.
0: 아니
1: 부자 동네
0: 예, 코스가 너무 좋은데요. 1박 2일 코스인가요? 아니면은
1: 그래서 이제 예. 1박 2일 코스로 그쪽을 가려고 하죠. 그래서 좀 그 세부 사항은 우리 조전무님이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아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짜 가고 싶어요.
2: 네, 가고
0: 가까워서 싶죠? 굉장히 예, 가깝잖아요.
2: 회장님이 지금 뭐 예, 예, 예. 설명했지만 제가 부연해서 설명드리면요.
0: 예, 예, 예.
2: 저희가 이제 1일 관광 코스 여러 코스를 많이 우리가 다녀왔어요. 뭐 샌디에고도 가고 산타 바바라도 가고
0: 네.
2: 솔뱅도 가고 저희가 계속해서 1일 관광 코스 여기 어르신들 좀 외롭고 이런 분들 또 1일 관광 갔다 힐링 투어를 뭐 어디가 좋을까 해가지고 물색을 많이 했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계획을 해가지고 저번주에 네. 회장님 직접 또 답사를 갔다 오셔가지고
0: 아.
2: 우리는 이런 코스를 만들게 되면은
0: 네.
2: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화장실 가고 어디 가 식사하고 이걸 다 만들기 때문에 이 코스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0: 그렇죠.
2: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우리 오하이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오하이밸리 일일 관광 해가지고 광고를 냈는데
0: 네, 네.
2: 이틀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네. 많은 분들이 전화와서 벌써 버스가 두 대가 다 찰 정도로
0: 오,
2: 예,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가서 절대 여기는 호불호가
0: 명소네요.
2: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0: 네.
2: 그래서 지금 말씀한 대로
0: 네.
2: 우리 회장님 말씀한 대로 이 캘리포니아 우리가 애리조나의 그 세도나에서 기 받는 것도 좋지만
0: 네, 네.
2: 가깝게 가서
0: 네.
2: 기도 받고
0: 그
2: 동네가 110년 된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야외 서점도 있고 아케드도 있고
0: 네.
2: 미션도 있고
0: 네.
2: 하루 코스는 이상 더 좋은 게 없어요.
0: 그렇군요.
2: 예.
0: 와, 그러니까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신 거네요.
2: 그렇죠. 그래서
0: 자, 이 발로 뛰는 경영 또 상품 개발에는 우리 박병식 대표님이시잖아요.
2: 제가 이제 기획서를
0: 새로운 제분요. 코스를 또 개발하셨어요.
2: 직접 가보십니다. 예. 회장님은요.
0: 예.
2: 가서 이제 다 답사하고 와서
0: 네.
2: 너무나 회장님이 야 이거 하루 코스는 너무 힘든지 너무 아쉽다.
0: 오.
2: 이걸 1박 2일로 우리가 정규 코스를 만들자.
0: 네.
2: 그래서 여기만 가지 말고 간 김에
0: 네.
2: 그 시간 되시는 분은 북쪽으로 가서 이 중가주의 보석이라 할 수 있는
0: 네네네네.
2: 바로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샌 루이스 오비스포
0: 그다음에
2: 파소 로블레스 산타 마리아 솔뱅 이쪽으로 올라가는 101번 도로가
0: 네.
2: 너무나 아름다워요.
0: 아하.
2: 이게 캘리포니아에서
0: 네.
2: 저 샌프란시스코 딱 중간 되는 지점이
0: 네네.
2: 위치상으로 봐서 파소 로블레스예요.
0: 아, 그렇군요.
2: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4시간 거리거든요.
0: 네.
2: 그래서 갔다 오기엔 너무 저 힘들고
0: 네.
2: 그래서 1박 2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 그 호텔도
0: 아,
1: 좋아요.
0: 이게
1: 우리가 그게 그
0: 진짜 가고
1: 지금 우리가 잡은 1박 2일 할 때 그 호텔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0: 네, 네, 네.
1: 포스트 호텔. 그러니까 그 캘리포니아 해안 쪽에는 그리 고급 호텔이 별로 많이 없어요.
0: 네, 네, 네.
1: 근데 파스 라블레스나 산타 마리아나 산루이스 오비스포 같은 데는 그래도 특급 호텔 이상이 좀 있다고요.
0: 네, 네.
1: 그리고 우리 메리어트 계통의 호텔을 그 잡아서 가거든요. 그럼 어쨌든 메리어트는 개런티가 되잖아요.
0: 그렇죠. 메리어트 호텔 거죠. 최고죠.
1: 그리고 호텔 네. 이야기가 나서니까 말인데 오하이밸리가 우리가 잘 모르는데 오하이밸리를 아주 좀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은
0: 네.
1: 여기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오하이밸리 인이라고 있어요.
0: 네.
1: 오하이밸리 인이라고 들으면 별로 뭐 그 비싼 호텔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리조트 호텔이에요.
0: 아, 리조트 호텔.
1: 물론 그
0: 좋죠, 그러면.
1: 특급 초특급 5스타급이고요.
0: 네.
1: 여기는 가격이 얼마냐 하면 한 700불, 800불 하는 호텔이에요.
0: 네.
1: 그런데 거기가 방이 잘 없어요.
0: 어허.
1: 거기 아주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거죠.
0: 네.
1: 그러니까 그것이 유명하다는 것을 그 알려드리는 게 그 주변이 호텔들이
0: 어마어마하게 많은 분들이 찾는군요.
1: 아, 우리가 보통 가서 호텔을 그 뭐 그랜드 캐년이고 서부 이렇게 갈 때도 한 200불 전후에서 호텔을 잡거든요. 근데 뭐 여기는 그냥 뭐 1000불 가까이가 되니까 기절하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답사 가서 호텔을 산타바바레 가서 묵고 왔는데요. 우리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0: 네네.
1: 아침에 나오니까 폐피라고 달래요. 여러분 앞으로 조심하세요. 호텔 갈 때 폐피를 얼마를 요구하냐면 250불을 달래요.
0: 아, 세상에.
1: 아, 강아지 한 마리 데리고 왔는데 그래서 내일 갈 때는요.
0: 부담이 너무 큰데요.
1: 내일 또 답사를 가는데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2: 이 호텔마다 네. 팔레시가 좀 틀린데 네. 그 어느 호텔은 우리 강아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호텔이 있고 그러지 않은 호텔. 저희가 인폼을 미리 이제 우리 강아지가 있는데 같이 가도 됩니까? 거죠, 미리, 하면은 미리. 호텔이 되는 호텔이 있고 네. 페트가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건 체크하면 되고요.
0: 네.
2: 지금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신 오하이밸리 이제 거기 이제 관광을 갔다가 이제 제대로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코스로 다녀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1박 2일 가시는 분은
0: 네네네.
2: 지금 또 말씀드린 호텔이 저 북쪽으로 해가지고 거기가 다 백인 동네입니다. 그 백인들이 와서 미리 정착했다는 데는 이미 좋은 데 아니겠습니까?
0: 그렇지.
2: 그렇죠. 이 캘리포니아는 여태까지 주인이 네 번이 바뀌었죠.
0: 네.
2: 제일 먼저 캘리포니아 주인이 네티브 아메리칸이라는 인디안이었 땅이었죠.
0: 네.
2: 두 번째는 바로 이제 스페인들이 점령을 했죠. 세 번째는 멕시코 땅이었죠.
0: 네.
2: 그다음에 독립한 바로 우리 미국 땅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미국 땅에 가지고 네 번 주인이 바뀌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지명을 보면은 저 샌디에고서부터 샌프란시스코까지 지명을 보세요. 산타 마리아, 샌루이스 오피스포, 뭐 산호세 이런 샌 산타라는 말이 많이 붙어 있잖아요.
0: 네, 네,
2: 그렇죠?
0: 네, 네.
2: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옛날에 두 번째 주인 스페인 사람들이
0: 네.
2: 국교가 캐톨릭이에요.
0: 아,
2: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 신부님을 딴 샌 루이스,
0: 예.
2: 그 예. 다음에 산타 마리아, 마리아 수녀님을 딴 성당 있고
0: 아,
2: 이런 식으로 미션을 갖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0: 그렇군요.
2: 그래서 바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우리 샌 산타라는 말이 들어간 거는
0: 네.
2: 옛날에 스페인서부터 있던 오랜 지명이고
0: 네.
2: 그다음에 이제 프레즈노, 베이커스필드 이런 거는 미국 땅이 된 이후에 발전된 그런 곳이다 하는 걸 머릿속에 두고
0: 네.
2: 이 샌 산타라는 그런 지명 속에 올라가는 아주 그야말로 중가지의 보석에 아주 좋은 것만
0: 네.
2: 그래서 산타 마리아에 그렇게 올라가면서 샌 루이스 오피스포의 마돈나라는 아주 좋은 호텔이 있습니다.
0: 아하.
2: 방이 110개인데요.
0: 네.
2: 이 마돈나라는 여사의 이름을 딴 건데
0: 네, 네.
2: 방 110개가 다 룸이 틀려요. 모양, 각도, 인테리어가.
0: 네.
2: 방마다 다 주제가 다 있습니다.
0: 지나가면서 본 것 같아요.
2: 네, 보셨죠.
0: 예,
2: 그래서
0: 유명한
2: 그 로비에 가면 방마다 찍은 사진들이 있고
0: 예.
2: 다 요금이 틀려요.
0: 어허.
2: 그리고 그 돌들이 그 옆에서 가까운 그 바닷가에서 실어온 원석들로 만든 그런 호텔이 있습니다.
0: 네.
2: 특히 거기 가서 보아야 될 거는 화장실이 특이해요.
0: 어떻게 특이해요?
2: 예, 그러니까 궁금하니까 가셔야 돼요.
1: 화장실만 봐도 거기는 네. 그냥 관광 코스예요.
0: 아, 네. 그러니까
2: 그렇게 그 샌루이스 오피스와 다운타운이 네. 또 얼마나 이쁘냐면은 캘리포니아의 대학 중에 칼폴이라는 공과 대학이 있습니다.
0: 네,
2: 거기가 공과 대학이 있거든요.
0: 예, 예, 예.
2: 이 공과 대학이 거기 있다 보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미도시, 아름다운 도시로 선정된 게 바로 샌루이스 오피스바라는 동네예요.
0: 네.
2: 그러면 다운타운이 또 아주 아름답거든요. 이쁘고 쇼핑몰이 있고
0: 네.
2: 거기 가면 특히 저 시애틀 가면 껌의 그 골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껌들이 막 붙여 있는 거기도 있어요.
0: 아, 관광지 가본 것 같아요.
2: 있고.
0: 저는.
2: 네, 거기도 있고
0: 네.
2: 거기 올라가는 게 이제 예. 와이너리가 쭉 있습니다.
0: 어허.
2: 와이너리 있는데 거기 와이너리가 파소 로블레스라 해서 거기는 와인 산지예요. 와인하면 떠오르는 도시가 어디죠? 나파밸리 있잖아요.
0: 네.
2: 예,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바로 이 파소 로블레스예요.
0: 그렇군요.
2: 예, 물이 좋다는 얘기거든요.
0: 네.
2: 거기에 온천이 있습니다.
0: 와, 온천도 너무 온천이, 좋게
1: 네, 온천이 좋아요. 그
2: 아마 사람들은 좀 전에 회장님 말씀하신 시카모 온천을 많이 다녀오셨는데
0: 시카모 온천도 참 좋다고 하잖아요.
2: 좋아요. 그 산소 산 위에 이렇게 호텔인데
0: 네, 네,
2: 여기가
0: 네.
2: 우리가 가는
1: 아주 운치가 있고 멋있죠.
2: 리베라 옥이라는 그 온천인데
0: 리베라 옥?
2: 예, 리베라 아. 옥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회장님이요 내일 모레 답사 가세요.
0: 아.
2: 일부러 가서 온천 한번 해보시라고.
0: 네네네. 네.
2: 그게 백인들이 가는 그 온천인데
0: 네, 미네랄 온천입니까 아니면
2: 유황 온천이에요.
0: 유황 온천이에요?
2: 거기 와이너리 안에 있어요.
0: 와, 그렇군요.
2: 네, 한 터브 안에 네 명 다섯 명 들어가는데 그 너무 물이 좋다 보니까
0: 네.
2: 네, 그래서 거기서 온천도 하고.
0: 아니 이 코스 너무 좋은데요,
2: 네.
0: 괜히. 진짜 어떻게 이런 보석 같은 명소를 찾아내셨어요? 와.
2: 또 와이너리가 있는데 예. 그린 같은 와이너리가 네. 한국 분이 경영하고 계세요. 이 와이너리가
0: 와이너리를 한국 분이 예, 운영하신다고요?
2: 산 중턱에 있는데 네. 그냥 가도 옆에 와이너리 포도밭이 있으면서 와인을 갖다가 시음을 하게 되면은 한 네 개 정도 시음을 하고 네. 이 시음한 사람은 와인값을 빼줘요. 시음비에서 어떤 시음비 그 와인값에서 빼주는.
0: 예예예. 예, 예.
2: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한 그 호텔 좋은 네. 데서 주무시고 예. 내려오는 1박 2일 코스, 하루 갔다 오는 코스, 또 1일 관광 코스 이거 한번 야. 시간 내서 갔다 오면 좋습니다.
0: 아 저는 1박 2일로 콜.
1: 힐링으로 그냥 힐링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코스. 네. 그거 그리고 이제 와이밸리 가서 그러면 뭐 할 네. 거냐 이제 이런 게 또 이제 관광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가서 그 기만 받고 그렇다니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네. 가서는 동네를 그냥 둘러봐도 좋다. 그런데 네. 산에 좀 올라가면은 또 볼텍스가 좀 센 곳이 있으니까 거기도 한번 올라가 볼 수 있고 그리고 또 거기가 색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야외 그 책방이 있어요. 야외.
0: 야외 책방이요?
1: 중고 책들을 파는데요. 야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0: 아니
1: 인사이드가 아니고 네. 그냥 아주 특이해요. 그게 제일 크대요. 거기가.
0: 야외에다 책을 놓으세요.
2: 네, 전 세계에서 제일 큰 책방입니다. 예,
0: 그 복수도 진짜 가고 싶네요.
1: 가볼 수가 있고.
0: 예.
1: 그리고 그 스페인풍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예. 아케이드 구경도 사진도 한번 딱 찍을 만하고. 그런 거기는 그 원래 누가 살았느냐? 여기는 예. 추마치 인디안이 살았어요. 추마시라고.
0: 아, 추마시 인디안.
1: 우리말로 발음을 하면은 추마치 좀 되기도 하고 추마시라고 되기도 하는데 그 추마시 인디안이 살았는데 그 인디안들이 원주민들이 원래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많이 살았어요.
0: 네.
1: 벌써 2만 명 이상이 원래는 그 살았다고 하는데 지금 뭐 거의 어디로 사라졌는지 잘 보이지도 않게 없어졌는데 네, 왜 네, 그렇게 네, 네. 숫자가 줄어들었나 하면은 특히 그 유럽에서 갖고 온 그 전염병이 그 사람들한테 치명적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0: 네.
1: 예를 들어서 뭐 빈대 하나가 물려도 그냥 사람이 걷다가 그냥 미쳐 죽었다 하는 정도니까
0: 세상에.
1: 그렇게 아니 원래 미국 땅에는 한 550만이 살았대요 원래가
0: 네네네네.
1: 그래 살았던 인구가 지금은 뭐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또 그리고 특히 또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이제 기독교의 그 스페인 그 선교사들이
0: 네.
1: 그 강제로 선교하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완전히 생활하는 것을 거의 강제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그 먹는 게 원래는 그 다른 건데
0: 네.
1: 그 먹을 게 별로 없어졌다 나중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아하. 인구가 줄어든 것이 그러니까 참 그 이 인류 역사 이래로
0: 네네네네.
1: 모든 게요 그 전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총균세로 시작이 되는데
0: 네.
1: 어찌 됐든 간에 무기가 강한 쪽이 이겼어요.

0: 파도나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1: 네.
0: 이 오하이오 밸리는 그 길어서 유명한 세도야. 그 볼텍스라는 그 볼텍스의 기가
1: 네.
0: 있는데 기가 모두 25, 24곳 정도인데 5군데 정도가 그 아리조나의 세도나가 있다 그러죠.
1: 네.
0: 그런 것처럼 여기에 이제 길을 갖다가 받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아리조나까지 가서 이렇게 세도나를 즐기는데
1: 네.
0: 가깝게 하루
1: 가깝게
0: 갔다 와서
1: 뭐 2시간 거리니까요.
0: 예. 그게 얼마냐? 요금이 지금 99불에 하루 갔다 오게 그냥
1: 언제 떠나요? 언제?
0: 그 우리 떠나는 게 일일 관광은 지금 23일 날 우리
1: 23일?
0: 다음 네. 연휴 요번에 연휴 있죠? 메모리얼 데이
1: 네,
0: 때.
1: 네, 네, 네.
0: 토요일 날 떠납니다. 그리고 30일 날 떠나요.
1: 오, 메모리얼 데이 연휴에 떠나신다고요?
0: 그리고 30일 날 5월 30일 날 또 특별히
2: 24일 날 1박 2일 안 떠나요?
0: 1박 2일 이번에는 1박 2일에 저희가
2: 24일?
0: 호텔이 너무나 불륜되게서 다 솔드아웃 돼가지고요. 여기에는 1박 2일은 6월 달에 떠납니다.
1: 아, 그래. 네. 그럼 당일로밖에 안 돼요?
0: 예, 여기 당일밖에 그래서 예. 5월 달에는 5월 23일
1: 그러니까 가볍게 다녀올 수 있겠습니다.
0: 30일 이렇게 해서
1: 토요일이죠?
2: 그리고 예, 버스도 토요일이라. 좋습니다. VIP 버스니까
1: 네.
2: 버스도 좋습니다.
1: 편안하게 네. 여행을 즐길 수 있겠습니다.
0: 너무 좋으니까
2: 30명 한 버스에 30명
0: 이거는 예, 예, 저희가 예. 그냥 우리 아주관광을 아껴주시는
1: 네.
0: 많은 우리 저기 고객들한테 보답하는 네. 차원에서 네. 특별히 만들었으니까
1: 네.
0: 하루 힐링하러 갔다 오긴 제일 좋고요.
1: 네, 그렇네요.
0: 그다음에 1박 2일 코스 제가 설명한 1박 2일 코스는 6월에 지금 우리가 두 번 떠나려고 지금 날짜를 호텔이랑 조정하고 있으니까 우리 사무실 이제 연락하면은
1: 네.
0: 날짜하고 다 알려드릴 테니까
1: 아, 1박 2일 코스는 6월에 떠난다고요.
2: 코스를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가 잘 네. 아는 솔방으로 갑니다.
1: 솔뱅
2: 첫날
1: 네.
2: 가서 점심 먹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솔뱅 가봤는데 외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점심 먹기 위해서 갑니다. 거기는 식당이 좋은 식당이 있으니까
1: 예, 살짝
2: 그 지나가는
1: 들렀다가.
2: 길이니까
1: 예. 예,
2: 살짝 지나가는 네네네. 길이니까 그리고 또 한 번 더 가봐도 그게 뭐 괜찮아요.
1: 그쵸,
2: 그렇게 그 참 그 이쁘고 그냥 편안한 곳이니까
1: 정말 오늘
2: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 가는 곳이 피스모 비치. 피스모 비치는 놀거리, 볼거리가 너무 많아요. 먹거리도 거기는
1: 너무 좋다면서요. 거기
2: 피스모 그 조개 그 예. 잡는 것도요. 시간 있으면은요 조개도 잡을 수 있고 그러니까 피스모 비치는 아주 유명해요. 사실
1: 네.
2: 저도 피스모 비치에는 그 전부터 한번 가고 싶은데 유럽은 1년에도 10번씩이도 가가면서 거기는
1: 네.
2: 내가 많이 못 가봤어요.
1: 가까운 곳은 안 가보셨네요.
2: 그래서 이제는 좀 가까운 네.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합니다.
1: 야, 네, 오늘 그러니까. 정말 핫한 네. 여행지를 소개를 해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자, 중가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2: 그다음에 샌루이스 오비스포 하면은 네. 중가주에서도 가장 그 평화로운 도시고
1: 네.
2: 아주 그 아름다운 문화 도시고 그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1: 평화로운 근데, 도시라고 네.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네. 거기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박 2일 코스는 그냥 짧은 시간에 잠깐
1: 네.
2: 힐링하자 하는
1: 네,
2: 이런
1: 네, 네,
2: 코스입니다.
1: 네.
2: 그다음에
1: 고맙습니다.
2: 파스 로블레스는 그 저 주변이
1: 네.
2: 와이너리가 옛날에는 그 북쪽에서 이제 캘리포니아 그 와인이 그 저기 뭡니까 저 샌프란시스코 위에 있는 나파밸리가 유명한데
1: 네.
2: 그쪽에서부터 차츰차츰 내려와요 지금 그 와이너리가. 그래서 요즘 파스라블레스 근처에도 파이너리가 아주 유명한 와이너리가 많기 때문에 파스라블레스도 가고
1: 네.
2: 그 다음에는 또 우리가 이제 다음 날은 거기서 그 파스라블레스에서 하룻밤을 잡니다. 호텔도 좋아요. 거기 1박 2일 코스 갈 때에
1: 네.
2: 거기도 메리어트 호텔입니다. 오, 나도
1: 호텔이 뭐 5네요. 예.
2: 호텔이 좋아요. 그래서 1박 2일에 네. 어떤 분들은 그 가격을 아주 좀 낮게 책정하려고 애를
1: 예,
2: 써봤는데
1: 예, 예.
2: 호텔이 비싼 호텔이라서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379불이면은 아주 뭐 1박 2일에
1: 네.
2: 그 호텔
1: 오, 좋습니다.
2: 식사, 관광,
1: 네.
2: 버스비만 해도 500불 되어 있습니다.
1: 여행 곳이고 너무 알차고 너무 아름다운 곳을
0: 네.
2: 그리고 나서 이제 벤츄라를
1: 코스가 있으니까
2: 들어와서 네. 오하이밸리를 이제 둘째 날 들어갑니다.
1: 네.
2: 첫째 날 가는 게 아니고
1: 네.
2: 1박 2일
1: 네.
2: 코스에서는 그래서 여유 있게 이제 우에서부터 차근차근 관광하고 내려와서 오하이밸리 와서는 LA까지 천천히 와도 한 3시간 트래픽 밀려도 이 정도 잡으니까
1: 네.
2: 그렇게 예정을 하고 옵니다. 그래서 그 LA에서만 픽업하는 것이 아니고
1: 네.
2: 그 비엔나 파크에서도 네. 픽업을 하니까
1: 아하.
2: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들도 그렇게 또 픽업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저희가
1: 네, 네,
0: 일일
1: 네.
0: 관광에 부에나파크 사시는 오렌지 카운티 사시는 분이 사실 일일 관광하면서 이 북쪽에 있거든요. 픽업하기가 좀 힘든데 저희는 특별히 이번에 부에나팍에서 픽업해서 다 관광하고 끝나서 또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니까
1: 네.
0: 베나까지
1: 오,
0: 그래서 1박 2일도 그렇고 하루

0: 코스도 마찬가지 네. 일관광 코스도 저 오렌지 카운티 사신다 그래도 얼마든지 네. 합류할 수 있고 네. 또 편안하게 거기까지 모셔다 드리는 일정을 만들었고요.
1: 네.
0: 그래서 이번에 뭐 회장님 지금 저게 이렇게 설명하고 했지만요. 이게 가 보시면은 그냥 뭐 1년에 한두 번 갔다 오면 너무 좋은 코스니까
1: 네.
0: 가이드인 저로는 제가 좋으면 손님들이 더 좋은 겁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회장님이 좋으면 더 좋은 거예요.
1: 맞습니다. 네. 아, 진짜 가고 싶다니까요. 당장.
2: 아니 그냥
1: 예.
2: 그
1: 혼자서 가까우니까 네. 부담이 없어요.
2: 그 시간이 안 맞는 분들은 예. 혼자서 운전을 해서라도 멀지 않으니까 그쵸. 가볼 만한 곳이다 네. 생각을 해요. 요즘 가스비 비싸니까 네. 그냥 그 한번 갔다 오는데 한 100불 들고 가스비가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러느니 뭐.
2: 그러니까 버스 가는 게
0: 식사
1: 아주 좋죠.
2: 함께하면 너무 좋고 우리는 지금 예. 봉사하는 겁니다 그냥.
1: 네네네. 네.
2: 그리고
1: 아, 감사해요.
2: 이게 가까운 곳은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제가 또 한 가지 뉴스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요.
1: 네.
2: 9월 14일 날
1: 예?
2: 예, 제가 그 아이슬란드를 갑니다.
1: 아이슬란드요.
2: 예, 네. 아이슬란드를 지금 한 몇 년 만에 오랜만에 가는데.
1: 네.
2: 왜 이때를 정했나 하면은 보통 9월까지가 성수기예요 아이슬란드가 그렇게 추울 걸로 생각하는데 사람들이 생각은 5월부터 9월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9월 한 중순께부터 오로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즌이니까 오로라도 볼 수 있겠다 싶어서 지금 그 때를 잡았어요. 9월
1: 그러시군요.
2: 14일로.
1: 네네네.
2: 그래서 그때 제가 갑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지금 뉴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1: 알겠습니다. 와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예, 박병식 대표님과 떠나볼 수 있는 아이슬란드 오로라. 예, 정말 오로라를 볼 수 있는 그런 여행이 되겠습니다. 9월 14일 출발 예정이고요. 자, 오늘은 중가주 명소에서 즐기는 힐링 여행 코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는 23일과 24일도 출발합니까?
0: 아니요, 23일하고 23일? 30일입니다.
1: 아, 23일과 30일 날 출발 네.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셔야 될 것
0: 네,
1: 같아요.
0: 그럼요.
1: 네,
0: 그럼요.
1: 네, 네, 네. 오하이 밸리와 이 파소로블레스, 샌루이스 오비스포 뭐 등등등 여행 코스가 굉장히 알차입니다.
2: 당일 코스는 네. 카스타스 레이크하고 아. 오하이밸리하고 네. 그리고 이제 벤츄라 지역을 돌아오는 거예요.
1: 아, 그렇군요.
2: 더 멀리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 1박 2일로 시간을
1: 아,
2: 늘린
1: 그렇군요.
2: 거고 그렇습니다.
1: 네네네. 당일 코스입니다. 23일 출발 예정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예약을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213-388-4000번 213-388-4000번으로 지금 바로 예. 예약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2: 그렇습니다.
1: 당일 코스예요. 당일로 가까운 거리에 예, 예. 아주 알차게 코스를 이렇게 짧게
2: 정말 알차입니다. 예.
1: 예, 예, 이렇게 준비를 하셨으니까
0: 친구끼리, 연인끼리, 가족끼리 가면 됩니다.
1: 아, 너무 좋겠어요. 가족끼리
0: 가면 혼자 가셔도 상관없어요.
1: 네. 혼자 가도 됩니까?
2: 네. 그렇죠. 혼자 가도 두 받는 거 없어요.
1: 네. 알겠습니다. 자, 아주 좋은 아주투어 웹사이트 usajutour.com으로 방문하시면 더욱더 자세한 정보 예,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아주 좋은 아주투어의 박병식 대표님 그리고 스티브 조 전무이사님께서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참 여행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즐겁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전하는 말씀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3: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4: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3: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4: 우메캔
5: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3: 감사한다면
4: 사랑한다면
3: 역시 우메캔
4: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5: 888-941-3311 우메캔
6: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7: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6: 213-388-5600 213-388-5600
7: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6: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7: 융자나라 좋은 나라
6: 융자라면 콜미
7: 213-388-5600 213-388-5600
8: 융자 나왔어요.
9: 우와 빠르네.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0: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11: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2: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11: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2: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1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먼 보험, 안티에이징의 모든 것 타임 항노화 센터 닥터 알렉스 김 공동 제공입니다. 디님께서 어머나 아침 개그 올려주셨네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고맙습니다. 웃음을 주셨어요. 예. 소피아님, 잠시 나갈 일이 있어서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또 친절하게 또 댓글 주셨어요. 웃음은 조금만 웃어도 크게 웃어주세요. 행복은 웃음을 타고 오거든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맞습니다. 티님 감사합니다. 자, 여행 이야기 하니까요, 이 노래가 또 떠올랐습니다. 제레미 스파인 스파인드 노래예요. Traveling.

0: 네, 제르미 스펜스 밴드가 불러준 트래블링이었습니다. 아, 오늘이 벌써 목요일이에요. 한 주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는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빨라요? 시간이 너무 빠르고 하루가 그냥 금방 눈 깜짝할 새 그냥 하루가 그냥 아침인가 싶으면 점심이고 점심인가 싶으면 저녁이고 아, 이제는 잘 시간이고. 아니, 하루가 진짜 너무 정신없이 가는 것 같아요, 요즘에. 아, 정말. 아, 이 세월의, 이, 정말, 세월의 흐름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왠지 느낌이 좋아.
1: 널 만난 후부터 난 달라진
0: 여행 스케치 노래입니다.
1: 매일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이란 전쟁과 무역 갈등 등 높은 불확실성 속에 만난 미중 정상이 건설적, 전략적 안전관계 수립에 합의했습니다. 11월 중간선거를 치르는 미국과 내년 4연임을 앞둔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악의 충돌을 피하고 양국 관계를 관리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백악관은 양국이 호르즈 해협 개방과 이란 핵무기 불허에 합의했다고 전해 이란 문제도 일정한 수준에서 공조를 다짐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판타바이러스가 사람 간에 전염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보건당국은 남미에서 주로 발견되는 안데스 바이러스의 경우 이 감염자와의 밀접 접촉을 통해 사람 간의 전파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안데스 바이러스는 현재까지 사람 간의 전파가 확인된 유일한 한타 바이러스 계열로 감염자와의 직접 접촉이나 밀폐된 공간에서의 장시간 접촉, 또 체액 노출 등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남미 크루즈 여행 중 발생한 한타 바이러스 감염 사태와 관련해 캘리포니아 주민 5명이 노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MV 혼디우스호에서 하산한 승객들로 현재까지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6분 베니스 블루바드와 사우스 웨스턴 에비뉴 교차로에서 이 복면을 쓴 무장 남성들이 유월 트럭 근처에서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LAPD는 이들을 추적하던 중에 3명 중 2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가 이 미국 내 외국인 유학생들의 체류 신분과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하면서 유학생들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졸업 후 취업 연계 프로그램인 OPT를 악용해 허위로 체류를 연장한 사례가 대거 적발되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자, 위의 내용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서울1650.com으로 들어가셔서 자세한 내용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라베스크 노래입니다. Hello, Mr. Monkey.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서 기다릴게요.

0: 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투어.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1등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0: 1338-4000.
2: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3: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2: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3: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2: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3: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2: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3: 올림픽 골프니까.
2: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해피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몸에 늘 시계를 지니고 다니는 시계 토끼처럼 인생에서 속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짜여진 시각에 맞춰서 해야 하는 계획들이 있고 또 시간 안에 해내지 못하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도 한 가지쯤 시간이 흐르는 것과 무관한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모두 저마다의 삶과 저마다의 속도가 있지요. 각자의 방식과 걸음으로 인생을 걷는 것 어떤가요? 자,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요. 몸도 마음도 좀 여유롭게 행복을 가득 담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이제 지인들과 이렇게 아침 인사를 하잖아요.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웃음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좋은 날 되세요. 이렇게 카톡을 드렸더니 이런 답을 해주셨어요. 웃음이랑 행복이랑 나를 따라와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내가 웃음이랑 행복에게 따라가려고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 웃음이랑 행복을 내가 따라가겠다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그 말이 그렇게 감동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웃음과 행복이 나에게 와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웃음과 행복을 만들어가면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의미겠죠. 네. 웃음이랑 행복이랑 늘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을 늘 따라다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0: 네. 오, 서울 패밀리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이라는 노래였어요. 진짜 오랜만에 이 노래 들었네요. 1987년에 나왔던 노래인데, 뭐, 7080 세대이신 분들은 아마도 이 노래 잘 아실 것 같네요. 그죠? 많이 들었었던 노래입니다. 2부도 화이팅입니다. 컴백했어요. 이게 적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에게 맞는 속도로 소소한 행복을 놓치지 말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죠? 지금 좀 살짝 나른한 시간인가요? 어떻습니까? 해피투게더와 함께 하시면 또 에너지 업 됩니다,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메인 화면에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시청 예, 이 바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생방송 듣기, 오늘의 뉴스 듣기도 올라가 있어요. 여러분들 실시간 보이는 라디오 클릭하셔서 예, 저와 함께 소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입니다. 낮 최고 기온 71도, 밤 최저 기온 60도 후반으로 흐린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는 좀 쌀쌀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은 보통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흡기가 예민하신 분들은 오후 시간대 이 미세먼지 농도를 살짝 확인해 주시는 게 좋지만, 뭐 전반적으로 일상적인 활동에는 무리가 없는 쾌적한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해 지는 시각 오후 7시 47분,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5시 52분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491원. 현재 유지하고 있는데요.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어제보다 0.4원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1,500원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입니다. 국제 금값은 온스당 4,711달러로 최근에 이 고공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기다리는 관망세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박으로 인해 4,700달러 선을 웃도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남가주 가스값은요, AAA와 유가정보 시스템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오늘 LA 카운티의 평균 레귤러 가격은 갤런당 6달러 22센트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는 평균 가격 6달러 19센트로 LA보다는 조금 더 저렴하게 형성돼 있습니다. 중동 정세 등 국제 유가 변동의 영향으로 여전히 6달러대의 높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네요. 주유시의 지역별 가격 차이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뉴욕 증시 현황입니다. 인플레이션 우려와 국채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기술주와 반도체 활약으로 나스닥과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뜨겁지만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변동성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해피투게더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3: 집 융자는 융자나라. 집을 살 땐 융자나라.
4: 재융자도 융자나라. 융자라면 융자나라.
3: 213-388-5600. 213-388-5600.
4: 전화만 하면 융자 승인 2차 융자, 홈 에퀴티, 라인 오브 크레딧도 융자나라.
3: 크레딧 때문에 융자가 안 되나요? 급한 하드머니도 융자나라.
4: 융자나라 좋은 나라.
3: 융자라면 콜미.
4: 213-388-5600. 213-388-5600.
5: 융자 나왔어요.
6: 우와 빠르네.
7: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7: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7: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8: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9: We will fight for you.
8: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0: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곧 아버님이 소천하실 것 같은데 장의사는 어디가 좋을까요?
1: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가까운 한국 장의사는 어떠세요?
2: 가격이 비싸진 않나요?
1: 한국 장의사가 장례비도 제일 저렴하고 고인 모시는 것부터 매장, 화장까지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알아서 척척 잘 도와주고 행정 처리도 빨라서 참 편하더라고요.
2: 한국 장의사 전화번호는요?
1: LA 323-734-5656, 노루아 562-868-0788.
1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 장의사.

함께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매주 금요일마다 함께 주시는 분이 계시죠?

0: 국악 속의 인문학. 아리랑 하면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누군가에게는 고개를 넘어가며 부르는 애달픈 고전의 멜로디겠지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는 BTS가 무대 위에서 화려하게 꽃피운 가장 힙한 K사운드로 아마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가장 오래된 노래가 가장 새로운 노래가 되는 마법. 그것이 바로 우리 소리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네요. 자, 김원일 대표님 잘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마다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편안하셨습니까?
1: 잘 지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아니 오늘 주제가 아리랑이라고 해서요.
1: 네, 제가. 아리랑에 대해서 할 말도 많은데 요즘 네. BTS 덕분에 정말
0: 그렇죠. 네. 아, 진짜 어떻게 이렇게 아리랑이 우리 아이돌 예. 네. K-pop BTS의 이 노래로 리메이크가 되면서 예. 진짜 세계적인 열풍을 몰고 오고 있습니다. 어휴,
1: 그 저기 BTS 공연
0: 따라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1: 일본, 멕시코, 엘파소 예. 뭐 이렇게 거기서 대단합니다. 사람들 하는 거 보니까 예. 어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막 따라 부르고 이런 모습 예. 보니까 야 진짜 애국하는 우리 BTS.
1: 정말이에요. 저 훈장 줘야 돼요. 제가 보기에.
0: 진짜요. 훈장 예. 줘야 됩니다. 진짜 우리나라를 이렇게 알리는 이제 국보급입니다. 국보급. 네. 아, 진짜 우리 BTS의 아리랑.
1: 우리나라를 그렇게 알리는데 네. 조금 이제 배 아픈 사람들이 있죠.
0: 그렇죠. 이웃나라. 가까운 나라에서 왜 이렇게 배가 네. 아파하는지.
1: 그러게 말입니다.
0: 참. 아. 아리랑은 우리 전통 민요인가요?
1: 우리죠. 우리인데 네. 네. 우리가 살던 데가 저 그 북만주서부터 이렇게 쭉 같이 살아왔잖아요. 고조선 네, 시대는 네, 네, 거기서부터 네. 살았으니까. 네. 그랬으니까 거기도 우리 아리랑을 부르는 우리 민족이 있었었는데 중국이 2002년도서부터 그 소위 동북공정이라는 걸 하면서 네. 자기네 거라고 그냥 딱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0: 아 진짜요?
1: 네.
0: 이런
1: 정말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0: 어이가 없네요 진짜. 네,
1: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김치, 네. 한복,
0: 맞아요.
1: 뭐 이런까지 전부 다 그 지네 거라고 이제 올려놨잖아요.
0: 그러니까 아 진짜.
1: 근데 아주 교묘하게 이 친구들이 네,
0: 맞아요. 그 우리 건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1: 예, 자기네 영토 안에 네.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의 아리랑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자기네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더 속을 캐보면 더 깊은 뜻이 있어요.
0: 네.
1: 그 중국이 그냥 그 세계 4대 문명지 메소포타미아, 네. 이집트, 뭐 무슨 황하 문명, 인디아 문명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다 비슷비슷했었어요. BC 한 3000년경으로. 그랬는데 중국에서 홍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는데
0: 네네네.
1: 그게 BC 5000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갑자기 예. 자기네가 가지고 있었던 문명보다 더 오래되고 더 훨씬 많이 발달된
0: 네.
1: 그런 문명이 나왔다 그러니까 지네가 이제 초조해진 거죠. 이거 뭐야? 이렇게 됐는데 그게 하필이면 어디서 발견이 됐냐 하면은 홍산이라는 지역,
0: 네.
1: 거기에 적봉도 같이 있어요. 홍산과 적봉이 똑같은 시제예요.
0: 네.
1: 빨간 산.
0: 네.
1: 그 지역에서 발견이 됐는데 그 지역은 어디 지역이냐면 우리 고조선과 배달나라가 있던 그 지역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네. 옷기 문화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쭉 발전이 돼서 우리 쪽으로 내려왔는데
0: 네, 네.
1: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자기네는 BC 3000인데 최고라고 그랬는데 BC 5000이 나타나니까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그거를 자기네 걸로 끌어들이는 작업을 시작을 한 거예요. 정말 웃기지도 않는 작업을
0: 웃기지도
1: 했는데
0: 웃기지도 않는 거죠 진짜.
1: 그거를 하다 네. 보니까 우리 여태까지는 걔네들이 얘기를 안 했었는데 고구려
0: 시대 때
1: 부여, 고구려, 발해 이것이 다 자기네 것이다라고 이제 우겨야 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0: 예.
1: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못 하고 있었던 거죠.
0: 네.
1: 그래서 소위 이제 동북아 역사 재단이라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만들어 가지고 네. 그거에 적절하게 대응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0: 네.
1: 그거를 우리가 너무 뻘짓을 하면서 못 하는 바람에 동북 공정 걔네들이 얘기한 여기 우리는 쉽게 동북 공정이라 그러지만 이 사람들은 동북 변경 지역의 역사와 현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 과제
0: 아.
1: 이러면서 이거를 2002년도서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직까지 하고 있고요.
0: 아, 그렇구나.
1: 거기에 이미 그 우리나라 역사를 다 가져갔어요.
0: 아이고야.
1: 근데 역사만 가져간 게 아니라 아리랑을 가져가고 이 사람들이
0: 네.
1: 2011년에
0: 네.
1: 조선족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네 나라의 국가급 무형문화 유산 이라고 등재를 한 거예요.
0: 아이고.
1: 그제서야 그냥 그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갖고 한국이 그 대응을 해 가지고 2012년도에
0: 네.
1: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 유산에 아리랑을 우리나라로 이제 등재를 한 거예요.
0: 아, 얼마나 다행입니까?
1: 그러니까 말이에요.
0: 뺏길 뻔했네요.
1: 예.
0: 네. 아니,
1: 가만 놔두면 뺏겨요.
0: 뺏기잖아요. 네. 얘네들 그냥 혈안이 돼 있는데.
1: 그러니까.
0: 우리 것은 우리가 지켜야죠. 아리랑 우리 건데. 말도 안 되는.
1: 정말 웃기죠.
0: 아, 진짜 웃겨요.
1: 예. 이 자. 아리랑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하면
0: 예, 예, 예.
1: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제 학문적으로는 제일 오래된 게 고조선 무렵에 우리나라가 고조선이 그 세워졌을 무렵에 이미 이두 같은 게 많이 쓰여졌는데 오리 앞자를 전부 다 오리를 아리라는 말과 같이 써서 우리가
0: 네.
1: 아리라고 얘기를 하면은 한자로 오리 앞자를 써놓은 거예요.
0: 아.
1: 앞하면은 제일 그 저기 막 쉽게 생각나는 거 있죠. 압록강.
0: 압록강?
1: 예.
0: 예.
1: 압록강이 그 오리 앞자를 써가지고 압록강을 썼는데 그것도 옛날에는 아리수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리라 이렇게 얘기를
0: 네,
1: 하면서
0: 네네네네.
1: 그 아리와 라가 아리와 라가 같이 합쳐져서 아리라 아리라 아리라 하다 보니까 아라리도 나오고 아리랑도 나오고 이러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
0: 네.
1: 가장 그래도 학문적으로는 가까운 그 설이거든요. 근데 그게 언제적 얘기냐 하면은 그게 고조선 이전 시대예요.
0: 그렇군요.
1: 예.
0: 아니 우리 대표님
1: 네.
0: 국악 속의 인문학 이건 너무 진짜 중요한 말씀을
1: 정말로
0: 이거는
1: 예, 이거는 꼭 얘기 드리고 싶었었어요.
0: 예, 그 문헌 자료에 기록돼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쭉 브리핑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1: 네.
0: 와, 저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런 이야기.
1: 아 그래요?
0: 네.
1: 아 제가 할 만하네요. 전부 다 안다 그러면 저 그런데
0: 아니 너무 감사해요.
1: 네.
0: 사실 우리가 아리랑 부르면서도
1: 네.
0: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잖아요.
1: 예.
0: 근데 오늘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1: 그러다 보니까 그 아리랑이 이제
0: 네.
1: 실제로는 그 이두 문자를 했으니까 여러 가지 심지어 한강도 아리수라고 표현을 했던 적이
0: 네.
1: 있어요.
0: 네. 네. 네. 네.
1: 근데 그거는 아마 우리 그 이 저기 옛날 민족이 이렇게 다니면서
0: 네.
1: 이쪽 동네로 오면 옛날 지명을 가지고 와서 여기가 아무튼 최종 그 저기 제일 늦게 온 데니까
0: 네네네네.
1: 한반도 내가 그 안에 뭐 송화강, 나나, 요하 이런 것들을 다 아리수, 아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0: 그렇군요.
1: 그것이 단재 신채호 선생의 네. 조선상고사에 나와 있어요.
0: 박식하세요 우리 대표님.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십니다 김원일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아리랑에 얽힌 역사
1: 예.
0: 네, 이렇게 짚어주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비영리단체 국악세계화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자 우리 민족의 창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랑은.
1: 그렇죠. 근데 아리랑이
0: 예.
1: 꼭 슬픈 내용만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1: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이라고 하는 거에 그 이렇게 좀 포커스를 해보면은
0: 네.
1: 슬픔과 원통함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이 내일을 위한 오늘의 그 저기 비료로 쓰이는
0: 아하.
1: 그런 그걸 오버컴하는 그런 한이라고 하는 게 우리 민족의 그 우리의 자산이었거든요.
0: 네, 네, 네.
1: 그래서 그 옛날서부터 뭐 한의 민족이라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었고.
0: 우리 민족의 정서가 잘 담긴 그렇죠.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1: 거기서 그 아리랑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0: 네.
1: 그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오래된 아리랑을 정선 아리랑이
0: 정선 아리랑
1: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0: 네.
1: 그 다음에 밀양 아리랑,
0: 밀양.
1: 진도 아리랑 이 세 개가 제일 오래된 아리랑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0: 네, 네, 네, 네.
1: 나머지 뭐 경 우리가 그 BTS가 많이 부르는 아리랑 아리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늦게 나왔어요. 일제 시대 때 나온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런데 그 우리나라 전국 방방곡곡에 아리랑이 거의 68개인가 이상이 있어요. 다 다른 아리랑이. 특히 북한에도 많이 있고 네. 남한에도 많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 실은 조선족도 아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절에 옛날서부터 있었던 그 아리랑이 있는데
0: 네. 네, 네, 네, 네.
1: 그 중에 이제 그 BTS 아리랑에는 한 대여섯 가지를 같이 썼죠. 밀양 아리랑 썼지, 뭐 저희 강원도 아리랑 썼지. 아리 아리 스리 스리 하는 게 그것도 강원도 아리랑이죠. 뭐 여러 가지를 다 써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아리랑을 하는 바람에. 전 세계가 지금 그냥 아리랑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0: 맞습니다.
1: 이뻐요.
0: 그러게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그 이후 아리랑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그죠?
1: 달라진 것뿐만이 아니라요. 예. 중국이 그렇게 오랫동안 동북공정을 해온 게 예. 말짱 도루묵이 돼버린
0: 쑥
1: 거예요.
0: 쑥 들어갔어요. 쑥 들어갔어. 그죠? 예.
1: 말을 할 수가 없어 그거를.
0: 맞습니다. 예.
1: 중국에서도 지금 그 저 예. BTS 공연을 하면서 중국 사람들도 전부 다 아리랑 같이 불렀죠.
0: 네.
1: 일본 사람들도 아리랑 전부 다 같이 불렀죠. 지금 전 세계가 다 그러고 있거든요.
0: 아, 진짜 전 세계에 이 아리랑이 뜨고 있습니다. 들어볼까요?
1: 예.
0: BTS 자, 과거 우리끼리 부르던 노래에서 이제는 세계인이 공유하는 멜로디가 됐습니다. 이런 뭐 글로벌화 과정에서 변하지 말아야 할 이 아리랑, 아리랑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예, 깨닫게 됩니다. 자, BTS가 부르는 아리랑.

0: 좋네요.
1: 보세요, 여기 네. 처음에 이제 네. 그 저기 나홍규 선생이 만든 아리랑 노래 나오는 그 아리랑 보나리랑 이거를 전부 다 3박자 노래인데 4박으로 다 바꾸는 바람에 네. 약간 템포가 더 네, 이제 잘 튀기죠. 네. 그다음에 진도 아리랑을 또 편곡해서 올렸죠. 아~ 밀양 아리랑을 올렸죠. 네. 강원도 아리랑을 이게 지금 아리랑이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0: 이 아니에요. 음악 한 예. 거 안에? 예. 아, 그렇군요. 전문가적인 분석으로 아유, 해봤을 때 전, 예. 분석해봤을 때 네,
1: 아주 아. 정말 뛰어납니다. 뛰어나.
0: 아, 그렇군요.
1: 네. 일본이 말이죠. 네. 우리나라 6.25가 났을 때 6.25 났을 때 맥아더한테 맥아더는 6.25 때 하루도 우리나라에서 안 잔 그 아주 정말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네. 일본에 있는 맥아더한테 일본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아 우리가 한국 다시 가질게. 아~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얼마 전에 MBC에서 취재해서 일본 국회 도서관에 그 원본이 있다 그랬어요.
0: 세상에 세상에나.
1: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0: 예, 예, 예.
1: 중국은 우리 것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0: 그렇죠.
1: 그런데 한 방에 지금 이
0: 정리가
1: BTS가
0: 돼버렸어. 우리 BTS 정말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습니다. 그 BTS가 프랑스 K-콘 등 세계 무대에서 부른 이 아리랑 아미 팬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1: 그렇죠.
0: 외국 아미 팬들도 많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좋아하고 열광하는 바람에 네. 이 아리랑을 막 따라 부르는 그런
1: 따라 부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 멕시코 그 저기 뭐죠? 소칼리 광장인가?
0: 예.
1: 그 대통령궁 앞에
0: 네.
1: 거기 한 20만이 모였대죠.
0: 아, 대단하죠.
1: 그 공연도 아닌데.
0: 그러니까.
1: BTS 얼굴 보려고. 거기서도 떼창을 한 거예요.
0: 네. 애국하는 우리 BTS입니다.
1: 예. 그리고 또 하나 웃기는 게
0: 네.
1: 떼창이라고 하는 문화가 원래 세계 그 그런 콘서트에는 없었대요.
0: 네.
1: 그냥 같이 춤추고 소리는 질러도 같이 부르는 거. 떼창은 없었는데 지금 BTS는 딱 마이크만 대고 있고
0: 떼창하잖아요. 알아서 다 불러주고.
1: 아, 정말 재밌어요.
0: 자랑스럽습니다.

0: 그렇습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 있어요. 알이랑 알이랑. 그러니까 알이.
1: 여러 가지 많아요.
0: 예, 고운님 뭐 이런 뭐 뜻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1: 네.
0: 아무튼 뭐 우리 젊은 세대에게 국악은 좀 약간 지루하다 이런 인식이었었는데 BTS가 그걸 고정관념을 확 깨버렸어요.
1: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제가 시니어 센터에서 잠시 우리 소리 판소리를 했거든요. 시니어 센터는 한 300여 분이 오셨어. 근데
0: 세상에.
1: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어요.
0: 아니, 시니어 센터에서 300여 명이요?
1: 예.
0: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1: 예, 그 300여 분이 이제 그 어머니날
0: 그렇구나.
1: 잔치하러 이제
0: 예.
1: 오셨는데,
0: 네네네네.
1: 그 이렇게 소리를 하다 보면 우리는 판소리는 같이 추임새 녹아가면서 이렇게 공감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그 떼창의 문화하고도 비슷해요.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이제.
0: 네네네네.
1: 그런데 그 반응도 그렇게 뜨겁고 그 많은 300명이 모였는데, 그 주간에 그 금요일 날 어디서 공연했던 데는 400명이 오셨어요. 와, 이게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0: 대단하네요.
1: 아니었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내려보낼 수 있는가 지금
0: 네.
1: 저는 그게 고민이에요.
0: BTS를 틀어주세요.
1: 그렇다고 제가 BTS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0: 네네네. 아, 아무튼 BTS 진짜 어마무시한 애국자들입니다.
1: 정말입니다.
0: 네네네. 네, 정말 세계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없고
1: 그럼요.
0: 너무너무 핫하고.
1: 이번에 LA 오면은 꼭 가세요.
0: 그럼요,
1: 저도 안 가려고
0: 그럼요.
1: 그랬는데,
0: 네.
1: 그 표를 우리 집사람만 샀는데,
0: 네.
1: 하나 어떻게 낑겨서 가볼까 지금
0: 그렇습니까?
1: 생각 중이에요.
0: 저도 어떻게 낑겨서 못 갈까? 예매해서 꼭 이제 볼수 있도록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요즘에도 이제 우리 소리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지 않습니까?
1: 네.
0: 예.
1: 거기에 그 젊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이제 한 20대, 30대.
0: 네.
1: 그 물론 그 여자들인데, 난그 사람들이 그 학생이기도 하고, 근데 너무너무 귀해요. 얘들을 잘 이렇게 그더 발전시켜 가지고 정말 우리 전도사로들 쓰면 좋겠다.
0: 양성하셔야죠.
1: 특히 이제 뭐 말을 할때
0: 예.
1: 그 저기 영어로 설명을 잘해야 되잖아요. 제가
0: 예.
1: 설명하는 건 재미없을 거고.
0: 그럼 어떻게 가르치세요? 그런
1: 그
0: 경우.
1: 저는 이제 한글로 가르치는데
0: 예.
1: 그 사람들은 이제 어차피 영어를 잘하니까
0: 네.
1: 그거를 영어로 바꿔서 얘기를 하자 이거죠.
0: 그렇죠. 통역해서 이렇게 하면은
1: 그렇죠.
0: 좋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 국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판소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 이제 대표님께 좀 연락을 해야겠죠?
1: 네.
0: 전화번호 소개해 주세요.
1: 213에
0: 네.
1: 276에 7277입니다.
0: 네.
1: 213 276 7277.
0: 개인 레슨도 하시나요?
1: 네.
0: 개인 레슨 받는 분도 계세요?
1: 네.
0: 진짜요?
1: 네.
0: 그 정도로 열정이 있군요.
1: 네.
0: 아, 네.
1: 그러고 저는 좀 쉽게 뭐
0: 네.
1: 여러분 다른 분들 하실 때 이렇게 오시는 거를 많이 추천을 하고
0: 네.
1: 더 공부를 하시겠다 이런 분들은 제가 개인 레슨도 해드리고 그래요.
0: 그렇군요. 자, 오늘 이 시간은 아리랑의 선율. 네,
1: 네.
0: 우리 아리랑의 우리의 소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1: 네.
0: 문헌
1: 저는
0: 자료의 기록을 토대로 또 말씀도 해주셨고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1: 그 동북공정에 대해서
0: 네.
1: 어차피 우리 아리랑이 우리한테 굉장히 긍지잖아요.
0: 그렇죠.
1: 굉장한 긍지고 우리 유산이고. 그런데 그거를 뺏어가려고 했던 말리는 아니 때리는 누구보다 말리는 누가 더 뭐하다고요?
0: 밉다고.
1: 예.
0: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1: 이 중국이 동북공정을 우리한테 했잖아요.
0: 네.
1: 근데 저는 더 미운 사람들이 그 동북공정을 알면서도 눈감아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이 더 미워요.
0: 그렇습니까?
1: 네.
0: 예.
1: 그래서
0: 항상 시대시대마다 그런 사람들은 꼭 있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니까요.
1: 지금 요 BTS도요. 아리랑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세계로 나가는데
0: 네.
1: 이거 저기 막 그걸 또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0: 왜요? 왜 비판을 합니까?

0: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어허. 국내 일부 인사들은 BTS의 아리랑 활용이 지나친 민족주의 마케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1: 참.
0: 아, 무슨 이런 말이 다 있어요?
1: 그런 건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살자고요.
0: 그러니까요.
1: 네, 네. 자, 오늘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아, 김원일 대표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소리 연구소 학회장이신 김원일 대표님과 오늘 함께한 이야기, 아리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DNA, 아리랑의 깊은 울림부터 또 빌보드를 사로잡은 현대적인 감각까지 BTS의 아리랑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예. 많이 배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네,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가세요.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2: 언니, 우리 이번 주말에 골프 치러 가자.
3: 누구랑? 우리끼리?
2: 아니, 골프 프로미에서 너무 재밌는 이벤트가 있더라고. 바로 쉽게 가입해서 신청해.
4: 티칭 프로와 함께 배우고 재밌는 골프 이벤트도 즐기는 새로운 골프 플랫폼.
5: golfpromi.com
6: 무슨 장님 주말에 뭐해?
4: 골프.
6: 누구랑 해?
4: 프로랑.
6: 어떻게 해?
4: 골프 프로미에서.
2: 맞춤형 티칭 프로를 만나고 다양한 골프 이벤트도 함께 즐겨보세요.
4: golfpromi.com
7: 와, 라디오 서울 뉴스 사이트 완전 달라졌다며?
8: 진짜? 라디오 서울 1650.com? 최신 뉴스가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 사이트 말이지?
9: 속보도 빠르고 오전 7시에서 9시 송공후의 스토리 뉴스도 최고.
10: 근데 들었어? 라디오 서울 1650.com 사이트에서 이벤트도 한대.
7: 정말? 어떤 건데?
10: 용자나라, 킬코보험이랑 같이 아마존 $10 기프트카드를 준대.
7: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어? 진짜네? 클릭 한 번이면 응모 끝?
10: 맞아. 라디오 서울 1650.com 들어가서 참여하기 클릭하고 이메일만 쓰면 바로 응모 완료.
11: 뉴스도 보고 선물도 받고 이거 완전 일석이조잖아.
12: 라디오 서울. 뉴스도 빠르고 선물도 빠르다.
13: 집 3개 입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해피 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시각은 태평양 시각으로 2시 40분 지나고 있네요. 자, 2부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자, 나비야 들어볼까요? 전유진입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입니다. 179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1796년 영국의 의사죠. 에드워드 제너. 예, 에드워드 제너가 종두법 최초로 시행한 날입니다. 그 에드워드 제너가 8살 소년 이 제임스 핍스에게 예, 소의 천연두라고 하죠. 우두를 접종하면서 인류 최초의 백신 실험에 성공한 날입니다. 이 발견은 인류를 수천 년간 괴롭혀온 천연두를 정복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에드워드 제너, 백신의 아버지요, 수억 명의 생명을 구한 의학의 패러다임을 바꾼 인물입니다. 자, 굉장히 관찰의 힘이 뛰어났다고 합니다. 예, 우두를 앓은 그 우유짜는 여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는다라는 민간의 속설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관찰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예, 그는 백신 제조법에 대한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 돈을 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특허권을 주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전 세계 누구나 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기술을 공유했고 또 자신의 집 정원에 이 희망의 오두막을 지어서 그 가난한 이들에게 무료로 접종을 해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쓰는 백신이라는 단어는요, 암소를 뜻하는 그 라틴어 베카에서 유래됐다는군요. 이 제너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서 루이 파스트렐과 이 용어를 공식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예방접종. 그 예방접종의 시작이 바로 230년 전 오늘이었습니다. 그 누군가의 관찰의 힘과 인류애가 세상을 어떻게 바꾸었는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하루인 것 같습니다. 타임라인 스케치 역사 속 오늘. 어제의 역사에서 배우고 오늘의 삶을 살며 내일의 희망을 품으라.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명언입니다. 오늘 하루도요, 역사의 한 페이지, 또 우리 인생의 한 페이지를 멋지게 장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말은 아트팝 가곡 들어봤습니다. 아, 정말 너무 좋네요.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런 노래입니다. 예, 정해욱의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들어봤습니다. 5월 한복판 목요일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날 되세요. 사랑합니다. 라는 예, 댓글 감동입니다. You wiped it dry. 앤 머레이 노래입니다. You need me. 자,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여서 저도 무척 행복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음악다방이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 고섬이었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0: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1: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2: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신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역시 한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3: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썸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레이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4: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판매된 믿을 수 있는 천호행 케어의 국민 보약 녹용 홍삼.
5: 최고 중에 최고예요 이게.
6: 정말 놀라울 정도로 몸에 느껴요.
4: 면역력인 최고인 녹용 홍삼. 이제는 드셔야 될 때입니다.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누리아이. 저는 적극 추천드립니다.
4: 하루 15분 안구건조증 치료 의료기기인 누리아이로 눈 건강을 지켜주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이어도 8시간을 넘겨도 건강에는 좋지 않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연구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비슷한 결과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연구 결과는요. 단순히 건강이 좋지 않다라기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몸의 주요 장기의 노화가 빨라질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내놨네요. 우리 몸의 장기는 조금씩 노화 속도가 다르다고 하죠. 이를테면 여성에게서는 난소가 아무래도 다른 장기보다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총 23개의 장기별 노화 시계를 연구팀이 만들었습니다. 노화 시계는 혈액검사나 의료 영상 같은 생체 데이터를 머신러닝으로 분석해서요, 특정인의 장기가 실제 나이보다 얼마나 빠르게 또는 느리게 늙는지를 수치로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자, 이 23개 장기별 노화 시계를 놓고 수면 시간과의 관계를 분석했더니 네, 말씀드렸듯이 6시간 미만 아니면 8시간 이상 자는 사람들은 노화 시계가 빨리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또 특정 장기에 국한된 게 아니었고요. 이른바 뇌부터 심장, 폐, 면역계까지 그러니까 신체 전반에서 같은 패턴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발견된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 우울증과 수면은 깊은 관계가 있겠죠. 특히 노년기 우울증과 관련해서 수면 부족이 노년기 우울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반면 수면 과다는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이게 뇌와 지방조직의 노화를 촉진시키면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연구에 참여한 의사는요, 단기 수면자, 장기 수면자는 만약에 같은 병이 생기더라도 기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방식으로 치료하면 치료 효과가 덜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8: 수면의 시간 못지않게 중요한 것. 네, 좋은 잠입니다. 좋은 잠을 위해서 이 순간도 많이 움직이고 활동적으로 보내시고 계시는 거 맞죠?
9: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라디오는 내 친구. 안녕하세요.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아, 어찌 이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가 있을까요?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누군가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뭐 때로는 나쁜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화가 많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화내지 마시고 아, 저 사람 되게 힘든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누군가 나를 좋아하고 말고는 온전히 그 사람의 몫이고 그 사람의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가요 보통 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억지로 어떻게 잡아보려고 하면 그것도 집착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게 만드는 상대방을 힘들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또 내가 상대방에게 많이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게 없으면 그 서운함 또한 아 글쎄요 나에게 상처를 만드는 일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는데 아유 나는 차가 뭔데 상대는 차가 뭐야 나는 집이 어딘데 상대는 집이 뭐야 라고 그렇게 비교를 하는 것을 줄이면 내 살아가는 삶이 좀 편안했지 않습니까? 어차피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이 많고 혼자 사는 그런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내가 쉬는 시간으로 좀 받아들여보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자, 이 3시가 넘은 이 시간 지금도 우리는 혼자 외로이 싸우고 있습니다. 마치 킬로만자로의 표범처럼 말이죠. 자, 출발하겠습니다.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길리만다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눈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우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네, 오늘 라디오는 내 친구 목요일 순서 첫 곡으로 조용필의 킬로만자로의 표범 함께 하셨습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 그 하루하루가 킬로만자로의 표범 같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비비안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왔어요. 반가워요. 네, 뉴 헤어스타일 멋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머리를 그냥 조금 옆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끔은 내 자신한테도 변화를 주는 것이 특히 여자분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마음이 변했을 때 머리를 자르거나 머리 스타일을 바꾼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남자이지만 간혹은 거울을 보다가 오늘은 좀 한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고 한번 해봤는데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비비안님 이별이 보이는 정열이지만 그래도 모두를 잃어도 후회하지 않는 거 멋진 대화시네요.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지금부터 5시까지 여러분이 주시는 아주 귀중한 청곡들 또 제가 선곡한 몇 잔의 노래들과 함께 5시까지 여러분의 피로를 조금은 누적거리면서 편안함을 주면서 저와 함께 우리 옛날 추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여행도 가지는 그런 시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으신 곡들 엄청 무시하게 주시면 오늘은 초대 손님도 안 계시겠다. 2시간 넉넉히 여러분과 함께 있는 그런 시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심들은 웬만큼 해결하셨죠? 저는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장윤셉 단장님 갤러리아 마켓에서 만나서 그 사모님과 함께 아주 맛있는 빙수에다가 거기다 또 붕어빵까지 먹는 그런 멋진 점심 식사를 하고 왔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이 재밌어요. 식스밤이라는 세 명의 아주 어여쁜 걸그룹이네요. 예뻐지는 중이랍니다. 얼마나 예뻐지는지 한번 듣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

0: 네.
1: 아, 그렇지가 만나는 그런 또 교감도 이룬다라는 그런 식으로 제가 받아들이기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간혹 아시는 분들도 함께 찻집을 찻집이라고 표현하는 게 옳은가요? 붕어빵 얘기하니까 또 붕어빵에 대한 전설들이 다 있으셨을 텐데요. 사실 저희 한국에서는 어느 지역에 사시건 간에 붕어빵에 대한 추억이 없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겨울에. 근데 그 당시에 제 생각에 아쉬웠던 것이 아, 이 붕어빵이 왜 이렇게 붕어빵만 크고 팥은 조금밖에 안 주는지. 그래도 이건 미국에서는 몇 군데 붕어빵 하는 데가 있는데 팥을 좀 넉넉히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당시에 그 아저씨들은 물론 뭐 그 세 그 마진 관계 때문에 그랬지만 팥을 진짜 요만큼 손톱만큼 주는 바람에 그 빵만 먹고 팥은 나중에 아껴서 먹던 그런 추억들이 있었는데 혹시 여러분 사시는 지역에서 뭐 길거리가 됐건 동네 어귀가 됐건 붕어빵 항상 그것도 이제 종이봉지에 넣어서 주던 붕어빵이죠. 아, 그런 맛 느꼈던 그런 추억도 한번 되새겨보시는 것도 좋은 추억거리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네, 장민호입니다. 7번 국도.

네, 7번 곡도 장민호 씨의 음성이었습니다. 장민호 씨 어제로 막을 내렸죠. 무명전설이라는 그 트로트 프로 제가 소개해도 많이 해드렸었는데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2부 시간에는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그분들의 노래 몇 곡 함께하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니까 좀만 기다리시면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장민호 씨 이번에 멋지게 이 사회자로서도 성공을 해서 우리 김대호 씨하고 합을 맞춰서 두 사람이 성공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잘 끝냈습니다. 아이고 참 이제는 예능인으로서도 발을 디딘 우리 장민호 씨 우리한테 오랫동안 좋은 노래 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미미님 오래간만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듣고 있어요. 반갑습니다. 늘 듣고 계시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더 저 젊어졌다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럼 신청곡 주시고 감사한다고. 아이고 로라님. 아이고 오늘 일 벌써 끝나셨나요? 마무리 잘하셨나요? 이제 운전하시고 집에 가실 것 같은데 운전 조심하시고 집에까지 안전하게 가시길 바라고 집에 가시면서 듣고 싶으신 노래 있으면 알려주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미미님의 신청곡입니다. 정유경 꿈.

네, 오랜만에 찾아주신 우리 미미님의 청곡이었습니다. 정유경의 꿈. 아, 비비안님 오래간만이라고 이 노래 반갑다고. 아이고 어쩌다가 아침에 손가락을 다쳐가지고 모두 조심하라 치라고.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뭐 어디에 걸려서 넘어진다든가 뭐 손가락을 다치신다든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천건,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2: 1등 회사 삼호관광 2026년 크루즈 세일.
3: 인기 휴양지 서지 중해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항공 포함 2,799불.
2: 북아프리카 크루즈 항공 포함 2,799불. 8개국 북유럽 크루즈 항공 포함 4,899불.
3: 동지 중해 항공 포함 3,999불.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네덜란드 크루즈 항공 포함 3,599불.
2: 프린세스로 떠나는 알래스카 크루즈 1,599불. 로얄 캐리비안으로 떠나는 앵콜 멕시코 크루즈 4박 5일.
3: 3호 가이드와 함께 얼리버드 세일합니다.
2: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27-5500.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더버그, 말본, 지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상품 2파.
4: 의류 빅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Hi, I'm Maria Gobadi, and I'm running for Los Angeles County Superior Court Judge Seat 64.
7: 법정에서는 경험, 정직, 그리고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6: I may not speak Korean, but I will always stand for fairness and justice for everyone.
7: 17년 이상 검사로서 정의를 지켜온 검증된 후보입니다.
6: I respectfully ask for your support. So please, on June 2nd, vote for me, Maria Gobadi, for Judicial Seat 64.
7: 판사 후보 마리아 고바디, 오피스 넘버 64,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8: Paid for by Maria Gobadi for Judge 2026, FPPC ID 1488221.

네, 비비안님, 진시몬 애인에게 손가락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계를 못 쓰는 이렇게 불편. 그래도 두 개 안 다친 게 다행이구나. 셀프 위로 한다고요. 자.

네, 우리 비비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진시몬에게 애인에게. 우리 비비안님 말씀하신 것 같이 저도 한 2-3년 전에 계단을 잘못 내려오다가 발목을 접질려서 발목뼈가 부러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달 정도 처음에는 이 허벅지까지 기부스를 했는데 저는 한 발자국 걷는 것이 그렇게 행복한 일인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정말 걷는데 힘이 들고 한 두 달은 힘들게 지금 비비안님 말씀하신 대로 비록 손가락 한 개지만 이거 다침으로써 전신이 불편

그만큼 우리한테는 소중한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우리가 조금 더 조심하고 조금만 더 천천히 움직이면 조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욕심도 한껏 부려보게 됩니다. 네, 애인 얘기했으니까 마지막 연인 한번 듣겠습니다. 한혜진.

네, 한혜진의 마지막 연인 함께 하셨습니다. 순철님 반갑습니다. 아, 네, 항상 이렇게 변함없이 찾아주시는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아, 신청곡 멋진 노래 주셨네요. 루루루루루루루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박건 씨라는 가수 있잖아요. 글쎄요, 세월이 꽤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한 40년 이상 된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으실 때 그 당시에는 어디서 뭘 하고 계셨습니까? 앞에 나는 휘파람 소리가 아주, 오늘 날씨가 그렇게 막

해가 쨍쨍 나는 그런 날씨는 아니었거든요.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걸맞는 선곡해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잠시 눈 감고 추억으로 돌아가 보시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회파람 소리와 함께 옛날 추억으로 가겠습니다.

0: 네, 참 정겨운 노래였죠. 순철님께서 이 노래 들으니 이준 줄 알았는데 몇 사람 이름이 지나가네요 라고 지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라디오는 내 친구의 우리 친구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나요? 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6: 너무너무 좋습니다.
7: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5: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5: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9: 뉴스가 강한 라디오 서울, 송봉우, 유지승, 오수연. 아침 뉴스 최강 앵커 라인업, 아침 뉴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1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0: 유지승의 모닝 뉴스.
12: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1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10: 여러분의 새 하루를 열어드리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라디오 서울 뉴스, 전미주 한국일보 네트워크를 연결해 전해드리는 와이드 뉴스.
9: 매일 아침 6시 오수연 앵커가 진행하는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사, 뉴스, 교양을 깊고 따뜻하게 전하는 뉴스와 함께 시니어를 위한 건강정보와 생활정보까지 뉴스 전문 앵커 오수연 앵커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전해드립니다.
10: 유지승의 모닝 뉴스.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라디오 서울 뉴스룸과 한국일보 전 미주지사와 함께 제작, 방송하는 힘있는 뉴스, 파워뉴스를 에너지 넘치는 유지승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LA 레전드 뉴스 앵커 송봉우가 진행하는 스토리 뉴스. 스토리가 있는 뉴스를 쉽게 스토리로 풀어드리는 뉴스. 깊이 있는 스토리 뉴스.
10: 라디오 서울은 미주 한국일보 뉴스 네트워크와 연계하여 미주 한인사회의 가장 정확하고 신속한 뉴스를 전해드리는 진정한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입니다.
9: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을 켜세요.
10: AM 1650 라디오 서울 1650.com.
1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16: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7: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0: 네, 우리 손유경 씨 그렇습니다. 작은 여자분이 불렀던 그 노래입니다. 바로 그 당시 코미디언이었던 최경자 씨의 따님으로서 우리에게 한동안 아주 이 까랑진 목소리로 인기가 많았던 그 가수인데 요즘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궁금한 가수였던 것 같습니다. 통계님, 예, 신청곡 잘 받았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법정에서는 경험이 중요합니다. 정직함이 중요합니다. 공정함이 중요합니다.
2: 안녕하세요. 지역 사안을 지켜온 검사 아이린 리입니다.
1: 오랜 시간 정의를 실현해온 검사, 법정에서 검증된 후보.
2: 모든 사건에 공정함과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신뢰받는 리더, 판사를 위한 준비된 선택. 판사 후보 아이린 리, 오피스 14.
2: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를 부탁드립니다.
3: 본 광고는 아이린 리, For Judge 2026에서 후원하였으며, FPPC ID 1487620입니다.
1: 원만한 영양 섭취를 하는데도 기력이 떨어진다면 그 중심에는 알부민이 있습니다. 알부민은 우리 몸에서 영양을 운반하는 기초 단백질로 부족하면 빠른 피로, 몸이 붓는 부종, 근육 저하, 재생 저하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NHS 메가알부민, 순도 높은 알부민과 고밀도 녹용, 노스캐롤라이나, 삼증포 산삼을 주성분으로 뛰어난 흡수로 충분한 알부민의 효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알부민의 진심, 메가알부민, 직접 한번 경험해 보세요.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334호 213-277-8866 213-277-8866 OTC 환영.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일상도 여행도 파워풀하게 토요타의 전동화 라인업이라면 모두 가능합니다. 프리우스 또는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매일의 주행은 전기 모드로, 장거리 여행은 하이브리드 엔진으로 유연하게 주행할 수 있죠. 또는 세련되고 미래적인 전기차 BZ4X를 경험해보세요. 자주 멈출 필요 없이 더욱 자유로운 스마트 드라이빙. 당신이 가는 곳, 그 어디든 길이 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8: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9: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0: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9: 고베주얼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0: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9: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0: 고베주얼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에서 5월 22일 금요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라디오 서울과 함께 공개 방송을 합니다. 마지막 찬스를 만나보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노래 한 곡 남겨놓고 있네요. 자, 일부 마지막 곡으로는요, 무룡이란 우리 가수 이름이 멋지죠. 인천의 파도요 함께 하시면서 저는 2부에 먼저 가겠습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제대로 잘 만든 제품을
3: 존경과 사랑의 마음으로
2: 품격 있는 가정에 대한 선물
3: 우메캔.
4: 우메캔 전 제품 중 동일 가격 제품 두 개를 구입하시면 20%를 할인해드립니다. 프리미엄 세트 구입 시 10% 할인 혜택과 함께 푸짐한 선물도 받으세요.
2: 감사한다면
3: 사랑한다면
2: 역시 우메캔.
3: 저도 우메캔을 받고 응? 싶어요.
4: 888-941-3311 우메캔.
5: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랫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너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6: 류마티스 관절염,
7: 어깨와 허리 통증,
6: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7: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6: 진통제 없이
7: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6: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 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 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7: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8: 홈쇼핑 월드 감사의 세일, 치과 짜장면 4불99, 어리굴젓 9불99, 대통령상 받은 명품 총각김치, 갓김치, 배추김치 1kg 9불99, 독도 화장품 60에서 80% 대박 세일. 알부민 4개월분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사은품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9: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0: 홈쇼핑 월드 들어가세요.
1: 우리 엄마 마더스데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1: 지금이 바로 기회, 보석 쇼핑 애프터 마더스데이를 노려라.
1: 고베주얼 그룹 K블링블링이 5월 21일부터 25일까지 코리아타운 플라자 지하 1층 에리드 광장에서 명품 남양 진주와 아코야 진주 목걸이 초대형 보석쇼를 엽니다.
11: 두 줄, 세 줄 등 다양한 진주 목걸이, 그리고 랩다이아, 광채가 뛰어난 모이사 나이트까지 무려 2천여 점 특별 전시.
1: 전 품목 최대 80% 파격 세일.
11: 고베주얼 그룹이 LA 코리아타운 플라자 광장.
12: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1부 첫 곡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아주 멋진 가수 로드 스튜어트의 노래 I am sailing 함께 하셨습니다. 비비아님 오랜만에 듣는 팝송 좋아요. 그동안 제가 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팝송을 잘 못 틀어드렸는데 이제 많이는 아니지만 간간히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니까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부 역시도 자 이제 1시간 정도 있으면 5시인데 조금 지치는 시간입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자 여러분들 조금만 에너지를 내셔서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면 내일은 무슨 날이죠? 자 그렇습니다. 불금입니다. 내일은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자 2부도 역시 여러분의 신청곡과 함께 꾸미는 라디오는 내 친구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아주 또 그 재미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이 있답니다. 저녁 시간에 하루에 한 10분 정도 그날에 했던 일을 감사하면서 일기장 같은 곳에 메모를 했다면 그 사람의 수면 시간이 아주 양질이 되고 호전이 된다는 그런 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감사도 선택이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습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매일 하다 보면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들이기 나름인 것 같아요.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잠도 양질이 되고 우리 수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다는 그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도 한번 따라해보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모든 중요한 정보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국내외 뉴스가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고 매일 빠른 시간에 업데이트되고 또 즐거운 시니어 생활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모두 시니어 생활에서 퍼온 것들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좋은 유익한 그런 공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추억의 팝송 한 곡 더 하겠습니다. You Need It Me, Anne Marie입니다.

네, 앤머리의 포근한 음성으로 You Needed Me. 제목이 참 멋지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아, 참 멋집니다. 네, 이 노래가 스쳐가는 중에 귀호강하신다고, 네, 오늘 밤에는 꿀잠을 예약한다고 하셨습니다. 자, 누군가를 필요로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누군가 전화가 와서, 연락이 와서 밥 먹읍시다 하면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누군가 나를 필요하고 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모임에 갔거나 할 때 아, 누구 밥 먹자 같이 그랬는데 한쪽에서 아, 그 친구는 다음에 부르지 뭐, 이럴 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누군가 식사하러 왔으니까 밥 먹자고 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또 그 반면에 뭐 어디로 오세요? 차 한잔 하시게. 뭐 하다못해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다음 주에 같이 골프나 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잠자기 전에 일기 쓰면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마음 자체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지는 것도 혹시라도 잠을 자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비비아님의 신청곡입니다. 야화

네, 비비안님의 청곡 야화였습니다. 아이고 비비안님, 꼭 심리치료를 받아야만 우울증이나 괴로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먼 옛날 노래 들으며 따뜻한 제 진행에 치유되는 시간을 제가 느꼈어요. 저는 하루에 2시간씩 결국 트리트만 받는 거.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우리 비비안님 같이 이런 말씀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제가 그래도 여러분 앞에 존재의 이유가 되지 않나 이런 과히 칭찬을 들어도 되는가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오후 시간 여러분께 뭐 치유라면 치유, 위안이라면 위로, 또 위로가 된다면 위로,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가능하면 듬뿍듬뿍 여러분의 추억을 감지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우리 통계님 오래 기다리셨네요. 우리 미라클의 노래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네가 내 것이 돼 갈수록

네, 아이고 우리 통계님 덕분에 또 모든 분들의 분위기가 업업 됐다라는 거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드립니다. 자, TK님 이제 퇴근하고 오셨다고. 아, 비비아님 감사의 마음이 넘쳐서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는 건 그래요. 괜찮아요. 못 일어나시더라도 감사의 마음이 넘친다는 건 좋은 일 같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셨던 우리 TK님 화이팅입니다. 아, 어제 제가 채팅을 보니까 또 바이어가 오신다고요. 아, 항상 바이어가 오셔서 바쁘신데 오시는 건 좋은데 와서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우리 또 TK님이 오자마자 우리 모든 식구분들에게 기운나라고 신청을 해주셨네요. 바로 이 노래네요. 함께 즐기시겠습니다.

0: 네, 아니 허니 그렇습니다. 티케님 말씀처럼 꿀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덕분에 또 우리 통계님 또 우리 티케님 오자마자 이렇게 또 신명나는 노래 신청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남은 기운을 굉장히 업시키는 그런 좋은 노래였던 것 같습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에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변호사를 이재영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2: 2026 라디오 서울특별기획 서른도 콘서트.
5: 미주 한인 여러분께 올해 한 만에 서른도 인사 올립니다. 이영만 이국 땅에서 쉽지 않으신 삶을 살고 계시는 교민 여러분을 찾아뵙게 되어 정말 익사이팅합니다. 제가 이번 공연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교민 여러분의 삶에 활력소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오시면 절대 후회하지 않는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트링 이벤트 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6: 우리 함께했던 그 시절 그때를 노래하는 우리들의 운도 형 운도 오빠, 그가 LA 우리 곁에 옵니다.
7: 6월 27일 토요일 저녁 7시 판타지 스프링 리조트에서 뵙겠습니다. 서른도 콘서트 티켓에 관한 문의는 323692-2170 323692-2170입니다
8: 아무리 찾아봐도 그 사람은 간 것이 없네.
9: 미국에서의 치열했던 시간, 오늘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그 가치를 어디에 남길지 선택할 시간입니다.
10: 바로 지금입니다. 현재의 높은 환율은 한국 자산을 준비할 놓치기 아까운 기회입니다. 강남까지 약 20분, 4호선 직결, 명문학군과 대형 병원, 청계산 자연까지. 자산으로도 가족의 세컨드 홈으로도 노후 준비로도 가치 있는 선택. 성공은 미국에서, 자산은 한국에. 과천 해링턴 스퀘어 213-437-9911 213-437-9911 지금 전화주세요.
11: 안녕하십니까. 캘리포니아 26주구 주상원에 출마한 샘슨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자 전직 경찰로서 무너지는 가정과 거리의 현실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이 무너지는 문제입니다. 저 역시한테 어두운 길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사람도 이 땅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저는 정치인이 아니라 우리 LA를 지역 26주를 살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12: 타운 내 핫 플레이스 유가와 마리포사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
13: 9불 99 가성비 갑에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골라먹는 재미가 가득한 K푸드 라운지.
14: 오늘 뭐 먹지? 고민 끝! 뜨거운 메뉴는 더 뜨겁게, 차가운 메뉴는 더욱 차갑게.
13: 가족 외식은 물론 친구 모임 및 여유롭고 편안하게 혼자만의 식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곳.
15: 쇼핑하다 출출할 때, 맛있는 한 끼가 필요할 때,
13: 맛있는 행복이 모이는 곳, 시티센터 2층 K푸드 라운지로 오세요. K푸드 라운지.

야, 좋다. 친구합시다. 자, 세인트님, 어제부터 낮 기온이 30도를 넘나 든다고 계절이 바뀌는 걸 생생하게 느낍니다.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네요. 여러분들 즐거운 저녁 되세요. 더운데 고생이 많아요. 아마 대구에 계신 통계님도 무척이나 더우실 것 같습니다. 자, 문본부장님, 아, 멘트 좋습니다. 상하이 트위스트, 인생 뭐 있나? 땡깁시다. 자, 땡깁니다. 땡겨. 자, 가자.

네, 우리 문본부장의 신청곡 인생 뭐 있어 흔드는 거지요. 자, 샹하이 투시트 여러분, 뭐 지금 저 화면 뒤에도 서른도시 포스터가 멋있게 붙어있고 매일 광고 들으시면 알겠지만, 자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6월 27일이죠 아, 판타지 이벤트 센터 스페셜 무대에서 우리 지금 사랑의 트위스트의 주인공 서른도시가 네, 미국을 와서 공연합니다. 저희 한국일보 특별 이벤트 기획입니다. 자, 여러분 아시다시피 200불이나 250불짜리 VIP 티켓을 구입하시는 분께는 우리 3호 관광의 스페셜 버스 32인승으로 줄여놓은 거 아주 좋습니다. 그 교통편을 이용하실 수도 있고, 또 일반 티켓을 사는 경우에는 해바라기 관광 버스를 이용하실 수도 있고, 자 추억도 가지고 쇼도 보고 편안하게 다녀오고 편히 쉴 수 있고, 이런 공연 쉽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기회를 꼭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역번호 323-692-2170-2080으로 지금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노래방에 가서 지금 사랑의 트위스트가 굉장히 애창곡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신나잖아요. 자 그런가 하면 또 이 노래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네요.

0: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에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3: 건강하세요.
1: 센터 메디컬 그룹.
4: 자기야, 이번 주말에 필드 한번 나가볼래? 실력이 얼마나 늘었나 봐야지.
5: 그럴까? 자기가 사준 커플 티셔츠에 커플 골프 신발을 신고 자기가 사준 아이언으로 시원하게.
4: 올림픽 골프에선 기쁨이 두 배가 됩니다.
5: 제린 더 버그, 말본 치포, 톨비스트 세르보 등 봄 상품 2파.
4: 의류 빅 세일 최대 70% 오프.
5: 온오프 여자 풀 세트 4,060불에서 2,200불로 대폭 할인.
4: 어때? 시원하게 잘 쳐지지?
5: 올림픽 골프니까.
4: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은 역시 올림픽 골프.
6: You did everything right. 너 정말 열심히 했어. 착실하게 일하고 목표를 잃지 않고. 엄마랑 아빠는 너가 정말 자랑스러워. 그래서 우리 가족이 캘리포니아로 온 거잖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런데 지금은 잘 모르겠구나. 집세는 너무 비싸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열심히 해도 제대로 앞서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 이게 원래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니? 우리는 지금 주지사 선거에서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해. 엄마랑 나는 톰 스타이어에게 투표할 거야. 톰 스타이어는 생활비와 물가를 낮추고 창업을 용이하게 만들 계획을 갖고 있어. 다른 정치인들은 빈약한 약속만 하지만 톰 스타이어는 실제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지. 너에게 진짜 기회가 있어야 하니까.
7: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전 캘리포니아주 감사관 베티이도 톰 스타이어를 지지합니다. 톰 스타이어를 주지사로 투표해 주십시오. Ad paid for by Steyer for Governor 2026.
8: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9: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10: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과 함께 풀어보세요.
9: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10: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네, 라닐로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제가 2부에 무명전설에 대한 이야기 드린다고 했는데 한 번에 끝날 순 없고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드디어 성리라는 가수가 15년 만에 무명전설 초대 가왕으로 등극했습니다. 참 대단한 친구이고 정말 그 포기하지 않고 본인이 무명전설 나오기 전에 아이돌에서 정말 가수가 힘들어서 알아주지도 않고 도배일을 배워서 도배일을 하려다가 무명전설에 나와서 초대 가수로 등극을 해서 참 감동어린 그런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하루란 가수가 2등을 하고 그 다음에 장한별이라는 가수가 말레이시아 왕자죠. 3등을 하고 그 다음에 황윤성이라는 가수가 4등을 하고 또 여러분 이창민이란 2PM의 멤버가 5등을 하고 야, 이 불굴의 의지 이룬애가 턱걸이로 탑7 안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이제 우리 1, 2, 3등의 노래를 듣기로 하고 오늘은 무명전설에서 아쉽게 노래를 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승에 오르지 못했던 아쉬움 중에서 가장 아쉽다는 사람 바로 한가락 씨. 와이프하고 처갓집에 무지한 반대를 무릅쓰고 나와서 이렇게 선전했던 거 아주 감동을 줬던 그런 가수입니다. 1대1 데스매치에서 우리 한가락 씨가 금잔디가 부른 당신의 명작이란 노래를 아주 멋지게 불러서 그 노래 소개해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0: 네, 좋으셨죠? 여러분들 행복이 뭐 별거 있습니까? 여러분들하고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하고 함께 좋은 추억 채워가시면 그게 바로 행복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앞으로 비록 뭐 결승에 진출 못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한가락이라는 그 존재가 우리한테 알려줬고 앞으로 좋은 노래 불러줘서 멋진 가수가 되면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교통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탤런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집 세계 일주 페라리까지 모두 차지하세요. 아리스토크랏 게이밍의 모노플레이 빅보드 벅스 서머신 세계 최초 공개를 기념하여 야마바가 행운의 주인공 단 한 명에게 160만 불의 드림 패키지를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매일 터지는 즉석 경품과 5월 29일 결승 진출 기회를 잡으세요.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모노플리는 해스브로의 상표이며 해스브로는 본 프로모션의 후원사가 아닙니다.

0: 같은 일정이라도 추억은 차이가 납니다. 고객 만족도 1등 아주 추억.
1: 내 인생 최고의 순간 일진 여행 아주 좋은 아주 투어 아주 좋은
0: 1338-4000.
2: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3: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4: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입고
3: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4: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3: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5: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은 우리 라디오 서울 방송이 유튜브에 밤새 나와요. 여러분 못 들은 분들은 돌려듣게 하세요. 혹시 일찍 일어나는 분들은 1인 새벽 3시부터 5시까지 유튜브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아이고, 감사한 일이네요.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목요일입니다. 일주일 중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지칠 수 있는 날이고 지금 이 시각이 바로 가장 힘이 떨어질 수 있는 시각인데 우리 조금만 에너지 올려서 기운 내시고 잘 버티시고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셨으면 어떨까 싶네요. 내일은 어쨌든 누가 뭐래든 불금입니다. 불금은 살짝이라도 한번 흔들어주는 그런 시간이니까 내일은 특별히 2부 시간엔 또 여러분 좋아하시는 우리 클라라 심씨 뮤지컬 하시고 오페라 하시고 감독이며 티칭인 우리 클라라 심씨가 나오셔서 또 공연에 대한 멋진 좋은 정보들을 주는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정말 시간이 어떻게 가나요? 훌쩍훌쩍 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5월 중순이네요. 내일이 딱 절반 날입니다. 어찌 이리 시간이 빨리 가는지 하루하루 여러분과 지내다 보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비록 하루에 2시간밖에 여러분하고 같이 못 있는데도 여러분하고 만나고 나면 왠지 하루가 그냥 쓱 하고 지나갔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도 동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지낼 수 있어서 너무 풍성하고 포근한 그런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아유, 마침 또 우리 TK님 마지막 곡 어떻게 아시고 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조동진의 제비꽃 보내드리면서 저 고니는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오늘도 역시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0: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1: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0: 네.
1: 수영도?
0: 그럼요.
1: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0: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1: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2: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3: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3: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2: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5: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4: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5: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6: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지금 더 멀리 나아갈 당신의 순간입니다. 토요타 퍼펙트 타이밍 세일즈 이벤트에서 효율이 뛰어난 신형 토요타를 특별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달리는 모든 순간이 더욱 가치 있어집니다. 놀라운 연비와 다이나믹한 성능의 올 하이브리드 캠리 또는 인상적인 주행 거리와 스마트한 기술의 토요타 비즈로 순수 전기차의 경험을 누려보세요. 효율과 성능이 완벽하게 만납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에 배석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14일 미국의 대만 정책에 변경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 직후 MBC 방송 인터뷰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정책은 여러 행정부를 거치며 일관되게 유지돼 왔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대만 문제에 대한 시 주석의 요구에 일부 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국무장관이 직접 기존 정책 유지를 확인한 것입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미중이 충돌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경고를 보냈고 루비오 장관은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 어떤 강제적 현상 변경도 양국에 나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에게 반중 홍콩 언론사주 지미라이의 수감 문제와 조선족 에즈라 진 목사 체포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정상이 군사화에 반대한다는 데 공감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았다고 루비오 장관은 선을 그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협상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요청하는 구도가 유리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의 출구 마련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기대할 것이라는 관측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자신이 제기한 오픈 AI 소송의 최종 변론에 불참했습니다. 머스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단에 포함되면서 14일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법 오클랜드 지원 재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변호인 스티븐 몰로는 배심원단에 사과하며 머스크가 이 소송에 매우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담당 판사는 앞서 머스크에게 필요시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소환되기를 명령했지만 여행 허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 경영자와 그레그 브록먼 사장 등 피고